임수지 추 7월 김항에 배를 타고 금능에 나려 손조 고기 낚아 고기 주고 술을 사니 지금의 소동파 없으니 놀 이 적어 하노라. 여창가고 계면조 두거 임수지 추 들으셨는데요. 김나리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산책길 문을 열면서 일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옛 격언을 하나 소개해 드렸습니다. 일을 앞에 두고 있는 우리 마음을 다잡도록 해주는 그런 격언이란 생각이 듭니다. 매일 반복하는 일, 해야만 하는 일은 사실 늘 즐겁게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 일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말을 새겨본다면 일을 앞에 두고 있는 그 마음가짐이 좀 달라질 것 같긴 합니다. 뭐랄까요? 일이 좀 더 소중해지고 일 앞에서 겸허한 그런 마음이 생겨날 수도 있겠죠. 기도라는 건 무언가 구하기 위해 하잖아요. 물론 구하는 내용은 사람마다 다 다르긴 합니다만 우리가 일하는 이치도 무언가 구하기 위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일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란 격언이 금세 이해되기도 합니다. 어느 시인이 간구하는 바도 함께 소개해드렸는데요. 떠오르는 아침해를 편안히 바라볼 수 있는 널찍한 창문 달린 방 한 칸 마련하기 위해서라는 것. 요즘 절실한 것이 없어진 시대라는 이야기도 합니다만 우리 앞에 놓여진 일을 바라보면서 일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란 격언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2026년 8월 10일 월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묵어서 아름다운 우리 음악의 고전, 우리 전통음악을 감상하는 시간인데요. 매일 아침 9시에 본방송, 밤 12시에 재방송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FM라디오나 덩덕쿵 앱으로 청취 가능하고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놓쳤던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이번에 감상하실 음악으로 자진한잎 중에 들어보려고 합니다. 자진한잎은 가곡의 두거와 농락편의 반주음악을 노래 없이 기악으로만 연주하는 음악인데요. 피리대금, 해금, 좌구, 장구 이런 악기를 기본으로 편성해서 연주합니다. 요즘에는 여기에 아쟁을 곁들여서 음량을 더욱 풍성하게 해서 연주하죠. 오늘은 두거를 연주하는 음악 경풍년 염양춘 준비했습니다. 정로학회 여러분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병풍년 염양춘 규모를 키워서 관악 합주로 감상하셨는데요. 정로학회 여러분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 노래 듣겠습니다. 여창가고 계면조 평농 북두칠성입니다. 북두칠성 하나 둘 서이 너희 다섯 여섯 일곱 분께 민망한 발괄 소지 한 장 아뢰 나이다. 그리든 임을 만나 정엔 말쌈 채 못하여 날이 쉬세니 글로 민망. 밤중만 삼태성 차사 놓아 샛별 없이 하소서. 이 시조 시 중에 발괄 소지라는 게 나오는데요. 발괄이나 소지는 일종의 서류 형식입니다. 둘이 비슷한 형식인데요. 백성들이 억울한 사정이 있을 때에 그 내용을 적어 관부에 올리는 일종의 소장 혹은 청원서를 말합니다. 샛별이 뜨지 못하도록 하는 그 청원서를 신하 역할을 하는 별인 삼태성을 시켜서 북두칠성께 올리고자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창가고 계면조 평농 북두칠성 듣겠습니다. 김연기의 노래 이재화의 검고연주입니다.

북두칠성 하나 둘 서희 너희 다섯 여섯 일곱 분께 민망한 발괄 소지 한 장 아뢰 나이다. 그리든 임을 만나 정엔 말쌈 채 못하여 날이 쉬세니 글로 민망. 밤중만 삼태성 차사노아 샛별 없이 하소서. 여창가고 계면조 평농 북두칠성 들으셨는데요. 국가무형유산 가곡 보유자 김영기의 노래 이재화의 검고연주로 함께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상하실 음악으로 천년만세 준비했습니다. 천년만세는 계면가락도들이, 양청도들이, 우조가락도들이 세 곡을 이어 연주할 때 쓰이는 암영인데요. 뒷풍류라고도 부르죠. 영산회상의 한바탕을 모두 연주한 뒤에 남은 여흥을 뒤풍류 음악에서 더 풀어내게 되는데요. 천년 만년이란 말과 같죠. 이 세 곡을 독립해서 연주할 때 천년 만세란 암영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양주 풍류학회 여러분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김연가락 도들이, 양청 도들이, 우조 가락 도들이 세 곡을 이어 연주하는 음악 천년만세 들으셨는데요. 양주 풍류학회 여러분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 12가사의 한 곡 황계사 들어보려고 합니다. 황계사라는 제목은 노랫말 중에 제5장에 나옵니다. 병풍에 그린 황계 두 나래를 둥덩치며 사오경 일점에 날 세이라고 고기오 울거든 오리아시나 지화자 좋으시고 이 부분이 이 5장인데요. 하루아침에 이별한 이미 돌아오

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내용으로 보면 이별한 뒤에 소식이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아마도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한 듯 보이는데요. 병풍에 그린 황개 두 나래를 둥덩 치며 고기어 울거든 올까 하는 내용이 바로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다고 생각한 증거가 되겠죠. 그림 속의 황개는 날지도 울지도 못하니까요. 황개사 듣겠습니다. 황숙경의 노래입니다.

12가사의 하나 황계사 들으셨는데요. 국가무역유산 가사 이수자 황숙경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 김병호류 가야금산조 준비했습니다. 김병호류 가야금산조는 대표적인 판소리 더늠의 산조인데요. 다소 어렵게 느껴지는 주법이 이 산조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농현 식임새 장단 등의 면에서 여타 산조와 좀 차별화되어 들리는데요. 특별한 주법으로 인한 것이죠. 특별히 농현이 3도 이상의 넓은 은폭을 지니는 부분이 많고요. 장단을 구성하는 박의 변화도 다양해서 장단이 불규칙하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도 많이 들립니다. 김병호류 가야금산조 듣겠습니다. 오경희의 가야금, 서수복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김병호류 가야금 산조 들으셨는데요. 오경희의 가야금, 서수복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가야금 연주자 오경희는 가야금이 국민 악기가 되는 날까지라는 모토를 가지고 활동하는 연주자인데요. 가야금이 더 많은 이들에게 보급이 되고 더 많은 이들이 가야금을 즐기는 그런 날이 오기를 염원하면서 활동하는 연주자입니다. 이번에 감상하실 음악은 고성 오광대의 문둥북춤 반주음악입니다. 고성 오광대는 낙동강 서쪽 지역의 탈춤입니다. 이 춤이 원래는 초래 반마리 마을장터에서 놀던 광대패들로부터 시작이 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오광대의 오란 숫자는 뭘 의미하는지 여러 설이 제기돼 있는데요. 말 그대로 다섯 광대란 설이 있고요. 다섯 마당으로 이루어져서 오광대라 부른다는 설, 그리고 오행설에서 오를 취했다 하는 그런 설이 제시돼 있습니다. 고성 오광대는 전체가 다섯 과장인데요. 오늘 들으실 문둥북춤 마당은 제1과장이죠. 그 외에도 제2과장이 오광대 마당, 제3과장이 비비마당, 제4과장 승무마당, 제5과장 재밀주마당 이렇게 다섯 과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 과장마다 나오는 등장인물이 전체 19명인데요. 각 장마다 나오는 등장인물이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 제1과장 문둥북춤 반주음악 들어보려고 합니다. 문둥북춤은 문둥이의 고단한 삶과 그런 삶을 극복하는 과정을 묘사했습니다. 고성 오광대의 문둥북춤 반주음악을 황민왕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0: 갑자기 찾아간 듯 합니다. 그러자 흥보 마누라 가슴이 벌렁벌렁합니다. 둘의 사이 이미 잘 아시잖아요. 이후에 어떤 일이 펼쳐지는지 음악으로 들어보시죠. 정상희의 소리 김청만의 북장단으로 흥보가 중에서 놀보가 흥보 집 찾아가는 데부터 화초장 타령까지 듣겠습니다.
1: 흥보가 저희 형을 사랑에다 모셔놓고 안으로 들어가. 여보 마누라, 형님께서 건너오셨으니 어서 나가서 인사 여쭙도록 하시오. 흥보 마누라, 놀보 왔단 말을 들으니 사지가 벌렁벌렁 떨리건만은 가장 어여

고성 오광대의 제1과장 문둥북춤 반주음악 들으셨는데요. 황민왕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각 악기를 따로 녹음을 해서 합친 그런 녹음 자료였습니다. 이번에 판소리 한 대목 준비했습니다. 흥보가 중에서 놀보가 흥보집 찾아가는 데부터 화초장 타령까지입니다. 놀보가 어느 날 갑자기 흥보네 집을 찾아갔죠. 정황상 분명

백취옥잠에 가진 배복을 굴레 같은 끈가락질을 손에 끼고

0: 아장아장나오더니
1: 시숙님 그동안 별거 없으셨는지요? 이렇듯 재수가 저를 오면 우리네 같으면 마땅히 일어나서 아이고 재수씨 그동안 어린 자식들을 다리고 어찌 고생을 하셨습니까? 허련만은 저 때려 죽일 놈이 재수가 저를 오는 뒤 발을 탕그랗게 개고 앉아서 재수를 뻔히 보더니 들판에 잘된 곡식추도 얻은 것이었다. 아, 그거 참 잘 뒤아먹었다. 쫓겨날 때 보고 지금 본 게 아, 그 미꾸라지가 용됐는걸. 흥보 마누라 들은 척도 아니오고 안으로 들어가 음식을 장만하는 뒤 잔치집 존장치듯 허드는 것이었다. 음식을 차리는데 한송요기에 동영칠판 천은수저구리저 짐니설이 수벌리듯 주루루 벌려놓고 꼭 끓였다. 오죽판 대모양각 당화기 얼기 설기 송편 대기번듯 정제편이며 주루루 엮어 삼피떡과 병가진청 생청 놓고 조락산종 우찜 저 양회간 저녁 공판 장편에다가 벌려놓고 정다수단은 자빠기며 인삼채 도라지채 낙지 연포 공기름에다 시금채로 우찜을 저 가진 양념 모아놓고 견적거적의 도적이며 절창볶이 매물탕수국 억포 육포 갈라놓고 전염상 번거지꼴 갈비찜 양지머리 차돌배기를 데려놓고 가진 것이 닭이었다. 생률 황률 은행대초 고산참배 임실준씨 호두백자 곁들이고 끌끓는 생치다리 호두독 포도독 메초리탕 꽃게요 연계찜 어전육전 치지개명 소란탄 청포지다 계자고추 생강마늘 문어전복 공물오려 나는 드시게야 놓고 전보를 드려라. 전보를 드리는데 정동화로 백탄숯불 부채질 활활 고초같이 일어놓고 살찐 소반 짜고기 밤 한도 드는 칼로 점점

0: 이렇듯 음식을 차려다가 놀부 앞에 들여놓고 흥부가 술을 부어 형님 약주 드시지요. 허거들랑 이놈이 썩 받아 먹는 것이 아니라 여봐라 흥부야, 내가 나무 초상마당에서도 권주가 없이는 술 안 먹는 속 너도 잘 알자.
1: 그렇지.
0: 네 계집 곱게 꾸민 김에 어디 거 권주가 안 꼭대기 시켜라.

모든 술잔을 아서당 후당 타! 방바닥에다 부딪히더니 만원 여보세요 세손

곽속에 들어도 나는 헌복이 꼈소. 포기 실수 어서 가시오. 체내면 못하도록 내 집에 찾아왔소. 포기 실수 어서 가오.

올보란 놈이 공연한 죄 저질러 놓고 제 손수 무한하여 하는 말이 더 괘씸하던 것이었다. 요런 요망스럽게 여봐라 홍보야. 네가 형제간 윤기를 알거든 네 계집 버려라. 내가 새장가 들여주마. 계집의 집구석에서 내 주장을 하면 그놈의 집구석은 망하는 법이니라. 네 계집 버려라 버려. 그는 그렇고 또 네게 할 말이 있어. 형님 무슨 말씀이오니까. 내가 근래 듣자 하니 내 놈이 밤낮으로 자식들을 앞세워

도적질을 잘한다니 내 말이 분명하지. 흥보 기가 막혀 형님에게 웬 말씀이오. 선영에서 식기장고 배고잔한 도적질을 어찌한다 말씀이오. 내 이놈아 듣기 싫다 그러면 이 가산과 이 재물이 일조일석에 다 어디서 났단 말이냐. 내 놈을 잡으려고 오양문 출사들이 벌떼같이 나섰다니 그 안이 딱한 일이냐. 서이제 자허였으니 내 놈은 잔말 말고 전긴두설 할 것 없이 세관과 전담 문서이며 동계 곡간 세대까지 내게다 맡겨두고 저자를 권하려고 멀리 도망가서 10년만 한정하고 잠자코 피신타각 이곳이 무사

아니라 백년을 있다 오더라도 네 재물에다 손을 대면 내가 네 아들 놈이다 이놈. 에? 흥보가 저희 형님 속을 아는지라 형님 그런 것이 아니옵니다. 그동안 있었던 일을 저저히 말을 허니 놀보가 가만히 듣더니만 아니 제비 다리를 부지르면 박씨를 물어와? 부지르는 것이 아니오라 지가 떨어져 다리가 부러진 것을 동여줬어요. 그래서 그 제비가 물어온 박씨를 심어가지고 이렇게 부자가 된 것이 없지 무슨 도적질을 했사오리까. 놀보 가만히 듣더니만은 거 안 떨어지면 어쩔 것이냐? 다리를 부질러야지. 그러나 저러나 저 운목에 벌거는 것이 저게 뭔 장롱이냐? 형님 그게 화초장이옵시다. 아 그것이 화초장이요? 그 속에 뭐 들었느냐? 은근 보화가 가득 들었습니다. 흥보야 내가 너 어렸을 적에 얼마나 이뻐했냐. 그러면 그것 나도 꺼내지 말고 놔둬라. 예 그리하옵지요. 흥보가 명주 한 필을 꺼내다가 질방거려 노니 놀보란 놈이 화초장을 짊어지고 저희 집으로 돌아가면서 원래 이놈의 이즘이 어찌 헌하던지 화초장을 잊어버릴까봐 입으로 주워 섬기며 가던 것이었다. 화초장 화초장 화초장 화초장 화초장 화초장 얻었네 얻었네 화초장 하나를 얻었다. 오늘 걸음은 잘 왔구나. 대장보 한번 걸음에 화초장이 하나가 생겼구나. 화초장 화초장 화초장 도랑 하나를 건너뛴다. 여기가야 솔찬히 미끄럽단 말이여. 가만있자 얼체 간신히 건넌 후에 조장화 아 장화초 오오 왔다 이것을 잊었다. 허허 이것을 잊었구나. 아 이거 이것이 무엇이냐. 보였어 내가 죽었구나. 아이고 이것이 무엇이냐. 이놈이 이것을 뒤집어 붙이면서도 모르던 것이었다. 좋아.

0: 아니다. 고초장? 고초장? 이것은 비슷하면서도 아니로다. 이것이 무엇이냐? 아, 이거 이것이 무엇이냐? 에라 내가 우리 집으로 가서 우리 마누라를 닥달할 수밖에. 저희 집으로 들어가며 여봐라 여봐라 집이라고 들어오면 우르르르르르 쫓아나와 영접하는 게 도리올지. 좌희대사가 웬일인가 에라요년 요망오다. 놀보 마누라 나온다. 놀보 마누라 나와 오신 줄 내 몰랐소. 내 잘못되었소. 들어갑시다. 이리 오시오 이리 와.
1: 놀보가 기어이 화초장을 얻어서 좋다 하고 돌아가네요. 흥보가 중에서 놀보가 흥보집 찾아가는 데서부터 화초장 타령까지 들으셨는데요. 정상의 소리 김청만의 북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 경기민요 노랫가락 들려드립니다. 강효주의 소리입니다.

황진이가 지은 시조 청산리도 들을 수 있었고요. 여러 시조시를 노래했죠. 시조시가 노랫말이 되는 음악, 노랫가락 들으셨는데요. 강효주의 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끝곡으로 제주민요 한 곡 골랐습니다. 가래가는 소리인데요. 고성옥 외 여러분의 소리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맷돌 가는 소리 오랜만에 들어보셨죠? 가래 가는 소리였는데요. 가래는 제주말로 맷돌을 뜻합니다. 고성옥 외 여러분의 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지난주에는 날씨 때문에 모두들 고생 많으셨죠? 날씨가 워낙 극성스러워서 잊기가 어려운데요. 일기예보를 보니까 그래도 이번 주는 지난주보다는 좀 기온이 낮아져서 그나마 다행이란 생각이 듭니다. 더운 여름에 건강 잃지 않도록 유의하시고요. 물 자주 마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전통음악과 함께하는 송주원의 국악산책 오늘 순서는 여기서 여미고요. 저는 좋은 음악과 함께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책지기 송주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음 맑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0: 간단한 대처법을 알아두면 비상시 당황하지 않고 대피할 수 있는데요. 계곡이나 바다에서 물놀이 하던 중 바람과 파도가 강해지는 게 느껴지거나 태풍과 호우 관련 특보가 발효된다면 즉시 물 밖으로 나와주세요. 이때 안전요원이나 관리소의 안내에 따라 신속하게 이동하고 상황이 나아져도 해안가나 계곡 근처로는 다시 다가가지 않습니다. 만약 차량 이동 중 태풍과 호우가 발생한다면 무리하게 운행하지 말고 물에 잠긴 도로나 하천변 도로를 피해 갓길 같은 안전한 곳에 멈춰주세요. 특히 강풍으로 간판이나 가로수가 쓰러질 수 있으니 창을 꼭 닫고 라디오나 재난문자로 기상상황을 확인하며 기다립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이 나이가 돼도 새 대본을 받으면 여전히 떨리고 두려워. 별 수 있나? 연습하고 또 연습해야지 뭐. 그래도 실수해. 괜찮아. 사람이니까 그런 거야. 배우 신구님의 말입니다. 평생 반복해도 익숙해지지 않는 것이 인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박혜진의 문화시대입니다.

힘차게 시작해 보았습니다. 오늘 첫 곡으로 오열의 노래 강강이었습니다. 아, 삶의 고개를 여러 번 넘으면서 지금까지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많은 고개들이 남아 있겠지만요. 정말 뭔가를 오래 했다고 해서 모든 일이 능숙해지는 건 아니죠. 몇 번을 겪고도 같은 순간 또 망설이고 또 같은 실수를 반복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포기하지 않고 아휴 어쩌겠어 그래도 해봐야지 용기를 내보는 것이 인생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도 서툰 순간 앞에서 도전을 선택한 모든 분들께 응원을 보내드립니다.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1시부터 1시간 동안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월요일에는 초대석 코너 준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8월 19일 개봉을 앞두고 있는 다큐멘터리 콘크리트 녹색섬의 이성민 감독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수십 년 동안 주민들과 함께 살아온 나무들이 재건축으로 사라져가는 과정을 수년에 걸쳐 기록하셨어요. 어떤 영화인지 잠시 뒤에 만나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참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는 샵 030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국악방송 덩덕궁 앱 그리고 카카오톡 실시간 오픈 이야기방에서도 이야기 나누실 수 있는데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국악방송 문화시대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유튜브에서 박혜진의 문화시대를 검색하시면 오늘 방송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디오 다시 듣기 플랫폼 팟빵도 즐겨찾기 해주세요. 방송에 참여해 주신 분들을 위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디오북부터 전자책까지 대한민국 대표 독서 플랫폼 윌라에서 3개월 이용권, 대한민국 대표 문화 전문지 월간 쿨투라 3개월

구독권, 전통 방식으로 건강하게 발효시킨 떡 가람증편에서 잔증편, 마음까지 편안해지는 건강한 디저트 힐베이커에서 구움 과자 세트를 드립니다. 당첨되신 분들은 방송 이후에 문화시대 홈페이지와 개별 연락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음악을 한 곡 더 듣고 오겠습니다. 김동원 외 여러 명이 함께 연주한 하늘 가는 길.

김동원의 여러 명이 함께 연주한 하늘 가는 길이었습니다. 0016번 쓰시는 분께서 오프닝 와닿네요. 신입이라 일할 때마다 실수할까봐 조마조마합니다. 이 시간도 다 지나가고요. 지금의 그 실수들이 되게 큰 자양분이 될 거예요. 분명히. 그리고 1178번 쓰시는 분, 문화시대는 문학의 인물들의 이야기를 접할 수 있다는 게 큰 매력인 것 같아요. 오늘도 재밌게 잘 들으시겠다고 인사 나눠주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손님 만나볼까요?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 초대석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0: 집은 어느 순간부터 살기 위한 곳이 아니라 사기 위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헌 것을 허물고 새로운 것을 짓는 데에 관심이 쏠리게 됐는데요. 오래된 것들이 사라지도록 두는 것이 정말 우리를 위한 일일까요? 오늘은 이 질문을 다큐멘터리로 만든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콘크리트 녹색섬의 이성민 감독님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네.
0: 자, 제가 소개해드린 다큐멘터리 콘크리트 녹색섬이 이제 한 9일 정도 남았네요. 8월 19일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감독님에게 이 작품은 첫 장편 다큐멘터리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 기간에는 뭐 어떻게 준비를 하면서 보내시나요?
1: 이제 오랜 시간 걸렸기 때문에 네. 영화를 어떻게 이제 많은 관객

0: 누구한테 알려야 되지? 그런 고민 속에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요.
1: 네.
0: 사실은 매일 감사한 마음입니다. 네.
1: 스크린에 오르기까지.
0: 네, 예. 네, 네. 그래서 뭐 처음에 영화 만들 때 이 영화가 될 수 없을 거다. 이 소재는 남의 네. 이야기에 관심이 없을 거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1: 네.
0: 개봉하기까지 오래 걸려서 아주 감사한 마음이라 요새 정신없고 좀 바쁘더라도
1: 네.
0: 아, 아침마다 눈 뜨자마자 감사한 마음으로 네.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1: 네. 네. 개봉을 하고 나서 정말 많은 시민들이 그리고 많은 관객들이 좀 관심을 갖고 이것은 단지 어느 한 곳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좀 공감되는 그런 작품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다큐멘터리 콘크리트 녹색섬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이 영화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탄생을 하게 됐는지 좀 듣고 싶은데요. 자, 감독님은 영화 전공하셨고
0: 네.
1: 그리고 그런데 수년간 또 회사 생활을 하셨고 근데 또 다시 영화로 돌아오셨다고 들었거든요. 이 과정이 어떻게 될까요?
0: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번 포기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 네.
0: 영화나 이제 예술 분야를 하는 기에는 사실은 이제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오래 지속하는 게 좀 쉽지 않은데 저 또한 이제 생활 전선에 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서
1: 네.
0: 영화를 하지 않고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일을 잘 맞았습니다.
1: 네.
0: 결과도 바로바로 나오고 네, 또 이렇게 규칙적인 생활도 잘 맞는 편이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엄청난 부를 얻는 건 아니었다. 네. 그래서 그런다 이제 모든 일들이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는데 안 된 일이 됐을 때 그 상실감
1: 네.
0: 뭔가 안 좋은 마음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안 좋은 마음이 되게 두려움의 어떤 이한 것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1: 네.
0: 그랬을 때 아, 제가 좋아하지만 뭔가 실패가 두려워서 못했던 두려움이 떠오를 수밖에 없었고
1: 네.
0: 네. 어차피 모든 일이라는 게 잘 될 때 안 될 때가 있는데
1: 그렇죠.
0: 잘 안 되었을 때 그 후회가 나에게 오롯이 있는 좀 덜 후회할 수 있는 일을 해보지 못한 것이 더 후회가 될 것 같다라는
1: 네.
0: 생각이 들어서
1: 다시
0: 돌아왔습니다.
1: 영화를 네. 하게 되신 거군요.
0: 네.
1: 아 근데 그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도 그러니까 잘 맞았고 좋아하는 일이었고 또 잘했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뭔가 아쉬움이 있어서인지 그 사진 작업은 꾸준히 하시고 있으셨다면서요.
0: 네. 뭐 학교 대학 다닐 때부터 사진은 계속 좋아했던 일이었고 근데 이제 다시 뭔가를 만드는 일 창작하려 할 때 영화를 여럿이 하는 일이니까
1: 그렇죠.
0: 혼자 하기가 좀 쉽지 않아가지고요. 혼자 할 수 있는 사진을 하게 됐는데 사실 좀 파인아트 사진에 대한 공부를 좀 하면서 도시에 있는 여러 풍경들을 기록하는 시리즈 작업을 좀 먼저 했었어요.
1: 네. 그럼 그냥 개인적으로 하신 거예요?
0: 네, 맞습니다.
1: 네. 네.
0: 또 수업도 듣기도 하고 네, 사진 작가들한테 멘토 수업도 좀 듣고 개인적으로 하다가 도시를 기록하다 당연히 내가 살았던 공간을 돌아보고 싶은 생각이 좀 들었고요.
1: 네.
0: 네. 그리고 그때는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망한 느낌이 들어서 네. 그랬을 때야 비로소 뒤를 돌아보게 되는 것 같다.
1: 아,
0: 그래서 예. 그때서야 제가 살았던 공간을 좀 돌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1: 네.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그 우리가 이야기 나눌 다큐멘터리 콘크리트 녹색섬의 배경이 되는 곳이 바로 감독님이 사셨던 그 동네 개포동이거든요. 그래서 감독님이 결국은 개포동을 향하게 되었고
0: 네.
1: 그곳의 공간을 사진을 찍게 되신 거잖아요.
0: 그렇죠.
1: 기록으로 남게 됐고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그러면 이걸 영화로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은 없었겠네요.
0: 그렇죠. 네. 처음에 그냥 단지 사라지게 될 동네이고
1: 예.
0: 내가 살던 곳이니까 그냥 기록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찾아간 것입니다.
1: 그런데 그때 당시만 해도 지금의 개포동은 이제 과거의 개포동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의 동네가 되었습니다만 막 사진을 찍고 그래도 그 모습이 남아있던 공간에 갔을 때 감독님처럼 그 비슷한 추억을 하려고 그 동네를 그 다니셨던 다른 분들도 만나셨다면서요.
0: 네. 굉장히 많았죠.
1: 굉장히 많았어요.
0: 80년 안팎으로 지어진 주공 아파트들은 이제 곧 재건축이 다 그 당시 진행되고 있었고 이제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다들 어른이 되어서 네, 살아

0: 사라지기 전에 공간들을 기록하고 싶은 분들이 주변에도 많이 있었고,
1: 네.
0: 뭐 동네를 다니며 산책할 때도 예. 만나고, 네, 그러기도
1: 그 점은 좀 신기하기도 했을 것 같아요. 이제 물론 감독님은 사진이라는 것으로 이제 본인의 전공도 있고 이걸 좀 기록을 해야겠다라는 어떤 목표가 있었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냥 내 옛날 추억이 사라지기 전에 한번 가봐야지라는 순수한 마음으로 오신 분들이 이렇게 많았다는 사실이 전 놀랐거든요.
0: 그렇죠. 네. 저도 되게 놀라웠어요. 예. 그래서 저랑 비슷하게 오신 분들의 생각이 궁금했고 네, 다들 어떤 이유로 이 동네에 왔는지
1: 네.
0: 또 묻게 되고
1: 네.
0: 또 그게 온라인을 통해서도 이제 SNS 통해서 글과 사진을 올렸을 때 그때에도 다시 가보고 싶다라는 반응들이 많이 있었어요.
1: 네, 네. 그 지금 우리가 이야기 나누는 이 개포동은 지금 서울 강남구에 있는 개포동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타 지역에 계신 분들은
0: 네.
1: 예, 물으실 수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감독님이 그 개포동을 돌아보셨을 때 뭐 거기에서 어린 시절과 청소년, 청년의 시기까지 다 보내셨을 테니까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들이 있으셨을까요?
0: 우선은 모든 이게 살던 곳을 다시 가보고 나서야 떠오르는 기억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동네에 갔었을 때.
1: 네.
0: 그래서 되게 큰 기억들이 아니더라도
1: 사소한,
0: 정말 소소한 네. 모든 것들이 정말 물밀듯이 찾아오는 추억들 아마 그런 것들 때문에 한 번 갔던 분들도 또 두 번 오고 세 번 오고 하지 않았을까 생각되는데
1: 네.
0: 저 또한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나무에 대한 어떤 추억이라는 것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1: 보통은 뭐 네. 어떤 가게 그리고 그곳의 사람 그리고 장소 그렇죠. 뭐 이렇게 기억을 많이 하니까요.
0: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런 것들 나무에 대한 기억도 되게 떠오르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옛날 주공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개포 주공 아파트 경우에는 새로 지어지기 전에 있던 풍경의 어떤 흔적들이 좀 남아 있었어요. 예를 들면 뭐 우물가도 있었고요.
1: 네.
0: 그 물을 기르는 마당에 물 기르는 그 것들도
1: 예.
0: 그건 보존해 놓으신 거죠.
1: 아,
0: 아파트를 지을 때.
1: 네.
0: 그리고 이제 언덕 같은 경우도 지금 요새는 다 평지지만 그 당시에는 언덕들 작은 언덕들이 있어서 그 언덕들 그대로 남긴 상태로 재건축을 했었기 때문에 뭐 그런 아이들이 놀만한
1: 놀이터처럼 네, 사용되어진 놀이터. 공간
0: 그리고 네. 이상하게 알 수 없는 비밀 아지트 같은 공간
1: 그러네요.
0: 네. 네. 상가의 지하에 뭔가 어떤 공간
1: 네.
0: 아이들한테는 호기심이 가고 모험이 될 만한 그런 장소들이 곳곳에 있어서 그냥 그런 재미들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1: 아까 그 말씀 하셨잖아요. 개포동에 사진 찍으러 갔더니 나처럼 옛날 추억하러 온 그냥 평범한 그 시절의 추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과 함께 기억 산책, 나무 산책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하셨다는데 예를 들면 어떻게 보았지라는 그냥 아주 단순한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그런 서울 개포동에 커뮤니티가 있어서 거기에 자 야, 예전에 추억이 있는 사람 다 모여보세요 뭐 이런 식이었는지 어떻게 하신 건가요?
0: 아 처음에는 그 이제 카로 시작한 SNS가 있었어요.
1: 네.
0: 거기서 스토리텔러로 좀 제안을 받아서
1: 아.
0: 사진과 글을 올렸어요.
1: 네.
0: 나무가 있는 풍경 사진을 올렸는데 개포동에 개포 주공 아파트에 살았던 많은 분들이 와서 댓글을 달아주시고 본인들의 아. 추억들을 많이 얘기하셔서
1: 네.
0: 아, 이 이야기들이 재건축되고 나서 기록이 남는 것도 좋지만 재건축되기 전에 같이 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1: 네.
0: 그런 아이디어가 생겨서 일단 소환하는 프로젝트를 좀 했습니다.
1: 아.
0: 그래서 온라인으로 모집을 했고요.
1: 얼마나 모이셨어요?
0: 그냥 처음에는 첫 해가 한 15명, 20명 정도 모였고.
1: 아, 한 번이 아니었어요?
0: 아, 네네.
1: 네.
0: 한 이게 처음에 한 번만 생각했습니다.
1: 예.
0: 한 번만 생각했는데 하다 보니 1년여를 했고
1: 아.
0: 그래서 한 달에 한 번꼴로 나무 산책은 한 달에 한 번꼴로
1: 네.
0: 기억 산책이라는 프로그램은 한 달에 두세 번 해서 총 10회, 20회 이 정도 했더라고요.
1: 와. 네. 그러니까 그렇게 모인 개포동 주공 아파트에 살았던 옛날 추억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개포동 그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나무를 보면서 나무 산책을 하고 그리고 또 곳곳에 내 추억과 기억이 있는 곳을 다니면서 각자의 기억을 소환하면서 서로 이야기하는 기억 산책 같은 것을 했다는 거죠?
0: 네, 맞습니다.
1: 굉장히 낭만적으로 들리긴 하네요.
0: 맞아요.
1: 네. 네.
0: 저도 하면서 너무 신기했어요.
1: 네.
0: 처음 했었을 때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0: 한 17년 9월인데 제가 그 전날 가고 싶지 않, 왜 이런 걸 했지? 마음이 막 두근두근 했거든요.
1: 아, 예.
0: 왜냐면은 지금 많이 외향적으로 바뀌었죠. 그때 내향적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만나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왔고 동네를 다니는데 처음 보는 분들이잖아요. 같은 동네에 살았다는 이유로 공유할 수 있는 기억이 많은 거예요. 이곳에 뭐가 있었다. 네.

0: 그때까지는 진짜 어렴풋하게.
1: 어렴풋하게.
0: 네, 왜냐하면 영화 전공을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소재는 될 수 있겠다. 네. 라는 생각은 했었지만 네. 그때까지만 해도 그건 몰랐고 사실은 이제 나무에 좀 더 관심이 가게 되고 네. 나무의 현실을 알게 되면서 이 이야기는 다큐멘터리로 찍어야 되겠다라는 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1: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된 작품이 다큐멘터리 제목이 콘크리트 녹색섬입니다. 네. 이 작품 어떤 작품인지 그리고 왜 제목을 이렇게 정하셨는지 네. 궁금해요.
0: 네. 우선 40년 동안 주민들과 함께 자란 그 나무들이 수만 그루의 나무들이 한 번에 무참히 베어지는 일들이 우리에게 정말 괜찮은 일일까? 네. 라는 사실 질문에서 시작한 영화라고 할 수 있고요. 재건축을 앞둔 개포 주공아파트에서 이 나무들 어디로 가는지 그 행방을 좀 뒤쫓고 그리고 나무를 살리기 위해 정말 방법이 없을지 이식과 보존 방법까지 담아낸 그런 영화입니다.
1: 네. 네. 그리고 제목은 왜 콘크리트 녹색섬인가요?
0: 사실 이제 2019년에 사실 경향신문 기자님이랑 네. 인터뷰한 도중에 나온 제목입니다.
1: 네. 네.
0: 실제 이제 모든 나무들이 벌목되고 나서 공원 예정지가 있던 곳에 나무들만 남아있는 상태가 있었어요.
1: 네.
0: 한 1년여 정도. 그래서 그때 그걸 취재하러 온 기자님과 대화를 나눌 때 아, 정말 섬처럼 남아있다. 그래서 그 신문의 헤드라인도 콘크리트 폐허 속의 녹색섬. 추억의 나이트는 계속 자랄 수 있을까.
1: 네.
0: 좀 뭐, 너무 좋은 제목이잖아요.
1: 네, 네, 네.
0: 그래서 그 제목을 그 기사의 제목으로 계속 마음의 염두에 두고 있었고요. 2019년이었는데 이제 중간에 콘크리트 유토피아랑 좀 대응이 비슷해서
1: 네, 네, 네. 네.
0: 저희 영화가 오래 걸렸기 때문에
1: 네. 네.
0: 그래서 하여튼 제목은 이제 그때부터 섬처럼 남아있는 나무들을 좀 기념하고 싶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영화의 제목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아,
1: 그러네요. 네. 이 제목을 설명을 들으니까 그렇게 뭔가 모던하고 새롭고 뭐 뭔가 화려한 건물로 변신할 콘크리트로 둘러싸일 공간의 한쪽 편에 그냥 일부 남아있는 그 추억을 가진 나무가 거기만 녹색 섬으로 존재하는 그런 모습이 진짜 딱 떠오르니까 제대로 잘 지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여러 군데 개포동 서울 개포동에 사진을 찍으시다가 모든 것들이 다 추억이지만 그래도 왜 이렇게 나무에 예, 주목하게 되셨을까 이 점이 좀 흥미롭더라고요. 예.
0: 일단 예전에 그 구축 아파트 재건축을 앞둔 그 주공 아파트를 갔었을 때 나무가 압도적인 풍경을 네. 볼 수밖에 없어요.
1: 네.
0: 예, 어릴 때 봤던 그 작은 나무들이 아파트보다 훨씬 더 높이 자라서 사실은 거의 20건 안에 아파트가 있는 그런 느낌을
1: 맞아요.
0: 그냥 직관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고요.
1: 네.
0: 근데 이제 정말 궁금했죠. 그래서 이제 남을 좀 조사를 해보니까 한 84년도에 식재 현황을 봤었을 때 한 39개의 수종,
1: 네.
0: 한 6만 그루 이상의 나무가 심어졌는데
1: 네.
0: 사실 자연 발화된 나무들도 되게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1: 그래요?
0: 네. 그 뒤에 있는 대모산, 구룡산에 있는 새들, 그리고 뭐 주민들이 먹다 남은 뭐 살구씨. 그 정도로 비옥하고 자연이 살기 좋은 땅이었다는 거죠.
1: 네. 네.
0: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게 되면서 이 나무 이렇게 좋은 생태계 이런 곳들이 너무나 다 없어진다는 건 좀 안타까운 일인 것 같다라는
1: 네.
0: 생각이 들었는데 하지만 이제 이것들이 SNS에 올렸을 때 이 동네에 있는 나무들이 아름답고 너무 좋았다라는 기억을 가진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무 산책을 할 수 있었고
1: 네.
0: 그런 분들이 아 이런 관심이 있는데 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은 없었던 것 같다라는
1: 네네.
0: 생각이 들어서 좀 더 나무에 대한 관심이 좀 커져간 거죠.
1: 네. 이게 나 혼자만의 그런 추억이나 아니면 안타까움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생태학적인 그 위험성을 우려하는 것 이상으로 그 나무하고 얽힌 추억이 이렇게 많다는 것이 이게 서사를 좀 더 풍성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네요.
0: 네, 맞습니다.
1: 그러면 감독님은 이제 이 작품을 보면 저는 이제 미리 좀 이 작품을 좀 감상을 하고 왔습니다만 직접 글도 쓰시고 나레이션도 직접 하시고 또 스스로를 나는 개포 주공 키즈다 이렇게 소개하기도 하시던데 감독님에게 있어서 서울 강남구 개포동 주공 아파트는 어떤 곳인가요?
0: 저에게는 제가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자랐는지를 다 기억하는 장소인 것 같아요.

0: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뭘 좋아했고 싫어했고 그리고 어떨 때 기쁘고 슬펐는지를 알게 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것 같습니다.
1: 네. 네. 그게 사실 다죠. 사실 네, 아니 왜냐면요. 사람들이 뭔가 새로운 거를 늘 갈구하지만 되게 행복하다고 느끼는 순간은 과거에 되게 좋았던 추억을 회상할 때라는 생각을 요즘 가끔 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뭘 좋아했고 내가 뭘 싫어했고 내가 어떻게 자랐는지를 다 목격했던 그 장소가 있다는 거는 엄청난 거니까.
0: 그렇죠.
1: 그런 네. 곳이 바로 네. 감독님에게도 그 공간이 그랬던 건데 그렇게 나의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곳이 이제 재건축을 앞두고 재개발을 앞두고 이렇게 폐허가 되는 상황을 봤을 때는 굉장히 복잡한 마음이 드셨을 것 같아요.
0: 네. 사실 어렸을 때부터 이 동네가 사라지게 될 거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실은 나무들도 보존하는 게 어렵다는 걸 알고 시작한 일이긴 한데요.
1: 네.
0: 처음에 재건축을 하게 되면 나무들이 먼저 베어지고 아파트만 남게 됩니다. 네. 그 거대한 대단지에 거기에 그 아파트만 남아있는 콘크리트에 서 있는 기분은 우리가 대자연을 보면 굉장히 경외감이 들잖아요.
1: 그렇죠.
0: 반대의 느낌이 들어요. 그 덩그러니 콘크리트만 있는데 엄청난 두려움이 좀 생기더라고요.
1: 네.
0: 정말 만약에 그러지 않길 바라지만 기울기가 점점 심해져서 많은 생명들이 사라진 도시가 된다면 요새 뭐 꿀벌들도 사라지고
1: 맞아요.
0: 있는데 그런 시대가 됐을 때 이런 풍경일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그때 든 생각이 그 폐허소에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 녹색 섬이 만약에 인류에게 남은 마지막 녹색 섬이라면
1: 네.
0: 어떻게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 당시만 해도 저는 아, 그래서 기록을 해야겠다.
1: 네. 네.
0: 더 기록을 해야겠다.
1: 더 절박한 마음이.
0: 네. 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1: 아, 네. 그렇군요. 아, 자, 음악을 한 곡 더 듣고 와서 또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정재일 연주로 들려드릴게요. 봄.

0: 정재일의 연주로 봄 함께 들었습니다. 3849번 쓰시는 분께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자연을 살피며 함께 사는 마음인 것 같아요. 영화 기대됩니다 하셨고요. 2783번 쓰시는 분, 어렸을 때 살던 동네를 오랜만에 찾아갔을 때 기억 잊지 못합니다. 완전히 바뀐 동네지만 곳곳에 남은 나의 기억들. 이렇게 추억을 떠올려 주셨고 또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으로 요리조리 미도리님께서 저는 개포동 7단지에서 자랐어요 라고 지금 저희가 나누고 있는 이 이야기에 훨씬 공감을 많이 하면서 아마 들어주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 초대석. 오늘은 8월 19일에 개봉될 다큐멘터리 콘크리트 녹색섬의 이성민 감독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박혜진의 문화시대를 검색하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시청 가능합니다. 요거 하나 질문 드리고 다음 질문 넘어가고 싶은데 왜 그 거기에서 이제 만나게 된 많은 시민들을 그 인터뷰하시고 또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그 기억하고 또 돌아보고 싶은 공간이 사라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지, 그러니까 이걸 또 다르게 질문을 바꿔본다면 왜 사람들은 이렇게 과거에 내가 살았던 그런 경험했던 것을 추억하고 돌아보고 싶어 한다고 생각하세요?
1: 저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0: 네. 네.
1: 과거의 공간을 돌아본다는 거는 결국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싶어하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기도 해요.
0: 네.
1: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역사는 삶의 스승이다. 갑자기 떠오르는 키케로가 한 말인가 듣는데 중요한 거는 과거를 흔적들 돌아보고 네.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게 어떤 사람들한테는 되게 미련이고 뭔가 집착이다. 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0: 네. 네.
1: 저는 지금은 이제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과거를 보는 건 과거에 머무는 게 아니라 앞을 보기 위한 거고 앞을 보고 싶은 마음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0: 네.
1: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알아야지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은지
0: 맞아요.
1: 또 아는 것 같아서
0: 네.
1: 네, 그런 의미에서 과거를 오래 돌아본 것 같습니다.
0: 네. 그리고 그곳을 찾아주신 분들도 비슷한
1: 네,
0: 마음이었을 거라 않을까. 생각이
1: 네.
0: 드네요.
1: 네.
0: 자, 이제 좀 아픈 이야기를 해야 할 건데 이 콘크리트 녹색섬이 어떻게 이제 기획이 되었고 영화로까지 만들어졌는지는 들었습니다만 이제 그러려다 보니 이제 재건축이 들어갑니다. 이 재건축 과정에서 새 건물이 들어설 땅의 면적은 이제 기존 거주자들의 재산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나무도 건물도 그냥 싹 다 남김없이 밀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소위. 나무 의사이신 우종영님의 인터뷰가 이런 생각을 좀 돌아보게 한다고 했는데 그 직접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일단 아직 현재까지는 재건축 과정에서 아직 기존에 있는 모든 것들 다 뒤엎고 네, 다시 새로 짓는 것들을 하고 있죠.
0: 네.
1: 사실 그거는 이제 특히 나무 같은 경우는 비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건데 가장 큰 이유는 사람들의 인식인 것 같아요. 모르고 있고 아직 어떤 것들 선택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던 생각이 들어서
0: 네.
1: 이제 우정현 나무 선생님이라든지 수필사가 분들을 모시고 지금 주공아파트에 있는 나무들이 어떤 상태인지 좀 궁금했어요.
0: 네.
1: 다 자랄 만큼 자란 나무들인지 혹은 오해로
0: 네.
1: 이제 나이 들어서
0: 뭐
1: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0: 네, 네.
1: 물어봤는데 다 몇백 년을 살 수 있을 법한 몇백 년도 살 수 있는 그런 나무들이 대부분이었고
0: 네.
1: 거의 다 청산령 시기를 지나고 있다. 그리고 서울에서 정말로 이 정도로 건강 상태
0: 예.
1: 나무한테 활력 돌아가는데 그렇게 좋은 나무들이

0: 없다. 왜냐하면은 그거는 자연 지반 녹지의 아파트였기 때문이에요.
1: 그렇죠.
0: 네, 지금같이 주차장이 없었기 때문에 네. 나무들이 뿌리를 내고 깊게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였고 이제 그것을 확인하면서 사실은 어쩔 수 없죠. 아직은 방법이 없으니까.
1: 네.
0: 경제적인 비용이 많이 들 수, 이 나무라는 거는 보존하는 게 제일 좋지만 사실 이식을 못 하진 않아요.
1: 그러니까 아니 그 얼핏 생각하기에 아 그렇게 훌륭하고 나무들이 당연히 생활 공간에 있으면 얼마나 좋아. 그러면 일단 이 나무를 이렇게 한 곳에 두었다가 재건축을 한 이후에 다시 심으면 안 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그런 과정이 좀 어려운가 봐요.
0: 아,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식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뭐 개포중공 1단지도 한 220여 주는 이식을 했다고 돌아왔는데
1: 네.
0: 뭐 선별의 기준이라든지 그리고 얼마나 살아 돌아올 수 있는지에 대한 그 검증 절차가 좀 없는 상태이긴 해요.
1: 네.
0: 근데 그럼 더 많은 나무들이 많이 베어지는데 이식이 가능하지만 그거에 대한 한 그루그루마다의 그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제 그것만큼의 뭔가 그러니까 그런 수고를 하는 것보다 그냥 베고 하는 게 더 현재까지는 낫지 않겠냐라는 생각들 때문에
1: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엄청 큰 나무들을 다시 이식하는 비용보다 다시 씨앗을 심어서 새로 그냥 네. 나무를 심는 게 낫다.
0: 그렇죠.
1: 비용적인 네, 측면에서. 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는 거네요.
0: 그렇죠. 그게 좀 가장 여러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인 것 같고요.
1: 네.
0: 그런데 네. 이제 최근에 그 사실 이 구축단지 아파트는 이제 탄소 배출이 좀 있어서
1: 네.
0: 기후위기에 좋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건 사실 토양과 식생의 가치거든요. 사실은 나중에 먼 훗날 봤었을 때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여러 가치를 봤었을 때 사실 어느 게 더 눈앞에 있는 경제적 비용보다 앞을 봤었을 때 과연 더 나은 게 뭘까라는 생각은 지금쯤은 해봐야 되지 않을까.
1: 네.
0: 네. 그런 생각도 듭니다.
1: 근데 그 수만 그루의 나무들 어디로 가요? 정말?
0: 영화를 보시면 아실 수
1: 제가 중요한 장면을 스포하게 했습니다.
0: 아닙니다.
1: 그것은 네. 영화 콘크리트 네. 녹색섬에서 여러분 확인하시길 바라겠고 그래서 우리 감독님이 하게 된 일이 이 나무 지키는 일을 위해서 직접 행동까지 나섰다. 그러시더라고요.
0: 네.
1: 어떤 거 하신 거예요?
0: 사실 이제 제가 한 거는 저는 이제 질문하고 제안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1: 네.
0: 네. 네. 환경 영향 평가를 좀 열람을 해봤을 때, 공원이 들어설 자리가 있는 거죠.
1: 오,
0: 네. 예. 사실 그거를 또 제가 알기 전에 나무 산책에 오신 주민분들이 많이 알려주셨어요. 저를 이렇게 체크하시는 거죠. 정말 보존할 수 있는 방법 없는지 물어보시고
1: 네.
0: 그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한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제 찾아보니 공원이 들어설 자리가 있어서 아, 그러면 거기가 만약에 주차장이 없으면
1: 그렇죠.
0: 어차피 공원이 생기니까 나무들을 이식하거나 보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1: 네.
0: 생각으로 그 공감할 수 있는 분들의 의견을 모은 네. 그랬던 것입니다.
1: 그러면
0: 네.
1: 아까 처음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이 제목에 녹색섬으로 좀 자리했던 그 공간이 거기인가요?
0: 네,
1: 그
0: 맞습니다.
1: 공원 부지인가요?
0: 네, 네.
1: 그러면 아직도 그 나무들은 지금 살아서 그곳에 있나요?
0: 아, 그거는 이제 영화를 통해서
1: 아, 제가 너무
0: 녹색섬의 네, 나무들이
1: 많은 것을 네, 속속들이
0: 과연 살아 있을까 남아 있을까
1: 네.
0: 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잘 넘어가지 않으시는데 네. 우리 감독님 궁금증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들 네. 반드시 네, 19일 날 개봉합니다.
0: 아, 죄송합니다. 너무 네, 어쨌든 행동에 나선 것보다 사실 제가 계속 그 자리에 있다라는 걸 사람들한테 알렸던 게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1: 네,
0: 저뿐만
1: 네.
0: 아니라 예. 누군가 거기에 있다는 걸 안다면
1: 그렇죠.
0: 사람들은 의견을 모을 수 있다라는
1: 네.
0: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일부 나무들이 베어지는 모습이 이제 영화에 담기기도 했는데 이 거대한 나무가 쓰러질 때 모습은 그냥 저는 영화 속에서나 한번 봤었던 것 같은데 그때 되게 굉장한 어떤 감동의 변화 소용돌이가 있었을 것 같고 이것을 영화 속에 담는다면 뭘 좀 더 주목해서 담아야겠다 생각하신 부분이 있으실까요?
0: 실제로 그 광경을 목격했었을 때 역설적으로 나무들이 정말 살아있구나 라고 느낄 수밖에 없어요.
1: 네.
0: 지하 2, 3층까지 뿌리를 내린 그 나무들이 단 몇십 분 만에

0: 예, 뽑혀지는 그 광경은 정말 지축이 흔들릴
1: 네.
0: 정도고, 나무가 쓰러졌을 때 엄청나게 좋은 향이 나더라고요. 그 엄청난 좋은 향, 피톤치드? 그러니까 일태고. 사실 어떻게 보면 나무의 어떤 뭐 것들이죠. 피일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충격적으로 좀 다가오면서 나무가 진짜 살아있구나 생각이 들었고요. 사실 영화 화면에 담기 어렵죠. 자연을 담기가 제일 어렵고, 그 자연의 또그 참혹함을 담는 것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실 다큐멘터리라서 현실을 반영을 하지만, 사실 저는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말하는가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
1: 그렇죠.
0: 참혹한 현실을 담기 위해 좀 사운드에 대해서 많은 생명들이, 한 나무에 기생하는, 더불어 살아가는 많은 생명들이 살 공간에 있는다라는 그 느낌을 좀 사운드로 많이 표현해 보려고 하여, 많은 생명의 소리 이런 것들 좀 많이 담으려고 했습니다.
1: 그러니까요. 나무가 정말 큰 나무가 이 아파트의 높이보다도 훨씬 키가 큰 나무가 베어져서 땅에 쿵 하고 떨어질 때 저도 그 장면을 좀 충격적으로 잊지 못하겠는데 아까 살아있는 것 같다고 하셨잖아요. 쿵 하는 소리가 약간 그 우는 포효 같았어요. 조금. 그래서 와, 얘네들도 지금 이 순간을 지금 아는구나. 얼마나 공포스러울까. 그게 감정이 약간 이입이 될 정도로. 영화를 보시면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촬영을 하면서 그래서 그런 장면을 모두 다 목격을 해야 했기 때문에 그 절망감도 있으셨을 것 같고 그런 마음을 또 추스려 가면서 이 영화를 끝까지 완성을 하셨어야 될 텐데 제가 듣기로 꽤 오랜 시간이 걸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화가 나오기까지 작품을 마무리 짓도록 그 감독님에게 동력을 불어넣어줬던 힘이라면 뭘까요?
0: 사람들이 계속 질문을 던져준 것 때문에 저도 사실 그거에 대한 답을 줘야겠다라는 어떤 생각도 있었지만, 그 어린 시절에 보냈던 또그 추억이랑도 다르게 새로운 관계들이 생긴 것 같아요. 가장 큰 거는 나무와의 관계가 새롭게 생긴 것 같고, 그래서 그냥 나무가 다른 존재가 아니라 그냥 제 친구? 뭔가 오래된 벗? 그런 정도까지 되어 있는 거라서, 그래서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려고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1: 촬영하시면서 많은 분들 만나셨고, 또 그분들의 그 개포주공 아파트에 관한 추억도 들으셨을 거고, 그랬을 때좀 기억에 좀 많이 남는 인터뷰나 아니면 어떤 장면이 있으실까요?
0: 아까 뭐 쉬는 시간 잠깐 얘기했던 거, 인생의 목격자가 된 공간이다. 뭐 그런 얘기 하셨는데, 그 어르신들 참여하신 분들이 나이가 좀 다양한 편이었어요. 젊은 분들도 있었지만 저희 어머니 아버지뻘 되는 분들도 나무 산책 때 오셨는데 하시던 말 중에 오고 싶지 않은 동네이기도 했다. 좋은 기억만은 있는 건 아니니까, 모든 내 살았던 공간이.
1: 맞아요.
0: 네. 하지만
1: 가장 어려웠던 시기일 수도 있잖아요,
0: 그럼요.
1: 누군가에게는.
0: 근데 막상 오니까 좋더라. 와서 보니 좋더라. 와서 보니 떠오르는 기억들이 있더라. 그게 결국 우리가 오래된 공간을 찾는 이유이기도 하고, 네. 그 공간에 갔을 때만 생각나는 이야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1: 정말 이제 그 많은 분들의 이야기 중에 저도 가끔 그 예전 살았던 동네를 쓱그 가족끼리 한번 가보곤 하는데요. 그 진짜 어떻게 이런 것까지 기억이 난다고 싶을 만한 정말 사소한 것까지 기억이 다 나는 거예요. 그때 그 아저씨가 그랬지까지. 그리고 저기 옆에 뭐 작은 무슨 어떤 쓰레기통이 있었던 것까지 기억이 나는 게 너무 신기했고, 어떤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시민 한 분이 자신이 살았던 이 개포주공 아파트와 이 나무와 뭐이 상가에 있었던 어떤 아저씨는 그냥 모두가 서로가 서로에게 인생의 목격자가 되어주었던 곳이고 지금 돌아보니까 힘들 때 돌아올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었다라는 이야기가 꽤 울림을 주더라고요. 이게 아마 많은 사람들이 막 앞을 향해서 가고 새로운 것을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끔 옛날 내 동네 그 뒤를 돌아보는

0: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 또 감사한 분들도 많이 계시다고 들었어요. 기록이 이제 영화가 되고 또 개봉이 되기까지. 혹시 이 시간을 통해서 그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할 수 있다면 저희가 기회를 좀 드릴까 합니다.
1: 너무 많은 감사한 분들이 많아서 지금 떠오르는 이야기에서 떠오르는 분들은 그 벌목업체 사장님들이 감사한 것 같습니다.
0: 이건 좀
1: 네.
0: 아이러니한데요? 예.
1: 지금 떠오르네요.
0: 네.
1: 아, 늘 감사한 마음이 있었는데 기록을 할수 있는데 가장 도움을 준 분들이 또 그분들이었거든요. 네.
0: 네.
1: 이것도 인생의 어떻게 보면 되게 아이러니한
0: 진짜요.
1: 것 중에 하나인데 그분들의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네.
0: 그렇죠.
1: 저도 저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지만 하지만 그것들이 뭔가 조금씩 공감에 한 발짝 다가갈 수 있는 공감이 되었다는 것이 좀 그때 저도 많은 생각을 다르게 했던 계기였던 것 같고
0: 네.
1: 그분들이 없으면 사실 이 영화를 기록하기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 네.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셨고 그리고 심지어 미리 예고하셔서 잘 찍어라고 말씀하셨을 때
0: 아, 이제
1: 네.
0: 이쪽 동네에 있는 나무를 뺄 차례이니 와서
1: 어서
0: 찍어라.
1: 찍어라.
0: 아,
1: 뭐 이렇게
0: 굉장히 좀
1: 알려주셨을 때
0: 웃픈
1: 맞습니다.
0: 이야기입니다.
1: 웃픈 이야기고
0: 예.
1: 나무의 행방을 또 알려주시는데도 사실은 그분들이 많이
0: 아,
1: 알려주셨고
0: 그래요.
1: 네.
0: 예. 그래요. 그분들이 아실 테니까요. 예.
1: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0: 그렇군요.
1: 마지막 시간에는 거의 그 아파트에서 콘크리트에서 그분들과 연극 무대에 올라가 있는 연극 배우처럼 그 덩그라니 남은 상태로 지냈던
0: 네.
1: 네. 저희 생각하고 그분들이 감사하네요.
0: 네. 그분들을 시사회에 꼭 초청을
1: 네.
0: 하셔야겠습니다. 자, 콘크리트 녹색섬이 이제 재건축 현장의 현실을 뭐 사실 단번에 바꿀 수는 없을 겁니다. 영화 하나가. 하지만 계속 얘기해 주신 대로 많은 이들에게 이제 질문을 좀 심어주는 그런 역할을 할수 있을 텐데, 8월 19일 이후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영화를 보실 텐데, 관객들이 어떤 질문을 품었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나요?
1: 사실 도시에 살아가면서 주변의 생명들을 다시 돌아볼 기회는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영화를 보시면 내집 앞에 있는 나무, 내가 매일 다니던 길가에 어떤 나무가 있었지라는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영화를 시작을 했거든요. 영화를 보시고 나서 우리가 당장의 눈앞에 있는 것들이 또 있지만 정말 더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지 않은가? 이것밖에 답이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좀 다른 생각도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0: 영화 만드시면서 혹시 감독님 생각 그리고 삶에 어떤 변화도 있으셨을까요?
1: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거의 한 10여 년을
0: 예.
1: 한
0: 작품.
1: 작품을 하다 보니까 뭔가 사실 다큐멘터리가 뭐 발견의 과정이다. 그래서 변화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도 뭔가 인생에서 처음으로 뭔가를 스스로 시작을 하고 스스로 마무리해 본 경험인 것 같아요. 자발적으로. 그래서 새로운 발견을 어떤 걸 했었을 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것을 오롯이 내 스스로가 해본 그런 경험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여전히 어렵지만
0: 여전히
1: 네.
0: 어렵지만, 네, 그런 변화가 또 영화를 기록한 그 현장에 많이 담겼을 거라 생각하고, 그 관객들도 또 느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콘크리트 녹색 섬, 이미 엄청나게 많은 영화제에 초청받기도 했고, 수상도 하시고 그러셨더라고요. 그냥 몇 가지만 말씀드려도, 서울국제여성영화제 다큐멘터리 옹락문화상도 수상하셨고, 그리고 또 서울국제건축영화제 어반스케이프 부문 공식 초청, 또 광주여성영화제 날선 낯선 부문에도 초청이 되셨고, 굉장히 많아요. 주목받고 있는 작품입니다. 이제는 이제 대중을 정말 그 만날 차례만 남겨두고 있는데, 전하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실까요?
1: 네. 이 영화는 도시에서 함께 살아가는 나무들, 사실을, 그리고 오래된 공간을 다시 보게 하는 영화이긴 합니다. 근데, 이게 다 무슨 의미가 있지? 라고 어떤 무력감이 드는 분들이라든지, 뭔가 보이지 않는 가능성 앞에서 시작도 하기 전에 주저하는 그런 분들이 보신다면 공감할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립영화고 다큐멘터리인데 쉽고 재밌습니다.

0: 네.
1: 네,
0: 전체 관람.
1: 중요합니다.
0: 쉽고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1: 네.
0: 온 가족들이 보기에 좋은 영화라고 생각하니 극장에 꼭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의 목표를 마지막 질문으로 드리고 싶은데, 일단 바로 앞에 이제 두고 있는 행사 소개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 또 준비하고 계신 작품이 있다면 역시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일단은 영화를 극장에서 보는 거 말고도 영화 통해서 또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고 싶은 생각들이 있거든요.
1: 네.
0: 네,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많은 관객과 대화를 많이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요.
1: 네.
0: 가까운 시일에는 이제 개봉일날, 19일에는 김현수 작가님이랑 함께
1: 네, 예.
0: 관객과 대화가 있을 예정이고,
1: 네.
0: 20일 오후 2시에는 최재천 교수님과 함께
1: 네.
0: 이야기를 나눌 계획입니다.
1: 네.
0: 네, 또이 밖에도 계속 또 진행되고 있을 예정이니, 네.
1: 관심을
0: 네,
1: 가져주시면,
0: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1: 네.
0: 네.
1: 제가 한번더 소개해드리면, 8월 20일 목요일에 시네큐브, 서울 광화문에 있는 시네큐브에서 오후 2시에 우리 이성민 감독님과 또 생태학자이신 최재천 교수님이 함께 관객과의 대화를 진행합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이 시네큐브 홈페이지에서 또 예매 오픈을 한다고 하니까요. 방송 듣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화도 보시고 관객과의 대화도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응원드리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네.
1: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 초대석, 지금까지 다큐멘터리 콘크리트 녹색섬의 이성민 감독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7426번 쓰시는 분, 기억산책이라는 프로그램이 인상적이네요. 우리 동네도 최근에 재개발한다고 하얀 펜스를 길게 쳐놓았거든요. 1510번 쓰시는 분은, 저는 예전에 살던 부산 영도에 갔더니 하나도 변하지 않았더라고요. 개발에 소외되어 그대로였는데 저는 너무 반가워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아까 개포동 7단지에서 잘하셨다는 분, 요리조리 미도리님, 저는 외국에서 23년을 살다가 작년에 돌아왔는데 제 기억 속의 장소들이 다 사라졌더군요 하고 아쉬움을 또 보여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나무를 기억하고 있었다. 콘크리트 녹색섬 속 나레이션을 남겨드리면서 저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곡은 신주희의 하현도들이 전해드릴게요. 지금까지 박혜진이었습니다.

전북 전주 하면 어떤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예스런 기와가 정겨운 한옥마을? 맛깔스러운 음식? 그리고 전통과 느림의 미학을 간직한 문화의 도시. 여기에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소리입니다. 귀명창이라는 말이 있을 만큼 소리에 대한 깊은 애정과 안목을 지닌 도시 전주. 그 전주를 대표하는 문화의 꽃이 바로 전주 세계소리축제인데요. 이 뜻깊은 소리의 향연에 저희 음악이 흐르는 마루도 이번 한 주간 함께합니다. 소리의 고장이 건네는 반가운 초대에 기꺼이 응할 준비 되셨나요? 안녕하세요. 음악이 흐르는 마루 특집 전주의 판 전주 세계소리축제와 함께 이진영입니다.

전주 시립국악단의 전주 여행가 이 곡으로 문을 활짝 열었는데요. 전주 오시면 노랫말처럼 사랑과 행복을 느낄 수 있으실 거예요. 전주는 옛 풍류와 미식이 살아있는 도시이자 또 우리 소리의 깊은 뿌리를 품고 있는 고장이죠. 그 깊은 바탕 위에서 우리 전통음악과 세계 월드뮤직이 만나서 가장 다채롭고 풍성한 소리의 성찬을 차려내는데요. 어느덧 시작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2026 전주 세계소리축제. 자, 올해 축제 키워드는요. 소리의 숨결 모아 판으로입니다. 세상의 다채로운 소리의 숨결들이 전주라는 근사한 판 위에서 어떻게 어우러질지 벌써부터 저도 궁금하고 마음이 설레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 음악이 흐르는 마루에서도 이번 한 주 동안 전주 세계소리축제 특집으로 꾸며갈 예정입니다. 이번 주 저희 방송과 함께 전주가 선사하는 유쾌하고 시원한 소리판 속으로 가볍게 걸음 옮겨보시면 어떨까요? 이 소리에 대한 매력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시간, 다양한 채널 통해서 여러분도 함께 해주세요. FM 라디오 통해서 들으실 수 있고요. 국악방송 누리집에서 실시간 듣기 가능하고요. 또 스마트폰으로 덩덕쿵 플레이어 내려받은 후에 들어오시면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사연 쓰기란에 사연과 신청곡 무료로 남기실 수도 있어요. 함께 더불어 즐기는 삶을 담은 음악, 여밀락을 재해석한 곡, 별이 내린 숲, 신여밀락 전해드릴 텐데요. 한충은의 대금과 소금 연주입니다.

한충운의 별이 내린 숲 신여밀락 전해드렸어요. 우리 영대바르기님께서 저는 전주 가봤는데요. 한옥마을이랑 풍성한 전주 막걸리 한상 먹어봤는데 진짜 진수성찬이고 맛있었어요. 라고 하셨는데 그렇죠. 그런데 음식만 진수성찬이 아니에요. 음악도 진수성찬입니다. 기대하셔도 좋은 게 이번 한 주 동안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에서 열리는 2026 전주세계소리축제 특집으로 음악이 흐르는 마루가 특별하게 좀 꾸며봤습니다. 기존 코너 대신에 소리축제 중심에서 빛을 내고 계신 분들과 함께 다채롭고 깊이 있는 이야기까지 나눠볼 텐데요. 자, 오늘 1부에서는 김정수 집행위원장님 모시고 올해 전주세계소리축제가 지닌 의미 그리고 또 놓치지 말아야 할 주요 프로그램들 미리 한번 짚어보겠고요. 2부에서는 이번 소리축제의 특별한 얼굴들 만나볼 거예요. 축제를 활짝 피워낼 소리 홍보대사 한 분 모셔서 남다른 기대와 또 생생한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올해 소리축제 현장 찾을 계획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지난 소리축제에 담긴 정겨운 추억이 있으신 분들도 관련된 내용으로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샵 0302 우물정 0302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이고요. 사진 포함한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어요. 송가인의 노래로 진도아리랑 듣고 올게요.

0: 전북을 대표하는 문화축제이고 우리 소리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고 있는 전주 세계소리축제가 올해로 25회를 맞았습니다. 소리의 숨결, 모아 판으로 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관객과 예술가가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로 치러지는데요. 국악방송에서는 이번 주 전주의 판, 전주 세계소리축제와 함께 특집으로 준비했어요. 먼저 올해 축제의 달라진 모습과 꼭 만나봐야 할 프로그램에 관한 이야기 나누는 시간 준비해봤는데요. 김정수 전주 세계소리축제 집행위원장님 모셔봤습니다. 위원장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네. 네, 어느덧 전주 세계소리축제가 올해로 25회를 맞이했어요.
1: 네.
0: 이제 내일 모레 개막 앞두고 있는데 현재 막바지 준비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네, 막바지 준비가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0: 네.
1: 올해는 25회를 맞는 만큼 공연과 프로그램 준비는 물론이고 또 관객들이 현장에서 불편함 없도록 축제를 네. 즐길 수 있도록 시설과 안전, 동선 또 굉장히 무덥잖아요.
0: 그러니까요. 예,
1: 그래서 안전대책 하나하나 세심하게 준비해서 이번 25회째 전주 세계 소리축제의 여정을 많은 분들이 즐겁게 함께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0: 네. 그러니까 이게 내용적으로 알차게만 딱 준비하면 끝일 것 같은데 그것도 아니고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 문제도 있고 무더위 대책도 있고 진짜 전반적으로 신경 쓰실 게 너무 많으실 것 같아요.
1: 네.
0: 예. 근데 바쁘신 이 틈에도 진짜 시간 내 주셔서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1: 아유, 당연히 찾아와야죠.
0: 네. 네. 올해 축제 슬로건이 소리의 숨결 모아 판으로예요. 이번 슬로건에 담긴 축제 방향 뭐 전체적인 소개 좀 해주실까요?
1: 네. 우주 삼라만상에는 다 결이 있지 않겠습니까?
0: 네.
1: 나무에는 나뭇결, 물에는 물결, 또 바람에는 바람결.
0: 그러네요.
1: 예, 꿈에는 꿈결. 예, 저는 이 소리는 숨결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0: 네.
1: 그래서 25년 동안 그동안 이어온 우리의 소리 숨결을 한 곳에 모아서 하나의 큰 놀이판으로 만들어보자. 그래서 우리 전주 세계 소리축제가 하나의 판으로 생각해보면 전통과 현대 또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면서 그동안의 그 결들을 다 모으고
0: 네.
1: 또 앞으로 나아갈 그 방향을 함께 찾아보는 그런 자리를 만들 수 있겠다 싶어서 이렇게 전체적인 슬로건을 소리의 숨결 모아판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0: 그러셨군요. 근데 이제 전통음악에서 판이라는 말씀인 줄 여러 번 해주셨는데 그 판이라는 개념이 가진 예술적이거나 문화적 의미가 좀 남다르잖아요.
1: 네.
0: 이번 축제에서 관객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판의 정신이라고 하면 뭘까요?
1: 네, 아주 오래전을 우리가 상상해보면
0: 네.
1: 원시 공동체 사회에서는 사실은 무대와 객석이 따로 있지 않았었을 거고요.
0: 네. 네,
1: 사실 지금 우리가 서구형 극장을 갖게 된 것도 불과 그 역사적으로 한 350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0: 네. 네,
1: 그리고 한 1,200년 전에 사실주의 연극이 만들어졌을 때 그때 지금과 같은 극장 시스템에서 그야말로 제4의 벽을 두고 객석과 무대가 나눠졌었죠.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이제 이 벽을 부수고 관객과 또 행위자가 함께하는 이런 자리를 오히려 실험적으로 만들어 나가고들 있거든요.
0: 네.
1: 그래서 예전의 판이 지금처럼 무대와 객석이 명확하게 나눠져 있었다면 우리는 그걸 좀 부수고
0: 네.
1: 다시 원래대로의 어떤 놀이판을 만들어보는 게 어떨까. 그게 바로 이제 판의 정신이고 이게 공동체 정신 또 공연의 기원 여기 한번 돌아가보자 하는 취지에서

0: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요. 이게 공연자 그리고 이제 객석의 객석 간의 그 어떤 벽을 좀 허무는 진짜 그냥 같이 한판 우리 놀아보자라는 그런 개념이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이제 올해 그 처음으로 집행위원장 맡으셨지만 위원장님은 뭐 소리축제 태동부터 쭉 다 지켜보셨고 예술감독으로도 참여한 적도 있으시고요. 누구보다도 소리축제에 대한 애정을 갖고 쭉 지켜보셨을 텐데 25주년이 되는 동안의 변화 어떻게 보셨어요?
0: 네, 많은 변화가 있었죠. 초기에 소리축제가 그 정체성을 두고 많은 논란들이 있었고요.
1: 네.
0: 또 그리고 소리축제의 방향, 그다음에 그 추구하는 음악들의 세계는 어떤 것이어야 될까 뭐 이런 걸 두고도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소리축제에서 그런지 소리가 많이 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었습니다만 근데 이 판소리가 중심이 된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소리축제의 방향성을 확고히 하고 또 소리축제와 그 결을 같이 하는 다양한 세계의 음악들과 함께한다라는 어떤 취지로 정리가 되면서 오랫동안 가져왔던 소리축제의 어떤 논란은 많이 잠재워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많은 분들이 소리축제에 대한 어떤 이해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요. 소리축제가 처음엔 이게 뮤직이냐 혹은 사운드냐 보이스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쓰고 있는 건 소리 그야말로 한글 그대로를 쓰고 있습니다. 이건 누가 뭐래도 판소리 그리고 우리가 소리하면은 음악을 얘기를 해왔지 않습니까? 전통적으로. 그래서 판소리와 우리의 전통음악이 중심이라는 것은 누가 토를 달 수 없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 그동안 이렇게 뭐 정체성 방향에 대해서 고민 많이 하신 만큼 이제 그 노하우들이 차곡차곡 다 쌓이지 않았을까 싶은데 슬로건만 보더라도 이게 소리라는 본연의 가치와 원래 취지에 충실하고자 했구나 그런 고민이 많이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이번 25회 축제를 준비하시면서는 가장 고민하신 부분이 또 있으셨을 것 같거든요.
0: 네. 25회인 만큼 그동안에 해왔던 어떤 다양한 축제의 그 시도들 이런 것들을 좀 한자리에 모아서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사실은 근데 그게 쉬운 것은 아니죠. 그래서 역시 가장 많이 고민한 부분은 소리축제다운 소리들을 맨 앞에 배치해서 우리 소리 축제는 바로 이겁니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전통음악인 우리 판소리를 중심에 두면서도 다양한 장르와 세대 또 앞으로 이제 미래를 내다보는 새로운 기술과의 접목까지 판을 만드는데 가장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1: 자, 관람객이나 또 국악 팬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소리 축제가 전주에서 열리는 세계의 다양한 소리 잔치인지 아니면 전주 판소리의 본류를 기반으로 세계 음악을 여기에 접목하는 축제인지 이걸 또 궁금해하시더라고요. 또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0: 저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듣긴 하는데요. 저는 두 가지가 서로 다른 방향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통 우리의 전통 음악을 세계에 알리는 것 혹은 또 세계의 음악들을 우리한테 소개하는 것 이건 서로 쌍방향 소통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소리라는 뿌리를 바탕으로 세계 다양한 소리를 만난다는 것, 또 그리고 우리 소리를 새롭게 바라보면서 서양의 축제 다양한 공연들과 함께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어떤 그 지역성에 관한 얘기들을 많이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제 생각은 제가 예를 들어서 영국을 가면 피시앤칩스를 굉장히 잘하는 집을 찾지 김치찌개 잘하는 집을 찾으러 다니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축제를 우리 지역민이 그리고 우리 한국인들이 즐겁게 잘 놀 때 외부에서도 또 전 세계인들이 찾아와서도 바로 그걸 보고 싶어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잘 노는 게 가장 지역적인 게 가장 세계적인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우리가 가장 잘 노는 게 세계적인 거다. 이 말이 딱 마음에 남네요. 요즘에는 K-POP을

0: K-POP을 뭐 직접적으로 그런 아이돌 가수들을 초대하는 건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그 변화의 흐름은 저희 축제도 충분히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0: 우리의 전통음악이 사실은 정체되어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1: 네.
0: 200년 전 판소리가 지금의 판소리와 같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 네.
0: 또 앞으로의 판소리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의 음악은 박제화되어 있는 것은 아직도 충분히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0: 우리의 전통음악이 사실은 정체되어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1: 네.
0: 200년 전 판소리가 지금의 판소리와 같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 네.
0: 또 앞으로의 판소리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의 음악은 박제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또 늘 생명력을 가지고 변화해 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0: 그리고 또한 현대 공연들은 어떤 일정한 경계들이 지금 사라지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오페라 중에 대표적인 팬텀 오브 디 오페라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은 그걸 뮤지컬 중에 팬텀 오브 디 오페라는 오페라라고 얘기를 현대 오페라라고도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또 연극과 뮤지컬 또 연극과 무용극의 경계도 상당 부분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1: 네.
0: 그런 것들은 어떤 공연 또 무대에 있어서 원초적인 생명력을 회복하려는 어떤 노력들 때문에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1: 네.
0: 그래서 우리의 지금 K-POP 어떤 위상이 변화하는 거 이런 것들은 우리 축제에도 늘 실시간으로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또 그 흐름을 쫓아가야 된다고
1: 네.
0: 생각을 합니다.
1: 네. 정말 평소에도 깊은 고민을 하신 흔적이 말씀하시는 것에서 다 드러나네요. 자, 전주의 판, 전주 세계소리축제 특집으로 음악 여름마루 함께하고 계시고요. 김정수 전주 세계소리축제 집행위원장님과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음악 한 곡 듣고 계속 이야기 나눌게요. 나비의 페스티벌 전해드립니다.

0: 나비의 페스티벌 전해드렸습니다. 음악이 흐르는 바로 이번 주는 특집으로 꾸며드리고 있어요. 전주의 판, 전주 세계소리축제와 함께 하고 계신데요. 김정수 전주 세계소리축제 집행위원장님과 여러 다양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또 이제 무엇보다 소리축제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판소리 다섯 바탕이거든요. 네. 이번에 관객과 함께 호흡하는 판의 형식으로 달라진다고 지금 들었거든요.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1: 네, 그동안의 판소리 다섯 바탕은 주로 완창 중심으로 펼쳐졌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판소리라는 게 원래 태어난 곳이 놀이판에서 태어났는데 그래서 판에서 불려진 소리다 해서 판소리인데 판소리를 조금 우리가 그동안에 박제화 해오지 않았나. 서양식 무대에 마치 음악 감상을 하듯이 앉아서 판소리를 듣다 보니까 오히려 그 판소리가 갖고 있는 그 원초적인 생명력, 힘 이런 것들을 박제화해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에 네. 우리 소리를 다시 판으로 돌려보내자 하는 취지에서 완창 중심의 판소리 다섯 바탕보다는 네. 소리와 놀이가 한 공간에서 그러니까 연희가 있고 남사당패 예, 줄타기라든가 네. 뭐 사자춤이라든가 이런 남사당패들의 놀이와 더불어서 거기에 하이라이트로 판소리를 하게 하자 네. 하는 취지로 판소리 다섯 바탕을 좀 바꿔봤습니다.
0: 아, 그래요? 이번에는 귀도 즐겁지만 눈도 즐거워질 수 있는 자리가 되겠네요. 판소리 다섯 바탕 기대가 되고 관록 있는 명창들의 판소리 다섯 바탕이어서 이제 막 주목받는 차세대 소리꾼들의 무대 젊은 판소리도 준비가 돼 있잖아요. 네네. 또 이 자리에서는 어떤 매력을 느낄 수 있을까요?
1: 네, 지금 판소리 다섯 바탕이 지금 현재 현역 명창들 가장 최고를 달리고 있는 현역 명창들의 자리라면 네. 앞으로 그 명창들이 될 차세대 소리꾼들이 이 다섯 분이 무대에 올라가는 게 바로 젊은 판소리입니다. 네. 그야말로 미래의 소리를 미리 만나보실 수 있는 그런 무대 인셈이죠. 네, 네. 이미 완성된 소리를 보여주는 것보다는 이분들이 각자 자기의 개성으로 해석하는 판소리는 또 어떤 건지 아마 보는 재미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0: 네. 자기의 개성으로 해석하는 소리는 또 어떨지. 네. 네. 젊은 판소리 5인의 무대도 한번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기대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전통의 스펙트럼을 넓히는 소리 프론티어 무대예요. 네. 이게 보니까 단순한 경연을 넘어서 선정된 작품의 실제 무대화 또 해외 진출까지 돕게 된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거 이렇게 되면 진짜 꿈의 무대가 될 것 같은데요?
1: 네, 그렇습니다. 이 소리 프론티어는 이 명칭으로 행사를 시작한 것은 한 16년째 되는데요. 네. 지금 형식은 3회에 걸쳐서 국내 최고의 밴드들 네. 또 젊은 밴드들을 3회에 걸쳐서 심사해서 네. 전문가 심사, 관객 심사 이런 다양한 심사들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선정된 팀을 네. 해외 공연까지 추진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0: 그러면 이제 네. 최종팀 한 팀만 결정이 되는
1: 공연이기도 거예요? 하면서 네. 경선이기도 한
0: 그렇죠,
1: 거죠.
0: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최종 한 팀에게는 해외 진출의 무대까지 열리는
1: 네네.
0: 그러면 네.
1: 젊은 예술가들에게 자기의 네. 작품과 이름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발판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0: 그런 만큼 경쟁이 치열하겠는데요. 네. 그것도 이제 축제 기간 동안 계속 진행이 되는 건가요?
1: 네. 축제 기간 이전에 이미 1, 2차 심사가 진행이 됐고요. 네네. 마지막 마무리 심사가 축제 서두에 있습니다.
0: 그렇군요. 자, 그리고 올해는 또 신진 소리꾼들이 축제 홍보대사로 직접 나선 점도 이색적이에요. 네. 홍보대사 제도를 어떻게 도입하게 되셨는지 그리고 또 어떤 역할들을 담당하게 되는 건지도 궁금한데요.
1: 네, 그동안에 홍보대사가 없기도 했고요. 네. 또 홍보대사가 있다면 가능하면 뭐 잘 알려져 있는 유명인들을 홍보대사로 하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올해는 그렇지 않고 우리 젊은 판소리의 다섯 명의 주자들을 홍보대사로 했는데 바로 그만큼 우리 전주 세계소리축제가 판소리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다는

0: 라는 거. 그리고 또 미래의 소리꾼들, 미래의 아티스트들을 우리가 배려를 하고 있다라는 거, 존중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네. 싶어서 네. 이번에 신진 소리꾼들이 축제 홍보대사로 다섯 분이 나섰습니다. 아. 모두가 또 기쁘게 참여를 해 주셔서 네. 정말 우리 홍보에 앞장서 주고 계시는데요. 단순히 축제를 알리는 역할에 그치지 않고 또 이분들이 관객들과 소통하는 또 새로운 방식들은 아마 축제를 활성화시키는데도 굉장히 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또 올해가 처음이라서 우리 홍보대사님들 어깨가 좀 무겁기도 하겠는데 어쨌거나 또 이제 우리 젊은 소리꾼들만 어떤 패기가 있으니까 네. 그 패기로도 잘 하고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축제 현장 곳곳을 뒷받침하는 분들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분들이 자원봉사자예요. 네, 소리천사라고 그렇죠. 부르더라고요. 네, 우리 소리천사님들의 역할도 상당히 큰데 올해 소리천사들은 어떤 분야에서 관객들을 맞이하게 될까요?
0: 네, 다양한 분야에서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네. 그야말로 소리천사는 저희가 뭐 특별하게 임금을 드리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네. 정말 자발적으로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소리축제 그 성공적인 완수를 위해서 마무리 현장에서 마무리해 주시는 분들입니다. 네. 가장 그 관객들과 가까이에서 맞이하는 든든한 역할을 하는 셈이죠. 이분들은 공연장 안내라든가 또 관객 동선 안내 그런 건 물론이고 티켓이라든가 입장 안내 또 각종 프로그램 안내 또 통역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관객들이 불편함 없이 즐기실 수 있도록 네. 함께하고 있습니다.
1: 네. 공연 함께하시면서 아우 나 이거 좀 어렵다 궁금하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우리 소리천사님들을 찾으시면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아 그런데 좀 시기적으로 8월에 축제가 열리다 보니까 지금 덥잖아요. 네네.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 더위 대비는 또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0: 네, 가장 큰 걱정이 바로 이것입니다. 8월 축제인 만큼 특히 또 요즘에 무척 폭염이 심한 계절이잖아요. 네, 예, 갈수록 해마다 심해지고 있는데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이 폭염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 폭염이 심한 시간대에는요. 실내 공연을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네. 야외 공연은 오후 6시 이후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장 곳곳에 냉방 쉼터 또 음수시설 그늘막 이런 것들을 마련하고요. 식염포도당 찜질팩도 준비를 했습니다. 네네. 또 의료 부스 응급수송 차량 상시 배치하고 있는데요. 아 그래도 걱정은 많이 됩니다.
1: 그러니까요.
0: 저희가 워낙 더운 날씨여서요.
1: 네네. 네.
0: 그러나 이렇게 네.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으니까 네. 염려 마시고 찾아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실 소리의 축제 하면 대표적인 가을 축제로 손꼽혀 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 8월에 열리는 게 좀 낯설고 또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고 그리고 이제 주최 측에서도 고민도 좀 많으실 것 같고 한데 내년에는 변화가 좀 생길 수도 있을까요?
0: 네, 충분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제가 내년엔 가을 축제로 가겠다 이렇게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오랫동안 가을 축제를 대표해왔기 때문에 네. 가을로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늘 하고 있습니다.
1: 네.
0: 일단 올해 축제를 좀 직접 운영하면서 관객들의 반응과 현장 상황을 좀 꼼꼼하게 살피고요. 많은 분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가을 축제로 가는 방향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1: 네.
0: 사실 축제는 야외 행사가 또 빠질 수 없거든요.
1: 느낌 아무리 분위기가 있잖아요.
0: 네. 아무리 좋은 공연이 공연장 안에서 벌어져도 역시 축제는 좀 뭔가 좀 어깨가 들썩들썩해질 만큼 네. 바깥의 어떤 현장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1: 맞아요.
0: 또 그게 축제성인데 그런 측면에서 이 한여름 축제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1: 네. 그래서 참 여러 가지 고민들을 또 많이 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악방송에서는 이번 주 전주의 판, 전주 세계소리축제와 함께라는 특집으로 음악이 흐른 마루에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김정수 전주 세계소리축제 집행위원장님과 얘기 나누고 있고요. 여기서 음악 한 곡 듣고 갈게요. 악단광칠의 노래와 연주로 모여라오 전해드립니다.

0: 악단광칠의 노래와 연주로 모여라오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많이들 많이들 모여주세요. 음악 이루는 마루 특집 전주의 판 전주 세계소리축제와 함께 자 김정수 집행위원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아, 위원장님 이번 전주 세계소리축제 찾아주실 관객분들이 축제 현장에서 소리를 어떻게 느끼고 또 즐기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것도 노는 것도 놀아본 사람이 알고 먹는 것도 먹어본 사람이 안다고 네. 좀 아시는 분이 딱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즐기면 좋을까요?
1: 글쎄요. 그 많은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 저로서는 모든 프로그램의 애정과 의미가 있기 때문에 네. 뭐 한두 작품을 추천해드리기도 좀 어렵고요. 그런데 일단은 소리를 잘 아시는 분이나 아니면 소리를 전혀 접하지 안 하셨던 분들이라도 네. 정말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또 심지어 24개월 된 어린아이들까지 참여를 할 수 있는 어린이 소리 축제도 있고요.
0: 맞아요. 맞아요.
1: 또 누구나 또 함께 할 수 있는 소리 프린지 같은 경우에는 아마추어 밴드들까지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우리 전통부터 현대 또 월드뮤직도 좋은 팀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네. 또 대중음악도 있고요. 이런 차원에서 프로그램을 폭넓게 준비했으니까 언제든지 네. 예, 시간 되시는 대로 저희 축제장으로 직접 찾아주시면 좋겠다 네. 하는 생각입니다.
0: 그 진짜 뭐 한두 작품이 아닐 거예요. 다 마음 같으셔서는 다 처음부터 1번부터 마지막 번까지 공을 들여서 준비하셨기 때문에 네. 애정이 다 있으실 겁니다. 예. 근데 우리 음악인들의 해외 진출 근데 이것도 이제 많이들 요즘 이루어지고 있고 중요한 문제고 근데 반대로 해외 뮤지션들이 또 전주 세계소리축제 무대에 서고 나서 전주와 우리 소리에 대해서

0: 어떤 소감을 얘기하는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이것도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1: 네.
0: 실제로 현장에서 어떤 이야기들 하던가요?
1: 저희 전주 세계 소리 축제와 가장 깊은 연관을 맺고 살아왔던 축제가 바로 월드뮤직이 이제 유럽에서 굉장히 많이 공연되는 워메드라는 축제였습니다.
0: 네.
1: 그래서 2006년도던가요? 그때는 아예 워메드의 일부 프로그램들이 그대로 전주 세계 소리 축제에 와서 공연되기도 했었습니다.
0: 네.
1: 지금도 뭐 그 축제와 서로 이제 교우하고는 있는데요. 특히 이 월드 뮤지션들은 물론 지금은 그 월드 뮤지션들이 그냥 오지 않고요.
0: 네.
1: 올해 그 프로그램들은 많은 부분 우리 한국의 뮤지션들과 협력 작업을 합니다.
0: 네.
1: 함께 연습하고 함께 무대를 만드는 것들이 올해의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0: 네.
1: 그분들이 미리 저희 전주 세계 소리 축제에 바라보고 바라는 건 저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우호적이고 협조적이라는 거
0: 네네.
1: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0: 우리나라의 음악이 푹 빠졌군요. 외국인들도.
1: 네.
0: 네. 근데 이제 그 여러 프로그램 가운데 이번 소리 축제에서는 놓치면 안 될 것 같다. 이거는 한 번쯤은 꼭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위원장님의 어떤 추천 프로그램이나 행사가 있을까요?
1: 네. 정말 한 작품만 고른다, 두 작품만 고른다
0: 어려우시죠.
1: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0: 에이.
1: 그러나 나름대로 다 애정과 의미가 있지만
0: 네.
1: 정말 꼭 한 번 와주십사 하는 건 역시 판소리 다섯 바탕입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 판소리 다섯 바탕이 정말 박제화된 판소리가 아니라 정말 이 판에서 어떻게 불려졌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0: 네네.
1: 꼭 한번 보시기를 좀 바라고요.
0: 네.
1: 또 나는 정말 판소리 같은 거 듣기 싫다 하는 분들도 이 소리가 현대의 다양한 것들과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 저희 이번 프로그램 중에서는 이 판소리가 문학을 만났을 때
0: 네.
1: 바로 남원 시립국악단의 아버지 해방일지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0: 네.
1: 그다음에 또 판소리가 영화를 만났을 때
0: 네.
1: 판소리 영화들이 굉장히 생각보다
0: 그렇죠?
1: 많더라고요.
0: 네.
1: 10여 편이 되던데 그런 판소리 영화 중에서 올해는 단편, 중편, 장편 해서 세 편을 골랐습니다.
0: 네.
1: 우리의 대표적인 서편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그때 실제 그 영화에 출연했던 주인공이 함께 와서 관객들과의 대화 시간을 갖습니다.
0: 그래요?
1: 이른바 저는 이제 스크린을 찍고 나온 소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0: 네.
1: 이런 시간들 그리고 이 소리가 미래의 첨단 과학과는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0: 네.
1: 바로 AI 판소리 경연대회입니다.
0: 네네.
1: 관객들이 직접 투표에 의해서 최고 점수를 고르게 되어 있습니다.
0: 네.
1: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소리를 잘 알지 못한다고 생각하더라도 충분히 얼마든지 함께 하실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0: 그야말로 참여형 프로그램이 좀 많아졌다라는 게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1: 네, 그렇습니다.
0: 네. 우리 2323님께서 김정수 집행위원장님 목소리 예쁘시대요. 목소리
1: 감사합니다.
0: 좋으시다고 네. 예, 칭찬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영디바라기님은 서울에 사는 게 아쉽네요. 현장에 가서 즐기고 싶어요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요. 기회 되시면 오시면 좋은데 아니면 뭐 매년 열리는 축제니까요. 계획 한번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1: 네.
0: 자 그러면 이제 공연 예매를 해야 되는데 혹시 이제 못하신 분들 갑자기 보러 가고 싶다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 테고 그런 분들이라면 현장 예매도 가능한지 궁금해요.
1: 저희가 한 달여 전부터 인터넷을 통해서 예매를 하고 있는데요. 현장에서 남아있는 좌석에 한해서 예매도 가능합니다.
0: 네.
1: 아직 그리고 다 매진된 것은 아니거든요.
0: 네.
1: 제일 빠른 매진을 가져왔던 게 어린이 소리 축제였고요.
0: 그게 빨리 매진이 됐어요?
1: 다른 것들은 아직 예매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0: 네.
1: 그리고 티켓 없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열린 공연도 다양하게 준비했습니다. 특히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놀이마당에서 펼쳐지는 공연들은요. 무료로 누구나 편안하게 관람하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0: 네.
1: 또 몸이 불편하시거나 또 어린이를 동반하신 분들

0: 위해서 작은 간이 의자도 준비해두고 있습니다.
1: 네.
0: 또 소리 프린지는 전북대 구정문 또 전북대 대사습정 바로 여기 옆에 있잖아요.
1: 네, 네.
0: 그다음에 팔복예술공장, 덕진공원 연화정 도서관 이런 데 다양한 공간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티켓 없이도 즐길 수 있는 축제의 판이 함께 있으니까
1: 네.
0: 편안하게 찾아오시면 좋겠습니다.
1: 정말 그냥 부담 없이 계획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관람객 분들께서. 네. 자, 끝으로 올해 전주 세계소리축제 찾아주실 관객분들과 국악 애청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0: 네, 올해는 25회를 맞는 뜻깊은 해인 만큼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물론 그 준비 기간은 짧았습니다만 저희는 그동안에 저희 팀원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25회 전주 세계소리축제를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1: 네.
0: 무더운 여름에 멀리 떠나는 바캉스도 있지만 저희 소리축제로 소리 여행을 한번 오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전통의 소리부터 또 새로운 소리까지 이런 다양한 공연들을 통해 가지고 가족과 친구, 뭐 친지, 연인 함께 오시면 얼마든지 즐거운
1: 네.
0: 시간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1: 네.
0: 예, 그리고 저희도 그런 여러분들의 소리 바캉스를 위해서 정말 시원한 자리를 준비해두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은 차분차분하게 해주시는데 저는 이렇게 같은 공간에 있잖아요.
0: 네.
1: 말씀하실 때마다 위원장님 그 막 몸에서 불이 타오르는 것 같은 막 열정이 느껴지는 것 같아서 아 그만큼 정말 많은 노력들을 해오시고 관심을 가져오셨구나라는 게 좀 느낌적인 느낌으로 좀 전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번 축제가 도민과 국악 팬 모두에게 잊지 못할 정말 말씀하신 그대로 멋진 한 판이 되기를 한 판 정말 잘 놀고 갈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전주 세계소리축제 김정수 집행위원장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어려운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김정수 집행위원장님 보내드리면서 1부 마지막 곡으로 KBS 국악관현악단의 연주로 판노름 2 준비했어요. 이 곡 들으시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요.

알프스의 광활한 대자연에서 태어나 자연과 삶을 그려온 노래 요들. 흉성과 두성을 오가는 독특한 기교로 삶의 생기를 표출하고 산을 터전으로 살아가는 목동들의 외로움을 달래주던 노래입니다. 아리랑도 크게 다르지 않죠. 자연이라는 거대한 품 안에서 울고 웃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희망과 위안의 노래. 아리랑과 요들은 태어난 곳도 부르는 방식도 다르지만 거대한 산맥을 타고 흐르는 그 소리에는 삶을 향한 민초들의 꿋꿋한 생명력이 깃들어 있습니다. 산타요가 부르는 아리랑 요들송. 푸른 산맥을 메아리치는 듯한 그 힘찬 생명력이 삶에 지친 우리의 일상에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산타요가 부르는 아리랑 요들송과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제과와 함께합니다.

송솔나무 외 여러분의 연주로 용 2부 첫 곡으로 전해드렸어요. 음악이 흐르는 바로 이번 주는 2026 전주 세계소리축제 특집으로 함께 할 텐데요. 소리축제 중심에서 빛을 내고 계신 분들과 함께 다채로운 이야기 나눠봅니다. 오늘 1부에서는 김정수 소리축제 집행위원장님과 함께 얘기 나눠봤고요. 자, 2부 잠시 후에는 소리축제를 널리 알리고 있는 특별한 손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소리축제에 관한 추억, 전주 세계소리축제 와보셨던 기억 있으시다면 그런 이야기 문자로 전해주세요. 샵 0302 우물정 0302번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단문 50원이고요. 사진 포함한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이스턴 모스트의 고고 천변 듣고요. 초대 손님 만나볼게요.

0: 음악이 흐르는 마루 특집 전주의 판 전주 세계소리 축제와 함께 자 이번에는 축제 현장에서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우리 소리를 알릴 젊은 주인공 모셔봤습니다. 올해 소리 축제는요 처음으로 차세대 소리꾼 5명을 소리 축제 공식 홍보 대사로 위촉했는데요. 관객과 직접 만나면서 소리 축제를 더 널리 알리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오늘부터 차례로 한 분씩 만나볼 거예요. 그 첫 번째 손님 벌써 찾아와 주셨습니다. 전주 세계소리축제 홍보대사 소리꾼 소장 씨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자, 국악방송 청취자 여러분과 또 소리축제 기다리는 분들에게 먼저 본인 소개와 함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26 전주 세계소리축제 홍보대사이자 젊은 판소리 다섯 바탕의 수군가로 선정된 소리꾼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짝짝짝짝 네. 박수 소리 막 들리는 것 같아요. 네. 네, 우리 소장 씨와 음악이 흐르는 마루가 또 인연이 있는 게 2년 전인가요? 저희
1: 네, 네,
0: 김치 축제에 네. 아 김치 축제래요. 아 김치 특집으로 네, 네. 김장 특집으로 네. 김치 특집.
1: 네.
0: 밥상 위에 꽃 김치라는 특집으로 저희가 두 시간 꾸몄을 때 작창 해주셨어요.
1: 네, 맞습니다.
0: 함께 해주셨던 우리 소장 씨입니다. 여러분 아마 기억 나실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은 홍보 대사로 찾아와 주셨어요. 25회 전주 세계소리 축제 공식 홍보 대사로 위촉이 됐는데 선정 소식 들었을 때 어떠셨어요? 기분 어떠셨어요? 와, 나 너무 좋아 막 네, 이러셨어요.
1: 되게 떨리기도 하고 했는데 한편으로는 연예인이 된 것 같기도 하고. 뭔가 기분 좋은 떨림이 지금 계속 공존하고 있습니다. 네.
0: 그럼요. 네. 홍보대사라는 게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1: 네, 맞습니다.
0: 집안의 영광, 가문의 영광. 네. 혹시 플래카드는 안 걸렸나요?
1: 플래카드는 안 걸렸습니다. 네. 네.
0: 그만큼 어쨌든 좀 홍보대사로서 이번 축제에 어깨에 어떻게 무겁다면 무거운 짐을 지고 마지막까지 함께 하실 텐데 그 홍보대사가 젊은 판소리 다섯 바탕 이제 공모를 통해서 선발된 차세대 소리꾼 5명으로 구성이 됐잖아요.
1: 네네네.
0: 그러니까 이 다섯 처음부터 홍보대사 소식을 알았던 게 아니고 소리꾼 5명으로 딱 구성이 되고 난 이후에 네. 아, 이 소리꾼 5명이 홍보대사입니다. 이렇게 지명이 된 거예요?
1: 네, 맞습니다. 사실 공모할 때는 그냥 젊은 판소리 그 무대에만 쓰는 걸로 알고 이제 지원을 했는데
0: 네.
1: 막상 뽑히고 나니까 홍보 대사 활동도 같이 하면 어떻겠냐 이렇게 네.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지금 많이 떨리고 부담이 되긴 하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0: 아 그러니까 이제 결론을 말하자면 홍보 대사는 생각을 못했던 거.
1: 네 맞습니다. 아예 몰랐습니다. 네.
0: 근데 이제 어쨌든 나는 내 수군가를 하면 눈대목을 하는 판소리 다섯 젊은 판소리 다섯 명 중에 한 명이다라고
1: 네.
0: 결정이 되고 나서 아 이제 이 다섯 명의 소리꾼들이 홍보 대사 역할까지 한다.
1: 네.
0: 근데 일기예요 또?
1: 네 맞습니다.

0: 일기가 되었습니다.
1: 일기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금 현장에서 어떤 역할들 맡아서 활약하고 계세요?
0: 저희가 주로 아무래도 이제 MZ 소리꾼들이 나오니까 제가 SNS를 활용한 홍보 활동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요. 공연이 이루어지는 공연 장소들에 가서 뭐 이렇게 소리축제 홍보대사 그 바람막이 옷을 입고 뭐 이렇게 챌린지 영상을 찍는다든지 아니면 뭐 이제 소리축제 거기 소리문화전당에 가서 이제 저희가 또 따로 뭐 개인적인 홍보 영상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다양한 영상들을 찍고 있습니다.
1: 저도 몇 개 봤어요. 네. 올라와 있는 영상. 재미나게 이렇게 다섯 분께서 막 아기자기한 챌린지도 하시고
0: 네,
1: 그런 영상들이 이제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그 다섯 분이시잖아요. 홍보대사 분들께서 누가 가장 이렇게 홍보대사로서 이렇게 좀 끼가 많아요? 아, 이 사람 홍보대사 안 했으면 진짜 울 뻔했다 이런 사람 없어요?
0: 아이디어 부분에서는 이제 박시본 씨가 좀 되게 아무래도 제일 젊은 소리꾼이거든요. 다섯 명 중에. 그래서 아이디어가 가장 많고요.
1: 네.
0: 그리고 그중에 이제 끼라고 하면 다 이렇게 소극적이긴 한 것 같은데.
1: 소극적이에요?
0: 그나마 제가 조금 거기서 유쾌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1: 우리 소장 씨가 어떻게 보면 분위기를 좀 이끄는 메이커 역할?
0: 네네네.
1: 좋습니다. 각각의 어떤 역할들이 조금씩 있네요.
0: 네네 맞습니다.
1: 근데 제가 알기로는 비슷한 또래인 걸로 알고 있어요.
0: 네네.
1: 그러다 보니까 유대감도 좀 깊을 것 같은데 다섯 분이 만나서 또 어떻게 다짐을 하셨어요? 우리 일기니까 진짜 이렇게 잘해봐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0: 사실 저희도 막막했는데요.
1: 막막했어요. 네.
0: 앞에 선배들이 없으니까.
1: 일기다 보니까.
0: 네네네 맞습니다. 근데 그냥 아기자기하게 우리가 우리 나이 때 보여줄 수 있는 것들로 한번 홍보를 열심히 해보자 해가지고 지금 그냥 다양하게 뭔가 어른들이 생각지 못한 방식들로 지금 계속 꾸준히 홍보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1: 근데 지금 소장 씨가 굉장히 중요한 게 이 일기를 기준으로 해서 또 이제 이후에 2기, 3기들이 또 활동을 할 거란 말이죠.
0: 네네.
1: 그래서 더 부담이 크지 않을까 그런 것도 있죠.
0: 네 맞습니다.
1: 네.
0: 또 일기가 잘해야 2기들한테 또 돈보기가 되는데 후배들한테 그래서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 기록이 쭉 남다 보니까
0: 네 맞습니다.
1: 그런 이제 부담이 클 텐데 사실 본인의 젊은 판소리 무대 이거 준비만으로도 사실은 좀 바쁘시잖아요.
0: 네네.
1: 그런데 홍보대사까지 준비하시려면 진짜 이거 하루 일정이 굉장히 빡빡하시겠는데요. 어때요?
0: 뭐 아무래도 공연은 공연대로 열심히 올려야 되고
1: 그렇죠.
0: 또 위촉이 됐으니 홍보대사로서의 또 활동은 해야 되고 하니까 이게 조금 팍팍하긴 한데요. 그래도 시간 분배를 잘해서 제가 또 이번에 하필 오전에 제가 소리가 선정이 됐거든요. 그 시간대가. 그래가지고 이제 아침에는 이제 소리 연습하고 이제 오후에는 주로 이렇게 홍보활동 다니고 있습니다.
1: 네. 자 그러면은 소장 씨 공연이 언제죠? 며칠이죠?
0: 네. 8월 16일 11시. 모악당에서 이루어집니다.
1: 전주 소리문화의 전당 모악당에서 11시.
0: 네, 맞습니다.
1: 이번 주 일요일이네요.
0: 네.
1: 8월 16일 일요일. 우리 소장 씨 그 시간에 가시면 소장 씨의 멋진 판소리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소장 씨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단소로 처음 국악을 접하셨다고 그리고
0: 네.
1: 대금과 소리를 거쳐서 왕기성 명창께 수군가를 배우면서 이제 큰 상들도 많이 받으셨다고 들었는데 그 판소리의 본고장이 전주라고 하잖아요.
0: 네.
1: 이 전주에서 나고 자란 소리꾼으로서 느끼는 그땐 자부심도 좀 남다르지 않아요?
0: 뭐 아무래도 이제 소리의 고장에서 제가 나고 자랐기 때문에 그냥 전라도에서 1등하면 뭐 서울 가서도 어떻게든 이렇게 할 수가 있다.
1: 네.
0: 뭐 약간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아무래도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듣다 보니까
1: 네네.
0: 다른 지역의 출신 소리꾼들보다는 뭔가 그 가지고 있는 그 무기가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보고 배운 게 많아서.
1: 맞아.
0: 네네.
1: 네. 근데 그걸 무시 못하거든요. 그게 굉장히 큰 거거든요.
0: 네 맞습니다.
1: 보면서 잘하고 들으면서 잘한
0: 네.
1: 그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기본기를 어떻게 다질 수 있는 게 되기도 하니까
0: 네.
1: 자 그러면 소리의 고장에서 나고 자란 우리 소

0: 홍장 씨가 네. 전통의 맥을 잇는 소리를 들려드릴 텐데 청취자분들 위해서 준비한 소리 있다면서요.
1: 네, 이번에 네. 들려드릴 소리는 제가 소리축제에서도 선보일 소리인데요. 네. 판소리 수군가 중에 토끼 배 가르는 대목 준비했습니다.
0: 네. 우리 소장 씨의 소리와 북장단으로 수공가 가운데 토끼 배 가르는 대목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소장 씨가 직접 북장단까지 하면서 이 토끼 배 가르는 대목 소리를 들려주신다고 하거든요. 준비되셨나요?
1: 네, 준비됐습니다.
0: 네, 만나보겠습니다.
2: 토끼 잡혀들어가 사면을 살펴보니 강한 지장과 천택지신이 좌우롱이를 허였거늘 눈만 깜작깜작하고 있을 적에 용왕이 분부를 하시는디 너 토끼 들어라 내 우연 특병하야 명이더러 물어본 즉 네 간이 으뜸이라 하기로 우리 수궁의 어진 신하를 보내어 너를 잡아왔으니 너 죽노라 하늘마라 여봐라 토끼 배를 착 갈라 하늘 더운 짐에 소금 찍어가지고 투선어 좀 올려봐라. 토끼가 생각하니 저놈한테 잡혀들어와 속절없이 죽게 생겼구나. 한 꾀를 얼른 내요. 배를 의심 없이 척 내밀며 자, 내 배 따보시오. 용왕이 생각하시기를 저놈이 배를 안 떼일라고 무수히 잔말이 심할 터인디 저리 의심 없이 배를 와락 떼어밀으니 필연 무슨 곡절이 있는 게로구나 야 이놈아 네가 무슨 할 말이 있거든 말이나 하려무나 아니오 내가 말을 해도 고지 아니 들으실 것인께 두 말 말고 내 배 따보시오 배 따라 헐 적에 얼른 배 따가지고 간 데어 먹었으면 좋았을 텐디 아, 일이 잘못되려고? 야, 이 녀석아, 이왕에 죽을 바에야 말이나 하고 죽어. 말을 하라니 허원이다. 말을 하라니 허원이다.

실갈성 노랫소리 탐악한 상조임군 성현은 뱃속에 제공기가 있다 하기로 피가는 패를 갈라 고이 죽였은들 일곱 공이 없었으니 선퇴도 패를 갈라 간에 들었으면 좋으려니와 만일을 가니 헛고 보면은 불쌍한 퇴명만 끈싸오니 누굴 보고 달라하며 어째다 시구하리까 당처럼을 따서 보소성 용왕이 듣고 진노하여 예놈 이 말이 모두 다 당치 않는 발이로 오거나 의사 예를 피수병 즉 구불능식하고 담수병 즉 설불등하니 여신수병 즉 이불능청하고 간수병 즉 목불등시라 가하니 헛구양 눈을 들어 만물을 보느냐 예 소태가 아뢰리라 소태의 간인 즉 월련창계로 생겼었더니 보름이면 간을 내고 금음이면 간을 들이다 세상의 병객들이 손대고 떨는 하면 간을 달라고 보채기로 간을

지났고 곧 써성 칭도로 칭칭동협 영조성 쌍캐수나무 늘어진 상상까지 끝끝하는 달아매고 도와요수 옥계변해 발세서로 내려왔다 우연히 초보를 만나 수공한계가 좋다기로 완경차로만 왔나 이득 용왕이 듣고 화를 내며

자리로거나 사람이나 짐승이나 몸속에 대장은 다를 바가 없는데 네가 어찌 간을 내고 드리고 임으로 초래본단 말이냐. 도깨가 당돌이 혀자오대 대왕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오에다 폭켓이 난 너희 하여

0: 하느라고. 그러하면 이 가은을 내고 드리고 임으로 출입하는 표시가 있느냐? 예! 예째요! 어디 보자! 자! 보시오! 빨간 공개가 셋이 다르니까 날 제 공기가 모두 다 어쩐 내력이냐. 예, 내력을 아뢰리라. 한 공기는 대변 보고 또 한 공기로는 소변 보고 남은 공기로는 간 대고 드리고 힘으로 출해버나이다. 그러하면 이 간을 어디로 넣고 어디로 내느냐. 입으로 넣고 빗공개로 내놓으니 만무시 생의동방 삼팔몽 단방이 제라서방사구군 북방 일육수 총아항모시통 천재금양무 색광채 아침만개 저녁이슬이 화하역 입으로 넣고 빗공개로 내어놓니 만명회촌의 명약이라 으뜸약이 되라니라. 피전타라 저주부야 세상에서 널 보고 이런 이야기를 하였으면 간을 판남만큼 떼어다가 대왕병 즉 차오고 더더 총성에 나타나서야 항유양합이 좋을 것을 미련하더라. 저주부야 반시제탄이 쓸데가 없네.
1: 여러분은 지금 음악이 흐르는 마루 특집 전주의 판 전주 세계소리축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소장의 소리와 북장단으로 수군가 가운데 토끼 배 가르는 대목 전해드렸습니다. 얼쑤! 아유, 너무 잘 들었어요.
1: 박수.
0: 관객으로서 진짜 네. 박수 보내드리고 싶어요. 땀을 너무 많이 흘리고 계시는데 그만큼 아유, 정말 아낌없이 소리를 다 내주셨습니다. 수군가 가운데 토끼 배 가르는 대목, 이게 네. 어떤 내용인지 어떤 대목인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1: 이제 토끼가 별주부한테 속아가지고 이제 훈련대장 시켜준다는 그렇죠. 말을 듣고 이제 수궁에 이제 어떻게 보면 꼬여서 네. 들어가게 됩니다.
0: 네.
1: 들어가는데 이제 용왕은 본론부터 말하죠. 네 간이 약이 된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토끼의 배를 갈라서 네 간을 꺼내가지고 내가 약 간을 먹어야겠다.
0: 네.
1: 이렇게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이제 토끼가 이제 거짓말, 구변을 내려놓는 이제 네.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네. 거기에서 토끼의 재치가 드러나는 대목이라고도 할 수 있죠.
1: 네, 맞습니다.
0: 거기에서 그게 나오는 거죠. 나 간 사실은 놓고 왔다.
1: 네, 맞습니다.
0: 근데 어떻게 간을 놓고 올 수 있냐? 네. 나는 그런다. 네. 이런지 구구절절한 이야기들이 이제 이야기 전개가 되는 토끼 배 가르는 대목 듣고 오셨습니다. 우리 6074님께서 새싹 문자로 소리꾼 소장님 목소리 듣고 싶어서 한 시간 기다렸네요. 차세대 소리꾼 역시 남다른 음색. 소장 화이팅! 늘 응원합니다. 이렇게 또 응원 문자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두꺼비님께서 일기 소장님께서 소장신데 이제 님자 붙이니까 소장님이네요. 네, 우리 소장님께서 팀장에 쓰여 죽겠어요. 홍보 대사님들 다 파이팅입니다. 이렇게 또 응원 문자 보내주셨네요.
1: 감사합니다.
0: 그 기운 받으셔서 잘 해내실 거예요.
1: 네.
0: 저희 그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시는 그 기운이 보통 기운이 아니에요. 굉장히 좋은 기운이거든요.
1: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0: 이렇게 또 땀을 흠뻑 흘리시면

0: 면서 수군가 가운데 토끼 배 가르는 대목 소리 전해주셨는데 소장 씨가 8월 16일 일요일 11시에 전주 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에서 공연하시는
1: 네,
0: 거잖아요.
1: 맞습니다.
0: 그 자리에 가면 이 대목 들을 수 있는 거예요?
1: 네, 이 대목 들을 수 있습니다.
0: 네. 어떤 대목을 저기 소리해 주시는지 좀 안내해 주세요.
1: 아, 이제 수군가 중에 범피의 중요라고 이제 진짜 이제 잡혀서 들어가는 장면부터 이제 수군가 끝까지 제가 소리를 하게 됩니다.
0: 네. 자, 다시 한번 제가 홍보해 드릴게요. 8월 16일 일요일 11시 전주에 있는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에서 우리 소장 씨의 소리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한번 딱 기억해 놓으시고 가서 보시고 저희 또 나중에 소리 어땠는지 문자도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요즘 그 젊은 소리꾼이나 국악 밴드들이 방송 경연 프로그램에도 좀 많이 출연하잖아요. 그러면서 참 연예인 못지않은 인기를 누리기도 하는데 차세대 소리꾼으로서 이런 국악계 변화, 대중적으로 주목받는 것,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1: 엄청 저는 좋게 생각하고 있고요.
0: 네.
1: 그 누군가 하지 못한 일들을 이분들을 통해서 이제 관객들이 국악이 어려운 게 아니다. 그리고
0: 네.
1: 쉽게 접하게 되면서 이분들의 팬층이 또 관객 유입으로도 들어오면서
0: 맞아요.
1: 거기서 또 다른 소리꾼들의 매력을 보고 또 다른 팬층이 생기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렇게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0: 네. 그리고 소장 씨도 이런 경연 프로그램 나갈 생각 없으세요? 응원하시는 분들 엄청 많으실 것 같은데.
1: 기회가 된다면 뭐
0: 네.
1: 저도 해보겠지만
0: 네.
1: 아직까지는 기회가 닿지 않아서 네.
0: 언젠간 기회가 꼭 찾아올 거예요.
1: 네.
0: 그때 많은 분들이 우리 소장 씨딱 이름 기억하고 있다가 응원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최근에는 AI가 좀
1: 네,
0: 대세잖아요.
1: 맞습니다.
0: 어떤 분야든 AI가 접목되는 시대인데 그러다 보니까 AI가 판소리를 창작하거나 작곡하는 기술까지도 등장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국악계에서도 관심도 생기고 한편으론 고민이 깊어지기도 하고 하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소리하시는 젊은 국악인으로서 이런 AI와 전통의 만남에 대해서 어떤 생각 있으신지 또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부분은 없는지 궁금해요.
1: 저희 국악이 아무래도 일반 대중들은 쉽게 접하기가 어려운 분야라고 아직도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0: 네.
1: 저희가 아무리 이렇게 국악의 발전에 이렇게 뭔가 이바지한다고 해도 일반인들한테 닿는 게 한계가 있는데 요즘 AI 시대인 만큼 관객들이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녹아들 수 있는
0: 네.
1: 그리고 자신의 소리도 만들면서 뭔가 이렇게 자부심도 얻고
0: 네.
1: 내가 소리를 만들어 봤어. 약간 이런 경험을 통해서 국악을 좀더 친숙하게 다가가게 할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0: 네. AI가 만든 판소리 보셨어요?
1: 네, 유튜브에 이제 소리 축제 저희
0: 유튜브에?
1: 네.
0: 네. 올라와 있는 거 저도 이제 보고 왔거든요. 이거를 근데 다? 저는 영상만 AI가 만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소리까지 다 AI예요?
1: 네, 그렇습니다.
0: 아, 정말 처음부터
1: 네.
0: 끝까지 다. 그러면은 들으셨을 때 어떠셨어요? 느끼시기는?
1: 사실 뭔가 그 식임새나 이런 부분들은 약간 조금 미흡한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AI치고 이 정도까지 할수 있다고 뭐 약간 긍정적으로 본 시선도 있고요.
0: 네.
1: 네, 그리고 그 여섯 개의 이제 영상 중에서 그 수궁가를
0: 아,
1: 모티브로 네네네네
0: 바닷속을 표현한
1: 저는 그게 되게 조금 인상 깊었거든요.
0: 네.
1: 약간 국악 같으면서도 이게 뭔가 이렇게 대중가요
0: 재미가 있더라고요.
1: 네네 맞습니다. 네
0: 일단은.
1: 그런 걸 섞여가지고 잘 만들었다고.
0: 네. 일단은 접근성 면에서는 흥미로웠다. 저도 보면서.
1: 네네네
0: 예. 이렇게 참여 한번 해봐도 재밌겠다. 왜냐면 소재가 다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이제 판소리 하면 다섯 바탕을 딱 생각하잖아요. 거기에서 소재를 얻어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다 자유롭게 할수 있는 건지.
1: 다 자유롭게 되어 있습니다. 네.
0: 예.
1: 어떤 부분은 자기 지역에 대해 뭐 자기 사는 동네에 대해서 또 쓰는 부분도 있고
0: 네.
1: 네네 다양하게 이렇게 열려 있습니다.
0: 이것도 이제 이번 세계소리축제에서 처음 선보이는 프로그램인 거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AI의 판소리.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지금 출품하신 분들 가운데서 또 이렇게 선정을 하는 건가요?
1: 네, 이제 선정을 해가지고
0: 네.
1: 이제 등수를 나눠서 이제 1, 2등을 나누는

0: 한번 어떤 작품이 1위에 오를지도 한번 관심 갖고 지켜보는 재미가 또 있겠네요.
1: 네, 맞습니다.
0: 네. 아, 조금 전에 이제 1부에서 집행위원장님께서 창작 지원 프로그램이죠. 소리 프론티어의 매력을 소개를 해주셨는데 젊은 판소리 무대에서는 소리꾼들이 소리 프론티어에도 동시에 도전하거나 참여하는 거. 이것도 혹시 가능한가요?
1: 참여는 가능합니다. 근데 네. 젊은 판소리를 이제 준비하다 보니까 1시간가량의 이제 긴 호흡의 소리를 준비하다 보니까 네. 사실 이 소리 프론티어는 또 창작을 해야 되는 또 그런 고통이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1: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두 가지 병행하면 네. 이도 저도 아닐 것 같아서 저는 올해는 이제 젊은 판소리에 집중하기 위해서 네. 한 가지만 하고 있습니다.
0: 한우물을 따졌다.
1: 네.
0: 아니면 뭐 이번이 마지막은 아니니까 네네네. 다음에 그런 도전할 생각이 있다. 그런 생각 있으세요?
1: 기회만 된다면 저는 네. 기회해서 이제 해외에 출전해서 1등 네. 해가지고 네, 널리 저도 알리고 우리 네. 국악도 알리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아, 제가 이제 소장 씨를 뭐 많이 만나본 건 아니고 두 번 지금 만나는 건데 두 번 만났을 때 매번 느끼는 게 뭐냐면 항상 적극적이세요. 뭔가를 도전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1: 네.
0: 아우, 너무 멋있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요즘에 그 K-POP 넘어서 K-소리의 위상이 해외에서도 진짜 대단하잖아요. 해외 공연이나 외국인들 대상으로 소리했을 때 달라진 위상을 혹시 직접 실감한 적 있으세요?
1: 이제 해외 공연은 안 가봤지만 제가 한옥마을에서 주로 공연을 하는데 여기서 공연할 때마다 이제 외국 분들이 가끔씩 오시거든요.
0: 네.
1: 오시면 뭐 이제 관객들을 불러서 막 자기 장기자랑 시키는 뭐 그런 시간도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아리랑을 부르시는 외국인들도 계시고
0: 네.
1: 그리고 저희가 공연할 때 의외로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외국 분들이 더 집중해서 이렇게 봐주세요.
0: 네.
1: 그만큼 저희 네. 국악이 알려졌다 그런 뜻 아닌데
0: 그런 분위기를 느꼈을 때 어떠세요?
1: 더 열심히 해야겠다. 그리고 이렇게 국내에서만 할 게 아니라 기회가 된다면 해외에 네. 나가서도 한번 공연을 올려보고 싶다. 거기에서 나오는 열기는 또 더 얼마나 뜨거울까 네. 그런 상상을 한번 해보곤 합니다.
0: 그러니까요. 우리 소장 씨 장점이 이거라니까요. 뭐든 다 해보고 싶어. 더 큰 네. 무대 서고 싶어. 이런 자신감, 도전감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홍보대사로서 아, 이 무대만큼은 꼭 보셔야 됩니다. 네. 라고 추천하고 싶은 프로그램 있다면 소개 좀 해주세요.
1: 두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0: 네.
1: 네. 물론 다른 프로그램들도 다 훌륭하지만 네. 제가 뽑은 거는 남원시립 국악단의 아버지의 해방일지라고
0: 네.
1: 그 소설을 기반으로 한 작품인데요. 그 아버지의 장례식에서 그 조문객들이 와서 해주는 이야기를 통해서 아버지의 새로운 면모를 또 찾아가면서 아버지의 그런 삶을 이해하는
0: 네.
1: 그런 내용의 이제 창작 창극이라고 음악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0: 네.
1: 그런 무대가 하나 있고요.
0: 네.
1: 또 마지막은 제가 또 운이 좋게 폐막식 공연에도 또 쓰게 됐습니다.
0: 네. 네.
1: 세대와 세대를 잇는다는 그런 주제로 저희 스승이신 왕기석 명창과 제가 폐막식에 쓰는데요. 그때도 이제 소리꾼들의 그런 뭔가 재치발랄한 그런 모습과
0: 네.
1: 또 세계 음악들의 그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대동화합의 그 장이 될 것 같습니다. 네.
0: 대동화합의 장을 네. 이끌어낸 우리 소장 씨입니다.
1: 네.
0: 네.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번 쭉 프로그램 보면서 궁금한 게 8월 15일에 열리는 공연이더라고요. 3시에 명인홀에서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명인홀에서 한국폴란드의 쇼팽앤아리랑이라는 공연 프로그램이 있어요.
1: 네.
0: 네. 홍보대사시니까 제가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이 공연 어떨까요?
1: 이 공연은 이제 프로젝트 너울이란 팀과 폴란드의 루토슬라비아니의 오케스트라 팀이 협업을 하는 공연인데요.
0: 네.
1: 한국의 대표적인 민요 아리랑과 폴란드의 위대한 작곡가 쇼팽. 쇼팽의 음악 그 두 음악이 협연을 통해서 이렇게 다양한
0: 네.
1: 이렇게 음악을 선사합니다.
0: 네. 홍보 네.
1: 저도 어떤 재미를 선사할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0: 네, 홍보대사 괜히 하는 게 아니네요. 이거 뭐 물어보면 바로바로 탁탁탁탁 얼마나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1: 맞습니다.
0: 누가 물어봐도 내가 이거 다 안내해줘야겠다라는

0: 정말 엄지척입니다.
1: 감사합니다.
0: 자, 한 곡 듣고 계속 이야기 이어나갈게요. 청주 시립국악단의 연주로 뉴 월드 아리랑 듣고 오겠습니다.

청주 시립국악단의 연주로 뉴 월드 아리랑 전해드렸습니다. 음악 여류는 바로 특집 전주의 판.

0: 전주 세계소리 축제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2026 전주 세계소리 축제 홍보대사이자 소리꾼인 소장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소장 씨. 네. 이번 소리 축제에 좀 더 재미있고 흥겹게 즐길 수 있는 홍보대사만의 어떤 관람 꿀팁이 있다면 소개 좀 해주세요.
1: 아무래도 저희 나라 음악을 즐기시려면 일단 추임새가 가장
0: 추임새.
1: 네. 네. 기본이고요. 네. 그리고 다른 나라도 분명히 추임새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브라보, 브라비 뭐 이런 다양한. 네. 그래서 그냥 언제든 저희 사실 아티스트들은 무대에서 연주할 때 에이. 관객들이 그렇게 막 적극적으로 다가오시면 더 흥이 나거든요.
0: 맞아요.
1: 그래서 뭐 진짜 흥겨우시면 일어나서 같이 춤도 추시고 네. 뭐 약간 이렇게 같이 즐겨주셨으면 더 이렇게 관람의 배가 되지 않을까 맞아요. 생각합니다.
0: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사실 이제 관람객분들께서는 혹시나 내가 이 행동이 방해가 될까 봐 네.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1: 절대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0: 우리나라의 추임새 적극 네. 활용해보시고 더 분위기 좋게 만들어주시면 좋겠네요. 네. 자, 공을 들여서 이제 준비한 만큼 이번 축제에서 선보일 젊은 판소리 본 무대에서 관객분들에게 어떤 소리의 매력을 전달하고 싶다 이런 게 있으세요?
1: 판소리는 저희 선생님께서 항상 말씀하시기를 판소리는 이야기다. 네. 소리꾼은 이야기꾼이다. 그냥 단순히 뭔가 옛날 소리, 음악, 할아버지들이 듣는 그런 음악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네. 이번에 혹시 기회가 돼서 오신다면 제가 그 이야기들을 아주 맛깔스럽게 또 제 장기라고 할 수 있는 연기를 또 가미해가지고 네, 1인 창극을 보는 느낌으로 제가 한번 열심히 해볼 테니까요. 네. 많이들 찾아오셔서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조금 전에 토끼 배 가르는데 뭐 한 9분여의 시간이었나요? 네. 거기 그 소리만 들었어도 그냥 막 빠져들더라고요. 근데 정말 소장 씨께서 이야기꾼으로서 네. 여러분들 즐거운 시간 만들어 드릴 것 같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전통 소리의 깊이를 지켜나가는 것과 또 요즘 청중들에게 좀 친근하게 다가가는 것 사이에서도 고민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소리꾼 소장이 꿈꾸는 소리의 방향, 이게 어떤 모습이에요?
1: 어떤 어른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창작이 없는 예술은 예술이 아니다.
0: 네.
1: 뭐 아까 집행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100년 전의 소리와 그리고 100년 후의 소리, 그리고 지금의 소리가 뭐 정형화되어 있거나 이렇게 틀에 박힌 게 아니라 점점 발전해 나가고 또 자기만의 색깔로 이렇게 연주가 되고 있는데요.
0: 네.
1: 저도 전통은 지키면서 또 관객들에게 또 친숙하게 다가가면서 어떻게 하면 또 우리 국악을 더 알릴 수 있을까
0: 네. 네,
1: 그런 고민을 항상 해가면서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0: 자, 이번 전주 세계소리축제 무대에 임하는 각오 그리고 홍보대사로서의 다짐 이것도 좀 한 말씀 해주세요.
1: 네. 소리꾼으로서 무대에서 각오는 죽기 살기로 진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할 테니까요. 열심히 한다기보다 그냥 한판 제대로 한번 멋들어지게 한번 놀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오셔서 같이 즐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리고 네. 홍보대사로서는 지금 사실 일기라 네.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만 저희가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소리축제에 적극적으로 홍보할 테니까
0: 네.
1: 우리 관객분들도 많이들 찾아와셔서 여름의 축제를 즐겨줬으면 좋겠습니다.
0: 네, 많이들 찾아와 주세요라고 하셨지만 자 끝으로 정말 강력하게 네. 한 번만 더 소리축제 네. 많이들 오시라고 힘줘서 탁 끝으로 한 말씀해 주시죠.
1: 전 세계의 유명한 아티스트들과 그리고 우리 소리를 기반으로 하는 우리 전주 세계 소리축제에 여러분들 여름 뜨겁지만 저희 공연장 아주 시원하게 준비해놨습니다.
0: 네.
1: 시원한 에어컨 아래에서 저희 소리축제 많이 보러 와주세요.
0: 와우. 마지막에 이 정말 강력한 비장미가 느껴지는 네. 한마디 좋습니다. 네, 축제 기간 내내 우리 소리의 멋과 전주 세계소리축제 매력을 알리는 멋진 가교 역할 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충분히 잘하실 것 같아요. 자, 음악이 흐르는 마루 특집 전주의 판 전주소리 전주세계소리축제와 함께 홍보대사 소리꾼 소장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2026 전주 세계소리 축제는 8월 12일 수요일부터 16일 일요일까지 전주 한국 소리 문화의 전당을 비롯해서 전주 시내 곳곳에서 펼쳐집니다. 메인 무대인 한국 소리 문화의 전당은 자연과 어우러진 웅장하고 참 근사한 곳인데요. 개막식이 열리는 야외 공연장부터 대공연장인 모악당, 또 소담한 명인홀까지 늘 좋은 공연이 함께하는 쉼터 같은 공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특히 바로 옆에는 건지산 편백나무 숲이 있어서 시원한 숲 그늘 아래 쉬어가기도 참 좋죠. 소리와 풍류, 그리고 자연이 어우러진 소리의 고장 전주에서 조금 늦은 여름 휴가 즐겨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음악이 흐르는 마루 특집 전주의 판, 전주 세계소리 축제와 함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내일도 특별한 손님과 함께 생방송으로 다시 찾아올 거예요. 지금까지 이진영이었고요. 오늘 하루도 마음껏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황일입니다. 나른한 오후 뭐 할까 고민된다면 주말에 라디오 어떠세요? 여러분의 주말을 특별하게 만들어드리는 시간, 황혜리의 주말엔 라디오입니다. 음악과 여행, 영화와 미술까지 다양한 문화예술로 여러분의 주말을 알차게 만들어드립니다. 여러분의 주말 사용설명서, 주말 오후 2시 황혜리의 주말엔 라디오 함께해요.

0: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1: 김선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이야기와 음악, 노래, 춤, 놀이가 한데 어우러지는 국립국악원 연희판 흥으로 있는 세상이 8월 20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예술의 전당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공연은 우리 전통 연희의 다채로운 매력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종합예술 무대인데요. 먼저 문국과 비나리로 공연의 시작을 알리며 관객들의 안녕과 복을 기원하고요. 이어 전국 각지의 다양한 전통 기예를 한자리에서 만나는 팔도 연희 난장이 펼쳐집니다. 각 지역의 개성 넘치는 연희와 역동적인 퍼포먼스가 무대를 가득 채우며 보는 재미를 더합니다. 특히 이번 공연에선 권원태 줄타기 명인이 함께하는 특별한 무대도 준비됐는데요. 재치 있는 입담과 해악까지 더해져 전통 줄타기의 진짜 매력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전통 연희가 지닌 흥과 신명 그리고 함께 어우러지는 즐거움을 온몸으로 느껴보고 싶다면 연희 판 흥으로 있는 세상에서 신나는 우리 전통의 판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쌓일수록 더 깊어지는 우리 전통의 멋을 만날 수 있는 무대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랜 세월 이어져온 가락과 명인의 예술 세계를 가까이에서 느껴보는 공연 소식입니다. 먼저 정회천 명인의 최옥산재 함동정월류 가야금 산조입니다. 오는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서울 도남은 국악당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무대에선 최옥산의 가락을 바탕으로 함동정월 명인이 다듬어온 최옥산재 함동정월류 가야금 산조를 만나볼 수 있는데요. 오랜 시간 이어져온 산조의 멋과

명인의 해석이 어우러지는 품격 있는 무대가 될 것 같네요. 이어서 정준호 고수의 판소리 다섯 바탕 완북 시리즈도 만나보시죠. 8월 21일부터 25일까지 은덕문화원에서 열리는 이번 공연은 조금 특별한 무대입니다. 이 판소리에서 북은 단순한 반주를 넘어 소리꾼의 호흡을 이끌고 이야기의 감정을 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37년 동안 고수의 길을 걸어온 정준호 고수가 판소리 다섯 바탕 전곡의 북 반주를 완주하는 완북에 도전합니다. 8월 21일엔 흥보가, 22일엔 심청가, 23일엔 춘향가, 24일엔 수궁가, 마지막 날인 25일엔 적벽가가 이어지는데요. 매일 한바탕씩 판소리의 깊은 이야기와 힘찬 북 장단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번 여름 우리 전통음악이 가진 깊은 울림과 매력을 느껴보는 특별한 시간 만끽해보시죠. 국악관현악의 새로운 미래를 만나는 시간, 젊은 작곡가들의 다섯 가지 상상이 무대 위에 펼쳐집니다. 국립국악관현악단의 2016 작곡가 프로젝트가 오는 8월 21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국립극장 달오름극장에서 열립니다. 이번 공연은 공개 모집과 시연회를 거쳐 최종 선정된 5명의 작곡가가 새롭게 만든 창작 국악관현악 작품을 선보이는 무대인데요. 먼저 이재준 작곡가의 신도림역 그 혼잡함에 대하여, 이 곡은 신도림역의 안내방송, 열차 도착음, 개찰구 소리처럼 일상의 소리를 국악기로 재해석해 바쁜 현대인들에게 유쾌한 공감과 위로를 전합니다. 김사나 작곡가의 섬그늘은 제주 칠머리당 영등구세의 선율을 바탕으로 구세의 치유와 정화의 울림을 국악관현악으로 풀어냅니다. 이어 박다은 작곡가의 복사꽃 노름은 신선들이 복사꽃 동산에서 즐기는 풍류를 음악으로 표현하고요. 정지훈 작곡가의 역금 능선은 산을 오르는 여정을 삶에 빗대어 농악의 신명과 에너지를 담아냅니다. 마지막으로 박준석 작곡가의 쇠의 꿈은 설화 속 요괴 불가사리를 새롭게 풀어낸 작품으로 잠들어 있던 쇠가 깨어나는 순간을 묵직하고 환상적인 선율로 그려냅니다. 국립국악관현악단 2016 작곡가 프로젝트에서 우리 음악의 내일을 만나보시죠.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0: 하트의 상사디야.
1: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바투의 이상화
2: 김봉영입니다. 주말 동안 동해안 쪽으로 비가 많이 왔다고 하고요. 제주도 태풍 영향으로 강풍 피해가 있다고 합니다.
1: 오늘도 여전히 덥긴 하지만 그래도 지난주 기세 등등했던 극한 폭염의 기세는 한풀 꺾인 느낌이에요.
2: 많이 꺾였어요. 네. 저는 주말 동안 영월을 다녀왔지 않습니까?
1: 네네네.
2: 영월은 춥던데요.
1: 그렇죠.
2: 밤에
1: 강원도는.
2: 예, 알고 봤더니 진짜 그게 입추 매직이었던 것 같습니다.
1: 네.
2: 최고로 더웠던 입춘날 저녁에 기온이 조금씩 떨어지면서 전국에 폭염 중대 경보가 모두 해제가 됐습니다.
1: 폭염 중대 경보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번 주도 무더위는 이어질 거라고 하는데요. 남부지방의 가뭄이 굉장히 걱정입니다.
2: 그러게나 말입니다. 네. 그 가뭄 때문에 채소값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그 냉면에 들어가는 오이도 귀해졌다 그러던데.
1: 맞습니다. 아유 참 폭염에 밥상 물가도 폭등하고 있어서 추석을 앞두고 걱정하는 분들 많이 계시죠.

0: 국악과 전통을 새롭게 만나는 오후의 K컬처쇼 국악방송 바투의 상사디아 2026년 8월 10일 월요일 펀 소리꾼 박유민의 노래로 강강술래 듣고 왔습니다.
1: 네. 저희도 주말이 조금 풀렸더라고요, 날씨가.
0: 네.
1: 바로 에어컨을 껐습니다.
0: 그 정도로 시원해졌어요.
1: 그래도. 네. 버틸만 합니다, 이제. 선풍기로도.
0: 예. 네. 입추가 매직을 부렸네요.
1: 그러니까요.
0: 네.
1: 예, 입추 매직으로 폭염 중대경보가 해제가 되면서 중단됐던 경복궁 수문장 교대 의식도 다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0: 북상 중인 13호 태풍 돌핀과 15호 태풍 찬호음의 간접 영향으로 극한의 폭염은 확실히 한풀 꺾였습니다. 하지만 뭐 폭염을 완전히 밀어낼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무더위와 열대야는 당분간은 지속될 거라고 해요.
1: 전문가들은 9월까지 더울 거라고 하면서 이게 다 뜨겁게 데워진 바다, 높아진 수온 때문이라고 하던데요.
0: 네.
1: 이제 뭐 다행히 아침 저녁에는 조금은 선선하니까 더위가 좀 물려가기 전까지는 좀 건강 관리 잘 하시면서 버티시면 좋겠습니다.
0: 입추 매직은 이제 시작 아니겠습니까?
1: 그렇죠.
0: 네.
1: 이제 초입에 들어갔죠.
0: 그렇죠. 네. 뭐 이 정도는 돼야 입추 매직이지 하고 생각하는 기준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1: 입추 매직.
0: 뭐 예를 들면 일단 에어컨은 끌 수 있어야 되고.
1: 네.
0: 그죠?

0: 바람이 약간 쌀쌀해서 겉옷 하나 입어야겠는데. 요 정도는 돼야 입추 매직 아닌가?
1: 살짝 감기 와야죠.
0: 코가, 감기까지.
1: 코가 뭐지 기침 이렇게 한 방울씩 이렇게 하면서 뭐지 감기인가?
0: 그건 입추 병증 아닌가요? 매직이 아니라.
1: 아무튼 이제 그 정도는 돼야 입추이지 않나.
0: 그러니까요.
1: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과 문자 한번 요걸로 한번 소통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에 막 이 정도는 돼야 입추 아니겠나에 대해서 문자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0: 사투리는 갑자기 왜 쓰시는 거예요?
1: 그게 또 이게 좀 어필이 세게 잘 될 것 같아가지고.
0: 아, 꽂히긴 하네요.
1: 그죠?
0: 예. 네.
1: 마 이 정도는 돼야
0: 입추 아이가. 문자로 남겨주세요. 우물정 0302.
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국악방송 스마트폰 앱 덩덕쿵, 유튜브 채널 GUGAKF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0: 네, 이 정도는 돼야 입추 매직이지 하는 여러분들의 기준들 궁금합니다. 자,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정가농산의 어쩌다 못난이 포기김치,
1: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잔기지 떡에서 떡 선물,
0: 국악방송에서 준비한 유산균 선물 보내드립니다.
1: 지금은 바투의 시대,
0: 바투의 상사대합니다. 꾹꾹꾹 50원의 즐거움 지금 바로 눌러, 100원의 행복 지금 바로 꾹꾹

0: 이은관, 이은미, 이은주 명창의 소리로 박연폭포 듣고 왔습니다.
1: 네, 좋은 소리 듣고 왔습니다.
0: 네.
1: 자, 입추 매직 요 정도는 돼야 입추 매직이지 하는 순간들 언제인지 문자 받고 있습니다. 매미 소리 들어왔네요. 9151님, 창문 여니까 매미 소리가 나네요. 가을이 성큼 온 것 같아요.
0: 오, 그렇죠. 엄청 시끄럽더라고요, 진짜. 매미가.
1: 귀뚜라미 소리 또 들려야 이게 가을 느낌 나지 않나요?
0: 그죠, 그죠, 그죠. 얘네들이 한번 울어줘야 네. 아, 왔구나.
1: 그러죠.
0: 이게 되죠.
1: 네.
0: 1521님께서 가족들과 감자탕 먹을 때 아, 입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름에 뜨거운 음식 먹는 걸 좋아하는데 가족들이 찬바람 불어야만 먹겠다고 절대로 안 먹어서 가족들에게서 감자탕에 대한 오케이가 나면 드디어 계절이 바뀌었구나.
1: 그러네요. 음식이 먼저 달라지죠.
0: 야, 여름에도 이 뜨거운 음식을 잘 드시는군요. 인내심이 대단하십니다. 진짜. 4311님께서 주방에서 음식할 때 땀이 안 날 때 가을이 들어온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요즘은 더워서 밥맛도 없고요. 에이, 정말 힘듭니다 하고
1: 맞아요.
0: 남겨주셨습니다.
1: 주방에서 조금만 음식하려고 그래도 아우. 너무 답답하고 덥고
0: 그쵸, 그쵸, 그렇죠. 그쵸.
1: 주방에서 음식할 때 그러네요. 그때가 입추 매직이다.
0: 네.
1: 8288님 가을하면 비염과 에이 재채기입니다. 아침부터 콧물 슬쩍하니 가을 맞나 봅니다. 아, 비염.
0: 아, 이제 살짝 애취하시나 보네.
1: 비염 달고 사시는 분들은 계절을 먼저 아시죠?
0: 어, 그죠, 그죠, 그죠.
1: 예.
0: 왔구나.
1: 그렇죠.
0: 꽃가루가 뭐, 어?
1: 맞아요.
0: 좀 날리고 좀 그런가 보다.
1: 요건 약간 슬프네요. 비염은 왜 이렇게 안 떨어지나 몰라요.
0: 그거는 거의 불치병과 같은 것 같아요.
1: 네. 불친지 난친지 하여간 안 떨어집니다. 고생이 많으시고요. 9820님. 바다 해수욕 들어가기가 좀 춥다. 또 밤에도 에어컨을 거의 안 켜야 입추 같고요. 저같이 현장 일하는 사람은 일할 만하다 느낄 때가 입추고 처서가 되면 여름은 갔구나 합니다. 하셨어요. 현장 일을 하시는군요.
0: 그쵸. 너무 무더우면 진짜 괴롭죠.
1: 이번 여름 어떻게 버티셨습니까?
0: 진짜
1: 현장에서.
0: 아이고. 진짜 고생 진짜. 많으셨습니다.
1: 그냥 밖에 서 있기만 해도 땀이 줄줄 흘리는 그런 날씨였었어요.
0: 뉴스에서 대천 해수욕장 사람 없는 거 보고 네. 진짜 깜짝 놀랐어요. 진짜.
1: 너무 더우면 해수욕도 안 하게 되는.
0: 못하죠. 근데 그 한철 장사 기대했던 주변 상인들도 진짜 울상이고.
1: 그러니까요.
0: 막상 놀러 가신 분들도 이거는 너무 더우니까 막 살을 파고드는 듯한.
1: 그 모래를 걸어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잖아요.
0: 네.
1: 뒤잖아, 뒤요.
0: 지금 우리 아이들도 어디 놀러 갔다 왔거든요.
1: 네.
0: 얼굴에 살갗이 막 벗겨지면서 그 정도로.
1: 아, 선크림 안 발랐대요?
0: 모르겠어요. 뭐 발라도 의미가 없었겠죠.
1: 뭐. 하긴 뭐 계속, 놀다 보면.
0: 네, 계속 뛰어노니까. 아, 장난이 아니네.
1: 이번 여름은 진짜 특별히 더 그랬습니다.
0: 네.
1: 7416님, 이 정도는 돼야 입추 매직이죠. 여름 내내 고온 다습한 열대야로 잠을 못 잤습니다.
0: 아이고야.
1: 그동안에는 너무 더워서 이불 덮을 일이 없었죠. 그런데 오늘 드디어 새벽에는 아니, 저도 모르게 말이죠. 이불을 끌어당겨가지고 덮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이거야말로 입추 매직이죠.
0: 확실히 그렇죠. 밤, 새벽에는 살짝 이제 춥더라고요.
1: 네. 네.
0: 반가웠습니다, 사실.
1: 그렇습니다.
0: 그 추위가.
1: 그럼에도 이불을 온몸을 덮진 않으셨을 것 같고 배 슬쩍 발은 내밀고.
0: 그죠, 그죠, 그죠.
1: 아직까지는 그래요.
0: 6714님께서 우리 부부는 각방을 쓰다가 더위가 가니까 이제 합방을 하게 됐습니다.
1: 아.
0: 가을 느낌이 나네요.
1: 네.
0: 하시면서.
1: 저도 이번 여름은 각방을 썼어요.
0: 어쩔 수가 없죠.
1: 왜냐면 모기장을 쳤거든요.
0: 아, 3인이 안 되는군요.
1: 아니, 되는데 네. 저는 모기장

0: 왜 이렇게 답답해요.
1: 아,
0: 뭐 거기 안에 들어가 있으면 막 막 약간 숨막히고. 그래서 저는 밖에 나와서 잤거든요.
1: 네네네네.
0: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각방을 쓰고 저희 아들은 이제 엄마 아빠랑 이렇게 항상 같이 자는데 밤에 안 자고 이제 엄마한테 갔다가
1: 아 진짜
0: 아빠한테 왔다가 또 엄마한테 갔다가 결정을 빨리 해. 근데 왔다 갔다 왔다 갔다.
1: 애가 고생이었네. 아이고야.
0: 그래서 잠자는 시간도 좀 늦어지고 네. 그랬어요.
1: 8311님께서 남편이 시원한 냉면을 안 찾고요. 전기세 안 나오게 에어컨을 끄라는 잔소리가 없으니 이제 가을이 온 것 같습니다. 냉면은 이제 굳이 안 찾아도 되는
0: 네.
1: 그런 계절이 살짝 온 것 같고 진짜.
0: 속에서 끓이는 것 자체가 달라집니다. 에, 확실히. 에, 에, 에. 에.
1: 살짝 이제 칼국수 이런 게 살짝 좀 땡기면서
0: 한여름엔 쳐다도 보지 않던
1: 그쵸.
0: 칼국수, 감자탕 이런 게 땡기죠.
1: 3678님께서 저는 사도 삼촌으로 지내고 있는데요. 입추 지나니 귀뚜라미가 울고 이불을 따뜻한 걸로 덮었습니다. 도시로 돌아오니 에어컨이 필요가 없어졌네요. 역시 입추 매직 아닌가 싶어요 하시면서.
0: 사도 삼촌. 그래요?
1: 좋으시겠다.
0: 삼촌은 어디서 지내시는 걸까요?
1: 그러게요.
0: 그것도 궁금하고. 저희도 바라는 일상 아니겠습니까?
1: 그죠 그죠.
0: 사도 삼촌까지는 아니어도 뭐 5도 2촌 정도.
1: 네.
0: 5일은 도시에서 살고.
1: 그죠 그죠.
0: 이틀은 넉넉한 에이. 뭔가 풍요로운 여유로운
1: 좋죠.
0: 네, 시골에서 사는 거.
1: 꿈만 같습니다. 진짜.
0: 그러게요.
1: 생각만 해도.
0: 보조 배터리 선물로 드립니다.
1: 네. 잘 사용하세요. 4519님께서 너무너무 더워서 끊었던 라면이 다시 먹고 싶을 때가 돼야 가을이 아닐까요? 저는 이열치열이 너무 싫어요 하시면서
0: 네.
1: 더울 때는 진짜 뜨거운 음식 쳐다도 보기 싫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죠.
0: 근데 라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끓여 먹게 되던데.
1: 아, 근데 막 너무 더우니까.
0: 저는 먹게 되더라고요. 라면은 끊을 수가 없던데.
1: 자, 4519님께 떡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0: 네.
1: 잘 드세요.
0: 자, 이 정도는 돼야 입추 매직이다. 네. 여러분들의 자유로운 생각들 문자로 남겨주시고요. 김동원의 무가로 심청꽃 가운데 딸 어른은 대목을 듣고 오겠습니다.
2: 신봉사가 얼마나 반가운지 거기서 아기를 안고 또 얼었는데 또 이렇게 얼었는다.

0: 김동원의 무가로 심청꽃 가운데 딸 어른은 대목 듣고 왔습니다.
1: 3790님께서는 더위 속에 도로 열기 받아가면서 땀 흘리는 중입니다. 하셨는데 아이고. 일 때문에 도로에 계신 걸까요?
0: 그러시겠죠.
1: 아스팔트 열기는 너무 괴롭죠.
0: 어마어마하죠.
1: 맞아요.
0: 진짜. 아이고.
1: 고생이 너무 많으십니다. 물 자주 섭취하시고요. 김영기님께서 봉영님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모기도 없어요. 가을 모기가 올 듯요 하셨는데 그러게요. 올여름은 진짜 모기도 좀 덜했던 것 같아요.
0: 맞아요. 진짜 네. 상대적으로.
1: 근데 이제 모기가 어쨌든 한 마리가 있으면 저는 잘 안 물리거든요.
0: 그래요?
1: 근데 와이프랑 아들은 잘 물려요. 그래서 저는 걷었으면 좋겠는데 와이프랑 아들은 치는 게 좋다.
0: 괴롭지.
1: 네. 괴롭지. 그래서 그렇게 보냈습니다.
0: 오사 사모님께서 우리 아들 아이스크림 타령이 끝나면 가을일까요? 아이스크림 빙수 너무너무 좋아해서 이거 걱정입니다 하시는데
1: 네.
0: 겨울에도 아이스크림 좋아하는 사람들 많던데요.
1: 겨울 아이스크림은 또 맛이 다르죠.
0: 빙수는 좀 그렇다 치는데 네. 아이스크림은 또 겨울은 또 겨울대로 맛이 있어가지고
1: 소프트 아이스크림
0: 엄청 네. 좋아하더라고요.
1: 맞아요.
0: 7527님께서 개학 첫날 등교하는 아이들의 한숨소리와 엄마의 환호소리가 들려올 때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는구나 싶습니다 하시는데 그렇죠. 다음 주 화요일 개학이거나 아니면 이번 주 금요일 개학하는 학교들이 있는 것 같아요.
1: 네. 대부분은 이제 다음 주면은 다들
0: 기초
1: 해방
0: 끝났어. 됐어. 이제 됐어.
1: 자유. 예.
0: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1: 부모님들 고생 네. 많으셨어요.
0: 네.
1: 3497님께서는 목욕탕에 가고 싶어야지 가을 매직 아닌가요 하셨는데 그러게나 말입니다.
0: 약간 뜨거운 온탕이 그리울 때가 이제
1: 네.
0: 꺾인 거죠. 가을 매직이죠 진짜.
1: 그러네. 저도 네. 어제 아들이랑 목욕탕 갈까 얘기했었는데 그러고 보니까 가을 매직인 것 같네요.
0: 그러네요 진짜.
1: 유산균 선물 드립니다.
0: 네, 잘 드세요. 8072님께서 마 발라드가 듣고 싶을 때 첫사랑이 생각날 때 이럴 때 가을이 오나 싶습니다. 국악 발라드만 하나 틀어주이소 하셨는데요.
1: 네.
0: 그쵸. 이 뭔가 좀 서정적인 그런 발라드풍의 음악이 땡길 때가 이제 진짜 가을이 왔구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1: 6174님도 발라드가 생각나면 가을 매직이에요 하셨는데 그렇구나.
0: 음악으로 또 정서로
1: 예, 예.
0: 이 또 가을 계절을 또 느끼시는군요.
1: 봄과 가을은 발라드이긴 한데 네. 약간 다른 정서의 발라드인 것 같아요.
0: 그렇죠.
1: 봄은 뭔가

0: 됩니다.
1: 그렇습니다.
0: 왜 가을은 이렇게 쓸쓸한 그런 정서가 꽃피는 걸까요?
1: 그러게요. 사람 마음이 그렇게 되죠.
0: 뭐 기온은 거의 비슷하잖아요. 봄하고 가을하고.
1: 그렇죠. 근데 그 향이 달라. 냄새가
0: 향도 다르고. 겨울 다음 봄이랑 여름 다음 가을은 약간 다른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추웠다가 겨우 움츠려들었다가 이렇게 열리는 느낌과
0: 맞아요.
1: 엄청 더웠다가 이렇게 수그러드는 이 정서가 약간 다른 것 같아요.
0: 그리고 이제 여름 뭔가 열정적이었다면
1: 그죠.
0: 가을에는 뭔가 쑥 빠져나간 느낌.
1: 뭔가 좀 후 내려놓고
0: 맞아요,
1: 약간
0: 맞아요.
1: 그런 느낌.
0: 가을 타시는 분들 그래서 은근히 많으시잖아요.
1: 그렇죠. 괜히 외롭고
0: 그렇죠.
1: 슬프고
0: 그렇죠. 벌써 왔네 상화 씨.
1: 아니요.
0: 상화 씨가 은근히 가을 타지 않아요?
1: 옛날에 혼자 살 때는 가을 매년이 가을이었죠. 매일매일이
0: 가을이었었어. 그래요. 여러분들의 요청이 있으니까 가을 땡겨온다는 느낌으로 국악 발라드 하면 또 이 곡 아니겠습니까? 눈먼 사랑. 이봉근의 노래 앙상블 신화의 음악으로 촉촉하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0: 적적하네요.
1: 네.
0: 우네요, 우러마.
1: 이별 세게 했다. 봉근 씨. 이봉근의 노래.
0: 그래.
1: 앙상블의 음악.
0: 이거 녹음할 때 아마 뭐 네. 뭔가 어? 마음에 네. 어떤 아. 그 어. 충격이 있는 상태에서 부르지 않았을까.
1: 아.
0: 그러지 않고서는 이렇게 절절하게 부르기 쉽지 않을 텐데.
1: 네, 앙상블 신앙의 음악으로 눈먼 아. 사랑 듣고 왔습니다.
0: 역시 선수입니다. 네. 네.
1: 뭐가 선수야?
0: 어?
1: 뭐가 선수야?
0: 노래.
1: 아 노래. 그래, 오해 소지가 있었어요.
0: 네, 프로.
1: 네. 네. 네.
0: 2577님께서 시장에 가면 감이랑 밤이 나오면 아 가을이다 싶습니다. 그렇죠.
1: 맞아요.
0: 어 가을에야 만날 수 있는
1: 네.
0: 이런 친구들 만나면 어 왔구나 이제 가을이네 이런 생각이 좀 들죠.
1: 네.
0: 9954님께서 입주 매직. 들판에 벼들이 이삭을 품고 노란 빛을 보여줄 때 그리고 내 코가 좀 맹맹해질 때 그때 입추 매직이 온 것 같습니다 하시면서
1: 예,
0: 그죠?
1: 맞아요.
0: 가을 들판에 이 벼들을 보면서 그쵸 황금빛을 보면서 아 가을이구나 이런
1: 맞아요.
0: 생각이 좀 들죠.
1: 빛깔이 달라집니다.
0: 그쵸.
1: 슈슈 엄마께서는 슬슬 마당에 앉아가지고 고기 구워서 쇠주 한 잔 먹어야겠다 싶으면 가을입니다 하셨어요. 그렇죠. 마당 한여름에는 나갈 수조차 없는데
0: 네.
1: 이제 나가볼까? 여기서 그쵸, 한번 고기 그쵸. 구워 먹어볼까? 이런 생각이 들면 진짜 가을인 거예요.
0: 맞습니다.
1: 맞아요.
0: 맞습니다. 어, 가을에 진짜 어디 이렇게 가면 좋은데 산 이런데
1: 네.
0: 알록달록한
1: 그쵸.
0: 그런 전경을 보면 좋죠. 7082님께서 정원에 풀 뽑다 보면 정말 보일랑말랑하게 국화 꽃봉오리가 이게 생겼어요. 고지서만큼이나 나이와 계절은 얄짤없네요 하시면서.
1: 네.
0: 아 고지서.
1: 고지서도 그쵸. 때 되면 날아오잖아요.
0: 바로.
1: 네. 나이와 계절도 그냥 막힘없이 쭉쭉 가고 있어요.
0: 그렇습니다.
1: 예.
0: 네.
1: 훈둥어맨님께서는 첫 외래 마치고 집에 갑니다. 결과는 매우 좋음이에요 하셨어요. 아이고
0: 오,
1: 다행입니다.
0: 축하드려요. 진짜 다행입니다.
1: 예, 어쨌든 이제 건강 잘 챙기실 일만 남았으니까
0: 네.
1: 아, 밝은 표정 지으시면서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0: 자 오늘 월요일 2부 밭두의 상사디아 오픈런 초대석에서는요. 와, 영원한 젊은 소리꾼 김용우 씨가 함께해 주십니다. 1996년 첫 음반이죠. 지게소리를 시작으로 한국의 민요를 널리 알려온 대한민국 대표 소리꾼인 김용우 씨가 어느새 데뷔 30주년을 맞이하셨다고 합니다.
1: 그렇습니다. 대단하죠. 30주년이라니.
0: 네.
1: 9월 2일 그 대단한 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공연이 펼쳐집니다.
0: 네.
1: 30주년 공연인데요. 오늘 2부 오픈런 초대석에서 보이는 라디오로 여러분들 젊은 소리꾼 김용우 씨를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0: 맞습니다.
1: 자, 그리고 내일은 청취자 국악 장기자랑 청국장이 있는 날이지요.
0: 네.
1: 여러분들 민요 한 자락 불러주실 분들 음정 박자 이런 건 전혀 신경 쓰지 마시고요.
0: 맞습니다.
1: 편안하게 나의 흥을 발산하고 싶으신 분들은 우물정 0302번 유료 문자로 많이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네, 여러분들의 메시지 함께하다 보니까 진짜 가을이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1: 그렇습니다.
0: 예, 가을 언젠가는 옵니다. 조금만 더 잘 버티시기 바랍니다. 점심 먹고 나른하면 바투가 달려간다. 눈꺼풀이 내려가면 맹구가 달려간다. 텐션이 내려가면 장인어른 달려간다. 커피 사고 싶다. 똑딱이 퀴즈 노래하고 싶다. 노래하고 싶다. 이것저것 이놈저놈 묻지마 따지지마. 우리 모두 바투한테 달려간다. 바투의 상사디아. 아니 저 누구야? 누가 더운데 저 에어컨 켜놓고 창문 열고 그런 거야 지금? 어, 땅 파면 그 전기세가 나가? 어, 누구야? 누구? 연기도지? 어?
2: 아, 아니에요 진짜 진짜 맨날 아 저한테 뭘 그러세요 진짜.
0: 아니야 너야 너.
2: 저 아니에요 진짜 진짜 저 아니에요 저 아니라면 진짜 저 아니에요.
0: 너 아니면 누가 그런단 말이야 너야 너.
3: 아유 몰라 몰라 몰라 몰라. 진짜 저 사람 좀 왜 저래 진짜. 아니 내가 그랬어요 내가. 아니 당신은 에어컨을 켜도 하루 한두 번은 환기를 해줘야 되는 것도 몰라요 진짜. 아 진짜 지금 환기하는 거잖아요. 왜 그래요 진짜. 왜 이렇게 아, 짜증이 많아.
0: 아, 내 캐릭터상 어쩔 수가 없어서
2: 아, 거부세요. 그래. 저 아니라 그랬잖아. 저 아니라
0: 알았어, 그랬잖아. 알았어. 아, 환기는 해야지. 아니 난 또 어? 문 열어놓고 저 에어컨 돌리나 싶어가지고 그런 거지. 영규 맨날 너 그러잖아.
2: 아 제가 언제 그랬어 진짜.
0: 아니 난, 아니야 너 그랬어.
2: 아 저한테만 왜 짜증내서 진짜.
0: 너 뭐 안 좋은 일이냐. 왜 그래.
3: 아, 이 사람 그만 이제 아 자네도 이제 그만해. 아니 그러니까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당신은 맨날 퍼럭퍼럭 화를 내지 말고 내가 몇 번을 그렇게 말했어요 진짜.
0: 아니 아니야 내 말투가 이래서 그러지 내가 언제 화를 냈다 그래. 나 버럭버럭 화내고 그런 사람 아니야.
2: 아 지금 화냈잖아요 진짜.
0: 아니 아니 아니 아니요.
2: 아 그리고 진짜 장인어른 장모님 진짜 두 분 다 진정하시고요.
0: 네가 제일 진정해야 돼 네가.
2: 아니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 그래요 진짜.
0: 뭔데 뭔데
2: 그
0: 뭔데.
2: 에어컨이든 선풍기든요 하루 종일 틀어도 무조건 중간에 한두 번 환기를 해줘야 실내 공기 오염도를 줄일 수 있다고 그 뉴스에도 막 나오고 그러잖아요.
0: 아, 그래, 그래 그래 그 말은 맞는 말이야. 응? 자동차도 색깔별로 차량 내부 온도가 응? 검은색은 85.5도 흰색은 73.7도까지 올라간다는데 어, 자동차에도 환기는 필수라고.
3: 아니, 그렇게 아는 사람이 환기하는 것 같고 그냥 막 뭐라 그러고 괜히 말 돌리고 있어 진짜.
0: 아니야. 아이 오늘따라 왜 그래? 오늘 불쾌지수가 높나? 저기 말이야 그러면은 저 시원한 어떻게 팥빙수 한번 사줄까 내가? 어 그래 그래 그래. 영규 저 팥빙수 한 그릇 빨리 시켜봐.
2: 아, 뭐 진짜 이 기분에 뭘 먹겠어요 진짜.
0: 아니야 하나 시켜보라고.
3: 아유 쪼잔하게. 아유 누구 코에 붙이게 하나만 시켜요. 다 같이 먹어야지 좀 여러 개 좀 시켜봐요.
0: 아이 나 참 돈 아까운데 이거 말이야. 아이 그래 그러면 기분이다. 두 개 시켜. 두 개.

0: 굴렁쇠 아이들의 노래로 열어주세요 듣고 왔습니다.
1: 네. 환기는 여름에도 아주 아주 중요하지요. 네. 에어컨, 선풍기 돌릴 때도 하루에 한두 번 환기는 필수입니다.
0: 그렇습니다.
1: 자동차도 자주 환기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0: 네. 자두님께서도 크크 환기해야겠네요. 저도 하셨는데 안 하면 영규한테 혼납니다.
2: 네. 아유, 웃어.
1: 근데 요즘 신식 아파트는 환기가 자동으로 되게끔 천정에 다 시스템화가 돼 있더라고요.
0: 네.
1: 이제 창문을 열면 네. 또 그 어마어마한 열기가 또 들어오고 그쵸. 그러면 또 문 닫으면 에어컨이 또 풀 또 가동을 해야 되잖아요. 되는. 그래서 요즘 신식 아파트는 다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0: 가고 네. 싶네요.
1: 가세요. 하시면 되지.
0: 자, 이제 똑딱이 퀴즈 넘어갈 시간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퀴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똑똑하게 딱 두 개만 맞히는 똑딱이 퀴즈 우물정 030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정답을 맞춰주세요. 떡 선물이 걸려 있습니다. 첫 번째 퀴즈 갈게요. 국립중앙박물관 상설전시관 대한제국실에는요 7년 만에 공개되는 고종황제 어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익선관을 쓰고 청룡포를 입었으며 각대를 차고 흑화를 신은 모습은 조선시대 왕들의 평상시 집무복 형태라고 하죠. 자, 우리가 기억하는 태조의 어진도 익선관을 쓰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왕과 신하들이 쓰던 익선관과 사모는 이 동물의 모양을 본뜬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1: 1번 사슴뿔, 2번 매미 날개, 3번 잠자리 날개.
0: 오, 그러고 보니까 이것과 비슷하게 생겼네요.
1: 그쵸.
0: 예. 검정색이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네. 네. 그리고 약간 동글동글하고.
1: 네. 네. 자, 소리를 내고 싶은데.
0: 어, 그럼 너무 결정적이죠.
1: 그죠.
0: 예.
1: 차라리 커피 사버리고.
0: 그럴까? 시원하게 그냥.
1: 그럼 오늘 범경 씨가.
0: 제가요? 말을 왜 꺼내놓고 수습을 안 하세요? 질러버리세요.
1: 남자답게.
0: 그러면 입술을 떼지 말고 소리를 내는 거야.
1: 입술 떼지 말고.
0: 에, 입술 떼지
1: 붙이고.
0: 예, 붙이고. 자, 이 소리가 사슴뿔 소리일까요? 매미 소리일까요? 잠자리 소리일까요? 자, 이 소리. 이게 사슴일까요? 매미일까요? 잠자리일까요? 잘한다.
1: 맞아요?
0: 예, 입술 안 떼고도 잘하시네요.
1: 하긴 내가 어떤 특정 뭐 단어를 얘기하지 않았으니까.
0: 그렇죠. 예. 허밍으로 하셨잖아요. 허밍.
1: 그렇습니다.
0: 예. 허밍이면 괜찮습니다.
1: 네.
0: 아, 이건 목이 아닌가요? 하신 7206님.
1: 고추를 드셨어요. 청양고추를 드셨어.
0: 네.
1: 이게 달콤한가요? 신가요? 아니면 막 입에 막 열이 날 정도로 이런 맛이죠.
0: 핫스파이시.
1: 그렇죠.

0: 야, 이거 되게 이거다.
1: 이러면서 그겁니다. 네. 어디 아프신가요? 8878님 어디 아픈가요? 네. 많은 오해 소지가 있었나 보네요. 예. 청양 고추.
0: 오늘 그렇죠. 뭐 업혀가십니까?
1: 예, 업혀왔습니다.
0: 너무 당당하시네요.
1: 아, 그런 날도 있어야죠.
0: 피디님 혼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직무욕인데요.
1: 아, 저한테 업힌 적이 훨씬 많으시잖아요.
0: 아유, 근래 그래도 몇 번 한두 번 업혔잖아요.
1: 알겠습니다.
0: 그냥 오늘은 업혀가는 걸로.
1: 네, 아까 그리고 그 우리 청취자분께서 이럴 때 가을이 온 것 같다.
0: 그쵸.
1: 얘기할 때 이 소리를 그쵸. 얘기하셨어요. 귀뚜라미 소리 말고 네. 이 소리를 얘기하셨고요.
0: 네. 정답이 막 들어오나요?
1: 많이 들어옵니다.
0: 많이 들어옵니다.
1: 어렵지 않다고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0: 네. 그 뭐 저기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었어.
1: 네.
0: 그러면 이제 할머니나 큰 저기 집안의 어르신들이 네. 옛날에는 아이고 이 할머니 그냥 여기가 아파.
1: 마음이. 마음이.
0: 네.
1: 마음이 안 좋아.
0: 예예예. 예, 예. 이거를 이제 시골 말로
1: 사투리로.
0: 예. 오늘 여러 개 나오네요. 제가.
1: 그러게요. 오늘 활약성이 아주 좋은.
0: 오늘 컨디션이 예. 네, 좋은 것 같아요.
1: 다시 한번 이 소리 한번 가볼까요?
0: 그렇습니다. 나무에 딱 붙어가지고.
1: 예.
0: 네. 자, 할머니 어디 아프세요? 이 할머니가 매미. 매미야 아빠.
1: 정답은 매미 날개가
0: 정답이었습니다.
1: 왕이 익선관을 쓰죠. 그리고 신하들도 삼호에 그 긴 날개 모양이 그 매미의 날개 모양을 본뜬 거라고 합니다.
0: 이유가 있죠.
1: 뭔가요 이유가?
0: 이 매미는 나무 수액만 먹어서 청빈하고 때를 맞춰 울며 염치를 안다는 매미의 오덕 다섯 가지의 덕을 정사의 귀감으로 삼았기 때문이라고 네. 합니다.
1: 그러고 보니까 진짜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죠?
0: 그러게요.
1: 자, 다음 주에 이제 개학하는 학교들이 많은데 개학 전에 국중 박아가지고 네. 익선관 쓴 고종 황제 어진도 보셔도 참 좋을 것 같고요.
0: 네.
1: 그리고 부산 박물관에서 열리고 있는 특별전에서는요 영조와 철종의 어진을 30일까지 관람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어진 보는 것도 참 좋아요. 꼭 보셨으면 좋겠고요.
0: 네.
1: 너무 웃겼다 하시면서 또 홍명숙님 들어와 주셨습니다.
0: 아유, 감사합니다.
1: 떡 선물은
0: 네.
1: 오후 2시면 항상 즐겁게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신 7480님께 드립니다.
0: 네, 축하드립니다. 떡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1: 334 하나님께서는 청렴과 겸손을 상징하는 그 매미 날개인데 임금이 선정을 베풀어서 백성을 다스린다라는 뜻이래요. 방송 듣고 도서관에 가서 책을 한번 읽어보려고요 하셨어요. 멋지십니다. 아는 것만큼 재밌어지는 것 같습니다. 잘 다녀오시고요. 자 이제 두 번째 퀴즈로 가겠습니다. 하!
0: 똑딱이 똑딱이 똑딱이 똑또로록 똑똑똑똑.
1: 두 번째 퀴즈도 우물정 030이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정답을 맞춰주세요. 김치 선물이 걸려 있습니다. 두 번째 퀴즈 갑니다. 무더위에 과일들도 빨리 물러지는데요. 특히 바나나 같은 후숙 과일은 물러지면 검게 변하고 초파리가 꼬여서 난처할 때가 많습니다. 원인은 에틸렌 가스 때문인데요. 에틸렌은 과일이 자연적으로 만들어내는 식물성 호르몬의 일종으로 과일의 숙성을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바나나를 이렇게 보관하면요. 에틸렌 가스가 숙성 속도를 늦춰서 오래 보관할 수 있어요. 자, 바나나를 오래 싱싱하게 보관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0: 1번 통째로 냉장 보관한다. 2번 통째로 비닐봉지에 넣어서 보관한다. 3번 바나나 끝부분을 호일로 감싼다.
1: 네.
0: 자,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까요?
1: 많이들 알고 계시는 방법이죠.
0: 그렇습니다.
1: 그리고 실제로 집에서도 저도 이렇게 하는데
0: 네.
1: 확실히 늦춥니다.
0: 그렇습니다.
1: 보관 속도가 길어집니다.
0: 네.
1: 예.
0: 자, 통째로 냉장 보관한다. 통째로 비닐봉지에 넣어서 보관한다.

0: 바나나 끝부분을 호일로 감싼다. 자, 저는 힌트를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퇴계, 율곡, 다산, 고산, 사인당. 이렇게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그게 뭔가요?
0: 아, 저만 느낌이 왔을까요?
1: 좀 통째로 부연이 좀 필요합니다. 예.
0: 통째로 냉장 보관한다. 통째로 비닐봉지에 넣어서 보관한다.
1: 네.
0: 바나나 끝부분을 호일로 감싼다.
1: 한자 힌트였어요.
0: 그렇습니다.
1: 나도 뭐 또 띄어읽기를 또 그렇게 하세요.
0: 되게 열고
1: 이건 컵기각이지.
0: 다산.
1: 오늘 컨디션 좋을 때 알아봤어요. 선 넘네. 호 일로 감싼다?
0: 아니 호일로.
1: 네, 아까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저는 둘리 드리겠습니다. 둘리.
0: 둘리?
1: 네. 왜? 요리 보고 저리 보. 흥 하잖아요.
0: 오늘 컨디션
1: 마법 부릴 때.
0: 컨디션 오늘 안 좋네.
1: 흥
0: 노래 끝까지 하면 끝까지 노래 부르면
1: 초능력 제가... 내 친구.
0: 다시 하나 둘 셋 넷
1: 잘 몰라요. 짠, 거기까지예요.
0: 열이 뻐고
1: 아니면 우리가 추울 때 장갑을 끼잖아요.
0: 네네.
1: 약간 그런 원리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요? 장갑을 끼면 이제
0: 네.
1: 열을 보관해 주잖아요.
0: 네네.
1: 안에 이렇게.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장갑 끼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바나나에 이렇게 하는 거죠.
0: 그럼 두 개가 겹치는데요?
1: 어떻게요?
0: 비닐봉지에 넣어서 보관한다. 바나나 끝부분을 호일로 감싼다.
1: 아, 두 개 중에 하나인가요?
0: 그러지 않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거에 의하면 그러지 않냐는 거예요.
1: 어디에 뭐 한다가 아니라
0: 네.
1: 장갑을 낀다.
0: 네.
1: 양말을 신는다.
0: 아, 그거 포인트예요.
1: 열을 보관하는 것처럼 에틸렌 가스를
0: 네.
1: 이제 잡아내는 거죠. 잡는 거죠.
0: 그렇게 생각하셨다.
1: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0: 네네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다들 잘 알고 계시고
1: 맞아요.
0: 이미 실행을 하고 계시네요.
1: 하나 더 드리면 랩도 가능하죠.
0: 그렇죠.
1: 네, 랩.
0: 맞습니다.
1: 랩으로도 가능합니다.
0: 네.
1: 이제 발표할까요?
0: 네.
1: 정답은 3번
0: 바나나 끝부분을 호일로 감싼다.
1: 네.
0: 호일이나 랩 다 됩니다.
1: 네.
0: 네.
1: 에틸렌 가스가 퍼지는 속도, 숙성 속도를 늦춰준다고 합니다.
0: 네.
1: 냉장고나 비닐봉지에 묶어두게 되면요, 저온 장애를 일으키거나 에틸렌 가스를 봉지 안에 가둬서 부패 속도를 끌어올린다고 합니다.
0: 네.
1: 그러니까 두 가지는 지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0: 네. 자, 김치 선물 저는 7851님께 김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1: 네.
0: 축하드립니다.
1: 옷걸이에 걸어도 좋아요 하신 7851님.
0: 그쵸, 그쵸, 맞아요.
1: 옷걸이에 걸어도 확실히 효과가 좀 있는 것 같고요.
0: 대구에 살고 있는데요. 지난주까지 불볕더위였다가 이번주는 매우 선선합니다. 입추가 다가오네요 하시면서 전체적으로 좀 날이 좀 꺾였습니다.
1: 맞습니다. 네,
0: 그런 것 같아요.
1: 자, 오늘 2부 오픈런 초대석에서는 영원한 젊은 소리꾼 김용우 씨가 함께합니다. 여러분들 네. 벌써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는데 아주 적극적으로 반겨주시고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네. 자, 1부 끝곡 원장현의 대금, 김청만의 장구로, 원장현유 대금산조 자진몰이 부분 듣고요. 2부에서 뵙겠습니다.
1: 이따 봬요.

0: 자의 라디오쇼 우리만 들을 수 있을 순이야. 야들아 모여봐라, 우리 소리 다 모였구나. 우리 모두 신나게 놀 수 있는 여기는
1: 파투의 상사디아.

0: 와, K뷰티가 이렇게 이어진다고? 와, 진짜 대단하다.
1: K뷰티가 뭐 어떻게 이어지는데 대단한 거야?
0: 우리나라에서 건강검진하고 성형수술하고 피부관리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늘면서 약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0: 들이 엄청 늘고 있다네.
1: 오, 피부과 시술을 받고 약국에 가서 재생 연고 같은 걸 사는 거야?
0: 그치 그치. 외국인들의 새로운 쇼핑 코스로 K약국이 떠오르면서 올 상반기 외국인 약국 이용 금액이 작년 동기 대비 1177%나 급증했대잖아.
1: 이야, 대단하다. SNS에도 K약국 쇼핑 리스트 컨텐츠 정보가 넘쳐난다는데 의료와 쇼핑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거구나.
0: 그치 그치. K의료관광 생태계가 약국까지 확대되고 있는 거라는데 전문가들은 의료관광이 향후 방한 관광 산업의 새로운 성장 축으로 자리매김할 걸로 기대된다네.

0: 한국인의 라디오 국악방송 바투의 상사디아 8월 10일 월요일 2부 첫 곡은 미지의 연주로 군밤 타령 듣고 왔습니다.
1: 이야, K 약국도 어마어마하네요. 그러네요. 작년 동기 대비 1177% 급증했답니다.
0: 아니 뭐 K만 붙었다면 이야, 다 날라다니네요.
1: 이 전 세계적으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전통 문화와 함께 K 푸드, K 뷰티, K 의료에서 이제는 K 약국까지 한국 관련 상품과 콘텐츠들이 해외 소비자들의 일상까지 전파되는 그런 모양입니다.
0: 네, 흐름이 자연스러워요. 피부과 시술을 받고 약국을 들러요. 그래서 피부에 좋은 크림들, 재생 크림 같은 거, 연고 뭐 이런 걸 사간다고 합니다.
1: 네, 왜 우리가 그 외국 여행을 가면 거기서 뭐 꼭 사야 된다 하는 쇼핑 리스트가 있지 않습니까?
0: 맞아요.
1: 네.
0: 뭐 일본 가면 무슨 연고 사오고, 네. 뭐 반창고 사오고, 네. 뭐 이런 것처럼.
1: 그렇죠. 네. 뭐 캐나다인가? 뭐 트러플, 뭐 아무튼 뭐.
0: 오일 같은
1: 거. 네. 네. 뭐 그런 거. 외국인들도 우리나라에 오면은 장소별로 사야 되는 그 필수품 추천이 엄청 많다고 합니다.
0: 거기에 이제 필수 관광 코스에 국립국악원부터 국립극장, 또 다양한 우리 전통 문화 공연장 이런 것들까지 추가된다면 참 좋겠네요.
1: 그렇죠. 국립국악원 9월 2일 7시 30분에 네. 요 관광 코스로 요 싹 넣어가지고.
0: 아 그렇죠.
1: 네.
0: 누가 출연하시죠? 나는 소리꾼이다 네. 하시는 외국인 그분이 출연하시죠.
1: 그렇죠. 네. 케이뮤직에 또 한 획을 그으신 분이기 때문에
0: 저는 그 이분의 코러스를 해본 입장에서
1: 부럽다.
0: 진짜 전 세계인들이 티켓팅을 해가지고 오는 걸 제 두 눈으로 목도를 했었어요.
1: 야, 진짜 부럽습니다. 저도 코러스 한번 해보고 싶네요, 진짜.
0: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1: 아,
0: 9월 2일이면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1: 수염 난 사람도 써주나?
0: 여러모로 여쭤볼 게 많은데 한번 이분을 직접 뵙고 네?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1: 줄을 서시오.
0: 오픈런 초대석.
1: 1996년 첫 번째 음반 지게소리를 시작으로 2026년 지금까지 시대와 사람과 함께하며 언제나 오늘의 국악을 불러온 소리꾼 김영우 씨가 데뷔 30주년 기념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0: 선선한 바람이 불어올 언제요? 9월 2일입니다. 어디서요? 국악의 중심. 바로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펼쳐지는데요. 자, 30주년 기념 공연을 앞두고 있는 나는 소리꾼입니다. 소리꾼 김용우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2: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0: 와주셔서 감사드리죠.
1: 벌써 30주년이세요? 와.
2: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0: 네.
2: 와. 아직 30주년밖에 안 된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나이를 아는 사람들은 국악을 한 지는 오래됐는데
0: 예.
2: 소리꾼으로 데뷔한 게 이제 제가 96년도니까
0: 그렇죠.
2: 음반을 내고
0: 네.
2: 사실 제가 애초에 뭐를 전공했는지는 알고 계시잖아요.
1: 선생님 원래 저기 됐잖아요.
2: 뭐?
1: 타. 아니, 하고 피리.
2: 전 피리 전공이 제일 처음 먼저 했었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부터 피리를 불었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좀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그래서 뭐 주년이라고 했을 때 이거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했던 해가 언젠가 그리고 저는 이제 소리꾼의 시작을 음반을 낸 지게 소리를 낸 그때부터 저는 시작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기준으로 네. 해서 그렇게 해서 30주년 사실 저도 이렇게까지 노래를 부를 줄 몰랐습니다.
0: 아 그러셨어요?
2: 소리꾼이 될 줄도 몰랐는데요. 뭐
1: 선생님 그 앨범과 음악을 들으면서 꿈을 키워오는 후배들이 되게 많거든요.
2: 아 그래요?
1: 그럼요.
0: 그럼요 선생님.
1: 선생님 선구자예요 선구자.
2: 아,
1: 진짜로.
2: 감사합니다.
0: 그리고 저희가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게 보이는 라디오로 보신 분들은 좀 약간 어떻게.
1: 그렇죠. 그냥 카메라를 딱 보면 제가 제일 큰 형처럼.
0: 왜냐면 지금 자두님께서도 30주년이요. 이제 30살을 되신 줄 알았어요.
2: 그렇죠. 에이, 별 말씀.
0: 김용우 씨 덕분에 우리 민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공연 보러 가야겠네요. 화이팅 하셨네.
2: 아유, 감사합니다.
1: 선생님 지금까지 그러니까 96년 지게소리를 기준으로
2: 네.
1: 해서 2026년까지

0: 지금까지 총 몇 장 앨범을 내셨나요?
1: 정규 앨범으로는 그 2025년 아니다 21년도에 나온 이제 그 이음이라는 음반이 있는데
2: 네.
1: 그때 이제 기념 음반까지 포함하면 정규는 이제 9장이고요.
2: 와.
1: 아, 뭐 비공식 아, 비공식은 아니군요. 이때 뭐 EP 앨범, 싱글 앨범 이런 거 포함하면 총 19장, 10장을 네. 냈어요. 그
2: 네.
1: 이후에.
2: 네.
1: 네, 네.
0: 대단하십니다, 진짜.
2: 지금까지 그러니까 김용호 선생님이 딱 등장하셨을 때 그 전에 선생님과 비슷한 어떤 아티스트도 없었고.
3: 맞아요.
2: 지금도 사실상 김용호 하면 대명사 아니겠습니까?
3: 맞아요.
1: 그전에는 사실 민요를 가지고 이제 이런 작업을 한 사람이 없었죠.
2: 뭐 그러니까요.
1: 그래서 워낙에 이제 그때 당시 제가 제일 좋아했던 장르가 아카펠라였어요.
2: 네.
1: 붐바 둠바 하면서
3: 기억나요.
1: 하는
2: 분들. 예.
1: 뭐 붐밤 타령도 있고 개타령도
3: 맞아요.
1: 있고.
3: 예.
1: 아 이거를 뭐야 그 해외 그 그룹들 많잖아요. 리얼 그룹이랄까
3: 맞아요.
1: 뭐 이런 사람들 보면 아 이게 자기 나라 민요들도 너무 멋있게 이제 아카펠라로 부르는데 왜 우리는 아직까지 그걸 못 하고 있을까?
3: 네.
1: 그래서 이제 그때 제일 처음에 이제 생각을 했었던 곡이 둠바 둠바 둠바 둠바 바람이 분다
3: 맞아
1: 예, 그거 가지고 이제 만들었고
3: 네.
1: 그리고 이제 개타령 갖고 만들고 근데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하고 또 워낙에 이제 제가 이제 피아노라는 음악을 좋아했기 때문에 클래식한 느낌으로 아 내가 채집했던 노래 중에 지게소리라는 곡이 있는데 이거를 어느 느낌으로 한번 만들까 그렇죠. 고민을 하다가
2: 네.
1: 그래서 피아노 하나에 이제 바이올린 넣어가지고 이제 만든 게 이제 첫 음반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네. 그렇게. 그러니까 선생님 이후에 이제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선생님을 이제 롤 모델 삼아서
3: 맞아요.
2: 정말 많은 팀들이 민요를 재해석하고
3: 맞아요.
2: 다양한 음악과 협업하고 지금은 뭐 너무 풍성하게 그런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1: 많죠.
3: 그리고 후배들에게도 많이 조언도 해주시고 이렇게 하는 거 어때 하고 많이 조언해 주신 걸로 저는
1: 네네.
3: 알고 있습니다.
1: 네네. 아니 뭐 하려고 하는 친구들만 있으면 저는 뭐 언제든지 뭐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얘기도 하고요.
2: 네.
1: 그리고 초반에는 저도 사실 좀 저건 아닌데 저건 아닌데 하면서 좀 화도 많이 내고
2: 아 그래요?
1: 어, 무대 뒤에서 저 이러면서 이제 약간 좀 그런 좀 안 좋은 얘기들도 하곤 했었는데
2: 쓴소리들
1: 그렇죠. 지금은 네. 이제 사실은 그런 얘기들보다는 좀 좋은 쪽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고요.
2: 네.
1: 그리고 사실 시간이 좀 지나오다 보니까 그네들도 이제는 이제 하나의 딱 자기 나름의 이제 그룹의 어떤 느낌들을 이제 가지고 만들어서 무대에서 공연을 하는 것 같아서 지금은 아주 잘 듣고 있는 편입니다.
2: 선생님 이제 뭐 국악 쪽에서 활동은 훨씬 더 길지만 이제 뭐랄까요 우리가 기억하는 그 소리꾼 30주년 이렇게 딱 돌아보시면 그런 선구자 역할도 하고 하셨는데 그 길이 어떻게 보면 참 외로웠을 것 같기도 하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3: 그렇죠. 선생님 그 전에
2: 없으니까 길을 없으니까. 만들어서 가야 되는 거잖아요.
3: 아니면 특별히 신경 안 썼을 수도 있어.
2: 그런가?
3: 어떠십니까? 나는 내가 좋아하는 음악 그냥 할래.
2: 그럴 수도 있죠.
3: 그럴 수도 있고.
1: 이 경우가 더 맞는 것 같아요.
2: 네.
3: 내가 꼭 뭐 누구의 모범이 될 필요도 없고.
1: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누군가를 어떤 기준으로 삼을 만한 대상이 없었기 때문에.
2: 그쵸.
1: 그러니까 민요라고 하는 걸 특히 한국 민요를 이제 새로운 형식으로 맞아요. 옷을 입히는 방식 그 전까지는 없었기 때문에.
2: 네.
1: 그러니까 저는 워낙에 이제 클래식도 좋아했고 재즈도 좋아했고 이제 다양한 장르의 음악들을 너무 좋아해서
2: 네.
1: 이런 것들을 한 번쯤 내가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그것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시간이 지나면서 이거는 재즈하고 좀 한번 해볼까? 그리고 이거는 클래식하게 만들어볼까? 이거는 다 빼고 그냥 노래하고 기타 하나만 가지고 가볼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때그때마다
2: 네.
1: 노래를 듣고 부르면서
2: 네.
1: 거기에 맞는 그 옷을 늘상 생각했던 것 같아요.
2: 네.
1: 뭐 이때는 그냥 혹겹을 입을까 겹옷을 입을까 뭐 이런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의 시간들이 좀 지나면서 나름 조금씩 그거에 대한 확신이 좀 생긴 것이겠죠.
2: 네.
1: 아 이렇게 하니까 뭐 사람들도 좋아해
2: 반응도
1: 주시고
2: 좋고.
1: 반응도 있고
2: 예.
1: 아니 음반을 계속 낸다는 건 반응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2: 그쵸. 그럼요.
1: 반응도 없는데 그 돈을 그쵸. 안 쓰죠.
2: 아니, 근데 반응 정도가 아니에요. 저는 이제 와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이제 김용호 선생님을 처음 뵀던 게 네. 예종에서 이제 네. 교수님이셨어요.
3: 네.
2: 그래서 첫 번째 놀랬던 건 네. 엄청 잘생겨서 놀랬고
3: 안 그래도 이따가 질문이 있습니다.
2: 네. 너무 잘생겨가지고 놀랬고 네. 두 번째는 선생님 코러스 딱 갔는데
3: 네.
2: 팬이 어마어마해서 놀랬어요.
1: 근데 몇 년도예요 그때가?
2: 그때가 2004년
1: 아, 그때는 많을 때예요.
3: 지금도 많잖아요.
2: 원래 남상희 씨가 했었어야 되는 건데.

0: 그때 이제 제가 들어가서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딱 갔는데 공연장은 기억이 안 나는데 팬들이 막 줄 서가지고 티켓팅하고 그리고 외국인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일본 팬들도 되게 많으시고 그래서 이제 와서 한번 여쭤볼게요. 그 비결이 뭡니까, 선생님?
1: 아니요, 그때는 뭐 저는 뭐 2000년대만 해도 네. 일본 공연을 엄청 하고 다닐 때였어요.
2: 당시에.
1: 예. 그 저를 이제 아주 이쁘게 보신 그 외국인 일본인 기획자가 한 분 계시는데
2: 그럴 수가 있었어요.
1: 네네. 그분이 이제 한국에서 공연을 하는 모습을 보고 저를 초대를 했고 아하. 그때 이제 밴드로 데리고 갔던 사람들이 이제 꽃별을 포함해서 아, 네. 여러 사람들이 이제 그때 일본 공연
2: 맞아요.
1: 투어를 했었어요.
2: 맞아요.
1: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아마 봉혁 씨가 아마 같이 했었던 거는 그때 당시에 제가 하도 한국 공연을 못 하니까 네. 팬들이 한번 연말에 공연을 만들어 줬어요. 그래서 아마 그때 아마 같이 하셨던 예. 걸로 생각이 들고 예. 그리고 그때 학생이었죠.
0: 네. 네. 학생이었어요. 네,
1: 맞아요. 그때 예. 제가 예 무대에 다 올렸었어요. 그래서 아마 같이 코러스도 하고 맞아요. 했었던 기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0: 그때가 굉장히 좋은 기억 중에 하나.
2: 여러 번
0: 충격이었어요.
2: 따로 네. 저한테도
0: 맞아요.
2: 방송 외적으로도
0: 맞아요.
2: 그래서
0: 국악도 이럴 수 있구나라는 걸 그때 깨달았었죠.
2: 질문이 있네요. 7082님께서 30년 전이었던가요? 제가 중학교 때 오후 5시에 KBS FM 흥겨운 한마당이었던가? 라디오 프로에 나오셨는데 당시 진행자가 자꾸 잘생기셨네요 라고 하길래 얼마나 잘생겼길래 저러나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미남이시네요.
1: 아이고.
2: 선생님 살면서 이게 질문이에요. 네. 살면서 인물 덕 많이 보셨나요? 이게 질문이에요.
1: 인물 덕이요?
2: 네.
1: 저는 사실 그렇게 특별하게 뭐 잘생겼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그냥 이 정도면 되겠지.
2: 짜증내도 되는 거지 우리.
1: 약간 아니.
0: 짜증내야 돼.
1: 아 그거보다도 노래하시는 분들은 다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네. 그건 있어요. 그 욕심은 있어요. 의상을 딱 갖춰 입고 머리하고 헤매 다 하고
0: 네.
1: 그다음에 거울에 비춰진 딱 모습이 완벽해야 돼요. 그게 약간이라도 흐트러지거나 신발이 불편하다거나 아니면 속옷이 뭐가 끼인 느낌이랄까만 이러면 집중이 안 돼요.
0: 그렇죠.
1: 그런 것들 때문에 단정해 보이고 무대 예. 올라갈 때 모습을 그렇게 보이는 거지 평상시에는 별로 그거 안 다녀요.
0: 선생님의 뭐 네. 외모가 잘생겼다. 물론 이것도 있겠지만 그냥 목소리 맞아. 자체가 잘생기셨어.
2: 목소리가 아끼셔.
1: 그거는 좀 제가 자신 있게 그렇죠. 얘기할 수 있어요. 아, 근데 우리 부모님이 좀 주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목소리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좀 미성이라고 해서
0: 감미롭죠.
1: 그래서 그 목에 좀 영향을 좀 받아서 네.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민요를 그런 목으로 불러? 제가 어디 가서 저를 소개할 때 안녕하세요 저는 국악 소리하는 소리꾼입니다 그러면 소리꾼이요?
0: 벌벌해야 되는데 원래 소리꾼
1: 네. 아나운서 아니었었어요? 뭐. 네. 아나운서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네.
0: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어떤 개념들을
2: 맞아.
0: 그 사로잡혀 있는 개념들을 다 깨고 오신 거예요.
2: 자, 아무튼 우리 김용우 선생님께서 2026년 9월 2일 수요일 7시 30분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나는 소리꾼입니다 라는 타이틀로 30주년 공연을 여십니다. 여러분들 많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음악을 한 곡 듣고 갈 건데 선생님께서 30년 소리길에서 이 젊은 소리꾼 김용우라는 사람을 알린 대표곡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서 한 곡을 선택하신다면 어떤 곡을
0: 저는 마음속에 한 곡이
2: 선택하십니까?
1: 그 저도 사실은 그거 녹음할 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도 있고 네. 시간도 오래 걸리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 노래에 대한 그 애정은 그 노래가 이제 방송을 통해서 나가고 나서 많은 분들이 팬카페에 또 들어와 주셨어요.
2: 아, 그 노래가 뭔데요?
1: 용천검입니다.
0: 그렇죠. 용천검 가야죠.
2: 또 너무 좋아했었어요.
0: 그건 그렇죠. 전주의 기타 소리 딱 나오는 순간 이런 곡이에요.
2: 맞아.
1: 들어볼까요?
2: 네. 자, 김용우.

0: 아 이거죠. 이곡이죠.
1: 이겁니다.
0: 네. 네. 빠질 수 없는
1: 용청검. 네. 우리 김용호 선생님의 노래로 듣고 왔습니다. 꽈배기님께서 저도 용청검으로 김용우 씨를 알게 됐어요. 엄마랑 언니랑 다 같이 팬입니다.
2: 아유 감사합니다.
1: 그러면 9월 2일 7시 30분에 국립과학원 예약당 가셔야죠 꽈배기님.
2: 네 꼭 오십시오. 네.
1: 4017님께서 영동의 인물 김용우 씨 반가워요. 좋은 노래 잘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하고 남겨주셨습니다.
2: 감사합니다. 꼭 오세요.
1: 네. 네. 공주님께서 와우 소리꾼님이다. 미녀에 빠지다 소리에 빠지다 유일무이 소리꾼 30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하고 남겨주셨고요.
3: 이날도 선생님 그러면 용청검 부르십니까?
2: 네, 합니다.
3: 오.
2: 네. 영청검도 하고 이번에 이제 레퍼토리가 이제 기존에 했었던 그래서 많은 분들한테 사랑을 받았던 곡들도 하고
3: 네.
2: 그리고 또 제가 좋아하는 곡들도 하고
3: 아하.
2: 사실 제가 이거 이제 30주년 준비하면서 어떤 곡은 꼭 해야겠다고 했던 것 중에 하나 그거거든요. 남도들 노래.
3: 아하.
2: 그거는 이제 제가 이제 밴드하고도 새로 만든 음악이었고
3: 네.
2: 그다음이 이제 풍물하고 같이 만든 시선 밴 노래.
3: 아하.
2: 예, 그거 좋아하고 그다음에 창부 타령.
3: 네.
2: 적어도 이 세 곡은 꼭 불러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새로운 느낌으로 새로 좀 각색을 해서 이제 편집해서 편곡해서 이제 부르니까
3: 네.
2: 예, 아마 좀 색다른 느낌으로 이번에도 다가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1: 그러면 선곡된 거는
2: 네.
1: 총 런타임이 보통 뭐 1시간, 1시간 반 이렇게 잡고 하십니까? 뭐
2: 네네.
1: 늘어나고 줄어들고 뭐 현장에 따라
2: 이제 적어도 2시간은 넘기지 말자라는 주의이기 때문에
3: 아.
2: 그러니까 사실은 90분이 참 좋아요. 보는 사람 입장에서 1시간 반이 30주년도 근데 이게

0: 면서 부르다 보니까 이 목 쓰면서 그 변화되는 이런 것들이 목에서 감당이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가장 힘든 게 그래서 무대에서 노래할 때 가장 힘든 게 남도 소리 한 다음에 경기 소리로 넘어가는 거예요.
1: 맞아요.
0: 사실은.
1: 그 모드 전환이 네. 그런데, 쉽지 않습니다.
0: 그런데 과감하게 첫 곡을 남도 소리로 해요.
1: 와,
0: 남도 들로를 부를 거라서 그래서 이번에는 한번 좀 조금 좀 다른 느낌으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남도들 노래가 사실은 왜 했냐면 조곡란 선생님 때문에 사실은 전 그 솔로 노래를 시작한 사람이다 보니까 예. 그분의 노래부터 시작을 해야지 딴 노래부터 시작하면 아마 안 된다는 생각을 해서 그래서 목 관리를 좀 잘 하고 있는 중입니다.
2: 선생님 오늘 그래도 귀하게 자리해 주셨는데 네. 그래도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라이브 조금이라도 뭐 해주시면
0: 그러면,
2: 어떨까요?
0: 그러면 남도들 노래 어차피 무대에서 하니까 네. 짧게 그 진양이거든요.
3: 네.
0: 근데 이제 앞에 이제 못 지르는 소리 모심기 소리 넘어가고 지금 제일 많이 이제 끝날 때인가요? 지금이 뭐 논매는 소리.
3: 네.
0: 예, 그러니까 풀 뽑고 막 잡초 뽑아 대는 거 있잖아요. 네. 그 농활 가서 다 해보셨죠?
3: 아, 예.
0: 뭐 스타킹 신고 들어가고 머리에 물려가면서 하는 거. 네. 제일 힘든 게 이제 그 노래인데. 아 이게 이제 거기선 절로 소리라고 해요 진도에서는 그래서 처음 느린 거는 진양 그 다음에 중절로는 이제 중모리 그 다음 이제 세마치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데 짧게 그래서 진양 한 몇 소절
3: 좋아요
0: 네 그 다음에 중모리 몇 소절 일단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고
3: 아 너무 좋아요 네.
0: 네, 네. 왜 내가 이걸 한다 그랬지
3: 좋아서요
0: 아 그렇지 좋은데 목이 잘 나올지 모르겠어
3: 리버브 조금 넣어드려요 리버브
0: 아이 더이죠 좀 넣어야죠.
3: 넣어야지.
0: 조금 넣어야죠.
3: 네네. 아니, 선생님 리벌브 네, 저 넣어주세요.

0: 한.
1: 3부터 하려면 안 해주세요?
2: 아, 좀 이따 합시다.
3: 좀 이따가요?
2: 아, 목 바꿔야 돼서.
1: 아, 목을 바꿔야 돼. 맞아,
3: 얘기 좀 하다가.
1: 경기 소리로. 네.
3: 아, 그렇지. 용호는 그렇지. 남도 목으로 지금 세팅해 놓으신 그렇죠. 거죠.
1: 아하, 아하.
3: 목이 좀 달라져.
1: 예. 아, 근데 저는 남도 소리를 하는 사람인데도 이 소리 굉장히 낯설기도 하고. 네.
2: 낯설어요?
1: 예, 네. 박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네.
2: 그 진양인데 이제 이 그러니까 진양 쪽도 선생님 노래는 조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원, 투, 세, 네, 했다,
1: 들었다.
2: 그러니까 그 진양 식으로. 판소리 보면은 좀
3: 세마치,
1: 세마치
2: 그 그런 느낌으로 네. 부른 노래라서 어허. 사실은 좀 잘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분들도 믿더라고요.
1: 예.
2: 진양은 또 어려운 장단이기도 하고
1: 맞아요. 예. 여섯 박이 사람들한테 확 꽂히지는 않는데 아주 지금 소리가 너무 좋았고요.
3: 네. 공구사사님께서 너무 좋네요. 막걸리 한 사발 마셔야 할 듯 합니다. 그런데 네. 선생님 왜 들노래에 빠지신 건가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어요.
2: 아, 이게 이제 사실은 들노래에 빠졌던 건 아니고요. 제가 조공래 선생님을 알게 된 거는 강강술래 때문에 알게 됐고 그분의 이제 노래를 듣고 이거를 이제 오늘날부터 부르는데 와,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강강술래가 그렇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던 그 통성민요 속의 어떤 그 강강술래가 아니라
1: 예.
2: 토속민요가 갖고 있는
1: 맞아요.
2: 그 진득하고 아주 토속적인
1: 맛인데도
2: 아 그런데 또 조홍래 선생님 목은 또 막잖아요.
1: 맞아요.
2: 맑은 느낌이 강하니까 네. 강강술래 하면서 소리가 진행이 되면 너무 너무 좋더라고요. 유꿈유꿈 유자나무 강강술래 백년새가 한저울에
1: 강강술래
2: 뒷소리 뒷소리 나도 역시 어릴 때는
1: 강강술래
2: 천세 소리 했건만은
1: 강강술래
2: 박신님이 되고 본게

0: 해가지고 이제 뭐 중간에 뭐 남댕이 놀기, 개고리 타령, 뭐 그다음에 고사리 끊기, 정어엽기, 정청 정어엽자, 위도군산 정어영자, 정청 정어영자, 위도군산 정어영자, 정청 정어영자, 위도군산 정어리 끙자 끙자, 고사리 대사리 끙자, 유약공공 재미난한다 아장장장 머리여, 끙자 끙자, 고사리 대사리 끙자, 고사리 끙끙 파구리 담고 아산이 나름자, 뭐 이런
1: 아,
0: 음악.
1: 아, 좋다. 어우, 너무 좋다.
0: 근데 이게 주저리주저리 엮고 가는 게 전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이제 그 고사리 끊기에서 조금 전에 했던 건, 고사리 끊고 바구니 담고 아산이 나름자 이거 할 때, 고사리 끊고 바구니에 담고 아산이란 없는 게 제가 막 넘어가고 싶은 거예요. 노래가 그만큼 노래가와 선율이 갖고 있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이면이라고 하는데, 네, 그거를 이제 알고 나면서부터는 이걸 못 끊는 거죠. 아, 이 맛을 아는데 어떻게 다른 걸 불러요? 딴 걸 못 하겠다라고 저는. 이걸 이제 그래서 강강술래의 느낌, 그리고 선생님이 불렀던 오곡 타령, 그다음에 다시 되기 노래, 뭐 이런 노래들 이제 들으면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 노래가 좋아서 했지만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남도들 노래가 확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 노래가 진짜 쉽지 않지만 그래도 와, 이 노래를 내가 제대로 배워야겠다는 생각을 좀 하면서 연습을 참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2: 그 남도 소리를 쫙 가면서 이제 용천권과는 쫙 멀어지는 거죠.
0: 네. 네, 한동안 그래서 안 했죠. 네.
1: 와. 잠깐, 목 쓰는 게 너무 달라가지고.
3: 이거는 잠깐 좀 소개를 해 주실 수 있을까요?
0: 네네, 뭐.
3: 공연 프로그램 30주년 네네. 나는 소리꾼입니다에 네.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0: 레퍼토리가 있는지 뭐 제가 네. 순서를 뭐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 건
3: 지금
0: 아니어서.
3: 3928님께서도 공연 시작부터 남도 들노래라면 네. 어떤 음악들이 있나요? 이런 질문이 들어와가지고
0: 네네 말씀드릴게요. 네. 제일 처음에 시작은 이제 조건래 선생님 삶에 대한 얘기, 그리고 제가 이제 채집했던 얘기도 그게 영상으로 남아 있어요. 네. 선생님 만났던 장면 제가 다 촬영을 해놓은 게 있거든요. 네. 그 한 30년 40년 전에 찍어놓은 건데 그런 영상들 새로 이제 편집해가지고 남도 들노래 먼저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시선 밴 노래, 네. 이제 강화도로 쭉 올라와서 이제 강화도 시선 밴 노래를 이제 뺀다고 같이 시작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소도행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창부타령, 그리고 이제 제주민요 중에서

0: 제가 좀 세상에 좀 알린 그런 노래들이 몇 곡 있어요. 그래서 용창검, 그다음에 아외기 소리 이제 새로 이제 레게 비트를 완전 이제 신아외기 소리, 그리고 너영 나영,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무대에서 김용우를 그래도 가장 많이 기억하는 게 장타령이거든요.
1: 네,
0: 그걸
1: 맞아요.
0: 또 제가 또 옛날에 만든 노래니까 장타령, 풍우소리 이런 노래도 계속 부르고, 그리고 마지막엔 사람 우리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해주고 많이들 부르는 노래죠. 액메기 타령 그리고 아리랑까지 연결을 합니다.
2: 네. 남도, 야, 서도, 정말. 경기, 제주 네. 다 부르시는.
1: 애정을.
0: 그래서 타이틀 한번 좀 네. 좀 버리장머리 없이 나는 소리꾼입니다.
2: 그러면 현실적으로 목 튜닝을 하려면 뭐 멘트로 조금 하십니까?
1: 아니요, 이번에 보니까 사회자가 이지현 아나운서예요.
2: 와, 이게 바로 이게 바뀌어야 될 텐데.
0: 아, 근데 이제 잠깐 이제 쉬면서 옷 갈아입으면서 이제 목을 바꿔야죠. 아.
1: 그러니까. 네. 그리고 스페셜 게스트가 있습니다.
2: 있으시더라고.
0: 예, 예, 뭐 저하고 아주 있으시고. 오랫동안 같이 뭐 콘서트도 많이 했고.
1: 네.
0: 뭐 그리고 지금도 뭐 제가 언제든지 부르면 달려와서 아유 우리 아버님 30주년이에요 제가 우리 아버님 도와드려야지 이러면서 그냥 전화 한번 하면 장당연이 갑니다 이런 박예리 씨,
1: 박예리 씨,
0: 네, 박예리 씨 함께 도와주시고요. 예. 또 이번에 또 서도 소리 하시는 박초연 씨,
1: 네.
0: 제가 대학원 수업을 제가 가르친 적이 있는데 아주 노래가 좋아요.
1: 초연 씨 너무 잘하죠.
0: 노래도 잘하고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 노래는 서도 액마기를 박지원 씨하고 함께 부르는 그런 무대 마련했습니다.
2: 풍물 팀도 있더라고요.
0: 풍물은 이번에 이제
1: 느다 씨 함께 하네요.
0: 예.
1: 와.
0: 네. 잘하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새로 소개를 받은 분들인데
1: 느다 진짜 잘해요.
0: 예. 그래서 이번에 네. 신선배 노래도 같이 했고
1: 예.
0: 얼마 전에 무슨 녹화가 하나 있어서 같이 하고 그다음에 액메기 타령도 같이 이번에 부르는데 아유 잘해요.
1: 맞아요. 진짜 잘해요.
0: 아주 신명나게.
1: 아주 오. 힙하게 잘해요.
0: 네.
1: 네. 그리고 아쟁에는 김성근 씨, 김성근 씨가 또 함께하고 피리의 이찬우 씨 함께하고
0: 네.
1: 밴드로도 구성이 되고 이번에 진짜 선생님이 정말 많은 애정을 가지고 이 공연을 준비하시구나라는 게 이 프로그램에서도 느껴지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얘기 듣기로 원래는 선생님 개인적인 뭐 생각은 30주년 목 공연 뭐 이런 거 할 생각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0: 네.
1: 근데 어떻게 이렇게 판이 깔리게 된 겁니까?
0: 아니 사실 아까 외국인들 많던 그때는 2000년대 초반이잖아요.
1: 네.
0: 그때는 하면 티켓이 이제 팔리고 하니까 됐는데
1: 네.
0: 이젠 안 팔리더라고요.
1: 아 이렇게 솔직하셔?
0: 아니 공연을 해도 뭔가 좀 사실 뭐 저는
2: 지원금도
0: 잘 안 줘요. 이제 나이 먹고 그러니까 지원금 받아서 하는지도 너무 오래됐고.
1: 예.
0: 근데 순수하게 이제 제 돈을 갖고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접으려고 그랬는데 오늘 네. 이제 저희 팬들 모임을 하는데 팬들이 어느 날 해야 된대요.
1: 당연히 해야죠.
0: 말로만 이렇게 했는데 돈을 모아 주더라고요.
1: 와.
0: 그래가지고 사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만드는 거고요.
1: 이야.
0: 그래서 사실 좀 프로모션도 좀 많이 해서 여러분들 좀 초대도 많이 하고 싶은데
1: 예.
0: 사정이 이래서 프로모션까지 예. 하기는 좀 그렇고
1: 예.
0: 뭐 이렇게. 조금 좀 비싸다면 비쌀 수도 있는데 어쨌든
1: 네.
0: 좀 많이들 통해서 30주년은 그리고 또 한 번밖에 없는 공연이고요.
1: 그쵸?
0: 그러니까
1: 네,
0: 여러분들
1: 맞아요.
0: 좀 유료 공연이긴 하지만 많이들 찾아오셔서 함께해 주시면 아주 신명나고 멋진 무대를
1: 맞아요.
0: 여러분께 보여드릴 것을
1: 네.
0: 이 자리를 빌어 이 연사 약속합니다. 약속합니다.
2: 지금 문자들이 좀 와서 소개 좀 해드리겠습니다. 3678님께서 김용우님 멋있습니다. 힘을 쭉 빼고 부드러우면서도 힘과 풍류가 느껴지네요. 오래전에 김해 문화의 전당 공연 관람한 적이 있습니다.
0: 예,
2: 그때 꽹과리를 치시며 노래하신 것이 좋은 추억으로 저는 갖고 있습니다. 30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0: 아유 감사합니다. 꼭 오세요.
2: 네. 1579님께서 김용우님 너무 반갑습니다. 늘 좋은 소리 들려주셔서 감사하고요. 30주년 공연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김용우 선생님 화이팅입니다.
0: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국악방송 덕도 많이 본 게
1: 네.
0: 진행도 오랫동안 했었기도 했고
1: 네.
0: 그러다 보니까 국악방송 하시는 분들은 정말 애정이 많으세요.
1: 네.
0: 그래서 뭘 한다고 그러면 그거 가야지 우리가 가야 신명나서 노래를 잘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나와주시니까 저 너무
1: 네.
0: 좋은 거예요.
1: 네.
0: 티켓팅에서 와서 구경도 해주시고
1: 그렇죠.
0: 끝나고 나면 같이 사진 저는 끝나자마자 바로 튀어나갈 거거든요.
1: 네. 로비로? 로비로.
0: 같이,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끝나고 나서 예 이쁘게 단장한 저하고
1: 네.
0: 사진도 같이 찍고
1: 어허.
0: 그리고 이제 로비에는 아마 그런 요새 많이 만들더라고요. 뭐 사진 찍을 수 있는 포토존이라고
1: 네.
0: 그것도 이번에 만들 거니까요.
1: 아 제작하시는 거예요.
0: 예, 그래서 거기서 같이 사진도 찍고
1: 예.

0: 한때나마 30주년 축하도 해주시고 즐거운 추억을 좀 가지고 가셨으면 하는 바람이
1: 아, 너무
0: 있습니다.
1: 좋습니다. 네. 아까 이제 소리꾼 김용우를 알린 대표곡이 뭐냐 한곡 고르신다면 했을 때 용천검을
0: 네.
1: 꼽아주셨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나는 소리꾼입니다라는 이제 김용우 선생님의 어떤 다큐멘터리가 끝났다. 엔딩곡으로 이 곡이 올라가면 참 좋겠다. 이런 곡을 한 곡,
0: 엔딩곡으로
1: 한곡 꼽아주신다면.
0: 그럼 뭐 저는 뭐 사실 여러 가지 곡들이 있긴 한데 엔딩곡이라면 저는 그냥 단소 하나에 딱 부르는 시비난간을 좋아해요. 그 시창이라고 하는데
1: 시창. 예.
0: 저는 그 노래 부를 때 그거 녹음 국악방송에서 했는데요.
1: 아,
0: 그때
1: 그래요?
0: 이제 그장 감독님께서 그거 할때 칭찬을 안 하시거든요. 그분이.
1: 근데요?
0: 근데 이걸 딱 하고 녹음을 같이 동시에 했어요. 단서랑
1: 예.
0: 동시에 녹음을 했는데 끝나고 나서 그 장강도님께서 저한테 하는 소리가 야 용우야 이 노래 좋다. 오 이거 어떻게 그 기타 버전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기타로 했을 때는 아무 소리 안 하시던 분이 너는 왜 이런 거안 하고 왜 자꾸 뭐 이상한 거 하고 이상한 거 하고 하냐 그래가지고 이상한 거 뭐요? 아니 뭐 말안 해.
1: 뭐라고 얘기는 못하는데 이게 그만큼 좋았다.
0: 그러니까 이제 그분의 말씀은 그거 같아요. 너무 악기를 많이 쓰지 말고 네 목은 사실 이렇게 좀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겠지만 약간 좀 강약의 느낌이 노래 안에 좀 있어서 악기가 많으면 네 노래가 죽더라라는 표현을 옛날에 많이들 하셨거든요. 악기는 웬만하면 좀 적게 쓰고 네 목소리가 갖고 있는 식임새가 좀 자연스럽게 악기 속에 좀 배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녹음하고 무대에서 부르는 게더 너답게 노래를 부른 게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이셨던 것 같은데
1: 네네.
0: 정말 저는 가슴 깊이 그때 듣고요. 그리고 나서 악기를 많이 덜어내요.
1: 아, 실제로.
0: 예, 돈도 없지만 사람 많이 불러서 돈도 없지만 아니 사실 줄여야 되더라고. 줄이니까 더 좋더라고요. 진짜로.
2: 여러모로.
0: 예. 드럼하고 기타 대 비타 빼고 그냥 뭐 퍼커션 하나 갖다 놓고 네가 좀다 잡아내라.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제.
2: 장 감독님이 옛날 그 KBS에 계셨던 그분?
0: 예.
2: 지금 퇴직하셨고.
1: 장영덕 감독님.
0: 아, 들을 줄 아세요.
1: 네, 국악방송에서 세이먼 시리즈
0: 오래
1: 하셔서 오래 하셨죠.
2: 기억하고 있습니다.
1: 자, 그 그러면 깐깐하신 장 감독님이
2: 용우야
1: 좋다.
2: 용우야 좋더라.
1: 나
2: 그래 이거야
1: 했던 그곡.
2: 네,
1: 바로 한번 들어보죠. 김용우 노래 김상준의 단소입니다. 시창 12난간 듣고 올게요.

0: 이야. 잠깐 말 낮춰도 돼요?
1: 네.
0: 장감농 그 마음을.
1: 그니까.
0: 용우야. 네. 좋다. 이렇게 우와, 직접적으로 직설적으로 네. 말해야 이 네. 마음의 표현이 될 것 같아요.
1: 예, 예,
0: 선생님 선생님 좋아요 네. 이거보다는 네.
2: 시창 12난간 선생님 목소리를 듣고 왔는데 와. 공주님도 숨죽여 들었답니다.
1: 아이고 감사합니다 공주님. 네.
2: 네. 사실 이 음원 저희도 처음 들어봤어요.
1: 아 그래요?
2: 방금
1: 네. 왜 성공 안 했어요?
2: 저희 방송이 원래 막 쿵치쿵치 좀 아, 신나는 예. 음악들이 많이 나가는 편이라 근데 어 너무 진짜 좋고
0: 공주님께서 공연에 꼭 가기를 약속 드립니다.
1: 아 감사합니다. 꼭 와주셔야 돼요.
2: 와. 선생님 30년 동안 진짜 많은 공연을 하셨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 오셨습니다. 이렇게 쭉 둘러다 보면 뭐 보면은 저희가 아는 것만 해도 미국 카네기홀도 공연하셨고
0: 그래
2: 유엔 공연도 하셨고
1: 맞아. 아이고 그렇죠.
2: 정말 굵직한 공연 많이 하셨는데 선생님은 어떠세요? 30년 이렇게 보면 기억에 남는 순간들 공연들 있으실 것 같아요.
1: 저는 뭐 늘 얘기하는 게 이제 그건데 사실 일본 공연 전국 투어할 때였던 것 같아요.
2: 아하.
1: 그때는 정말 그 일본이란 나라가 꽤 크잖아요.
2: 커요.
1: 오사카에서 도쿄 갈 때도 신칸센을 타야 되고
2: 예.
1: 또 홋카이도에서 또 도쿄로 내려올 때는 비행기를 타야 된단 말이에요. 막
2: 네.
1: 너무 이제 멀고 하니까. 근데 하루 쉬고 하루 공연, 하루 쉬고 하루 공연
2: 와.
1: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너무 힘든데 마지막 도쿄 공연을 이제 그 날짜도 기억합니다. 제가 호정 나이가 좀 다른데
2: 예.
1: 호정 나이가 이제 예, 땡땡년 4월 25일인데
2: 네.
1: 그날 이제 공연이 잡힌 거예요.
2: 하셨어요.
1: 그래서 이제 그날 공연을 딱 하고 근데 지나가는 말로 우리 멤버들한테 나 그날이 내 생일이야.
2: 네.
1: 근데 사실은 이제 서울에서 지는 건 아니지만 쭝으로 나와 있으니까.
2: 아, 네.
1: 네. 그래서 쭝 보여주고 네. 무대에서 딴딴딴딴딴 뭐 이런 것도 한번 그때부터 울컥하더니 그게 마지막 공연이었어요.
2: 예, 예.
1: 관객들도
2: 그 투어의 마지막 공연.
1: 마지막 공연. 그리고 거기 한 3,000석이 넘는 극장이었는데
2: 예.
1: 다 찼고요.
2: 예.
1: 근데 마지막에 임진강을 불렀어요 제가.
2: 아 임진강.
1: 임진강을 거기 트라이톤이라고 하는 그 아카펠라 그룹이랑 마지막 노래를 하는데
2: 예.
1: 노래가 안 나오는 거예요.
0: 목이 메어서. 네,
1: 임진강 맑은 물은 흘러 흘러내 턱 걸리는 거예요.
2: 아이고.
1: 그랬는데 그걸 또 옆에 아카펠라 친구들이 또 같이 도와줘서 야. 마무리까지 잘했는데 끝나고 나서 참 그 감정을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빨리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2: 네.
1: 옷도 안 가리고 나갔더니 세상에 줄이 끝도 없이 서 있는 거예요.
2: 선생님
1: 사인을 받으려고. 사인 받으려고 일본 분들이.
2: 어떻게?
1: 그래서 사실 그때의 그 느낌, 그때의 감동, 무대에서의 행복함. 그래서 아, 난 평생도록 난 노래를 해야 되는구나라는 거 그때 이제 알게 됐고 뭐 사실은 그 공연이 그런 공연들이 있었기 때문에
2: 맞아요.
1: 지금 30년이라는

0: 생활 동안 전 노래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선생님 이제 방송이 한 네. 3, 4분밖에 안 남았는데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시청자분들을 위한 선물로 네. 창부타령 어떻게 조금
0: 아, 창부타령
1: 괜찮을까요?
2: 조금 1분 정도, 1분 네. 반 정도만
0: 짧게 한다.
1: 선생님 네. 또 끝인사도 하셔야 되니까.
0: 네, 네, 네, 맞아요. 그러면 맞아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가사인데 이 밤이 왜 이리 길어.
2: 아,
0: 체크 아주
2: 가을을 부르는 가사.
1: 좋습니다.
0: 추가월색을 제가 이 밤이로 바꿔버렸어요.
1: 아, 좋습니다.
0: 갈게요. 네. 조금 저 장단인 감 있게. 네. 아. 이 밤이 왜 이리 길어 큰 딘딘가 그님이 그리웠어 이 밤이래겐가 밤은 적정 야심 반대 침불 안석에 잠 못 들곤 몸부림에 세달리어 꽃효 달근 울었구나 오늘도 뜬 눈으로 새벽 마지를 하이오 꼬리야 절시구 절시구 절시구 지워져 조왕 한예로 울지는 못하리로다
2: 김용우째
1: 아, 이 밀당 아~ 정말 없는 소리를 안 할 것 같은 아이디이시네요 공정거래님께서
0: 아 예. 아, 노래 이상한 노래 네. 말씀하실 것 같은데 네.
1: 목소리 자체가 너무 좋은 악기이십니다
2: 그러니까.
1: 이렇게
2: 아유, 감사합니다.
1: 있는 그대로
2: 네. 네. 이제 저희 방송 시간이 다 된 걸 아시고 섬소 목수님께서는 그 옆에 이제 노래가 좋다 또 네. 있거든요 거기 넘어가시라고 연장전 그냥, 가자고
1: 그냥 앉아 계시면 돼 네. 네.
0: 옆방으로 가라고
2: 예.
1: 와, 선생님 너무 좋네요. 진짜 명품 보이스이십니다 맞아요. 선생님
2: 30년 내내 네. 명품 보이스이셨고 앞으로 이제 40년 50년 계속 챙기셔야죠
1: 맞아요
0: 열심히 하겠습니다
2: 예. 지금 티켓도 많이 나갔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0: 아예 뭐 한 반 정도는 나갔는데요 정도. 그래도 네. 여러분들이 또 응원해 주시면 공연 때까지는 그래도 꽉 네네. 채워서 공연을 한번 오랜만에 네. 한번 해보면
2: 예약도 엄청 커요
0: 아마 난 눈물 날 것 같은데
2: 그러니까
0: 꽉 차서 거기서 마지막에 아리랑 한번 마무리하면 아리랑으로 마무리할 건데요
2: 네.
0: 마지막에 어쨌든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요 사실 올 초부터 준비했어요 휴가라는 것도 가본 적도 없고요
2: 네.
0: 그러니까 작년 말부터 이제 준비를 했으니까
2: 아하.
0: 많이들 와주시고 또 30년 동안 부른 김용우의 노래 들으면서 또 감상에도 자 저저 봐주시고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미래에 대한 제 얘기도 좀 들어주시고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국악방송 청취해주시는 분들 정말 저 너무 사랑하거든요.
2: 네.
0: 앞으로도 뭐, 예, 우리 바투 쌍사디야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제 공연도 많이 함께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고맙습니다.
1: 9월 2일 수요일 7시 30분 국립국악원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나는 소리꾼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김용우 선생님의 30주년 공연 있습니다. 많이 가시기 바랍니다.
2: 선생님 감사합니다.
0: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2: 네,
1: 선생님 네. 파이팅입니다.
0: 네.
2: 보내드리기가 싫어가지고. 네. 근데 진짜 보내드려야 됩니다.
1: 네.
2: 지금까지 영원한 젊은 소리꾼 김용우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네.
1: 와 선생님이 그 시청 10이 나온 건 진짜 너무 좋다.
2: 완전 꽂혔어요. 저도.
1: 와. 명품입니다. 명품.
2: 네. 저희 방송에서도 자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자, 날이 조금은 꺾였지만 그래도 폭염의 기세가 조금 있긴 있어요.
2: 온열 질환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니까요. 물 잘 드시고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1: 자,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바투 시대.
2: 바투의 상사대합니다. 4명! 네,

대한민국 부자 1번지이자 충의의 고장, 그리고 악성 우륵의 탄신지인 경남 의령에서 제13회 의령 우륵 탄신 기념 전국 가야금 경연대회를 개최합니다. 오는 9월 5일과 6일, 의령군 청소년 수련관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는 초중고등

중등부와 대학부, 일반부로 나뉘어 각각 가야금 기악과 가야금 병창 부문의 실력을 겨루게 되는데요. 참가 신청은 8월 10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되고요. 자세한 대회 요강과 신청 방법은 의령군청 또는 가야금 병창 보존의 누리집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가야금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 바랍니다.

0: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한여름 이상기후로 인해 언제라도 갑작스러운 태풍과 호우가 닥칠 수 있는 요즘입니다. 간단한 대처법을 알아두면 비상시 당황하지 않고 대피할 수 있는데요. 계곡이나 바다에서 물놀이하던 중 바람과 파도가 강해지는 게 느껴지거나 태풍과 호우 관련 특보가 발효된다면 즉시 물 밖으로 나와주세요. 이때 안전요원이나 관리소의 안내에 따라 신속하게 이동하고 상황이 나아져도 해안가나 계곡 근처로는 다시 다가가지 않습니다. 만약 차량 이동 중 태풍과 호우가 발생한다면 무리하게 운행하지 말고 물에 잠긴 도로나 하천변 도로를 피해 갓길 같은 안전한 곳에 멈춰주세요. 특히 강풍으로 간판이나 가로수가 쓰러질 수 있으니 창을 꼭 닫고 라디오나 재난문자로 기상상황을 확인하며 기다립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래가 좋다 황민호입니다. 거짓말처럼 아침바람이 시원해지니까 살겠다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데요. 이런 소소한 기쁨이 행복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맑고 소소한 삶의 기쁨을 청복이라고 했는데요. 청복에는 이런 것이 있다고 합니다. 맑은 샘물가에서 발을 씻고 늙은 소나무에 기대어 소리를 읊조리고 마루 위에 좋은 거문고와 오래 묵은 경, 바둑판 하나와 한 다락의 책이 있고 마루 앞에 백학 한 쌍을 기르고 귀한 꽃과 나무, 장수와 건강에 이로운 약초들을 심는 것. 사람들에게는 저마다의 청복이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우리 음악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의 청복 중 하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노래가 좋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변진심의 노래로 평시조 인생을 헤아리니 보내드립니다.

변진심의 노래로 평시죠. 인생을 헤아리니 보내드렸습니다. 단 사나흘 사이에 시원해진 바람이 진짜 거짓말 같죠. 근데 여전히 온도계에는 높은 그 온도 숫자가 찍히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시원함이 찾아온 것. 아마도 그동안 우리는 더 뜨거운 여름을 나고 있었기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정약용 선생이 이야기하는 청복. 잘 들여다보면 씻고 읊조리고 기르고 심는 순간들이 보이죠. 만약에 청복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면 가만히 기다리는 사람보다는 좀 부지런을 떠는 사람 쪽으로 복이 더 잘 찾아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부지런을 떨다 보면 쉼에 대한 욕망도 가장 높아지는 오후 4시인데요. 각자의 청복을 맞이하기에 가장 좋은 때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오늘 월요일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4시부터 2시간 동안 방송되는데요. 라디오뿐만 아니라 국악방송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덩덕 홈플레이어를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고요. 노래가 좋다 홈페이지 오시면 지난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방송 들으면서 사연이나 신청곡으로 참여해 주시면 선정을 통해서 국악방송에서 마련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생방송 문자 참여 가능하십니다. 샵 030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메시지는 50원, 긴 문자 메시지는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노래 들으면서 생각나는 사람들 이야기나 이어서 듣고 싶은 노래들 적어 보내주시면 저희가 꼭 알맞은 음악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가야금 병창으로 듣는 제주 남풍가인데요. 정예진의 가야금 병창으로 보내드립니다.

정혜진의 가요금 병창으로 제주 남풍가 보내드렸습니다. 고흥 이한식님께서 안녕하세요 미랑씨 오늘도 변함없이 인사드립니다. 늘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라고 추석 체크해

0: 우리 소리를 보다 재미나게 감상하는 법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노래의 멋, 오늘도 이채연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네. 어제 공연을 하셨습니다.
1: 네, 어제 네.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서 네. 이제 서울 경기 춤 연구회라고 해서 이제 서울의 춤들을 약간 서울의 민속 춤들을 네네네네. 연구하는 어떤 집단인데 거기서 제가 이제 경기 소리들을 여러 가지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구슬 했는데 아주 많은 분들이 구슬 좋아해 주셔가지고 오늘 기념으로 서울 구슬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0: 나 잘했어요가 목표인가요? 아니면 서울 구슬 소개하는 게 목표인가요?
1: 아, 서울 구슬 소개하는 게 목표예요.
0: 아닌 것 같은데.
1: 아니.
0: 평소에도 보면 저희가 음원을 소개하거나 공부하다가 보면 서울 구세 영역. 들어갔을 때 특히 이제 소리 아시는 분들이
1: 네.
0: 예를 들면 대표적인 분들이 김혜란 선생님이나 네, 김혜란. 그 전에 보면 이제 뭐 이지산 명인이나 이런 분들이 이렇게 경기 소리 하시는 분들이면 다 할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1: 네, 네. 잘 모르시고 굿은 약간 장기의 영역이기도 하고 뭔가 이거를 경기 소리를 한다고 해서 굿을 다 하지는 않더라고요.
0: 그죠.
1: 네.
0: 공부를 더 해야 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1: 추가적으로 해야 하는 거죠. 네.
0: 근데 이제 장르가 장르다 보니까 저걸 공부를 더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채연 씨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1: 저는 뭐 사실 음악 소리 자체 가창자로서의 공부도 공부였지만 민속학적으로 그냥 음악 장르상으로 되게 관심이 많았었는데 예, 예. 이 서울꽃을 배울 계기가 있었어서 배워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0: 예.
1: 그 경기 민속악에서 느껴지는 여러 가지 멋들이나 맛들이 이제 이 서울굿에서 왔다는 걸
0: 맞아요, 맞아요,
1: 그때
0: 맞아요.
1: 배우면서 많이 깨달았죠.
0: 네. 그래서 약간 원조 국밥집 찾아가는
1: 예, 맞습니다. 이게 국도 원조로 배우지 않으면 그 예. 맛을 그렇죠. 사실 알기가 예. 어렵더라고요.
0: 가르치시는 선생님들도 네. 이렇게 그 어느 지역에 그 소리나 음악이 됐든 간에 이제 그 지역마다의 어떤 지역성을 잘 담고 있는 굿들이 있으니까
1: 네.
0: 그 전공하는 공부하는 친구들이 이렇게 배우러 오면 처음에 걱정을 되게 많이 하세요. 아, 우리 건 좀 촌스러워서 니네 세련된 것만 하다가 우리 거 배우면 재미가 없을 텐데 뭐 이렇게 걱정하시는 경우도 있고 아 맛이 우리 게 너무 진해서 너한테 해가 되진 않을까 뭐 이런 걱정하시는 경우들도 꽤 있더라고요. 채연 씨가 배울 때는 어땠어요?
1: 그것의 경계를 참 잘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이제 굿을 오래 하면 이렇게 소리가 바란다고 약간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많아요. 왜냐하면 경기 소리가 워낙 맑고 투명하고 이런데
0: 그렇죠.
1: 굿 소리는 조금 소리를 너무 많이 하면 이제 목이
0: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1: 이렇게 내려앉거나 그런 경우가 있는데 또 굿 소리의 멋을 살리기 위해서는 또 아랫소리를 또 많이 발성적으로도 조금 그런 좀 날것에
0: 네, 예,
1: 발성을
0: 예.
1: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걸 잘 신경 써서 섞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0: 그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그 감정의 상태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약간 정돈된 상태로 되다가도 이게 어쨌든 의식 속에서 노래를 의뢰 속에서 노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1: 네.
0: 그때 연기를 정말 과격하게 해야 되거나
1: 예.
0: 혹은 아주 차분하게 해야 되거나 이게 극과 극을 많이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아무래도 그 감정 상태를 목이 그대로 표현을 따라가다 보면 평소 쓰는 거 그러니까 자동차로 치면 과속을 하는 거죠.
1: 정말 그렇습니다.
0: 예.
1: 왜냐하면 제가 보통 뭐 C, 뭐 B, C 이렇게 창태령 예. 하는데 구수로 할 때는 D, 뭐 E 플랫까지도 뭐 이게 고양돼서
0: 네, 맞아요,
1: 올라가요.
0: 맞아요. 그게 나와야 또 어떤 기세가 담보가 되는.
1: 맞아요, 기세.
0: 거기에 있는데 아마도 이 분의 소리를 제가 봤을 때는 기세의 왕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오늘 네. 또 이 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유관 명인의 소리로 부정거리를 준비를 해 오셨는데 어느 지역의 굿이든 부정거리는 이제 본격적으로 굿을 시작하기 전에 제일

0: 처음 시작을 하게 되죠. 일종의 손님 맞이 청소?
1: 네, 청소입니다.
0: 집안 단장? 네, 뭐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 부정거리의 어떤 의미보다는 채연 씨가 듣는 김유관 명인의 어떤 소리는 어떤 느낌이었을까 이게 좀 궁금해요.
1: 김유관 선생님 소리는 참 만신의 소리다 전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예. 그 경기에 어떻게 보면 가지고 있는 낭창함을 잃지 않으면서도 만신으로서의 그런 무게감이랄까 이런 게 동시에 있는 목소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김유감 선생님의 부정거리뿐만 아니라 그런 솔굿을 들어보면 이게 무게감이 있으면서도 낭창하다. 약간 이게 선생님의 맛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 실제로 현장에서는 이제 유개미라는 이름으로 많이 불리시던 그야말로 그 서울구 전체를 호령하시던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김유관 명인의 소리로 부정거리를 우선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0: 김유감 명인의 소리로 서울구중 부정거리 보내드렸습니다. 이야기를 좀 길게 안 나누고 음악을 먼저 들은 이유가 일단 청취자분들이 들었을 때에는 장단을 뭔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숨쉬는 구간을 따라가다 보면 이게 장단이 어떻게 되는 거지? 약간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될 것 같아요. 네. 설명을 조금 어렵더라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장단이 그냥 덩, 딱, 쿵, 쿵, 락, 쿵, 덩, 딱, 쿵, 쿵, 락, 쿵. 이 기본 장단 위에 그냥 부정 장단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거를 장구 장단으로 혼자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밧징이라고 해가지고 징을 하나 이렇게 받쳐놓고 그거를 치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구터를 정화하는 내용이다 보니까 이제 다른 악기들을 많이 사용하지 않고 오직 소리로만 이렇게 하는 게 특징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사나 사설을 따라가다 보면 이제 이게 장단이 불규칙한가 싶은데 사실 장단은 덩닥쿵 쿵닥쿵으로 계속 가고 있고 사설이 밀고 땡기면서 그 안에 구조 뒷박을 숨박이라고 하는데 숨박 합 딱쿵에 맞춰서 다시 새로운 사설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게 또 사설이 지금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뭐 단순히 외워서 어떤 문서를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 굿을 직접 청하는 사람에 맞춰서 바뀌기 때문에 뭐 위치가 어디냐 뭐 위치에 따라서 뭐 서울시 여기가 무슨 구죠?
0: 여기가 무슨 마포구?
1: 네. 서울시 마포구 무슨 동국악방송 뭔가 이런 식으로 뭔가 넘어가는 부분도 있고 뭐 굿을 직접 연행하는 사람과 또 굿을 청한 사람의 뭐 성씨나 뭐 가족이 몇 명이 있다.
0: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하죠. 사실 듣는 사람 입장에서.
1: 그거를 다 얘기해 주느라 뭐 누가 있고 뭐 이번에 뭐가 있으니 뭘 도와줘야겠고 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그 가족에 대한 그 제사 지낼 때 이제 보통 보면 이렇게 집에 조상 문서에다가 밥풀로 이렇게 붙여가지고 그것처럼 시작할 때 위패 모시는 것처럼 그렇게 시작하는 부분에서 사설이 변동되기 때문에 누가 하냐에 따라서
0: 그렇죠
1: 그게 박자가 무조건 정박에서 끝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어렵네요.
0: 실제 그 뭐 별신굿 이런 데 가도 보통 이제 이장님부터 마을의 어떤 주요 직책을 차지하고 계신 분들 이름이 쭉 나오고 아내분이나 남편분 이름이 쭉 나오고 그런데 자식들까지 부르다 보면 이름만 부르는데도 한 20분 이렇게 걸리는 경우들도 꽤 있습니다. 소리 들으시면서 이게 뭐 부정거리라서 그런가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평소에 이제 서울 굿 그중에서도 이제 대감 놀이라고 해서 듣는 분들의 소리가 뭐 지연아 명창이나 김연아 명창이나 혹은 이제 아주 거슬러 올라가서 이제 이지산 명창이나 이런 분들의 소리 듣다 보면 굿 소리도 이렇게 화려하구나.
1: 네.
0: 라고 생각을 하고 듣는단 말이죠.
1: 그렇죠.
0: 근데 대단히 꿋꿋한 느낌입니다.
1: 원래는 사실 그렇게 화려하지는 않았고 이제 경기 명창들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지연아 명창이나 김혜란 명창 같은 분들이 이 굿을 장기로 하시게 되시면서 자신이 잘하는 그런 목들을 집어넣으신 거죠. 원래는 이게 방금 들으셨겠지만 영정 가망 이렇게 하는데 김혜란 선생님은 영정가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런 속목들을 많이 집어넣으셔서 더 화려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0: 제가 예전에 그 저희 이제 통영에 있는 라면 배신굿 타다가 악사들이 바라지라는 걸 하거든요.
1: 네.
0: 그래서 무녀들이 노래하고 있을 때 뒤에 다른 선율로 이제 하는데 신나면 뭐 예를 들면 나도 그냥 이 정도만 해도 되는데 나도 뭐 이렇게 하고 있으면
1: 멋을 막 넣으시네.

0: 좀 있지 않을까? 꿋꿋해진 것에 대한
1: 아 옛날
0: 체력
1: 하시는
0: 안 돼.
1: 분들은 열두 예. 거리를 다 하면 막
0: 그죠. 그걸 모든 사람이 늘 다 같이 모여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네. 그건 이제 경제적인 관념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긴 하지만 아무튼 그런 부분들도 좀 있지 않을까 재미난 상상을 좀 해봅니다. 앞서서 김유감 명인의 소리를 들었고요. 이번에는 이채연 씨가 직접 불러주시는 노래입니다.
1: 네,
0: 본향 노래가라.
1: 따로 막 음원을 하기에 또 제가 여러 곡을 소개해드리고 싶지만
0: 네.
1: 그게 어렵기 때문에
0: 네.
1: 이 노래가락은 굿에서 이제 청배라고 신을 모시는 기능합니다. 신을 이제 부르는 거죠.
0: 네.
1: 어서 오세요 하는 네. 기능을 하는데 보통 이제 제일 먼저 부정을 하고 이제 본향 노래가락으로 이제 신을 청합니다. 이게 서울굿이 종류가 두 개가 있거든요.
0: 네.
1: 제수굿이 있고 진옥이라고 해서 이제 죽은 분들을 위한 굿이 있는데
0: 네.
1: 오늘은 제수굿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0: 네.
1: 그 진옥의 굿은 시황 노래가락이라고 해서
0: 아.
1: 좀 다른 결의 그 노래가락을 하고
0: 예.
1: 오늘은 이제 제수를 받는 신을 모셔야 되기 때문에 본향 노래가락을 준비해봤습니다.
0: 청취자분들 중에서는 아마 처음 듣는 용어라서 생소한 분들 많이 계실 텐데 뭐라 그래야 될까요? 다년간 진행을 해봤을 때의 경험담으로 말씀드리면 저게 뭘까? 이렇게 너무 집착하시면 노래가 귀에 안 들어오는 순간이 생깁니다.
1: 아.
0: 노래를 듣고 네. 저런 노래도 있구나. 너무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1: 아이씨구.
0: 게 사실 저의 목표이기 때문에 단어 하나하나를 잘 모르겠다 싶을 때는 저는 수업 시간에 공부를 포기하고 엎드려 자듯이 네. 듣는 거를 너무 깊게 주의 깊게 듣지 않고 이렇게 아 그런 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추천해드리는 방법입니다. 이채연 씨의 노래로 본향 노랫가락 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 벽사

설상에 매화진 꽃이 밤이 본 듯 본양양산 오시는 길 가야

0: 이채연 씨의 노래로 본향 노래가락 보내드렸습니다.
1: 네.
0: 이야기가 나오는 김에 저희가 그냥 알고 있는 충신은 만조정이요를 가장 경기 민요 버전으로 네. 한 소절만 들려주실 수 있나요?
1: 네. 네.

0: 듣게 됩니다.
1: 잘 들어보시면 여기서 이제 비교가 확 되죠. 사실 앞에 부르신 노래와.
0: 네, 그렇죠.
1: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지금 불러주신 우리 경기 소리 버전의 민요 버전의 어떤 노랫가락이 그 보디빌딩 근육 대회 나왔을 때 혈관 하나하나와 작은 근육 하나하나가 섬세하게 다 보이는
0: 5% 이하로 체지방을, 네,
1: 체지방을 5%
0: 때.
1: 이하로 뺐을 때,
0: 네.
1: 그리고 그 포징 포즈 취하시면,
0: 네.
1: 몸에는 힘이 엄청 들어가 있는데 얼굴은 사실 웃고 있잖아요. 다들 미소를, 네. 띄고 계시잖아요.
0: 네.
1: 그게 경기 소리의 느낌이라면 앞서 들은 본향 노랫가락은 저희가 보통 그 생존 다큐 특히 이제 러시아 분들,
0: 아, 네.
1: 그 냉수에서 연어를 맨손으로 잡는데 우통을 벗고 계시잖아요.
0: 아, 네.
1: 그 보면 사실 저건 근육 몸이라기에는 너무 큰데 몸 자체가
0: 몸 같은.
1: 예, 예, 예.

0: 본향 노랫가랑이 약간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1: 원래 무가 노랫가랑 자체가 그런 맛이 있고 또 멋있어요.
0: 덩치가 엄청 크네요. 이렇게 네. 큼직큼직한.
1: 큼직큼직하고 이제 신이 오시는 거에 대한 뭔가 간드러진다기보다는 좀 네. 신의 위상과 위엄을 아~ 위엄 있게 표현하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네. 조금 간드러진 식임새들을 조금 덜어내고 이게 어정제라고 하거든요.
0: 예, 예.
1: 네, 아까 용어가 어렵다고 하셔가지고 네. 또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게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0: 아, 그렇죠.
1: 예. 어정제라는 말이 이제 굿제라고 해서 조금 이제 민요제에서는 조금 화려하고 예쁘게 표현한다면 뭐 굿이 화려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좀 소리를 좀 덜어내고 힘있게 든든하게 소리를 네. 얹어놓고 하는 소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0: 예전에 처음 그 별신구 배울 때도 선생님께서 어정갈 준비는 다 끝났나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1: 하셨구나.
0: 물어보시는데 어정이 뭐지? 어정이 뭐지? 굿이라는 단어를 전국 공통으로 이제 그들끼리 쓰는 변 같은 은어 같은 은어. 거죠. 네. 어정이라는 단어로 쓰는데 사실 굿하러 간다 이렇게 표현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네. 어정 간다 네. 이렇게 표현을 이제 하시는데 아마 그것까지 아시는 거면 배우실 때 상당히 제대로 네. 배우신 게 아닌가 고생해서 배웠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또 들게 됩니다. 이어서 불사거리를 소개해 주실 텐데 이건 참 이 용어는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네. 일단 불사? 불 들어가니까 불교 내용인가?
1: 정확합니다. 불교 내용이고 이게 서울구색 12거리라고 거리가 12개가 있어요. 예. 12개가 끝은 아니지만 신들을 이제 하나씩 모시면서 그 거리를 이제 넘기는 건데
0: 예.
1: 지금은 이제 유명한 것만 남아있는데 이 불사거리는 불사라고 해서 불교에 관련된 신들을 모시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뭐 불사거리에는 뭐 칠성님, 뭐 천황님, 뭐 재성님 네.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신들이 이제 계시는데 이분들의 신성을 뭔가 드러내고 특히 네. 이 불사거리의 특징은 수명, 명을 길게 해주고 자손 번창, 애를 낳게 해주고 이런 복을 주는 것이 바로 불사거리의 특징입니다.
0: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1: 네.
0: 가장 그 이렇게 저희는 이제 상이라고 보통 표현하는 상돈을 쓴다라고 네. 표현을 하는데 개인의 어떤 그 빌면서 이렇게 그 돈을 이렇게 부채 위에 놓거나 하잖아요.
1: 네.
0: 그게 가장 활발할 것 같은 거리. 왜냐하면 수명, 복, 그다음에 뭐 자손 뭐 이런 네. 게 관련이 돼 있으면 부정거리보다는 얘가 훨씬 더 활발하지 않을까.
1: 당연하죠.
0: 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 그래서 더 잘해야 되는 노래이기도 한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네. 근데 뒤에 사실 대감거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0: 아, 그래서.
1: 대감이 돈과 집의 크기
0: 구체적으로 나눠져 돈. 있구나.
1: 네, 그러니까 대감 때 모든 돈이 다 나오죠.
0: 예.
1: 여기서 한 번 냈는데 뒤에 아껴놨던 종잣 돈까지 다 나오게 되는. 네.
0: 이런 그 거리들이나 이걸 이제 실제로 노래할 때는 네. 이게 내가 지금 부르는 예를 들면 어떤 타령이나 노래가락들, 네. 창부타령이나 노래가락들이 이런 과정에서 나왔구나를 생각하면 좀 신기하다는 생각이 이렇게 드문드문 들 때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1: 신기하죠. 왜냐하면 그 노래가락, 창부타령을 전 사실 먼저 배웠기 때문에 아, 이런 노래들의 원조격이 있었구나라는 네. 느낌도 들고 아 그만큼 이 굿 자체가 이런 무속 신앙과 문화 자체가 서울을 잡아먹고 있었구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0: 노래를 앞서서 이제 그 큼직큼직하게 부르는 것과
1: 네.
0: 이제 세밀하게 부르는 것. 그러면 원래 세밀하게 부르는 것을 먼저 배우신 경우잖아요. 채연 씨 네. 같은 경우에는 네. 큼직큼직하게 불렀을 때의 어떤 어려움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를 들면 저희가 장구가락을 배울 때 기닥을 먼저 배우거든요.
1: 네.
0: 기닥을 이제 다 배워서 나는 이제 기닥과 구공을 다 칠 수 있어. 그래서 가락을 다공다온다다공다공다고고다공다공다다막 이렇게 다 쳐요.
1: 네.
0: 그러다가 가락의 뼈대를 잘 모르겠으면 사실 그거 다 빼고 쳐야 되거든요. 근데 네. 그게 안 빼져요.
1: 아.
0: 예. 네. 그래서 나중에 딱을 못 치는 바보가 되는 순간이 있는데 노래도 그러한가 싶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1: 그걸 연습을 따로 해야 됩니다.
0: 아, 빼는 걸 연습을
1: 빼는
0: 따로.
1: 빼는 걸 연습을 따로 해야 돼.
0: 분명히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는데.
1: 네.
0: 오.
1: 그래서 이제 경기민요 하시는 분들이 굿을 배우거나
0: 예.
1: 아니면 뭐 잡가에서 소리를 배울 때도 이거를 빼라고 하는데 못 빼요. 그러니까 뭐 하

0: 운성 이렇게 네. 인치는 목을 못 빼가지고 나중에
1: 고생을 해요.
0: 고생을 하죠.
1: 오. 그러면 원래 넣다가 네. 빼는 것까지 성공을 했어요?
0: 네. 그러니까
1: 다시 넣을 때는 힘들진 않나요?
0: 그건 좀 덜 힘들죠.
1: 아...
0: 내가 아는 거니까. 네. 그리고 오히려 빼서 하다 보면 어디에서 포인트로 넣었을 때 더 이게 노래에 맛이 아... 살고 간이 잘 맞아야
1: 예, 예, 간이 잘
0: 좋으니까요,
1: 맞아야. 어... 그러게요. 배울 때 그렇게 힘 빼라 힘 빼라 얘기를 나는 지금 뺀 것 같은데 계속 빼라 그러시니까 뭐 그 생각도 좀 나고 이... 지금 들으실 불사거리도 채연 씨가 직접 노래를 해주시는 거죠?
0: 네, 근데 네. 만수바질 또 황민영 선생님이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아, 이거 제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0: 그냥 일단 들리는 대로.
1: 네, 네, 작게 작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0: 네, 그러면 이제 불사거리 이거는 네. 요즘은 잘 듣기가 힘들어요. 근데 제가 어제 불사춤의 노래를 해가지고
1: 예.
0: 또 기념으로 여러분들과도 이 불사거리를 나누고 싶어서 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1: 네, 한번 이채연 씨의 노래로 불사거리 청해 보겠습니다.

0: 땡겨주마 아이씨우
1: 도와주세요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0: 얼쓰나 아 불사님 수이라 성궁불사 일월불사 아니시리 사해로는 용궁불사가 아니신가 오늘 여기 노래가 좋다 황씨의 기주 또 그리고 고생하는 박작가 김PD 여러분들 그리고 이 방송 사랑해주시는 모든 분들까지 제가 불사타령으로 한번 놀아드리겠습니다 See you

0: 이채연 씨의 노래로 불사거리 함께 들었습니다. 뭔가 영험함이 느껴져서 현금을 꺼내야 하는 순간이 왔었는데 지금 지갑이 없어서.
1: 네, 혼자 하려니까 힘드네요. 네.
0: 아무튼 중간에 보여주실 수 있는 거는 줄여서 다 보여주신 것 같아요.
1: 아, 그런가요?
0: 네, 일단 그 저희가 보통 공수라고 하죠. 신의 말을 이제 그 무당이 전해주는 건데 이런 것들도 그 조라고 해야 되나요? 소리조로 하는 거죠?
1: 소리조죠. 근데 이걸 소리조로 한 것도 지금 현대에 좀 변화된 거고 원래는 그냥 말만 합니다.
0: 아, 네. 그렇군요. 네.
1: 이거에 뭔가 뭐 띠리리리리리리 어허허허허 뭐 이 정도 이 피리 소리를 따라하고 이런 거는 노래를 잘하시는 분들이 묘기로 하시는 거죠.
0: 아...
1: 저도 가짜 무당이라 지금 영험함이 딸려서 네, 혼자 하기 힘드네요.
0: 7942님께서 안녕하세요. 오늘도 역시나 채연님 소리 들으러 들렀습니다. 어제 서울굿 공연 특별 출연이었지만 마치 주가 된 듯한 꽉 찬 소리로 너무 신선하고 좋았는데 오늘도 이렇게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복 많이 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많이

0: 받아가세요.
1: 인상적인 글이 있네요. 마치 주가 된 듯한 꽉찬 소리. 네. 무용 공연 갔을 때 네. 이러면 참 불편하죠. 네. 섭외한 입장에서 네. 내가 주인공이어야 되는데 네. 섭외한 사람이 주인공이 됐을 때.
0: 아 근데 또 이 연주상 옷을 갈아입으셔야 돼가지고 한 번만 휘저었습니다.
1: 휘젓고 나왔을 때 진짜 좋아하시잖아요 관객분들. 네네네. 요즘도. 네. 그래서 아 이 대감놀이의 음반이나 특히 뭐 CD나 LP가 많이 팔린 게 과연 헌이 아니로구나를 증명하는 게 지금에서의 공연장에서의 반응이기도 한데 저희 예전에 그 소리꾼 남상일 씨가 네. 또 잘해요.
0: 네, 그것을
1: 그래서 객석에 있는 수녀님한테 이렇게 공수를 하는 걸 보고 와 저 네. 사람 진짜 대단하다. 라는 생각. 수녀님이 그래서 5만원짜리를 꺼내서 이렇게
0: 꽂아주셨나요?
1: 주시는 걸 보고 네. 저 수녀님도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객석에서 하거나 이렇게 즉흥적으로 공연의 어떤 상황이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또 꽤 있잖아요. 네. 이렇게 공연을 하다 보면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도 있으신가요?
0: 네 그럼요. 이제 노래를 이제 약속한 이제 그 송폼이라고 네. 해야지 몇 절 하고 넘어가고 해야 되는데 네. 그 돈을 꽂느라
1: 그렇죠. 맞아요. 길어지면. 네.
0: 돈을 꽂느라 길어지면 민망해서 이제 악사들 앞에 하나씩 떨어뜨려주면 악사들이 자동으로 힘을 내서 길게 눈치를 싹 보면서 계속 해줍니다.
1: 실제로 오래된 공연 레퍼토리잖아요. 특히 경기 소리 안에서는 네. 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된 거긴 합니다만 네. 앞으로도 계속 연행이 되겠죠. 서울 구세에서 나온 어떤 연행의 이것들을 놀이로 발군.
0: 그렇죠. 너무 인기가 네. 좋아요. 이게 다른 소리들 같은 경우에는 이 추임새를 억지로 하는 느낌이 있다면 대감놀이는 그 처음에 이제 천수바라라고 해서 태평소 소리가 쫙 나면 예. 거기서부터 사람들이 자동으로 이제 열시고 가다
1: 마음이 열리는 준비가 이미 되는 거군요.
0: 그리고 또 시각적으로도 화려하잖아요. 예. 의상도 의복도 화려하고 방울 소리도 들리고 하니까 자동으로 마음이 열리는 것 같습니다.
1: 최은 씨는 아, 여기서 우유보치님께서 어머머 현금 들고 들어야 될 것 같았습니다만 채연님 추임새에서 희무님 성음이 살짝 느껴져서 순간 소름이 살짝 느껴졌습니다 아, 라는 네. 감상평 주셨는데 그런 네. 소리 좀 들으세요 평소에?
0: 네 좀 많이 듣습니다. 음색적으로 조금 비슷하고 뭐 소리 결은 조금 다를 수 있어도
1: 예.
0: 네, 음색적으로도 비슷하고 느낌도 비슷하다고 많이 듣습니다.
1: 오 네. 실제로 이제 의상을 다 갖춰 입고 공연을 하는 순간에는 이제 진짜 같이 하는 거잖아요. 소위 네. 말해서 이제 하다가 중간에 농담으로 내가 가짜 무당이라 이렇게 이제 재담을 할 때도 있긴 합니다만 그런 어떤 집중된 상태, 카리스마를 가진 상태를 유지하는 비결 같은 게 있을까요?
0: 저는 이 구슬하면 이게 빠져서 해요. 아. 저도 잘 몰라요.
1: 어.
0: 네, 하면 빠져서 하고.
1: 영험함이 있나 봐.
0: 아니,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이게 저는 춤사위 같은 것도 이제 옷을 갖춰 입으면 나오더라고요.
1: 보통 왜 드리숙배 날숙배 뭐 이렇게 네. 이야기하죠.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0: 그 거성이라고 하는데 네. 제가 이게 부끄러움이 원래는 조금 내성적이어서 네. 평소 성격은 내성적이어서 그게 잘 안 되는데 옷을 이게 다 입고 방울 부채 네. 딱 들면 좀 되더라고요.
1: 이게 또 예술가들의 어떤 특별한 기질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또 나오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꼭 채연 씨의 노래를 현장에서 들어야 하는 이유가 예, 공연장에서 들어야 하는 이유가 하나 더 생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코너 끝곡이자 일부 끝곡이네요. 대감을 오늘은 최수정 명창의 소리로 준비를 하셨습니다.
0: 네.
1: 최수정 명창도 상당히 카랑카랑한 그런 목이죠.
0: 이게 따뜻함과 카랑카랑함을 모두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이 윗소리를 많이 보여주면서도 아래에 그런 무거운 묵직하면서도 따뜻한 소리가 있기가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
1: 예.
0: 그런 부분에서 정말 저는 멋있는 소리꾼이라고 생각합니다.
1: 지금 이제 듣게 될 대감거리가 가장 인기 있는 대목인 거죠?
0: 네. 근데 이 곡은 대감이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는 대감놀이의 축약판입니다.
1: 아~
0: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대감놀이는 서울 곳에서 대감거리가 제일 유명해서 대감놀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1: 예.
0: 대감놀이 해주세요 하면 보통 부정부터 서울 그 거리에서 가장 유명한 거리 몇 개만 속가다가 예. 끝까지 다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1: 그 눈대목만 딱

0: 골라서 착착착 붙여서 하는 거군요.
1: 네, 대감 놀이는 서울굿의 축소판인 거죠. 왜냐면 그 중에 대감 거리가 제일 유명하고 제일 인기 있기 때문에 대감 놀이라고.
0: 종합 선물 세트.
1: 그래서 이제 지연아 선생님 대감 놀이 음반을 들어보면 그것도 이제 불사로 시작해서 재석, 불사, 재석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대감으로 이제 끝내는.
0: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서울굿에 대해서 기억하셔야 된다면 딱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만 기억을 하셔도 네, 좋을 나머지는... 것 같습니다. 예, 예. 나머지는 그랬다더라. 네. 예, 이러셔도 좋을 것 같아요. 최수정의 소리 외에 여러분의 연주로 대감 보내드리면서 채연 씨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저는 음악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채연 씨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나는 열세 아니신가 칠곡지 명사는 재해불지제 천이로구나 손동물 마누라 후동물 마누라 아니시리 천하장군 지하장군 마누라 아니신가 개성동물산 최영장군 마누라 수위에서 국태민아 씨와 연풍하게 도와주고 대평성대

대감님 수이라 아랫대걸 우대걸 아니시냐 경복궁 세대걸 왕래하던 의전대감 법전대감 아니시랴 우리 대감님 수위에서 국태민안시와 연풍어구 가정마다 태평하게 도와주마 우리 대감이 재수여라도

우리 대감님 수위에서 이 우정성을 잘 받으셨으니까 산절로 수절로 생겨주고.

조선에서 자란 소년들이여, 울어도 소용없는 눈물 거두고 결의를 굳게 하여 모두 일어서라. 한을 지우고 성스러운 싸움으로 필승의 의기가 여기서 뛴다. 1932년 중국 난징에 설립된 조선혁명군사 정치간부학교의 교가를 지은 이는 여자부 교관 박차정이었습니다. 당시 그녀는 인철애라는 가명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었는데요. 사실 철애라는 이름은 그녀가 10대에 쓴 소설의 주인공 이름이었습니다. 옥사한 독립투사의 자녀들이 추운 겨울밤 사회의 냉대와 굶주림과 싸우며 밤을 밝히는 내용의 소설 철야. 남다른 문학 소녀였던 박차정의 재능을 엿볼 수 있죠. 박차정은 1910년 나라를 빼앗긴 해에 태어났는데

그녀의 아버지가 일제의 무단 정치에 울분을 참지 못해 유서 한 통만 남기고 자결했을 때 그녀는 고작 9살이었습니다. 나라 잃은 서름에 더해 아버지를 여인 한까지 품고 자란 그녀에겐 원고지 위보다 현실에서 풀어야 할 문제가 더 크고 중했기 때문일까요? 장차 그녀의 손엔 펜보다 총이 주로 들리게 되는데요. 항일 여성운동단체 근우회에서 핵심 간부 역할을 맡았던 그녀는 일제의 감시가 심해지자 중국으로 망명해 의열단에 합류하게 됩니다. 그러다 전투 중 어깨에 총상을 입기도 했는데요. 결국 그 후유증으로 박차정은 광복을 한 해 앞두고 35세 나이로 눈을 감고야 맙니다. 독립투사들에겐 그 싸움에 온 인생을 바치느라 제대로 피워보지 못한 재능이 있었다는 것. 어느 교지에 남겨진 문학소녀의 글부터 조선의 청년들을 위해 쓴 노랫말도 총을 든 의열단원 박차정의 삶과 함께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광복 81주년 기념 국악방송 특별 캠페인 우리가 기억해야 할 여성 독립운동가. 저는 국악인 최예림이었습니다.

국악방송을 내 손안에 담는 방법 알고 계신가요? 스마트폰에 덩덕쿵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언제 어디서나 국악방송 라디오를 편하게 듣고 TV 프로그램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편성표 보기, 홈페이지 이동, 다시 듣기도 가능한데요. 이 방송 중에는 사연도 남기실 수 있어요.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 검색창에 덩덕쿵 또는 국악을 검색해보세요. 덩덕쿵 애플리케이션이 자동 검색됩니다. 앞으로는 국악방송 앱 덩덕쿵으로 언제 어디서나 우리 음악을 즐겨보세요.

앵그마, 너 귀신대로 한번 해라. 어른이 불능나 아이가 불능나 대담은 예하랬다, 앵그마. 아이고, 잘한다. 자, 초성 좋게 한번 해라. 이따 밥 줄게.

전라도 옥구의 논매는 소리, 맹경 산타령을 고판덕 외에 여러분의 소리로 보내드렸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월요일 생방송 2부 시작했습니다.

있습니다. 라디오뿐만 아니라 국악방송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덩덕홈플레이어를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고요. 노래가 좋다 홈페이지 오시면 지난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방송 들으면서 사연이나 신청곡으로 참여해 주시면 선정을 통해서 국악방송에서 마련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2부 역시 생방송 문자 참여 가능하십니다. 샵 030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메시지는 50원, 긴 문자 메시지는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노래 들으면서 생각나는 사람들 이야기나 이어서 듣고 싶은 노래들 적어 보내주시면 저희가 꼭 알맞은 음악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이희환의 소리로 경기민요 오봉산 타령 보내드립니다.

이희환의 소리로 경기민요 오봉산 타령 보내드렸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현재 국가무형유산이죠. 남양별신굿의 예능 보유자이신 정영만 명인의 소리로 불림 보내드릴 텐데요. 이 불림은 남양별신굿 무가를 구성하는 이 장단들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 또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장단의 이름이자 노래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정영만 명인이 노래를 하고요. 이 국가무형유산 남해안별신굿 보존회의 연주로 함께 보내드릴 텐데요. 이 음악 14분 40초 정도 되는 시간의 음악입니다. 길게 깊게 들어보시죠.

지부 함께 바치시고 끝나거리 끝나글 가고 한 생알리는 한 생을 하시오.

강에 올라가 상제께 선신하니 상체 명조가 싸지고에 보내요. 초제왕을 마련하여 천추만세를 유전하시고 명운한 정태봉시오 원불은 정강열애시고 판간육판간 동자육당자 그왕의 일목이왕 사자일직월직 시직여망사자요 그왕의 마인 소주라.

정형만 명인의 소리로 불림 보내드렸습니다. 5055님께서는 앞서 들으신 국거리 장단 경쾌하고 흥겨운 오봉산 타령 감사합니다라고 이유한 명인의 소리로 저희가 명창의 소리로 저희가 보내드렸는데 들으시고 감상평 남겨주셨고요. 우유보치님께서는

주셨습니다. 왔습니다. 그래서 악곡도 대단히 다양하고요. 이 소리하는 이제 악사들을 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산이나 무녀, 승방들의 소리가 가는 길이 대단히 다채롭고 또 선택할 수 있는 길들이 대단히 많아서 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이 발산되는 소리들의 어떤 무게감이나 또 즉흥성이나 이런 것들을 개성별로 이렇게 지켜보는 재미가 있다는 것. 그게 또 남의 배신 곳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월요일 생방송 2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일 2부에 마련하고 있는 순서 오늘 이 음악 시간으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진도 사람이 붓을 들면 명필이 되고 그림을 그리면 명화요, 소리를 하면 명창의 반열에 오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술의 섬 혹은 민속예술의 보고로 불리는 곳이 바로 진도인데요. 오늘 이 음악, 오늘은 이 진도의 토박이 소리꾼 박진섭이 부르는 진도 아리랑을 만나보겠습니다. 박진섭 명창은 대금 산조의 효시로 알려진 박종기 선생의 손잡벌이 된다고 하고요. 부친 박동일은 한학과 서예에 뛰어났으며 모친인 김정심은 김소희, 박초월 같은 명창들에게 극찬을 받는 소리 실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박진섭 선생은 어머니의 민요를 말 배우듯 자연스럽게 익혔고요. 세습무인 한을령에게 진도 식김굿을 배웠고 공대일, 정광수, 박초월, 정응민 문화에서 소리를 배웠습니다. 오늘 들을 박진섭의 진도 아리랑은 2000년에 발매된 KBS FM의 음반 시리즈 우리 시대의 숨은 명창 소리집에 담겨 있는데요. 이 음원은 1999년 6월에 KBS 본관 스튜디오에서 정화영의 장구 반주로 녹음이 되었고요. 음반 해설에는 박진섭 명창의 소리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박진섭은 근래에 보기 드문 남자 명창으로 진도 식김구 특유의 목 구성과 향토 전래민요의 플레음, 전문 소리꾼의 세련된 판소리 성음 등을 두루 겸비한 매우 주목할 만한 명창으로 평가된다. 박진섭의 진도 아리랑은 요즘 우리가 흔히 듣는 노래에 비해 느긋하게 부르고요. 요즘 많이 부르는 가사 외에도 가슴을 울리는 노랫말을 노래하니까 귀를 기울여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따라 방송 진행하다 보면 명창의 소리를 따라 부를 때가 있는데 참 따라 부르기 힘든 네, 그런 명창 중에 제 기억에는 손꼽히는 분입니다. 특히 그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이렇게 진도아리랑 많이 부르잖아요. 박진섭 명창의 소리는 거의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닿네 거의 이 속도로 꽉꽉 채워서 부르기 때문에 또 숨이 딸려서도 따라 부르기가 힘든데 그 공간을 채우는 공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그것이 여실하게 드러나면서 또 느껴지는 그런 음악이기도 합니다. 남도민요 진도아리랑 박진섭의 소리로 보내드립니다.

박진섭 명창의 소리로 남도민요 진도아리랑 보내드렸습니다. 진짜 저희가 평소에 듣던 거에 비하면 진짜 느린 속도로, 느릿한 속도로 진행이 되죠. 1716님께서 제가 느릿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표현이 더 맞는 것 같아요. 1716님의 표현입니다. 묵직한, 묵직한 목소리로 아리아리랑 참 소리가 가슴이 울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뭔가 그 진도의 해질녘 귀, 본 적이 없어도 떠오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6186님께서는 진도의 스타 하면 송가인도 있지만 조유와 부녀도 있고 신영희, 명창이 원조죠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0: 있는데 아마 또 신영희 선생님께 여쭤보면 그 전에 또 누가 있었고 막 이런 말씀들 막 하시겠죠. 예. 신영희 명창의 소리로 흥보가 중에서 화초장 타령부터 놀부가 제비 후리러 나가는 대목 그리고 이어서 남도민요 기악 연주곡 강강술래 이 제목도 진도와 연관이 있죠. 서공철의 가야금 연주로 이어서 보내드립니다.
1: 야 흥부야 너 니게 지금 못 쓰겄다 쓱 버려라 내가 다시 새거장을 보내주마 그리고 저 운목에 삐 읽은 것이 저것이 무엇이냐 아 예 저것이 화초장 올시다 그 안에 홍 뭐 들었냐 아 예 은근부하가 가득 들었습니다 그 흥부야 그거 나 둬라 아 그렇지 않아도 형님 드리려고 목 지어놓은 것입니다 그럴 것이다 말이 났으니 말이지 내가 너를 어렸을 때 얼마나 이뻐했냐 너를 업고 다니다가 내가 그냥 등거지가 다 문드러져 버렸다 이리 내놔라 내가 짊어지고 갈란다 아, 하옵지만 형님 점잖은 처지에 어떻게 치고 가시겠습니까 먼저 건너가시면 제가 하인시켜서 지어 보내드리오리다 야 이놈아 매사는 부려 튼튼이요 내가 된 짐에 내가 짊어지고 갈란다 아 하옵지만 형님 무거워서 아 이놈아 빨리 내놔 내가 장에 촥 깔려서 그냥 남생이 등거리가 되어도 내가 그냥 짊어지고 갈란다 올보란 놈이 화초장을 짊어지고 가면서 잊어버릴까 봐서 외우고 가던 것이었다 화초의장 화초의장 화초의장 화초의장 하라를 얻었다 얻었네 얻었네 화초의장 하라를 얻었다 돌장을 건너뛰다 아 자네가 잊었다 초장 초장 아니다 방장 전장 아니다 우둘장 된장 아니다 고추장 응? 고추장 고추장 비슷하면서도 아닌디 아니여 이놈이 거꾸로 붙이면서도 모르겠다

보니다. 아이고 이건 무엇인가? 가까불려서 내가 못 살겠다. 아이고 이건 무엇인가? 재홍을 집으로 들어가며 여보에게 마누라 집안 얼굴이 어디 갔다가 집안이라고 서두르면 우르르르르 쫓아나와서 영역 흐른 게 돌리고 채

무엇인 줄 내가 몰랐어. 일구시에 조지리와 놀부가 화초장을 탁 짊어지고 저 문 밖에 딱 서갖고, 요 마누라, 마누라, 이것이 무엇인가 참 알아맞춰보소. 영감이 알아맞춰보시오. 아, 나야 알지만은 마누라가 알아맞춰봐. 우리 친정아버지가 그러는디 그걸 화초장이라고 합디다. 아이고 내 딸이야. 아, 여보 영감, 마누라고 딸이라고 한 사람이 어딨다요? 아, 바쁠 때는 이리도 하고 저리도 하제. 아이, 그런디 참말로 흥분해가 부자가 되었습디요? 아닌 게 아니라 참말로 부자가 되었더만. 흥분은 말이요, 제비다리 하나 부질러서 부자가 되었는디 우리는 제비다리를 수십 개를 착착착착착 굴려갖고 저 강남으로 보내면 아, 천하의 갑부가 될 것 아닌가. 제비 닦게 수천 개를 만들어서 동편 처마 끝에 붙였더니 집이 동편으로 쓰러졌겄다. 놀보란 놈이 아무리 제비를 기다려도

제비가 들어올 리가 있겠느냐. 하루는 제비를 기다리다 못하여 그물을 들어매고 제비를 후르르 나가는디. 제비 머리로 나간다. 제비를 후리로 나간다. 어, 기침해치르 그물 애그려 잘 들어매고 먹낭사루로 나간다. 이편은 우두방 저편은 좌두방 온남봉 말진봉 좌우로 칭칭 둘러난디야. 이루어 덤불을 툭 저어요. 그쳐져지니 방랑산에 깃둘러 덤불을 툭 저어요. 에고 행하느냐. 연비여천의 수록에 보아도 애기민지가 그신 연비우자가 같지만 보아도 제비인 그신 천지를 환경은 꾀꼬리만 보아도 애기민지가 그신 지하의 절벽 빈들기 보아도 제비인가 보심. 저희 가는 저희 제비야. 그 집으로 들어가지 마라. 전 아이를 지은 제비로다.

두 곡을 이어서 들었습니다. 흥보가 중 화초장 타령부터 놀부 제비 후리러 나가는 대목을 신영희의 소리, 남도민요 기악 연주곡 강강술래를 서공철의 가야금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오늘 생방송 끝곡은 검은고병창으로 초한가 준비했습니다. 김영재의 검은고병창으로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이세준입니다. 일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오늘도 참 바쁜 하루 보내셨죠? 그런데 밤 10시엔 뭘 하실까요? 음악이 좋은 밤에서 음악도 듣고 이야기 나누면서 흩어진 우리 마음을 이어보면 어떨까요? 잠들기 전 좋은 음악은 제가 준비할게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밤 10시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위로받고 싶다면 늦지 말고 찾아오세요.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2: 김선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산조의 깊은 호흡과 국악 관현악의 웅장한 울림이 만나는 특별한 무대가 펼쳐집니다. 국립국악원 창작악단의 기획 공연 긴 산조 협주곡 3가 오는 8월 20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열립니다. 이번 공연은 독주곡으로 이어져온 산조의 전 바탕을 국악 관현악과 결합한 협주곡 무대인데요. 올해는 해금과 검은고를 중심으로 산조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지휘는 원영석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음악과 교수가 맡고요. 작곡가 장태평과 김연섭이 새롭게 만든 협주곡을 선보이는데요. 지영이류 해금산조 보존의 대표 홍옥미 명인과 국가무형유산 검은고산조 전승교육사 김무길 명인이 협연자로 함께합니다. 첫 번째 무대는 지영이류 해금산조 협주곡입니다. 섬세하면서도 깊은 감정을 담아낸 해금산조인데요. 지영이류만의 독특한 매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무대는 한갑등류 검은고산조 협주곡입니다. 한갑등류 검은고산조는 단아하면서도 변화무쌍한 가락과 섬세한 식임새가 특징인데요. 김연섭 작곡가는 이 작품에 삼조라는 이름을 붙여 산조를 단순한 음악이 아닌 한 사람이 살아온 시간을 담아내는 예술로 표현했습니다. 전통의 깊이를 품은 선율 위에 국악 관현악의 새로운 색채를 더한 긴 산조 협주곡 3에서 우리 음악의 또 다른 가능성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AI가 판소리를 그림으로 그려준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상상만으로도 궁금해지는 무대가 찾아옵니다. 여름방학마다 청소년들의 사랑을 받아온 인천문화예술회관 2016 썸머 페스티벌이 8월 15일과 16일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열리는데요. 올해는 인공지능과 국악이 만난 특별한 공연으로 관객들을 찾아갑니다. 먼저 8월 15일엔 전통음악집단 셋이 선보이는 A와 I가 추어주는 판소리가 무대에 오릅니다. 제목부터 눈길을 끌죠. 이번 공연 판소리 다섯 바탕의 대표적인 눈대목을 생성형 AI가 만든 이미지와 함께 감상하는 색다른 국악 공연입니다. 판소리는 재미있는 이야기와 풍부한 표현이 매력이지만 처음 접하는 분들에겐 긴 사설 때문에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이번 공연에선 AI가 만들어낸 일러스트가 무대 배경에 펼쳐지며 이야기의 흐름을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익숙한 이야기와 생생한 연주 그리고 AI가 그려낸 새로운 풍경이 만나 판소리를 더욱 입체적으로 즐길 수 있는 무대를 선사합니다. 올여름 가족과 함께 색다른 국악 공연을 찾고 계신다면 A와 I가 추어지는 판소리에서 AI와 함께 펼쳐지는 판소리의 새로운 매력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엔 국립창극단의 대표 창극이 경기도 화성으로 찾아갑니다. 익숙한 고전 이야기에 현대적인 감각을 더한 창극, 귀토, 토끼의 팔란이 오는 8월 21일 금요일부터 22일 토요일까지 화성예술의 정당

동탄 아트홀에서 관객들을 만납니다. 우리에겐 익숙한 얘기죠. 용왕의 병을 고치기 위해 용궁으로 끌려간 토끼가 특유의 재치와 지혜로 위기를 벗어나는 별주부전, 토끼전을 바탕으로 한 작품인데요. 하지만 국립창극단의 귀토, 토끼의 팔라는 단순히 옛 이야기를 그대로 옮겨놓은 무대가 아닙니다. 판소리가 가진 해악과 풍자를 바탕으로 오늘날의 시선과 감각을 더해 새롭게 탄생한 창극인데요. 팔란이라는 제목처럼 토끼가 겪는 예측할 수 없는 수많은 위기와 모험은 무대 위에서 더욱 생생하게 펼쳐집니다. 공연은 8월 21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8월 22일 토요일 오후 3시 화성예술의 정당 동탄 아트홀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며 인간은 참 간사한 동물이라고 하지만 모두가 그런 건 아니죠. 어떤 시련이 해소된 후에는 그 시련 앞에 절실했던 마음을 싹 잊는 사람도 있지만 시련을 통해 한층 성숙하고 단단해져서 더 크고 넓은 사람이 되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시련이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건 당장 더위를 대하는 자세에서도 알 수 있는데요. 요 며칠 서울의 낮 기온은 여전히 33도를 넘는 폭염 수준이었지만 이 정도만 돼도 살 것 같다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39도, 40도. 인간의 체온보다 더 뜨거운 기온을 며칠 겪고 나니 이젠 35도만 안 넘어도 견딜만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인간의 마음이 간사한 게 아니라 몸의 감각이 오래 유지되지 않아 고마움이나 절실함의 감정도 빨리 휘발되는 게 아닐까요? 분명 몇 개월 안가 겨울만 찾아와도 더위에 단련된 몸의 감각은 싹 잊히겠지만요. 잊지 말아야 할 고마움이 있다면 평생 마음에 새겨둬야 하는 거겠죠? 여기는 저녁을 채우는 음악 세상 김보미의 맛있는 라디오.

고래아의 연주와 노래로 하얀 날개 들으면서 8월 10일 월요일 맛있는 라디오 생방송으로 문 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오늘 여러분 계신 곳의 날씨는 어땠나요? 서울은 오늘 낮 최고 기온이 34도로 예보됐었는데요. 대체로 서쪽 지역은 30도를 웃돌고 동해안 지역은 비교적 선선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34도면 폭염특보의 기준인 33도를 넘겼으니 상당히 더운 기온인 거잖아요. 그런데 지난주에 39도를 견뎌봐서 그런지 생각보다 덥지 않게 느껴진 것 같습니다. 우리 한반도의 날씨가 여름과 겨울이 모두 극단적이다 보니 극한의 더위와 극한의 추위를 통과할 때마다 인간의 적응력은 참 대단하다는 걸 매번 실감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지금 이렇게 더위에 적응한 감각이 겨울 지나고 나면 다시 리셋돼서 내년 여름이 올 때쯤이면 다시 30도만 넘어도 아우 덥다 더워 하게 되겠죠.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기도 하지만 망각의 동물이기도 해서 해마다 돌아오는 계절이 매번 새로울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인간이 아무리 망각의 동물이어도 이것만큼은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은 것, 여러분은 어떤 게 있으신가요? 자,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 주제는요,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것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샵 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나 국악방송 전용 앱 덩덕쿵에서 사연 쓰기 눌러서 여러분의 이야기 남겨주세요. 김영기님께서요, 한풀 꺾인 폭염 열대야를 뒤로하고 시원한 마음으로 맛있는 라디오 함께하고 있습니다. 보내주셨네요. 참 신기하죠, 여러분. 입추가 지나니까 정말 아침 저녁으로 이 바람에 살짝이 시원함이 묻어나더라고요. 아, 그 참 신기했습니다. 1790님의 꽃편지 도착했는데요. 박하 꽃입니다.

애플민트, 스피어민트, 페퍼민트 등 다양한 품종이 있는데 교잡이 잘 되어 종류가 다양하다고 합니다. 특유의 청량감을 살리기 위해 박하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민트 아이스크림이나 민트 초콜릿을 좋아하는 분들에겐 좋은 식재료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민트 아이스크림이나 초콜릿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해주셨네요. 아, 이 민트 맛 호불호가 갈리죠. 근데 보내주신 사진은요. 참 예쁩니다. 아기자기한 그런 꽃인데요. 저도 민트를 그다지 좋아하지는 않는데 TMI이기는 하지만요. 우리 맛있는 라디오의 작가님이 민트 매니아이십니다. 네, 이게 참 호불호가 갈려요. 그렇죠? 0118님께서요. 가을이 새벽에 이불을 덮어주고 갔네요. 한 주도 국악방송과 함께해요. 해주셨어요. 시인이신가요? 아, 좋습니다. 가을이 새벽에 이불을 덮어주고 갔네요. 새벽에 이제 조금 시원한 바람에 스며든다고 이 문도 꼭 닫고 이불 꼭 덮고 잤어요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네, 아유 참 신기합니다. 김인설님께서요. 맛있는 라디오 출석 새로운 한 주 만나 함께해요 해주셨고요. 환영합니다. 승승장구님께서요. 안녕하세요. 주말 잘 쉬셨어요. 입추가 지나고 무더위가 한풀 꺾여서 정말 다행이에요. 8월의 둘째 주 저녁 만나와 함께합니다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입추 지나고 정말 신기하려면 그 다음 날부터 바로 저는 느꼈거든요. 기온이 뭔가 다른데? 이런 기분 느꼈는데 여러분도 느끼셨네요. 0750님 채널 고정 중 해주셨고요. 드들강님께서 폭염이라는 시련을 겪고 어제 오늘 아침에 창문 여니 미소 지으며 찾아오는 시원하고 상큼한 바람 더위라는 시련 끝남의 행복입니다. 절대 시련 없는 즐거움과 행복의 연속 우리들의 행복쉼터와 언제나 우리들의 미소쟁이 보미님과 같이 어울립니다. 해주셨어요. 저의 미소도 좀 더 짙어졌습니다. 진짜 아침 저녁으로는 너무 선선해서 정말 산책하기도 좋고 기분 좋더라고요. 오늘 아침에는요. 문 활짝 다 열어놓고요. 오랫동안 식사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많이 덥지는 않아서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자, 음악 한 곡 듣고 옵니다. 이광복의 노래로 함께합니다. Never 잊지 않으리.

이광복의 노래로 네버 잊지 않으리 듣고 왔습니다. 자, 지난주에 신청해 주신 전주 세계소리축제 판소리 다섯 바탕 적벽가 왕기석 명창의 소리로 만나보는 시간 그 공연 네 티켓의 당첨자를 발표하겠습니다. 전화번호 끝자리 0057님 그리고 1415님 8989님 이렇게 세 분께 티켓 두 장씩 드립니다. 0057님 1415님 8989님 세 분 축하드립니다. 티켓 수령 방법은 개별 문자로 안내해 드릴게요. 자, 그리고요. 이번 주에도 새로운 공연 선물이 있습니다. 8월 29일과 30일 국립극장 하늘극장에서 열리는 공명콘서트 길티 플레저. 우리 만나가족 여러분은 8월 29일 토요일 5시 공연에 초대하는데요. 이번 작품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온라인 콘텐츠로 제작됐던 길티 플레저와 강과 사람들을 다시 촬영하고 편곡해 이머시브 기술을 더해 몰입감 넘치는 무대로 재탄생시킨 공연입니다. 타이틀인 길티 플레저는 말 그대로 여행하는 길과 차와 즐거움을 의미하면서 동시에 죄의식을 느끼면서도 그것을 좋아하고 즐긴다는 의미의 신조어 길티 플레저를 의식한 제목이기도 합니다. 길을 가다 마시는 차 한 잔의 즐거움을 위해 자연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면서도 일회용품을 사용해온 우리의 자세를 돌아보게 해주는 제목인데요. 우리가 마주한 환경 문제에 대해 음악적, 예술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꾸준히 자연에 대한 생각을 담아 창작 활동을 해온 공명이 이번 공연을 통해 자연과 사람의 유기적인 관계를 감각적인 영상과 음악으로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공연 초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샵 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 공연이라고 말머리 달고 성함을 적어서 신청해 주세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 신청받고 당첨자는 다음 주 월요일에 발표할게요. 그리고 맛있는 라디오 월요일은 떠먹여드리는 퀴즈 함께하는 날이죠. 오늘도 보기와 문제와 보기 안에 힌트 한가득 담아서 정답을 거의 떠먹여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은 손가락만 까딱해서 정답 보낼 준비하고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퀴즈 참여해주시는 분과 사연으로 소통해주시는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리죠.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 장기지떡에서 떡 선물 세트. 잔류 세제 걱정 없는 순환고집 강청에서 친환경 비누 세트. 그리고 정가농산에서 어쩌다 못난이 포기 김치를 드립니다. 3033님께서요. 보미누님 오늘 월급날이라 기분은 좋지만 전 직장보다 금액이 줄어서 아껴야 할 것 같아요. 절약. 세월이 지나도 잊지 않아야 하는 거죠.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 그래요. 우리 3033님 전에 다니시던 직장이 주말 근무, 뭐 야간 근무 이런 게 많으셨다는 예, 그렇게 말씀해 주신 예, 그 사연 제가 봤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도 이제 좀 시간이 건강 챙기실 수 있고 네, 조금은 더 여유로운 시간이 생기셨으니까요. 그걸 또 네, 좋게 생각하시고 뭔가 다른 개발을 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자, 간난이 님께서요. 보디 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시고 오셨나요? 입추가 지났다고 날씨가 선선해지고 너무 좋아졌네요. 이 온도에도 더운 날씨인데도 참 시원하게 느껴지네요. 오늘도 즐겁게 잘

드릴게요. 사랑해요.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결코 지금 기온이 낮은 게 아닌데, 우리가 너무 더운 날을 보내서 그런지, 오히려 상대적으로 시원하게 느껴집니다. 어량 거무님께서도요. 아유, 웬걸요?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저 말이죠. 벌써부터 가을이라도 타는지 괜히 마음이 살랑거린다고 한다죠. 제가 사는 아파트, 안 그래도 바람이 많은 동네라 가을이 빨리 찾아온다는 말 언젠가 한적 있는 것 같은데, 물론 그럼에도 지금 에어컨 바람을 맞고는 있지만, 이상해요. 가을인지 뭔지 몰라도 어디선가 천천히 오고 있긴 한 듯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습하고 불쾌한 느낌이 좀 짜증나기도 했는데, 이젠 살랑살랑 모드라, 아유, 시간이 참 빠르기도 하죠. 하고 보내주셨네요. 그래요. 이게 참, 어떻게 이렇게 며칠 상간으로 바람이 선선해질 수 있는지 정말 자연은 신비롭습니다. 만나사랑님께서요. 아이 아빠가 육아휴직이 끝나서 오늘부터 출근했는데, 함께 있을 땐 불편하기도 했는데, 혼자서 다 해내려니 편함이 익숙해져서인지 낯서네요. 오늘은 아이 전역하면서 만나와 함께할게요. 해주셨습니다. 아, 그래요. 이렇게 두 분이서 함께 육아하시다가 혼자서 이제 하시려니까 힘들죠. 네. 그래도 만나 들으시면서 좀 힘도 내시고요. 화이팅 하시면 좋겠습니다. 국악자랑 꿀꿀이님께서요. 꼭 돈이 필요했는데요. 친구가 고맙게 빌려준 친구 고마워 안 잊을게. 마이클 잭슨의 히트곡이요. 빌리진. 친구한테 다시는 돈이요. 빌리진. 빌리진 않을 거예요. 아유, 참, 저 이런 거. 재밌어 해서 큰일이네요. 아, 이렇게 기발하십니다. 네. 삼승할부지님. 와, 정말 오랜만에 오셨네요. 보글보글 사랑이 끓는 맛있는 라디오. 삼승할부지 병실에서 출석합니다. 보미님, 끝나는 시간까지 즐겁게 경청할게요. 해주셨는데, 아이고, 이 며칠 좀, 그래도 좀 오래된 것 같은데요. 몇 주? 이렇게, 우리 삼승할부지님, 이렇게 안 오실까? 제가 사실은 개인적으로 좀 걱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편찮으셨군요. 네. 아유, 또 빨리 쾌차하셔서 일상으로, 네, 돌아가시길 바라면서 오늘 또 함께 즐겁게 이 시간 보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음악 한곡 듣고 와서 오늘의 떠먹퀴 만나볼까요? 승승장구님의 신청곡입니다. 프로젝트 팀 야금야금과 텐조가 함께합니다. 같은 생각.

세상 만사 온갖 주제를 퀴즈에 담아 누구라도 풀기 쉽게 내드립니다. 떠먹여 드리는 퀴즈. 오늘은 기상용어 하나를 맞춰주세요. 이것은 해가 진 밤에도 열기가 식지 않고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는 걸 가리키는 말인데요. 우리나라 기상청에서는 이것의 정의를 저녁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의 최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될 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해당하는 말 다음 중 무엇일까요? 오늘도 떠먹여드리는 보기 나갑니다. 1번 파파야, 2번 세숫대야, 3번 아홉대야, 4번 열대야, 5번 만나 안 듣고 뭐하고 있대야? 정답 보내주실 곳은 샵0302, 긴 문자 100원, 짧은 문자 5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정답 보내주실 동안 힌트곡 한 곡 듣고 올 텐데요. 김준희의 해금 연주로 트로피칼 나이트.

네, 오늘의 정답을 영어로 읽었는 말이죠. Tropical Night. 김준희 해금 연주로 함께 듣고 왔습니다. 맛있는 라디오 월요일 코너 떠먹퀴 함께하고 있어요. 자, 오늘은요. 기상 용어를 맞춰주시는 문제 나갔는데요. 밤의 날씨가 마치 열대 기후처럼 무덥다는 뜻으로 붙여진 말이죠. 1번 파파야, 2번 세숫대야, 3번 아홉대야, 4번 열대야, 5번 만나 안 두고 뭐 하고 있대야? 이렇게 보기를 드렸고요. 많은 분들께서 정답 보내주고 계십니다. 꽃분해님께서요. 호호호, 오늘도 보기가 재미있어요. 만나 안 두고 뭐 한대야? 해주셨고요. 6242님께서 만나 안 두고 뭐 하고 있대야? 크크크. 요 며칠 이것 없어서 에어컨 안 틀고 꿀잠 잤어요. 입추 매직인가 봐요. 해주셨네요. 아, 그러니까 정말 신기하죠. 9151님께서는요, 음식 준비 너무 더워서 일주일째 배달 음식 시켜 먹었어요. 해주셨네요. 아우, 정말 불 앞에서 음식하기 정말 무더웠습니다. 네. 1319님께서는요, 매일 계곡물 들이붓고 자다가 이때, 네, 엊그제부터는 선선해져서 선풍기 끄고 자네요. 마중나온 가을 같아요. 해주셨습니다. 아유, 계곡물만큼 시원한 게 있을까 싶네요. 자, 7527님께서요. 입추가 지나니 이제 살것 같습니다. 이제 비님만 오시면 될 듯한데 언제 오실지 가뭄이 걱정입니다. 해주셨네요. 아, 진짜 이게 온다 온다 하면서 지금 비가 안 오고 있죠. 아유, 참 시원하게 한번 내려주면 좋을 텐데요. 2379님께서는요, 요즘 진짜 더워서 죽는 줄 알았는데, 입추가 지나서 좀 시원해져서 살것 같아요. 하지만

0: 하지만 저는 아직 갱년기가 있어서 힘들어요 해주셨네요. 네, 요맘때 또 건강하게 잘 넘기셔야 되겠죠. 자, 올 여름이 특히 힘든 게 낮더위도 역대급이었지만요. 이것 발생 일수가 역대 최장 기록을 경신했다는 이야기를 맛있는 날씨에서 거의 매일 전해드린 것 같은데요. 다행히 서울에선 17일간 이어진 이것 기록이 이번 주말 사이에 깨지면서 입추 매직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죠. 입추 더위는 역대급이었어도 입추가 지나자마자 일단 밤 공기가 달라진 게 정말 신기하긴 한데요. 하지만 남부지방엔 아직도 이것이 이어지는 지역들이 많아서 여전히 힘든 밤을 보내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여러분 계신 곳은 어떤지 또 여러분 각자의 이것 극복 노하우도 정답과 함께 보내주세요. 1번 파파야, 2번 세수대야, 3번 아홉대야, 4번 열대야, 5번 만라한데고 뭐하고 있대야? 이 중에 오늘의 정답 있고요. 여러분의 정답 또는 센스 있는 오답 조금 더 받아볼게요. 샵 0302, 긴 문자 100원, 짧은 문자 50원이고요. 음악 한 곡, 네, 보내주실 동안 음악 한곡더 듣고 올게요. 자, 뭐, 어차피 다 아시는 답, 그냥 알려드리는 힌트곡입니다. 김봉영의 소리로 더위 사냥.
1: 그때요, 밤 최저 온도가 섭씨 25도가 넘는 열대야가 연일 기승을 부리고 있던 그 어느 날, 다른 집들은 에어컨 빵빵 틀고 숙면을 취하고 있었을 사이, 우리의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잘 나가는 부모마저 없는 옥탑방 백수는 그 뜨끈한 방 안에서 이리저리 잠을 못 자고 있었구나. 이 상태에서는 도저히 잠을 못 자겠다 생각한 백수는 더위와 한판 싸움을 하는 뒤물한 바퀴 스파다가 뜨거운 옥상 바닥에 뿌려본다. 여기다가 차

앞에서 입을 쫙 벌리고 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반스 바람에 김비한 흉내내면서

있는구나. 여기서 끝을 보면 대장부각 아니지. 더위와 맞서 싸우는 비장의 무기, 어젯밤 얼렸던 젖은 수건, 반듯하게 접어 얼리는 것보다 대충 구겨 얼리면은 더욱 시원하지. 이놈을 갖다가

김봉영의 소리로 더위 사냥 시원하게 듣고 왔습니다. 정답 정확하게 들으셨죠? 네. 2738님께서요.

0: 더위가 한풀 꺾이니 살것 같습니다. 만난 가족분들 무더운데 더위 이겨내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해주셨고요. 보나명님께서요. 만나는데 그 뭐하고 이때야?가 너무 기발하십니다. 지난주에 40도를 육박하다가 어제부터 시원해졌습니다. 혹서기를 지나니 지금 더위가 덥게 느껴지질 않았습니다. 현실에서 아주 힘든 일을 겪고 나서 일상의 일은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요. 오는 가을이 좋은데 바쁜 가을이 될것 같아 자꾸 지금에 안주하고 싶네요. 재즈 국악 음악이 참으로 시원하게 들립니다라고 보내주셨네요. 정말 현실에서 아주 힘든 일 겪고 나서 돌아온 일상의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가 너무 더운 진짜 너무나 더운 그런 날들 보내고 나니까요. 오히려 상대적으로 지금이 시원하게 들리죠. 2723님께서요, 입추 지난 후 이것이 조금 사그라진 듯 해요. 주말은 태풍의 영향인지 시원했는데 말이죠. 오늘은 다시 또 덥네요. 보미님, 어제 하늘 보셨나요? 가을 하늘처럼 맑고 구름도 예뻤답니다. 세월이 지나도 사람의 도리는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하시면서 예뻤던 네, 하늘 사진도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그쵸? 이건 정말 언제든 사람의 도리, 고마움을 아는 것과 미안함을 아는 것, 네, 이런 것들은 정말 잊지 말아야겠죠. 만나사랑님께서요, 파파야에 꽂혀서 몇 번인지는 못 들었네요. 정답은 이것. 이것으로 더울 땐땀 흠뻑 나게 힘들게 운동하고 뜨거운 물로 샤워하고 나와서 시원한 맥주 한캔 마시면 더위가 싹 사라지는 마법이 펼쳐진답니다. 해주셨는데, 더울 때 운동하시는 거 사실은 조금 위험하실 수 있어서, 네, 건강 지킴 차원에서 조금 조심은 하셔야 됩니다. 자, 2987님께서요. 힘들고 오래간 이것. 10대를 맞으니 정신 차리네요. 아, 요것을 이렇게 다르게, 네, 알아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귀뚜라미는 벌써 우는데 해주셨어요. 자, 그리고 8888님께서는요, 어릴 때는 세숫대야 같이 했는데 세월이 흘러 나이 드니까 세숫대야는 사라지고 이것과 같이 하게 되네요. 해주셨고요. 자, 김인설님께서는요, 고무대야가 10개. 진짜 이번에 이것 때문에 제대로 잠도 못 잤어요. 해주셨어요. 아, 이거 엄청난 힌트 됐습니다, 여러분. 그쵸? 자, 떠먹여드리는 퀴즈 정답을 좀 발표할게요. 오늘의 정답은요,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듯이 4번 열대야였습니다. 이 열대야라는 말은요, 일본의 기상 수필가 쿠라시마 아츠시가 1966년에 출판한 일본의 기후라는 책에 처음 등장한 단어였다고 합니다. 이후 일본과 기후가 비슷한 우리나라에서도 1975년부터 이 용어를 그대로 도입해서 쓰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대중적으로 이 단어가 널리 퍼진 건 기록적인 폭염의 해였던 1994년부터였죠. 당시엔 집에 에어컨이 있는 경우도 드문 시절이라 사람들이 집 밖에 돗자리 펴고 누워서 잠을 청하던 모습이 아직도 뉴스 자료화면으로 가끔 나오는데요. 이제는 열대야가 여름이면 을을 겪어야 할 기본값이 돼버린 것 같아서 참 큰일이다 싶어요. 자, 오늘 퀴즈 참여해주신 분과 계속해서 사연과 신청곡으로 소통해주시는 분들 중에 선물 받으실 분은 2부에 발표할게요. 그럼 내일 날씨 알아보러 갈까요? 오늘은 서울 여의도로 갑니다.
1: 안녕하세요. 이한철의 창호의 드린 햇살 DJ 이한철입니다. 행복한 퇴근길엔 맛있는 라디오, 즐거운 출근길엔 창호의 드린 햇살이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저녁을 채우는 고품격 음악 방송 김보미의 맛있는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김보미 캐스터,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0: 네, 저는 지금 여의도 한강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1990년대부터 잠못 드는 여름밤이면 한강공원에 돗자리 펴고 밤을 보내던 풍경. 열대야가 낳은 뜻밖의 도시 낭만 중 하나일 텐데요. 지난주부터 8월 22일까지 3주간 매주 토요일 저녁마다 한강 다리 및 영화관이 곳곳에서 무료 운영된다고 하니 시원한 강바람 맞으며 영화를 보는 여름밤의 낭만을 누려보셔도 좋겠습니다.

했습니다. 40도에 육박하는 극한 더위는 누그러졌지만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폭염특보 수준의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도 서울은 열대야의 기준인 25도로 출발할 전망인데요. 낮 기온은 서울 33도, 대전과 대구 32도, 광주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주도 낮에는 폭염이, 밤에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고요. 동해안과 제주도에는 비가 자주 내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맛있는 날씨 김보미 캐스터였습니다.

오열의 노래로 강강 7416님의 신청곡으로 함께 듣고 왔습니다. 승승장군님께서요. 초열대야도 있대요. 열대만 없어도 정말 살 것 같아요. 오열의 강강 노래 참 좋습니다. 닐리리아 보내주셨어요. 아, 저도 정말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너무나 아끼는 노래예요. 6242님께서요. 아이들 어렸을 때 열대야를 피해 한강 나와서 눈을 붙이곤 했죠. 모기한테 피를 나눠줘야 했지만요. 많이 물렸습니다. 그렇죠? 8318님께서요. 몸이 안 좋아서 힘든데 열대야로 더 힘들었네요. 금요일 말복이 지나면 시원해지겠죠? 해주셨어요. 아유, 아픈데 더우면 더 힘듭니다. 우리 8318님, 네, 컨디션 빨리 좋아지셨으면 좋겠네요. 0016님께서도 열대야 때문에 잠을 설쳐서 낮에 일할 때 꾸벅 졸다 상사에게 혼나 속상한 하루네요 해주셨어요. 아, 그러니까요. 이게 진짜 밤에 잠을 못 자는 날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열흘 이상 계속된다는 건 너무나 괴로운 일입니다. 우리 이제는 조금 그래도 조금이나마 선선해졌으니까 모두들 푹 주무시고 힘 좀 내셨으면 좋겠어요. 3033님께서요. 너무 더운 열대야 때문에 운동도 못하고 있습니다. 봉영 형님 시원한 가창력 선곡 끝내줍니다. 바트 형님들 라디오 못 들은 지가 한 두 달이 조금 넘었네요. 일 때문에 바빠서 못 듣는 게 아쉽네요 해주셨어요. 아유, 그러니까요. 이 낮에는 정말 일하시는 분들을 우리 또 너무나 재미있는 바트 상사들이야 못 들으시는 거 조금 아쉽긴 하네요. 간나니님께서요. 보기가 너무 웃겨요. 지금 날씨도 덥지만 그래도 좀 시원해져서 좋아요. 저는 빨리 겨울이 왔으면 좋겠어요. 여름보단 겨울이 좋아요. 집에 와서 시원한 물로 씻으니 좋아요 해주셨네요. 자, 그리고 삼승 할부지님께서는 사진과 함께 맛있는 라디오 들으니 힘이 나네요 해주셨어요. 지금 병실에 계신 사진도 함께 보내주셨는데요. 우리 삼승 할부지님 빨리 힘내셔서 쾌차하시길 바랍니다. 8667님께서요. 여름 추억 보내도 되나요? 해주셨어요. 뭐든 이렇게 문자로 보내주시는 거, 추억 나눠주시는 거 참 좋고요. 네, 물론입니다. 그리고 근데 오늘의 주제가요.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것이니까요. 이 여름날의 추억.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망각하지 않으면 예, 좋겠네요. 저도요. 자, 맛있는 라디오 1부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2부에는 봄디의 세상 맛보기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것을 주제로도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1부 끝곡은 2987님의 신청곡입니다. 장사익의 노래로 꿈꾸는 세상 함께 듣고요. 저는 2부로 돌아올게요.

안녕하세요. 작곡가 유은선입니다. 지친 퇴근길에 위로를 받고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 항상 곁에 있는 것이 바로 음악이죠. 그 한 곡의 노래가 세상에 나오기까지 누군가는 수많은 밤을 지새우며 창작의 고통을 견뎌냅니다. 창작자가 자신의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때 우리는 더 좋은 음악을 계속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음악 저작권은 대한민국 문화의 뿌리를 튼튼하게 하고 한국 음악을 끊임없이 성장하게 하는 강력한 동력입니다. 음악이 멈추지 않는 세상, 창작자의 꿈을 응원합니다.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알프스의 광활한 대자연에서 태어나 자연과 삶을 그려온 노래 요들. 흉성과 두성을 오가는 독특한 기교로 삶의 생기를 표출하고 산을 터전으로 살아가는 목동들의 외로움을 달래주던 노래입니다. 아리랑도 크게 다르지 않죠. 자연이라는 거대한 품 안에서 울고 웃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희망과 위안의 노래. 아리랑과 요들은 태어난 곳도 부르는 방식도 다르지만 거대한 산맥을 타고 흐르는 그 소리에는 삶을 향한 민초들의 꿋꿋한 생명력이 깃들어 있습니다. 산타요가 부르는 아리랑 요들송. 푸른 산맥을 메아리치는 듯한 그 힘찬 생명력이 삶에 지친 우리의 일상에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산타요가 부르는 아리랑 요들송과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제과와 함께합니다.

황유정의 노래, 방인아의 해금, 황혜정의 대금, 김민지의 가야금 연주로 이제는 보내요 들으면서 맛있는 라디오 2부 문 열었습니다. 2부에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소식들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봄디의 세상 맛보기, 월요일엔 월드뉴스가 기다리고 있죠. 그리고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것을 주제로도 여러분의 이야기 계속 나눠주세요. 샵 0302 긴 문자 100원, 짧은 문자 50원이고요. 덩덕궁앱 사연 쓰기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009 하나님께서요. 내가 좋아하는 국악방송 화이팅! 해주셨어요. 하, 힘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7426님께서요. 보미님, 퇴근길 혼잡한 버스 안에서 만나 들어요. 동대문구에서 출발해 광화문 거쳐 서대문구로 공연 보러 갑니다. 버스 두 번 환승이요. 보미님 목소리는 언제 들어도 경쾌하고 정겨워요. 퇴근길이 즐거운 만나 덕분에 숨통 트여요. 해주셨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세상에 어떤 공연을 보러 가시는지요. 네, 즐겁게 공연 보고 오세요. 9171님께서요. 예쁜 손녀딸과 함께 손톱 봉숭아 물들이고 그 아이가 할머니 될 때도 그 추억 더듬어가며 손톱 물들이길 바라봅니다 하시면서 세상에 곱게 물들이신 네, 봉숭아 물 사진도 함께 보내주셨네요. 할머니와 함께한 추억. 오래오래 갑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아주 오랫동안 저도 할머니와의 추억 기억하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김인설님께서요. 여름날의 추억은 수박 서리하다가 혼난 기억나네요. 옛날에는 서리 봐줬는데 요즘 서리하면 큰일 나요. 해주셨어요. 안 됩니다. 요즘에는요. 큰일 나요. 안 돼요. 네. 자, 그럼 음악 듣고 와서 세상 맛보기 해볼까요? 이정열의 노래 그리고 조윤진의 해금, 장예은의 가야금 연주로 오르소사

봄 뒤에 세상 맛보기 월요일엔 월드 뉴스. 덴마크가 러시아의 위협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그린란드 병합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징병제 확대에 나섰습니다. 덴마크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국방력 강화를 추진하면서 복무 기간을 기존 4개월에서 11개월로 연장하고 만 18세 이상 여성들까지 징집 대상을 확대했는데요. 덴마크는 추천 방식의 징병제를 운영 중이지만 수년 동안은 지원병이 대부분의 정원을 채워온 까닭에 추첨은 남은 인원을 충원하는 경우에만 이뤄져 왔습니다. 이번에 확대된 징병제는 현지 시간으로 지난 3일부터 발효됐고요. 새 징집병 약

1,600명이 이날부터 새롭게 11개월의 의무 복무를 시작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는데요. 이날 복무를 시작한 신병 가운데 덴마크 왕위 계승 2순위인 이사벨라 공주도 포함돼 화제를 모았습니다. 덴마크 왕실은 유럽 다른 왕실과 마찬가지로 전통적으로 일정 기간을 군에서 복무해 왔는데요. 이사벨라 공주의 오빠인 왕위 계승 서열 1위 크리스티안 왕세자 역시 징집병으로 군 복무를 마치고 작년에 육군 소위 양성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만 18세 이상 여성들까지 징병제가 확대 개편되자 19세인 이사벨라 공주도 지난 6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군 입대를 선택한 것인데요. 일반 징집병은 월급 180만 원, 식대 약 165만 원 등 한 달에 345만 원의 급여를 받지만 공주는 이를 포기하고 무보수로 복무할 예정입니다. 이상 월드뉴스 김보미였습니다.

안소은의 노래로 It's You, 너더라 듣고 왔습니다. 승승장구님께서요, 전쟁이 없으면 군대도 필요가 없을 텐데 말이죠. 오늘도 좋은 음악 잘 들었습니다. 열대야 없는 시원한 저녁 되시길 바래요 해주셨네요.

그러니까요. 이 전쟁이 없다면 정말 군대도 필요 없고, 우리 모두가 얼마나 평안함만을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선물 받으실 분들 계시죠? 범장기지떡 떡 선물 세트는 9527님 드리고요. 강청의 친환경 비누 세트 7527님 드립니다. 정가농산 어쩌다 못난이 포기 김치는 1967님께 보내드릴게요. 받으실 주소와 성함을 샵 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세요. 8월 10일 월요일에 함께한 맛있는 라디오 벌써 끝인사 드릴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은 소리에의 연주와 노래로 새야새야 띄워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맛있는 라디오의 봄디 김봄이었습니다. 오늘 저녁도 맛있게 채워주세요.

0: 국악의 날 지정기념 특별기획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올해 방일영 국악상 수상자로 뽑힌 서도소리 명창 오봉려 여사가 상금 3천만 원을 고스란히 후학을 위해 장학금으로 내놓았다. 제가 젊어서 가르쳤던 대학교와 제자가 교수로 나가는 대학에 반씩 나누어 내놓겠습니다. 다시 못할 줄 알았던 서도소리를 서울서 하고 심지어 평양까지 갔다 왔으니 저야말로 행복한 사람이시오. 19평 아파트에서 그리 넉넉치 않은 살림을 꾸려가는 오여사이기에 그가 내놓은 상금 전액은 더 의미가 있다. 1999년 11월 조선일보에 실린 기사입니다. 오봉려 명창은 1913년 평양에서 태어나 16살에 서울로 왔는데요. 전쟁 통해 남편과 세 자녀를 잃고 오직 서도소리 전승에 온 힘을 쏟는 것으로 그 아픔을 승화시켰죠. 1990년 오봉려 명창과 함께 평양에 가서 공연했던 국가무형유산 서도소리 예능보유자 김광숙 명창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1: 일생을 통해서 잊을 수가 없는 또 오봉려 선생님과의 아주 정말 귀중한 추억이죠. 평양 큰 무대에서 서도소리를 불렀으니까 수심가에다가 뭐 남봉가에다 부르고 하는데 거기서 정말 우레와 같은 박수하고 웅성웅성. 왜냐하면 그 개타령할 때 성대묘사도 하고 하니까 막 웅웅웅 하더라고. 그 조용하던 거기서 그리고 이제 나오니까 그 안내원 말하자면 그분들만 안내원 동무 그분이 엄지를 척을 하면서 최고라고. 우리 여기서는 쇳소리 안 된다. 근데 선생님 같은 그 깨꼬리 최고다 최고다 막 이러면서 그래서 그 상수리가 선생님 고향이었었는데 그 상수리를 이제 찾아달라고 며칠 있다가 아유 나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나 그거 해가지고 상수리라는 거는 없어졌다고 이렇게 와서 얘기하더라고. 그랬겠죠. 선생님은 굉장히 서도소리에 대한 사명감이 투철하셨어요. 그 이북에서는 지금 없어졌잖아요. 그때 당시도 없어져서 그렇게 아쉬워하시고 참 안타깝게 생각하셨고 그 다음에 그 사명감이 불타서 정말 얼마나 그 하나라도 더 가르쳐주려고 누구라도 오면 그런 열정이 소리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들 가르칠 때 왜 수 놓는 거 옛날에는 이게 뜨고 한땀 이렇게 놓잖아요. 나를 그냥 한땀 눈썹 심듯이 하나하나 그렇게 심어주셨어요. 너무나 그렇게 하시니까 나는 정말 너무나 괴로웠었어요. 지금 같으면 이제 그렇게 하면 다들 달아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온 정성과 온 열정을 다해서 그렇게 가르쳐주신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이 서도소리를 남기게

0: 있다고 이 남한 땅에 그런 결심을 가지고 정말 놀라워요. 선생님이 그렇게
1: 나하고 그렇게 정말 진짜 그런 정이 없어 선생님하고. 근데 그렇게 정이 그렇게 들었는데 선생님이 세상을 떠나신다는 건 상상도 못했어. 선생님 지금 살아계셨으면 내가 너무

0: 서도소리 예능 보유자 김광숙 명창의 기록입니다.
1: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숲이 우거진 정글에서는 길이 오래 남지 않는다고 합니다. 며칠만 지나도 식물들이 너무 빨리 자라서 길을 덮어버리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사람들은 큰 칼로 나뭇가지를 정리하며 다시 길을 만든다고 하네요. 사람의 길을 내기 위한 일이지만 가지를 치는 행위는 나무에게도 결과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햇빛과 바람이 골고루 스며들게 해서 더 건강하게 자라도록 돕죠. 그렇게 우리의 삶의 길에도 가지치기는 필요한 법입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을 위한 노래, 성악가 양준모입니다.

오늘 첫 곡으로 이영린이 쓴 시에 정재윤이 곡을 붙인 어머니 나무, 테너 김주원의 목소리로 보내드렸습니다. 길가의 가로수도 탐스럽게 열린 과일나무도 누군가의 가지치기를 거쳐 더 건강하게 자란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가지를 덜어내는 일이 무언가를 없애고 버리는 일이 아니라 더 소중한 것을 키워가는 과정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퇴근길 들려오는 좋은 노래 한 곡이 바쁜 하루 속에 정신없이 꼬여있던 마음의 실타래를 가볍게 덜어주는 놀라운 마법을 펼치기도 합니다. 이어서 두 곡 준비했습니다. 안혜초 씨 이유진 작곡 나무는 1년 내내 시를 쓴다. 메조소프라노 강기한의 목소리로 보내드리고요. 하덕규 씨 하덕규 작곡 가시나무 테너 김현수의 목소리로 보내드립니다.

메조소프라노 강기한이 부른 나무는 1년 내내 시를 쓴다. 테너 김현수가 부른 가시나무 두 곡 보내드렸습니다. 오늘의 시 한 구절은요. 오늘은 이창희 시인의 시 그대가 얘기했던 숲에서 뽑았습니다. 가을빛들이 온 숲의 이마를 나는 보았네. 푸르른 여름날, 열정의 여름날들, 나무들도 달려왔나 봅니다.

소프라노 김유미가 부른 이창희 씨 이동훈 작곡 그대가 얘기했던 숲, 바리톤 강영규가 부른 구모균 씨 구모균 작곡 기억의 향기 두 곡 보내드렸습니다. 나무는 가지를 덜어낼수록 햇빛을 더 많이 품고 바람을 더 깊이 맞이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흘린 땀이 내일을 더 단단하게 키워줄 귀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전통 성악곡으로 마무리하는 오늘 끝곡은요. 여창가곡 계면조 편수대엽 모라는 입니다. 이준하의 노래로 보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양준모의 당신을 위한 노래 성악가 양준모였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밤 되세요.

안녕하세요. FN구학당 송현민입니다. 오늘은 지난 6월 25일 국립구학원 풍류사랑방에서 열린 하수연의 가야금 독주회 성음의 지형도 공연 실황과 함께합니다. 가야금 연주자 하수연은 국립전통예술중학교와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를 거쳐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에서 예술사와 전문사 과정을 마쳤습니다. 서울시 청소년 국악단에서 부악장과 가야금 수석을 지냈고 현재는 독주자이자 가야금과 거문고로 구성된 듀오 그룹 다름의 공동대표로도 활약하고 있습니다. 독주회를 통해서도 자신의 음악을 꾸준히 점검하고 있는데요. 2018년, 2023년 그리고 올해 또 한 번의 독주회를 선보였고요. 이번 성음의 지형도 공연에서는 그동안의 창작 작업과는 또 다른 방향에서 전통 가야금 음악의 유파와 지역성을 살펴봤습니다. 즉 다름이 새로운 음악을 만들고 가야금의 음향적 가능성을 넓히는 작업이라면 이번 독주회는 하수연이 전통음악의 성음과 유파를 자신의 연주 안에 더욱 깊이 체득하는 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곡을 선보였던 시간이었는데요. 그중 첫 번째 무대 김죽파류 가야금 산조를 듣겠습니다. 김죽파류 가야금 산조는 김죽파 명인이 김창조와 한성기, 심상건에게 배운 음악을 토대로 자신의 가락과 해석을 더해 완성한 산조입니다.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5개의 조연법인데요. 가야금의 첫째 줄을 일반적인 조연보다 낮게 맞춰 저음역을 넓히는 방법을 뜻합니다. 낮은 음의 깊이와 울림은 풍성해지고 넓어진 음역을 고르게 다루기 위해서는 연주자의 세밀한 힘 조절과 또 공력이 필요하기도 하죠. 이러한 김죽화류 가야금 산조는 섬세하고 정교한 농연을 사용하면서도 또 가락을 지나치게 꾸미지 않는 절제된 표현을 중요하게 여기는 산조입니다. 하수연에게 김죽파류 가야금 산조는 오래전부터 연주해온 대표적인 레퍼토리라기보다는 최근 새롭게 공부하고 체득해가는 음악이라고 합니다. 이번 공연을 준비하면서 아직 배움의 한가운데 있지만 현재 자신이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는 소리를 무대에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지난 6월 25일 국립구학원 풍류사랑방에 오른 하수연의 가야금 독주회 성음의 지형도 그중 첫 번째 무대를 장식한 김죽파류 가야금 산조 듣겠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편집된 음원으로 듣겠고요. 가야금의 하수연 장구 윤석영이 함께합니다.

지난 6월 25일 국립과학원 풍류사랑방에 오른 하수연의 가야금 독주에 성음의 지형도 그중 첫 번째 무대를 장식한 곡이었습니다. 김죽파류 가야금 산조였고요. 하수연의 가야금 윤석영의 장구 연주가 함께했고 오늘은 시간 관계상 편집된 음원으로 감상했습니다. 두 번째 곡 제목은 경입니다. 이 작품을 구성한 이재한은 현재 국립과학원 민속악단 단원이자 전통 창작 집단 4인 놀이 동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거문고 연주자입니다. 경은 2025년에 열린 이재하의 거문고 독주의 현금제 목현 공연에서 처음 발표되었던 작품인데요. 목현 이 공연은 경기와 서도, 남도 등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민속음악의 성음을 거문고를 중심으로 재구성한 공연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경은 경기 지역의 밝고 유려한 음악을 바탕으로 만든 작품이었는데요. 초연 당시에는 거문고를 중심으로 가야금과 소리, 장구가 함께했는데 이번 선보인 하수연의 독주회에서는 가야금이 음악의 중심을 맡고 거문고와 가야금의 이중주로 다시 구성되어졌습니다. 경토리의 휘몰이로 산뜻하게 시작해 긴 아리랑의 서정적인 가락을 지나고 창부타령과 대풍류의 선율로 이어지는데요. 거문고가 낮고 단단한 음으로 음악의 중심과 장단을 붙잡으면 하수연의 가야금은 그 위에서 경기음악 특유의 맑고 유연한 선율을 펼칩니다. 이재하가 구성한 음악을 하수연의 가야금 언어로 다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경이고요. 가야금 하수연, 거문고 이재하, 장구 윤석영이 함께하고 시간 관계상 이 역시 편집된 음원으로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곰고로 위에 태어났지만은 하수연의 가야금에 의해서 다시 태어난 이재하가 구성한 경 들어봤습니다. 가야금 하수연, 곰고 이재하, 장구 윤서경이 함께한 무대였습니다. FM과학당 오늘은 지난 6월 25일 국립과학원 풍류사랑방에 오른 하수연의 가야금 독주에 성음의 지영도 공연 실황과 함께했습니다. 그동안 개인 독주회를 통해 자신의 소리와 연주 방식을 탐구하고 그룹 다름의 활동을 통해서는 가야금의 새로운 음향과 또 창작 가능성을 넓혀온 하수연이었는데요. 이번 공연에서는 다시 전통 산조와 또 지역 음악으로 돌아와서 각 음악이 가진 고유한 성음을 자신의 연주 안에 담아보고자 했습니다. 창작과 전통, 독주와 이중주, 국내의 무대와 또 국제적인 활동은 서로 분리된 길이 아니라 하수연의 음악을 구성하는 여러 지점이기도 한데요. 그런 점에 있어서 이번 공연은 그 지점을 한 무대 위에 놓고 지금 하수연이 서 있는 음악적 위치와 또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함께 보여준 공연이었습니다. FM 구학당 지금까지 진행의 송현민이었고요.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믿는다. 미래에 올 당신들을 사랑한다. 정다연 시인의 시 러프컷의 한 대목이었습니다. 아직 만나지 않은 미래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 내일을 기대하는 마음이 우리의 오늘을 더욱 충만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국악방송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시인 황인찬입니다. 네, 오늘의 첫곡 조혜령의 여러분의 연주로 Hope for Tomorrow 전해드리면서 문 열었습니다. 그리고 오프닝에선 정다현 시인의 시 러프컷의 한 대목 읽어드렸는데요. 미래에 올 당신들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었죠. 우리가 마주할 모든 내일을 미리 사랑할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오늘을 더욱 열렬하게 사랑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 하루를 잘 정리할 수 있도록 오늘도 좋은 글과 음악 준비했습니다. 한 시간 동안 함께해 주세요. 네, 그럼 이어지는 음악입니다. 91923의 원, 바라고 또 바라다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원 바라고 또 바라다 91923의 곡이었습니다. 국악방송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는 라디오와 국악방송 애플리케이션 덩덕쿵 국악방송 홈페이지를 통해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덩덕쿵 앱을 통해선 정보 이용료 없이 사연을 남기실 수도 있어요. 언제 어디서나 국악방송과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방송에 참여해 주신 분들을 위한 특별한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슬림한 데일리 습관 NK365에서 다이어트 유산균을, 속초의 역사를 품은 칠성 조선소 카페에서 커피 드립백을 매주 드립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선물 신청은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이나 사진 전송은 100원에 이용료가 있는 샵 0302 문자메시지로만 받고 있습니다. 선물 신청해 주실 땐 말머리에 어떤 선물인지 꼭 함께 적어주세요. 당첨자 정보는 그론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추다의 차지스의 어영차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추다의 차지스의 어영차 듣고 왔습니다. 이어서 여러 시인들을 만나보는 시간, 내 친소와 함께 하시죠.

내가 친한 시인, 내가 친해지고 싶은 시인, 친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꼭 이야기하고 싶은 시인, 내 친소. 네,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시인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1986년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시인으로 활동해오며 꾸준한 활동을 하고 있는 송재학 시인입니다. 쉽게 읽히지는 않지만 다른 시인들과는 확연히 다른 세계를 갖고 있는, 그래서 더 매력적인 시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송재학 시인의 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자면 감각의 시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인의 시집 제목들에는 얼음과 진흙, 푸른 빛과 검은색, 풀과 이슬 등이 들어가 있는데요. 모두 아주 감각적인 시어들이죠. 무언가를 설명하기보다는 오히려 눈에

보이고 손에 닿는 것이 먼저 다가오는 그런 대상들입니다. 실제로 시인의 시를 읽을 때도 뜻보다 먼저 색과 빛, 온도와 질감이 다가오죠. 그런데 그 풍경은 아름답게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 한 폭의 그림과도 같은 것은 아닙니다. 시인이 그리는 사물들을 오래 들여다보면 거기 깃들어 있는 기억과 죽음의 이미지들, 그리고 어렴풋한 슬픔까지 함께 모습을 드러내죠. 그렇기에 송재학 시인의 시는 한번 읽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오래 들여다보고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그럼 여기서 잠시 음악 듣고 돌아와서 시인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하윤주의 노래로 풀잎의 이슬방울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하윤주의 노래로 플리페 이슬방울 감상하셨습니다. 내 친소 시간, 오늘은 송재혁 시인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감각을 통해 사물을 깊게 바라보고 느끼도록 하는 그런 시인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시인의 시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도로를 덮은 폭설 속 눈에 묻힌 의자 온전히 흰색이 되었어. 되돌아가지 않겠다는 눈먼 심해어에 두근거리는

송재혁 시인의 흰색 전문이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인의 감각적인 면모가 잘 드러나는 대목이죠. 눈 내리는 거리, 길가의 벤치 하나가 눈에 완전히 뒤덮였습니다. 그 새하얀 의자를 보며 시인은 심해어의 마음을 떠올리는데요. 이 도약이 제법 거리가 멉니다. 세상을 뒤덮은 백색에서 시커먼 어둠 속 심해어의 마음을 찾아내는 시인의 발상이 아주 흥미롭죠. 눈으로 뒤덮인 세계를 심해어가 처음 본다면 그 심정은 대체 어떤 마음일까요? 송재학 시인의 시는 이렇게 강렬한 감각으로 우리에게 깊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시는 우리가 가보지 못한 것, 느껴보지 못한 것을 가보게 만들고 또 느끼게 하고 그리하여 생각하게 만들죠. 결코 쉽게 읽히지는 않지만 읽을수록 깊어지는 것이 송재학 시인의 시인데요. 시의 깊은 맛을 느끼고 싶은 분이라면 한번 읽어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음악 그룹 시로의 노래와 연주로 의자가 놓여 있는 곳 듣고 왔습니다. 국악방송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에선 다양한 코너들을 마련하고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시와 시인을 소개하는 내 친소, 책과 관련된 자리를 소개하는 그곳에 가면, 사람과 세상을 읽어보는 시간, 이 밤의 단상이 있고요. 낱말을 통해 일상을 마주하는 낱말의 풍경과 옛 이야기를 다시 돌아보는 이야기의 밤, 시인이 낭독하는 작가와 작품 이야기, 책 읽어주는 밤도 전해드립니다. 또 고전 시와 글이 있는 옛글의 운기와 우리 음악을 만나보는 지금 이 곡을 통해 전통의 매력에 빠져보실 수도 있어요. 언제나 다정한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에서 계속해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이어지는 음악입니다. 구음 시나위, 박병천의 소리와 징, 원장연의 대금, 이태백의 아쟁, 안옥선의 가야금, 정화영의 장구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박병천의 소리와 징, 원자견의 대금, 이태백의 아쟁, 안옥선의 가야금, 정화영의 장구로 구음신화위 감상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국악방송 황인찬의 길과 음악의 온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책과 문화를 주제로 한 여러 자리를 만나보는 시간, 오늘은 제3회 북앤 콘텐츠 페어 책과 사람 삶을 잇다를 소개합니다. 부산을 중심으로 전국에 자리 잡은 출판 콘텐츠 산업과 기업이 한자리에 모이는 행사인데요. 독립출판사, 작가, 웹 콘텐츠, 전자책, 그리고 플랫폼과 책 문화 공간 같은 분야를 다양하게 만날 수 있습니다. 또 작가들의 강연과 북토크, 사인회도 풍성하게 펼쳐지는데 이런 세미나들이 있습니다. 전설의 아파트 작가 희석, 내게 행복을 주는 그림책 작가 이루리, 강물 앞에서의 나태주 시인, 보통의 존재 작가 이석원, 산문집 그리고 행복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의 이병률 작가 초청, 북토크 같은 겁니다. 또 한국저작권위원회 세미나와 독립출판사, 너튜브 채널 관계자들의 책만큼이나 재미있는 이야기들도 펼쳐진다고 해요. 8월 21일부터 23일까지 부산 백스코 제2전시장에서 진행되고, 자세한 사항과 참여 신청은 북앤콘텐츠페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네, 나태주 시인의 시 강물과 나는 을 솔솔의 노래로 만나보셨습니다. 그곳에 가면 오늘은 제3회 북앤콘텐츠 페어 책과 사람, 삶을 잇다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독서의 계절이라고 하면 가을이 떠오르는데요. 실제 통계를 살펴보면 여름 독서량이 가을보다 앞선다고 합니다. 무더위 속에 시원하게 머물 피서지로 책이 있는 장소를 찾는 것도 참 좋겠죠. 네, 그럼 이어지는 음악인데요. 김덕수의 여러분이 함께하는 공간 만나 보시겠습니다.

김덕수의 여러분이 함께한 공간 감상하셨습니다. 네, 또 이제 마칠 시간 되었는데요. 이 폭염 대응 체계가 총력 가동한다는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아, 참 이 더위가 너무 심각해서 여러모로 진짜 여기저기서 걱정과 고민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밤에도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아무쪼록 건강 상하지 않도록 잘 관리하시고요. 그와 더불어서 내 주변에 살피고 돌봐야 될 사람들이 있다면 그러한 관심 또한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의 끝곡 권병호의 바람 부는 대로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시인 황인찬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정한 밤 보내세요.

잠을 잘 자려면 몇몇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온도는 20도에서 24도 사이에서 수면 효율이 높다고 하고 소음은 아주 작은 속삭임이 들리는 도서관 정도가 좋대요. 빛은 적을수록 좋고 커피는 잠들기 6시간 전에 마셔도 수면을 방해할 수 있다네요. 뭐 스마트폰 사용은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거 아시죠? 뿐이겠습니까? 오늘 낮에 몸을 얼마나 움직였는지, 혹시 알코올 섭취는 했는지, 지금 머릿속에 걱정거리가 얼마나 남아있는지도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오늘 밤 숙면의 조건을 몇 가지나 갖췄을까요? 뭐 이제 와서 다른 건 다 어쩔 수 없다 해도 이 시간 머릿속 걱정거리 내려놓기 같이 해보면 어떨까요? 여기는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지금부터 이세준입니다.

2026년 8월 10일 월요일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문 열었습니다. 첫 곡으로 유재하 씨의 지난날 들려드렸어요. 자, 잠이 안 오는 밤 에어컨 온도도 조절해보고 뭐 조명도 다 꺼보고 자세도 바꿔보고 예? 뭐 갑자기 책을 보기도 하고 다양한 시도를 하죠. 예, 그만큼 잘 자는 게 참 어려운데 오늘 밤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 음밤 듣는 동안 수면을 방해할 만한 스트레스 같은 건 다 잊어버리시면 좋겠네요. 가을모기님께서 입추 매직이라더니 정말 신기하네요. 아직 낮엔 덥지만 바람결이 확실히 달라졌어요.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선선하고 기분 좋은 바람이 불어오니 아 이제 좀 살 것 같다 하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폭염에 지쳐있던 몸과 마음에도 살랑살랑 가을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정말 신기하네요. 지난주에 입추날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입추가 지난다고 해서 갑자기 드라마틱하게 날이 시원해지진 않겠지만 그래도 희망이 좀 생기지 않나요 여러분? 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드라마틱하게 날씨가 바뀌네요. 예전 그 조상님들이 예,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진짜 용하다고 아니 용하가 아니 이상하게 어떻게 표현해 대단하지 위대하시다고 해야 되나 한결 시원해졌죠. 여름에도 아 여름에도래 뭐 낮에도 시원까지는 아니지만 아 이 정도 바람이면 그냥 예, 그 창문을 열어놔도 좋겠다 싶어서 저는 오늘 낮에 하루 종일 모든 창문을 다 열어놨어요. 베란다 문 창문까지 괜찮더라고요. 3034님 서울 40도 찍던 날 전날 아 40도 찍던 날 전날 회식 때 먹은 물회가 잘못됐는지 배가 쥐어짜듯 아파서 응급실 다녀왔네요. 집에 돌아가니 흰 쌀죽과 아이의 만원짜리 한 장 그리고 살아 돌아와서 고맙다고 써있는 편지가 있었어요. 우리 식구들 마음고생시켜서 너무 미안하고 사랑한다고 꼭 전해주세요 하셨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아픈 거는 예, 고생이었고 뭐 예, 누구에게도 예, 권하고 싶지도 않고 다시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경험이지만 야 돌아온 게 너무 훈훈한데요. 예, 이렇게 내가 건강하게 오래오래 잘 살아야 된다라는 이유가 내 곁에 있다라는 걸 확인시켜준 건 아주 값진 일인 것 같습니다. 회복되셨다니 다행이고요. 살아 돌아오신 걸 저도 감사합니다. 폴킴의 노래입니다. 너의 잠을 채워줄게.

폴킴의 너의 잠을 채워줄게. 아이고, 목소리가 얼마나 달콤하고 포근한지. 이 노래 들으시다가 벌써 몇분 주무시는 건 아닌가 걱정이 될 정도네요. 자,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메시지 샵 0302 이용해 주십시오. 덩덕흥 앱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늘꽃님께서 좋은 노래와 좋은 분들이 함께하는 이 공간에서 저도 잠시 즐기고 가겠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해주셨어. 아이고,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6730님, 지난 주말 갑자기 바다가 너무 보고 싶어 포항으로 향했어요. 사춘기 딸들도 데려가고 싶어. 거의 납치하다시피 차에 태웠는데 역시나 입은 툭 나오고 표정은 시큰둥하더라고요. 송도해수욕장에 김원주님도 오신다기에 설렜는데 딸들의 마음은 영 따라주지 않아 결국 아쉬움을 뒤로하고 돌아왔습니다. 같이 바다를 보며 웃고 싶은 건 엄마의 욕심일까요? 하셨는데, 아이고, 참, 녀석들. 그 어차피 차에 탄거 그냥 좀, 어? 협조 좀 해주지. 우리도 그랬을까요? 우리도 어렸을 때 부모님 마음을 이렇게 섭섭하게 했을까요? 예, 언젠가는, 아이고, 내가 왜 그랬지? 예, 또 그렇게 후회하면서 앞으로는 잘해야지 하는 그런 날이 오겠죠. 자, 월요일 월간 그 남자, 오늘은 박창근 씨와 함께합니다. 박창근 씨에게 라이브 선물 받고 싶은 분들 말머리 내 노래 달고 사연 보내주세요. 기쁜 사연, 속상한 사연 다 환영합니다. 지금 우리 유튜브 채팅창 보니까, 예, 지난 주말에 저와 박창근 씨를 둘다 직접 만난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예, 일단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어떤 사연인지는 잠시 후에 창근 씨 모시고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죠. 2부에 K클래식 한잔 같이 넘길 거고요. 오늘도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국악방송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고요. 유튜브에서 국악FM 검색해서 찾아오셔도 되겠습니다. 2554

신청곡 준비되어 있어요. 지난 토요일 준디의 30주년 콘서트는 잊지 못할 최고의 콘서트였습니다. 아직도 감동의 여운이 오래도록 남아있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항상 좋은 노래 들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면서 너드 커넥션에 그대만 있다면 신청해 주셨네요. 예, 저도 감사함을 담아 들려드립니다. 잘 들어주세요.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대한민국 통기타 넘버원 데임기타에서 통기타를, 주식회사 노탈리코리아에서 피부 건강에 좋은 보습크림을, 커피.co.kr 이론스에서 무알콜 스파클링 와인 세트를, 면역 전문 브랜드 NK365에서 멀티

D비타민을 주식회사 밥순우에서 국산 약홍을 통째로 갈아 만든 두유를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잔기지 떡에서 떡 선물 세트를 보내드립니다.

0: 그 남자의 음악, 그 남자의 색깔, 월간 그 남자. 언제나 진심을 다하는 분, 그 진심이 참 아름다운 분, 가수 박창근 씨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왜 이렇게 수척해지셨어요?
0: 아유, 뭐 그냥 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 근데 저는 그렇다 치고 창근 씨도 좀 많이 살이 빠졌는데요.
1: 그래요?
0: 예.
1: 여름이어서 그런가?
0: 좀 탄 것 같기도 하고.
1: 탄 건가?
0: 어. 그러니까 아, 얼굴
1: 오늘 오후에 좀 뛰었더니
0: 얼굴뿐이 아니고 팔뚝까지 아, 구릿빛이 살짝 돌아요.
1: 상대적으로 희신 건 아니고
0: 약간 쟤는 밀가루
1: 많이 희셔.
0: 밀가루 반짝 스타일이잖아요. 많이 물렁물렁해 가지고.
1: 오 예. 근데 말소리에도 리버브가 들린다.
0: 어, 그래요?
1: 오케이. 아, 예. 아, 뭐 상관없습니다. 예,
0: 제 방송에는 예. 안 나가고 네. 있는데. 자, 제 30주년 기념 공연 빛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세상에. 아유,
1: 팬분들이랑 우리 세준 님 정말 행복한 시간을 가지는 모습을 제가 이렇게 지켜봤습니다.
0: 아, 진짜 제가
1: 진짜 축하드립니다.
0: 제가 공연장에서 제대로 표현을 잘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번 공연 준비할 때부터 창근 씨와 창근 씨 그 팬분들께 도움을 너무 많이 받아서 아이고, 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1: 아유, 뭐
0: 아니 심지어 행사가 들어왔었다고 그날.
1: 아유, 그것도 굳이 또 누가 얘기를 했구나 또. 아이,
0: 여자 김보성님께서
1: 그 뭐 알아라고 이제 얘기한 건데. 아 진짜
0: 그 게스트 하면서 관객분들한테 얘기했다며.
1: 예, 저 엎드려 절 좀 받으려고.
0: 여자 김보성님께서 의리의리 행사가 들어왔는데도 쭌디 30주년 콘서트에 말끔히 헤어 재개까지 하고 와주신 의리남 창근님 진심으로 감사해요. 예. 최고 최고 해주셨습니다.
1: 아 맞아요. 야 우리 세준 씨 아니었으면 제가 부산에 어디 그 바닷가에서 제가
0: 세상에. 예. 아니 그게 그 네. 그 바다도 바다고 그 사실 돈이 얼마나 미안해 죽겠네 진짜.
1: 아닙니다. 야. 공연이 좋았습니다. 세준이 공연 너무 좋았어요.
0: 우리 김원준 씨는 포항에 행사 생겼다고 뒤도 안 돌아보고 갔거든요. 같은 날이었고.
1: 그럴 수 있었구나. 야, 예. 그래요. 그 김원준 씨가 그랬단 말이죠. 예.
0: 아하. 아니 아 진짜로 그래서 제가 아 창근 씨한테 이걸 어떻게 제가 뭘로 갚아야 되나
1: 잘 생겨서 그 용서가 됐나 봐.
0: 예. 그 1분짜리 영상 하나로 때웠잖아요.
1: 아 진짜요? 거기서 찍으신 거예요?
0: 아니, 거기서 아니, 찍어서 그 전에 거. 그 전에 해서 주셨죠. 제가 부탁을 해가지고
1: 참 그 M4인가?
0: 네.
1: 어 다 봤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도 한 분이 못 오셨고 네. 세 분이 자신 거죠.
0: 예예. 예. 뭐 그리고 또 그러니까 재훈 씨랑 최재훈 씨랑 백희성 씨
1: 독특한 성향의 분들이 이렇게 다 모이셨던 것더라고.
0: 좀 각양각색이죠. 예. 그리고
1: 즐겁게 해주셨어 진짜.
0: 창근 씨도 와주시고 이제 승화 형도 와주시고 해가지고 공연이 너무 빛이 났습니다.
1: 예. 아주 30주년 축하드립니다.
0: 아유 감사합니다.
1: 예, 80주년 때 뵙겠습니다.
0: 그러니까 80주년에 예.
1: 꼭 뵙겠습니다. 전 약속 지킵니다.
0: 그러면 50년 남았잖아요.
1: 예, 제가 티켓 받을까? 부스에서.
0: 그 약간 학대다. 노인 학대. 우리 100살이 넘는데 그때는
1: 왠지 될 것 같아요. 이게 진짜 말이 씨가 된다고 왠지 될 것 같아.
0: 저도 살아 있어야 되고 창근 씨도 살아 있어야 되고.
1: 조금 그렇구나. 아니 안 그래도 우리 세준 씨가 우리 팬분들 걱정이 많으실 텐데 아프셨다고.
0: 아, 예.
1: 다행히 또 하루만에 또 이렇게 완쾌 되셨어요.
0: 그러니까
1: 야, 다행이다 진짜.
0: 자세히 말씀드리자 자세히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열이 굉장히 밤에 많이 났는데 아직 어려가지고 회복이 빨라서. 진짜 밤새 뭐 약 먹고 이렇게 찜질하고 했더니
1: 세상에
0: 뚝 떨어졌어요 진짜로.
1: 아, 도대체 진짜 아니 속나이가 몇 살이야? 저는 안 돼요. 전 며칠 가야 돼요.
0: 저도 며칠 갈 줄 알았는데

0: 이제 안 돼요.
1: 아니 많은 분들이 이제 도와주셔가지고
0: 국악방송의 힘이기도 하네.
1: 국악방송 힘이에요.
0: 방송을 해야 되니까.
1: 방송 하면 안 하면 또 큰일 나니까.
0: 무서우신 쪽 PD님하고 작가님 막 이렇게 째려보시는데.
1: 예.
0: 나와야지.
1: 만약에 오늘 제가 만약에 못 나왔으면 창근 씨가 열심히 또 했어야 됐어. 12시까지.
0: 이세준의 음악이 좀 뭐야 무슨 밤이야.
1: 야 지금 몇 년을 했는데 아직도.
0: 하여튼 예. 너무 다행입니다.
1: 아유 고맙습니다. 예. 예. 어찌됐건 오늘도 네. 예. 네. 든든한 박창근 씨가 함께해 주시는데
0: 네.
1: 참여 안내 부탁드립니다.
0: 네. 오늘도 라이브 두 곡 들려드립니다. 두 번째 라이브는 여러분 실시간 사연에 불러드리고요. 노래 선물 받고 싶으신 분들은 하고 싶은 이야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사연, 우울한 사연, 속상한 사연, 화나는 사연 일단 다 보내주세요. 제가 준비해온 노래에 맞는 분에게 노래에 맞는 분에게 불러드릴게요. 말머리 내 노래 달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302 우물정 0302로 문자 보내시거나 무료인 덩덕흥 앱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사연이 뽑힌 분에겐 인밤에서 마련한 선물도 드립니다.
1: 맞습니다. 첫 번째 라이브는 미리 사연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한 분 뽑았는데 어떤 분을 위해서 준비해 오셨을까요?
0: 아 짧고 굵은 사연이에요.
1: 네.
0: 루피님의 사연입니다.
1: 네.
0: 결혼한 지 20년이 넘었어요. 어느 날 남편을 보니 흰머리도 많고 이마 주름도 굵고 노안이 왔다면서 돋보기 쓴 모습이 짠하더라고요. 남편에게 사랑해 라고 하려다 남편 놀랄까봐 참았습니다. 남은 인생 이렇게 측은지심으로 살아가야겠어요.
1: 네. 측은지심. 루피님의 사연인데 측은지심.
0: 근데 진짜 도끼리. 이 사연 자체가 짠했어요.
1: 그러니까 이건 우리네 사는 모습이잖아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0: 네. 아마 제가 느끼기에는 이 상황에서 사랑해라는 말은 마음속에서 나왔다는 거잖아요.
1: 네.
0: 진짜 사랑인 것
1: 같아. 그렇죠. 찐사랑이다.
0: 찐사랑. 진짜. 뭐, 사랑해.
1: 뭐 사람에 따라서는 이럴 수도 있잖아요. 흰머리 보자. 아우 자기 벌써 흰머리가 이렇게 났어.
0: 뒤통수 안 맞으면 다행이다. 뭐 이거.
1: 염색 좀 해. 뭐 이러면서. 이마 주름 죽고. 아우 보톡스라도 맞아야 돼.
0: 아 그 상처다.
1: 상처지.
0: 상처다.
1: 예. 근데 다른 말들 다 하나도 안 떠오르고 사랑해란 말이 떠올랐다.
0: 지금 좀 하세요. 못하셨으니까.
1: 그게 왜 참으셨어?
0: 지금 빨리 하세요. 빨리. 자, 얼른.
1: 하나, 둘, 셋.
0: 이게 콧물이 나오네. 이거 사연이 감동적인데요.
1: 약간
0: 진짜 저 감동적이었어요.
1: 핑 돌았어요. 예, 사랑해. 이렇게 같이 늙어가는 내 옆지기에게. 측은지심을 느끼며 그 마음이 사랑해라는 단어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건 진짜 이거는 진짜 행복의 어떤 소질이 있는 분들 아니면은 불가능한 겁니다.
0: 행복의 소질이 있는 야 이건 명언인데요. 행복의 소질이 있는 분. 와 이 진짜 명언이다.
1: 그 소질 없는 사람들은 똑같은 환경에서도 행복을 못 느낀단 말이에요.
0: 그렇겠네요. 흰머리 보고 주름 보고 사랑해라는 말이 나온다는 아 이거 진짜 감동입니다. 자 루피님 감동입니다.
1: 자 여러분 많이 배우셨어야 돼요.
0: 예, 예. 진짜
1: 네 옆지기에 이런 모습이 보이거들랑 사랑해라고 꼭 말씀해 주세요. 아 스스로는 어때요 상근씨 스스로 짠하다 느낄 때 있어요? 잘 안 보일 때?
0: 응? 안경을 다 바꿔야 돼요 좀.
1: 시력이...
0: 안경점에 지금 못 갔어요 아직.
1: 시력이 더 안 좋아져서?
0: 안 맞아.
1: 안 맞아.
0: 이게 이제 여기까지 가야 될 것 같아. 여기까지 가면 잘 보여요. 똑똑히 잘 보여. 그래서 참 감사한 건 이렇게 작가님께서 글씨를 크게 해주셔서 참 감사해. 어디 가면은 네. 안 보여.
1: DJ가 기본적으로 이거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0: 아 진짜 감사합니다.
1: 우리는 진짜 이제 젊은 DJ들 하는데 못 가.
0: 못 갑니다. 공연장 저 콘티 저 뭐야 거시기 그
1: 큐시트.
0: 큐시트. 예. 제가 막 화를 막 내잖아요.
1: 예, 예.
0: 매니저한테 뭐냐고 지금 웃자란 말이야. 막 제가
1: 니 볼라고 만들었나.

0: 니만 보면 다야.
1: 어 네. 맞아요. 진짜 그거 차라리 외우고 말지. 내가
0: 그럼요.
1: 들었고 지나죠.
0: 짜증나요.
1: 자 우리 루피님에게 어떤 노래 불러주시면 좋을까요?
0: 아 이거 밤에 이거 조금 질러도 되나 모르겠는데 이게 그러니까 좋지. 이제 사랑 사랑해 하는 사랑해가 많이 들어간 노래 할게요. 제 노래 어느 목석에 사랑.
1: 사랑에 몇 번 들어가지? 저 세워볼게요.
0: 한 열 스물 마흔 5번 정도. 예.
1: 제가 좀 세워볼게요. 예. 자 박창근 씨의 어느 목석의 사랑, 예 우리 루피님께 예, 들려드리는 선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예, 사랑을 같이 헤아리면서 들어보도록 하죠.

0: 아, 열창의 아주 막 열정적인 하모니카 연주에 중간에 기타를 툭툭 두드리면서 타악기까지 1인 3역을 해내셨어요. 아, 어느 목석의 사랑.
1: 예.
0: 사랑해. 이 세 다 까먹는다, 야, 이거.
1: 그러니까 사랑해는 저 모르겠어요.
0: 16번쯤 나온 것 같아요, 지금.
1: 저도 샘 하다가 틀릴 뻔했어. 아, 얘기 꼭 해야지라고 샘하다가 중간에 예. 틀릴 뻔했어.
0: 아니, 노래하시는데 계속 네. 박창근 채팅창에 쫙 올라와요. 뭐 사랑해요, 아, 박창근 사랑해요. 이게 이제 창바라기님께서
1: 아.
0: 채팅창에 갑자기 왜 이렇게 쓰시나 하겠다. 노래 중간중간 팬들이 채우는 추임새예요. 중간에 박창근 이거 한번 거기.
1: 아, 이거구나. 곁에 있어도 당신은 박창근. 부끄럽네.
0: 아, 예, 예. 그러니까 공연장에서 예. 같이
1: 들으시더라고요. 예.
0: 장관이겠다. 예. 작은 기다림님께서 사랑해가 16번 나왔어요 주셨는데.
1: 아, 16번이요?
0: 16번.
1: 생각보다는 적네.
0: 앞에 그냥 사랑이란 단어는 더 많이 나오는데 그냥 사랑해는 16번이었습니다. 행복충만님, 편곡이 너무 아름답네요. 사랑이 마구마구 샘솟을 것 같아요.

0: 여사님, 사랑이란 말은 언제 들어도 참 좋다. 사랑합니다들. 1279님, 구릿빛 박창근님, 건강과 넘치시네요. 해주셨습니다.
1: 우리 세준 씨는 이제 우유빛이고 저는 구릿빛이 되는 거야.
0: 그렇죠.
1: 우유빛과 구릿빛.
0: 아, 초코우유. 초코우유.
1: 초코우유. 예, 난 초코우유 좋아해요.
0: 아, 저는 흰 우유가 좋아요.
1: 그럼? 네. 그러니까, 야, 닮아간다. 예. 살결과 닮아간다. 아,
0: 그런가? 예. 자, 루피님에게 예. 이음밤에서도 선물 드릴게요. 성함 그리고 선물 받을 주소를 문자로 보내주십시오. 자, 잠깐 쉬면서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말머리 내 노래 달고 사연 계속 보내주세요. 김광석입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곳.

0: 김광석 씨의 노래 듣고 왔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안 했구나. 지난 7월 17일 날 저희 가족들이
1: 7월 17일
0: 예, 그 금요일이죠. 그 제헌절인데 어디 통영으로 가족 여행을 가서
1: 통영.
0: 제가 운전을 하고 우리 가족 넷이 이렇게 내려가다가 저 어디 저기 여산인가 뭐 그런 휴게소 같은데 예. 내려서 저 화장실 갔다 왔는데 예. 와이프가 오빠 저기 박창근님 팬들이신 것 같아요. 봤는데 버스가 몇 대 서 있는데 거기 단체로 어디를 이동하시다가 이제 쉬러 그 휴게소에 들어오셨더라고요. 근데 티셔츠를 딱 보면 알잖아요.
1: 주황색?
0: 주황색. 아, 거기 포근이 뭐 박창모 이렇게 써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저도 모르게 인사를 해야 되나 이렇게 하다가 너무 그지꼴로 있어가지고.
1: 야, 아니 좋아하셨을 텐데 팬분들이.
0: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0: 창근 씨도 그날 어디 정읍인가 어디서
1: 그랬나
0: 있었던 거
1: 같아요. 저는 과거는 다 잊어버려요.
0: 아, 그래 좋은 생각.
1: 하여튼 정읍은 공연했었어요.
0: 그 정읍 공연하는 예. 날이었던 예. 거예요. 그래서
1: 콘서트 있었어.
0: 팬분들이 이제 네. 버스 대절에서 진짜 예. 말로만 듣던 버스 대절에서 같이 이제 이동하시는 걸 제가 목격했다니까
1: 어, 그게 7월 17일이구나.
0: 야, 와, 반가웠어요.
1: 그 저기 그 인사는 안
0: 아 하고 인사는 못했죠. 예.
1: 빨리 도망가자면 이렇게.
0: 도망가진 아니고 저도 옆 그 옆을 지나가는데 아무도 저를 못 알아보셨고.
1: 어, 알아볼 텐데.
0: 저도 차에 들어가서 이제 인지를 해가지고.
1: 아, 하셨구나. 아,
0: 신기했어요. 예. 예. 그렇더라고. 아니 요즘 어디 무슨 굉장히 인기 있는 트로트 가수들이 어디서 공연한다 그러면 그렇게들 버스로 막 다니시잖아요. 아. 야 역시 박창근 씨 팬덤이 장난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아니, 들더라고요.
1: 아니 이제 그 우리 팬분들은 님들은 네. 이제 약간 소풍 같아 소풍.
0: 딱 그 표정이었어.
1: 어, 그냥 어. 어, 뭐 공연 보는 것도 좋지만 어떤 그걸 이제 핑계 삼아
0: 예.
1: 놀러 같이 가셔서 막 맛있게 드시고. 어. 이제 좀 나들이 하시고 이런 어떤 행복함.
0: 그러니까
1: 저도 보니까 참 좋아요. 보게.
0: 저희는 가족 여행 가는 사람들이었는데 저희보다 표정이 훨씬 어, 밝으시니까.
1: 그죠. 밝으셨죠.
0: 너무 어. 보기 좋았습니다.
1: 아유 참.
0: 자, 예. 또 하고 싶은 얘기는 너무 많은데 우리가 그래, 또 사연 그래. 가야지.
1: 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0: 이렇게서 해버렸어요. 네. 자, 내 노래 예. 내 노래 불러주세요 하셨. 어떤 사연들 좀 소개해드릴게요.
1: 예, 2783님 20년 만에 저도 다시 학생이 되었어요. 하고 싶은 공부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교수님들과 비슷한 나이지만 배움에는 나이가 중요하지 않겠죠? 잘하고 있다고 용기 내라고 용기송 부탁드려요.
0: 아,
1: 용기 잘 내셨습니다.
0: 예, 예, 너무 예. 훌륭하십니다. 예, 예. 예. 자, 5756님.
1: 예, 5756님. 저는 전화로 먹고 사는 직업입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울리는 전화벨 소리에 어떤 날은 벨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답답합니다. 이렇게 힘들 때는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이런 날 위안이 될 노래 들려주세요.
0: 아,
1: 하, 이거 진짜 스트레스겠어.
0: 쉬는 날은 전화기 어. 쳐다보기도 싫겠다 아주.
1: 저는 전화기 좀 던져놓고 있거든.
0: 그러니까요.
1: 좀... 사실 오지도 않지만.
0: 잘 안 와?
1: 제가 잘 봐지도 안 하고 아. 전화기는.
0: 근데 아. 우리 5756님 같은 경우는 또 어찌됐건 본인 표현대로 그러니까. 아, 나를 먹여 살려주는 거니까. 예.
1: 또 그 막 이렇게 막 스트레스 또 이렇게 속으로 이렇게 쌓이시고 또 친절하게 받아주셔야 되고 하니까.
0: 아마 네. 대부분 이 직업을 가지신 분들 대부분 이런 심정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마디 어. 말 한마디라도 좀 따뜻하게 하고 서로 배려하고 그래야겠다.
1: 아 저도 반성되는데.
0: 그러니까 저도 아, 진짜. 저도요. 예. 알게 모르게 다 있지 뭐.
1: 그러니까 아 저는 정중하게 따지는 편이거든요. 아 이제 안 따져야 돼.
0: 예의 다 갖추면서 꼬치
1: 그냥. 아 예 반성합니다.
0: 네.
1: 예. 1010님. 큰아들 손녀가 일주일 와 있다가 가니 마음이 허전하네요. 박창근님 노래 들려주세요. 야 일주일 그러게 이 빈자리가 크대. 진짜.
0: 일주일이면은 이제 어느 정도 습관이 되어버렸잖아요.
1: 예. 그러니까 집에 사람이 있다가 가면 아 한동안 이렇게 약간 예 뭐 이렇게 막 어떻게 될지 모르고 막 그런 거 있잖아. 안절부절.
0: 옛날에 무슨 광고에 보면은 이제 손자 손녀가 오면은 좋아하다가 갈 때 더 좋아한다고 그러던데 그게 사람마다 다르나 보네. 애들 올 때 와우 했다가 갈 때 올래 하고 막 이랬잖아요.
1: 아들 상태에 따라 다른가 봐. 그죠?
0: 맞네.
1: 진짜. 아, 맞네. 여기 손녀분은 진짜 참하신 예. 분인가 봐요.
0: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1: 예. 네. 모자이크 님 딸이 다이어트 결심하고 밀가루 끊겠다더니 내일부터 할까? 라고 5분마다 물어봐요. 5분마다 물어봐요. 딸한테 그만 물어보고 결심 지키라고 말 좀 해주세요. 아, 참네.
0: 엄마 냉정하시다.
1: 뭐 네, 그래 해보세요 그냥. 그냥 그래. 엄마 뭐 내일부터 할까? 어? 내일부터 할까? 어? 어?
0: 내일부터라도 해.
1: 내일부터라도
0: 따님은 해. 이거잖아요. 엄마. 내일부터 하라고 나 그냥 오늘은 먹으라고 빨리 얘기해줘 계속 이러고 있는 건데
1: 그러니까, 예. 나이 좀 들면 잘 안 먹게 되잖아 속이 소화가 잘 안 될 걸
0: 이 밤에는 특히나 부대께서 그러니까, 못 먹어요 예,
1: 그때까지 기다리지 뭐 예, 기다리세요
0: 먹을 수 있을 때 좀 예. 먹으라 그러세요 그냥
1: 예, 예. 또 할까요?
0: 네
1: 3064님

0: 사춘기 중3 딸과 고3 딸이 방학을 했는데 잠을 너무 오래 자요. 어제는 밤 12시에 자서 오후 4시간 넘어 일어나는데 이게 정상인가요? 고민하다가 내일 수면 클리닉 가보려고 합니다. 꼭 계약 전에 수면 패턴을 고쳐줘야겠어요. 근인님 응원해 주세요. 정상인데.
1: 보통 몇 시간 자요?
0: 중고 때는
1: 네.
0: 24시간도 모자라지 않아요?
1: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 아까 먹을 수 있을 때 먹으라 그랬잖아요. 잘수
0: 그러니까,
1: 있을
0: 아이 그
1: 때만
0: 맞아.
1: 자요.
0: 지금 저는 잠이 안 와가지고 넷플릭스 봤다, 책 봤다가
1: 이게 자는 것도 체력이 필요하거든.
0: 예.
1: 그래서 어르신들이 이렇게 일찍 일어나신대잖아요. 체력이 달려서.
0: 그러니까 진짜 잘수 있을 때푹 주무세요.
1: 우리 애들 아니라고 막 그냥.
0: 아니요, 난 진짜 응원합니다. 진짜.
1: 방학 때좀잘 수도 있죠, 뭐. 에이.
0: 나이 들어 보면
1: 네.
0: 다 아니 이그 어머님도 그러시면서 그 아시면서 왜 그래요?
1: 한 분만 더 소개합니다.
0: 예, 2379님, 오늘은 사랑하는 며느리 박지의 생일인데 축하해 주세요. 이쁜 손자 낳아주고 잘 키워준 며느리가 너무 이쁘고 사랑스러워요. 손자가 10개월 됐는데 그동안 부부가 고생이 많았답니다. 장근님이랑 쫀디가 같이 생일 축하송 불러주시면 안 될까요? 야,
1: 그냥
0: 박지혜님
1: 넘기기
0: 생일.
1: 너무 힘든 사연이긴 하다, 이런 사연들이.
0: 우리 쫀디께서 좀 어떻게 좀뭐 몸은 좀 불편하시지만 좀 어떻게 뭐좀안 될까요?
1: 생일 축하송?
0: 뭘 해야 됩니까?
1: 아니, 오늘 생일 축하송은 따로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생일 축하합니다.
0: 아, 8월에 태어난 이거 알고
1: 그것도 좋아요.
0: 생일
1: 8월에.
0: 알고 계세요?
1: 아니, 알죠.

0: 아유, 우리 8월에 태어난 박지혜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1: 그러게.
0: 자, 오늘 그럼 일단 그 노래 사연의 주인공, 노래 주인공 한번 뽑아주세요.
1: 큰일 났네.
0: 노래가 뭐야?
1: 잠깐, 뭐 앞에가 뭐, 아, 노래를요 뭘 할까 지금 고민 중이다가
0: 아직도?
1: 아, 아까 뭐지? 앞에 저기 그 전화로 먹고 사는 직업도 있었고 그리고... 가슴이 답답할 때는
0: 예?
1: 저 막 트인 그 저기 제가 바다를 한번 가서
0: 좋죠. 예.
1: 소리를 한번 질러보는 거야.
0: 오.
1: 가끔 저도 그러면 아주 시원하잖아.
0: 시원해지죠, 아주.
1: 막 그냥 바다를 향해서 그냥 막 욕을 해도 되고.
0: 뭐 막 그건 알아서 하시고.
1: 야이들아. 이렇게 하면 진짜 시원합니다. 진짜 진짜 우리도 그렇게 해서 풀고 살잖아 무대에서.
0: 이 사연에는 진짜 그게 딱 어울리는 것 같아요. 오칠오룡님께는.
1: 예. 예. 바다가 생각나는 아주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노래를 하나 해볼까 싶은데요. 바닷가에서라는 곡인데 우리 세준님 아실 수 있을까요? 안다성님 노래.
0: 예예 예, 알죠.
1: 이거 한번 해볼까요?
0: 진짜 오랜만에 예, 들어본다. 예.
1: 파도 소리 들리는 쓸쓸한 바닷가에

0: 안다성님의 노래죠. 예. 진짜 뭐 바닷가를 거니는 그런 느낌이 막 드는 것 같아요. 예.
1: 그죠?
0: 거기다가 대고 이제 예. 욕만 하란 얘기죠. 아. 큰 소리로.
1: 아 이게 근데 여름 노래는 아닌 것 같다. 코트 깃을
0: 그럴 수도 있겠네.
1: 복사장 가서 이제 파도 치는 바로 앞에 서서 갑자기 막 해버리는 거지 진짜.
0: 6544님 소리 지르러 바다 가야겠어요.
1: 갑시다. 네,
0: 많은 분들이
1: 진짜.
0: 지금 출발하시고 시동 걸고 계십니다.
1: 좋다. 갑시다.
0: 예. 자 월간 그 남자 박창근 편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 사연 주인공들께는 네. 저희가 선물 챙겨 드릴게요. 네. 자 가시기 전에 예. 아,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니 가시기 예. 전에 참여 안내 좀 부탁드립니다. 예.
1: 예. 이 시간에 라이브 선물 받고 싶으신 분들 사연 보내주세요. 여러분 사연에 맞는 라이브 준비해 오겠습니다. 유튜브 인별그램에 링크 걸어놨으니까 클릭하고 남겨주세요.
0: 네 오늘도 너무 멋진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아이, 감사합니다.
0: 예 하모니카의 휘파람까지. 예.
1: 얼른 저 건강 회복하시고.
0: 아 저 아니 좀 말짱해요. 아직 아직 어려서 회복이 빠르다니까.
1: 부러워랑.
0: 자 성시경의 제주도의 푸른 밤 같이 들으면서 창근 씨 보내드리고 다음 달을 기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여러분 건강하세요.

국악방송을 내 손안에 담는 방법 알고 계신가요? 스마트폰에 덩덕쿵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언제 어디서나 국악방송 라디오를 편하게 듣고 TV 프로그램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편성표 보기, 홈페이지 이동, 다시 듣기도 가능한데요. 이 방송 중에는 사연도 남기실 수 있어요.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 검색창에 덩덕쿵 또는 국악을 검색해보세요. 덩덕쿵 애플리케이션이 자동 검색됩니다. 앞으로는 국악방송 앱 덩덕쿵으로 언제 어디서나 우리 음악을 즐겨보세요.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2부 문을 열어준 곡은 김광진 씨의 노래였습니다. 행복을 주는 노래. 아, 자, 여러분 지난 주말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자, 핸드폰에서 지난 주말에 찍은 사진 좀 보내주십시오. 우리 사진 보면서 얘기 좀 나눠볼까요? 오늘도 5분 추첨해서 선물 드릴 거고요. 스태프분들 투표로 한 분 뽑아서 유튜브에 사진도 올려드리고 그분께는 선물 두 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인증샷 샵 0302로 받을게요. 이미지 전송에는 기본적으로 100원이 듭니다. 새싹 문자 두 개만 소개해드릴까요? 7516님 처음 듣는 방송 보이는 라디오도 있네요. 좋은 음악에 좋은 분들이라 자주 들어올 것 같은 좋은 예감이 들어요. 이세준님 콘서트 보고 이 방송도 알게 되어 감사합니다 해주셨는데, 아 그렇군요. 예, 새로운 손님이시군요. 단골 손님이 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자주 뵙게 되길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3710님 역시 새싹 문자입니다. 오늘 밤 공원에는 산책 나오신 분들도 많았고 나자바바라 하며 뛰노는 연인들도 있었고 가족끼리 자전거 타는 모습도 보였고 등 마주대고 앉은 노부부도 보였고 바람까지 끈적임 없이 시원하니 너무 좋았어요. 여기 남쪽 해안지방은 강풍이라 모자도 몇 번 날아갔답니다. 하하, 뭐 너무 더워요. 쪄 죽겠어요. 막 비 좀 맞으면 좋겠어요. 이런 문자들만 그득그득 했었잖아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근데 주말 사이에 세상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평화로운 풍경이라니. 물론 강풍 때문에 모자도 몇 번 날아가긴 했다곤 하지만 그래도 좀 더위가 한풀 물러가서 너무 다행이고요. 근데 이 시원함이 온전히 그냥 가을이 온다라기보다는 어떤 멀리 있는 태풍의 영향이다라는 얘기도 들리는 것 같아서 우리가 또 긴장을 늦추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도 더불어 드네요. 일산 멋쟁이님께서 날씨가 많이 시원해졌어요 하시면서 이 노래를 부지런히 신청해 주셨네요. 이문세 씨입니다. 가을이 오면.

엔시아의 목소리였습니다. 기억날 그날이 와도. 청해 주신 분은 잠수준비생님이신데요. 입추도 지나고 살짝 가을을 타려는 건지 한동안 은둔형 생활을 해볼까 했는데 오늘 하루 만에 비어있던 8월 약속을 4개나 잡았어요. 크크크크. 잠수 타겠다던 다짐이 무색해졌네요. 이럴 땐 마음먹은 대로 잠시 쉬어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냥 흘러가는 대로 지내는 게 좋을까요? 취업준비생은 많이 들어봤지만 잠수준비생은 제가 처음 들어보는데 잠수도 취업만큼이나 이게 쉬운 게 아닌 모양이네요. 하루에 약속을 4개나 잡는데 무슨 잠수야? 뭐 예, 마음먹은 대로 잠시 쉬어가는 것도 좋고요. 예, 그냥 흘러가는 대로 약속 잡는 것도 좋고요. 뭐든 예, 남들이 떠밀어서 억지로 떠밀려서 하는 어떤 결정이나 판단이 아닌 스스로 내린 그것이라면 무엇이든 다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예. 4161님 주말 사진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볼게요. 아버지 팔순이라 함양에서 서울 다녀왔어요 해주셨습니다. 예, 아주 화목하고 아름다운 가족 사진 찍어서 보내주셨어요. 저 뒤에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현수막도 걸려있고요. 다는 안 보이지만 오래오래 점점점점 행복하셔서 점점점점점 그래요. 아유 얼마나 좋았을까요. 사랑하는 사람들 다 모여서 가장 기쁜 날을 축하하는 사연. 예, 행복이 묻어나는 사진 감사합니다. 1566님 어제 오랜만에 식물을 보러 갔었습니다. 어? 식물을 보러 어딜 가요? 식물에 대해 잘 모르시는 이세주님. 저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네 이분. 이건 해오라기 난초인데 백록과의 해오라기를 닮아서 붙은 이름이랍니다. 예쁘죠? 하셨는데 해오라기

아, 헤오라기래. 헤오라비. 읽기도 못하네. 헤오라비도 모르겠고 백록가의 헤오라 모르겠다. 아무튼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이쁜 건 저도 알겠습니다. 다시금 읽어드리자면 헤오라비 난초인데 백록가의 헤오라기를 닮아서 붙은 이름이라고 해요. 예, 아유 진짜 세상에 뭐 저런 꽃이 다 있어. 뭐 새, 하얀 새같이 생겼어요. 진짜 헤오라기같이. 구사일사님, 주말에 모처럼 걸으며 멋진 하늘을 보면서 심쿵했답니다. 제가 심쿵한 하늘에 쫀디도 심쿵하실지 하셨는데, 뭐 너무 멋지다. 저 옆에 햇무리도 아주 멋지게 그냥 단순히 동그란 것이 아닌 조금 전에 봤던 해오락이 비슷하게 막 날개를 펼친 듯한 에, 파란 하늘과 흰 구름과 밑에는 물이네. 또 나무도 있고. 이거는 촌스러운 얘기지만 달력이다, 달력. 응? 한 7월, 8월 달력 사진으로 해도 저 옆에 아름다운 여성이 좀 걸어가고 있으면 완벽하다. 구사일사님 셀카 좀 찍어주시지. 신청해 주신 곡입니다. 예, 이적의 하늘을 달리다.

이무진 씨의 아주 귀여운 노래였던 것 같아요. 잠깐 시간 될까? 이 노래는 2806님이 청해 주셨는데요. 사진도 보내주셨습니다. 경북 상주에 있는 갑장산 계곡에 갔어요. 시원한 바람과 졸졸 흐르는 계곡물 덕분에 복잡했던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지더라고요. 바쁘게 살다가도 이런 쉼이 꼭 필요하다는 걸 다시 느낍니다. 하시면서 졸졸 흐르는 계곡물에 발을 담그고 유유자적 즐기고 계시는 본인이신 거죠? 예, 2806님의 사진도 올려주셨습니다. 아우 진짜 예, 그늘진 그 평평한 돌을 하나 잘 골라서 앉으셔가지고

가지고 발목까지 물 담그시고 왼쪽 팔목 쪽에 뭔가 이렇게 보호대 같은 걸 하셨는데 그냥 하신 건지 아니면 어디 불편하신 건지 그게 저는 눈이 가네요. 예, 그냥 멋으로 하신 것이길 바랍니다. 멋있긴 멋있거든요. 정해주신 노래 이무진의 잠깐 시간 될까. 예, 같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주말 사진 사연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5299님 한동안 폭염에 너무 더워 플로깅을 못하다가 오랜만에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에 기분이 좋아서 집게 들고 밖으로 나가 쓰레기 줍고 왔어요. 시원한 음료 건네주시는 상가 사장님의 따뜻한 마음 덕분에 더 행복한 하루였네요 하시면서 집게와 쓰레기 봉투도 같이 사진 찍어가지고 보내주셨고 가득 찬, 예, 꽉 찬 쓰레기 봉투도 남겨주셨습니다. 아, 우리나라가 참 뭐도 좋고 시민의식도 좋고 뭐 치안도 좋고 물건이 안 없어지고 뭐 이렇다고 하지만 여전히 지저분한 곳은 너무 지저분해요. 특히나 담배꽁초 같은 것들 쌓여있는 거 보면 진짜 정 떨어질 정도로 너무 더럽게 진짜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 그래서 한쪽은 또 이렇게 우리 훌륭하신 분들이 치우고 계시고 버리는 사람들 따로 있고 치우는 사람들 따로 있고 이래도 되나 싶네요. 우리가 지금 뭐 경제적으로 뭐 어떤 뭐 일본을 많이 이제 다 따라잡았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아직 이 길거리 깨끗한 것만큼은 예 뭐 몇몇 군데는 또 다르겠지만 전체적인 평균 봤을 때 아직 먼 것 같아. 개인적으로 그건 꼭 따라잡고 싶은데 아. 저희 세대에서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아이 참. 자, 5299님. 한동안 폭염에 너무 더 아, 이거 읽었구나. 얼마나 제가 마음이 그 간절하면 한번 또 읽으려 그러잖아. 6544님. 영화관에서 스파이더맨을 보고 왔어요. 딸아이가 보고 싶다고 해서 갔는데 제가 더 신났던 것 같아요 하시면서 팝콘을 아주 그냥 신나게 드시는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아 요즘 재밌는 영화가 많나 봐요. 한동안 극장이 너무 이제 장사가 안 된다고 날 걱정이라고 이런 얘기도 많았는데 최근에 명작들이 많이 개봉을 해서 많은 분들이 극장을 찾으시는 모양입니다. 뭐 아무래도 가장 최근 화제작은 호프, 예, 한국 영화 호프랑 최근에 개봉한 스파이더맨도 있고 또 오디세이, 예, 뭘 봐도 다 재밌다고 하던데 하나도 못 봤네요. 준디는 예, 언젠가는 저도 보고서 예, 여러분들과 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제 공연 끝났으니까 조금 아니야 모르겠다. 6544님의 행복한 사연까지 함께 해봤습니다. 데이브레이크의 팝콘 듣겠습니다.

박다혜님의 시작의 아이라는 곡이었습니다. 이 노래는 3398님이 청해 주셨는데요. 훌훌 떠나고픈 오늘의 마음에 딱 떨어지는 노래 신청합니다 하셨는데 어디 그렇게 떠나고 싶으실까요? 시작의 아이 같이 들었습니다. 3064님, 지난 주말에 방학을 맞은 딸들과 광명 동굴로 가족여행 다녀왔어요. 바깥은 찜질방 같은 무더위였지만 동굴 속은 시원해서 피서하기 정말 좋았답니다. 여름 휴가는 동굴 강추합니다 하셨는데 안 그래도 막 이제 인터넷 기사나 뉴스 보면 동굴 휴가에 대해서 많이 언급해 주시더라고요. 진짜 시원하죠. 거기는 진짜 에어컨 틀어놓은 것처럼 동굴 안에 조명으로 엄청 멋지게 잘 꾸며놓는구나. 예전에는 어렸을 때 동굴 뭐 제주도 만장굴 이런 데 몇 번 가봤는데 좀 솔직히 무섭더라고요. 가뜩이나 서늘한데. 근데 저 정도면 너무 예쁘다. 잘 다녀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기회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말 풍경 나눠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일단 선물 받을 다섯 분을 발표를 해드릴게요. 2806님, 6544님, 7792님, 6083님, 1566님. 다섯 분 당첨되셨습니다. 그리고 제작진의 투표로 선정된 오늘의 베스트 포토, 예, 한번 좀 올라갔나요? 예예, 예. 너무 예쁘죠? 세상에. 1566님이세요. 어제 오랜만에 식물을 보러 갔는데 헤오라비 난초라고 소개해 주셨죠? 제가 인터넷에서 좀 찾아봤어요. 사진 보시면서 제 얘기 좀 들어보실래요? 헤오라비 난초의 전설이 있습니다. 오랜 옛날 한 처녀와 강 건너 마을 선비의 아들이 서로 사랑하였는데 이 소문이 마을에 퍼지자 선비는 아들을 엄하게 꾸짖으며 결혼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총각은 처녀가 사는 마을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칡덩굴로 만든 다리가 끊어져 강물에 늘어져 있었어요. 그때 총각이 건너 마을을 바라보았더니 그곳에 사랑하는 그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총각이 칡덩굴을 타고 강을 건너다 그만 물살이 휩쓸려 멀리 떠내려가자 처녀도 강물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 후 강가에는 하얀 새처럼 생긴 두 송이의 꽃이 피었는데 이 꽃을 날개를 부러워하던 두 젊은이의 넋이라 하여 헤오라비 난초라고 불렀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야생화 헤오라비 난초 꽃말은 꿈에도 만나고 싶다라고 하며 특별한 아름다움을 지닌 꽃이라서 자생지 훼손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자생지 확인 및 보호가 요구되기도 하는 야생화 얘기가 너무 많이 갔다. 어디서 끊어야 될지 몰라가지고. 아무튼 너무 예쁜 사진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도 네, 우리 유튜브로 함께 시청하시는 분들은 덕분에 예쁜 사진 같이 감상하였습니다. 자, 이제 사진 뒤로 하고 K 클래식 한 장 넘기러 갑니다요.

K-클래식 한 장, 이 시대의 다양한 우리 음악 이야기를 매일 한 페이지씩 담아봅니다. 정선아리랑 노랫말이 정말 다양합니다. 사랑과 이별, 시집살이 하소연, 신세한탄의 세태풍자까지 보통 사람들이 살면서 느끼는 온갖 애환이 담겼죠. 정선아리랑이 품은 토속적인 정서는 참으로 풍성하고 방대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정서, 그 마음을 오늘의 청중에게 더 잘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그런 고민 끝에 탄생한 것 같은 곡이 있네요. 서도 소리를 바탕으로 정말 다양한 시도를 해온 소리꾼이자 아티스트 이희문. 무용가이면서 작곡가로, 음악감독으로 활동을 하면서 국악인들과 협업을 해오고 있는 김재덕. 이 두 사람이 오늘의 정선아리랑을 만들어 들려줍니다. 김재덕의 은은하고 미니멀한 반주, 그 위에 이희문의 소리가 더해지는데요. 몽환적인 분위기와 감각적인 사운드가 아주 묘하게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이 여름밤 우리를 정선 아우라지로 데려다 줄 것만 같은 곡, 김재덕, 이희문이 함께 들려드립니다. 정선.

우리 어머니 날 낳으실 적에 고비 고사리를 잡섰나? 왜 이다지도 살아갈 길이 굽이굽이 많은가? 노랑 저고리 연분홍 치마를 받고 싶어 받았나? 중매쟁이 말 한마디에 울며불며 받았지. 아이고, 고단하고 고달프다, 시집살이. 그쵸? 이렇게 토속적인 정서를 실험적인 사운드에 실었습니다. 강렬하면서도 섬세한 이희문의 목소리가 감정을 생생하게 전하고 김제덕의 연주가 울림을 더하죠. 운허님, 와, 첫 소절부터 사로잡는 목소리. 아, 박은영님, 이음밤 출연하셔서 언급만으로도 반가운 이희문님. 개인적으로 이희문님의 목소리는 딱 일단 한번 걸려들면 노래 끝날 때까지 빠져나오기가 되게 힘든 것 같아요. 예, 어지간한 냉정함 갖고 있지 않으면 중간에 노래를 끊는다든가 돌린다든가 이러기 힘든 목소리인 것 같습니다. 자, 김제덕과 이희문이 함께한 곡 정선, 오늘의 K클래식 한 장이었습니다. 허윤정의 가야금 연주곡 이어드립니다. 끌림.

허윤정의 가야금 연주 끌림, 예, 듣고 왔어요. 자, 7426님께서 사연 주셨는데요. 작곡 전공하는 딸이 주중에는 레슨 받고 연습하느라 눈꽃 뜰새 없이 바쁘고요. 주말에는 카페 알바를 해요. 이번 여름방학에는 새 식구 가족 사진을 찍자고 딸이 말했는데요. 가족 사진은 더워서 못 찍고 딸과 함께 네컷 사진을 처음 찍어봤네요. 오렌지 머리 헤어스타일 잘 어울리나요? 하셨는데, 어머나 세상에. 사진만 봐서는 누가 딸이고 누가 어머니인지 잘 모르겠어요. 따님한텐 비밀입니다. 아마도 뭔가 정황상 오렌지 가발 쓰신 분이 우리 7426님이신 것 같은데, 예, 너무 보기 좋습니다. 우리 따님이, 예, 요즘 젊은이들이 대부분 그렇듯이 참 고단한 삶을 살고 있군요. 예, 꿈을 위해서, 예, 미래를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예, 헛된, 예, 노력이 되지 않기를 바라겠고요. 멋진 곡을 발표하는 그날이 빨리 오면 좋겠네요. 7792님, 어제는 남편의 75번째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아들, 며느리, 사위, 딸, 손주들 다 모여서 맛있는 음식 먹었어요. 딸이 운영하는 주산학원에서 손주들이 노래도 불러줬네요. 자식들한테 용돈 받고, 손주들 용돈 주고, 사람 사는 재미가 쏠쏠한 하루였습니다. 사진 주셨는데 막 노래할 때 찍으신 것 같아요. 예, 다들 다 입모양이 비슷하니, 예, 비슷한 걸 보니 같은 가사로 부르고 있는 게 확실한데, 너무 재밌는 게 어린 아이가 두 명이 있는데 서로 떨어져 앉았는데 제가 보기엔 한 사람인 것처럼 보여요. 한 사람으로 합성한 것처럼 어쩜 저렇게 똑같이 생겼지? 쌍둥이인가 아니면 그냥 형제인가 잘 모르겠네. 예, 너무너무 다 가족들이 서로 잘 어울리게 생겼어요. 예. 그런 걸 닮았다고 표현하는 거겠죠. 자, 이렇게 오늘도 여러분이 채워주신 많은 사연과 이야기들과 사진들로 2시간을 꽉 채워봤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오늘 끝곡 놀이터의 In Your Dream. 예, In Your Dream 준비해봤습니다. 이 노래 들려드리면서 물러갔다가 내일 10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음악이 좋은 밤 지금까지 이세준이었습니다. 주무세요.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일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다. 옛 격언인데요. 한 주가 시작되는 일요일이라서 이번 한 주 펼쳐질 일을 생각하고 마음이 무거워질 분들이라면 한 번쯤 새겨두셔도 좋은 말이 아닌가 합니다. 매일 반복하는 일을 기도처럼 생각할 수만 있다면 같은 일을 하더라도 더욱 소중해지고 또 겸허한 마음도 생겨나겠죠. 안녕하세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송지원입니다. 일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다. 이 기도라는 것이 무언가 간절히 구하기 위한 것이라면 일하는 것도 무언가 간구하기 위함일 텐데요. 우리가 일하면서 간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시인은 떠오르는 아침 해를 편안히 바라볼 수 있는 널찍한 창문 달린 방 한 칸

마련하기 위해서다라고 했는데요. 그만하면 호사스런 간구가 될까요? 오늘 산책길 첫 곡으로 여천가고 개면조 두거 임술지추 듣겠습니다. 김나리의 노래입니다.

임수지 추 7월 김항에 배를 타고 금능에 나려 손조 고기 낚아 고기 주고 술을 사니 지금의 소동파 없으니 놀 이 저거 하노라. 여창가고 계면조 두거 임술지 추 들으셨는데요. 김나리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산책길 문을 열면서 일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옛 격언을 하나 소개해 드렸습니다. 일을 앞에 두고 있는 우리 마음을 다잡도록 해주는 그런 격언이란 생각이 듭니다. 매일 반복하는 일, 해야만 하는 일은 사실 늘 즐겁게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 일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말을 새겨본다면 일을 앞에 두고 있는 그 마음가짐이 좀 달라질 것 같긴 합니다. 뭐랄까요? 일이 좀 더 소중해지고 일 앞에서 겸허한 그런 마음이 생겨날 수도 있겠죠. 기도라는 건 무언가 구하기 위해 하잖아요. 물론 구하는 내용은 사람마다 다 다르긴 합니다만 우리가 일하는 이치도 무언가 구하기 위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일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란 격언이 금세 이해되기도 합니다. 어느 시인이 간구하는 바도 함께 소개해드렸는데요. 떠오르는 아침 해를 편안히 바라볼 수 있는 널찍한 창문 달린 방 한 칸 마련하기 위해서라는 것, 요즘 절실한 것이 없어진 시대라는 이야기도 합니다만 우리 앞에 놓여진 일을 바라보면서 일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란 격언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묵어서 아름다운 우리 음악의 고전, 우리 전통음악을 감상하는 시간인데요. 매일 아침 9시에 본방송, 밤 12시에 재방송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FM라디오나 덩덕쿵 앱으로 청취 가능하고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놓쳤던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이번에 감상하실 음악으로 자진한잎 중에 들어보려고 합니다. 자진한잎은 가곡의 두거와 농락편의 반주 음악을 노래 없이 기악으로만 연주하는 음악인데요.

키리대금, 해금, 좌구, 장구 이런 악기를 기본으로 편성해서 연주합니다. 요즘에는 여기에 아쟁을 곁들여서 음량을 더욱 풍성하게 해서 연주하죠. 오늘은 두거를 연주하는 음악 경풍년 염양춘 준비했습니다. 정로학회 여러분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병풍년 염양춘 규모를 키워서 관악 합주로 감상하셨는데요. 정로학회 여러분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 노래 듣겠습니다. 여창가곡 계면조 평농 북두칠성입니다. 북두칠성 하나 둘 서희 너희 다섯 여섯 일곱 분께 민망한 발괄 소지 한 장 아뢰 나이다. 그리든 임을 만나 정엔 말쌈 채 못하여 날이 쉬세니 글로 민망. 밤중만

삼태성 차사노와 샛별 없이 하소서. 이 시조 시 중에 발괄 소지라는 게 나오는데요. 발괄이나 소지는 일종의 서류 형식입니다. 둘이 비슷한 형식인데요. 백성들이 억울한 사정이 있을 때에 그 내용을 적어 관부에 올리는 일종의 소장 혹은 청원서를 말합니다. 샛별이 뜨지 못하도록 하는 그 청원서를 신하 역할을 하는 별인 삼태성을 시켜서 북두칠성께 올리고자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창가곡 계면조 평농 북두칠성 듣겠습니다. 김연기의 노래 이재화의 검고연주입니다.

북두칠성 하나 둘 서희 너희 다섯 여섯 일곱 분께 민망한 발괄 소지 한 장 아뢰 나이다. 그리든 임을 만나 정엔 말쌈 채 못하여 날이 쉬세니 글로 민망. 밤중만 삼태성 차사노아 샛별 없이 하소서. 여창가고 계면조 평농 북두칠성 들으셨는데요. 국가무형유산 가곡 보유자 김영기의 노래 이재화의 검고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상하실 음악으로 천년만세 준비했습니다. 천년만세는 계면가락도들이, 양청도들이, 우조가락도들이 세 곡을 이어 연주할 때 쓰이는 암영인데요. 뒷풍류라고도 부르죠. 영산회상의 한바탕을 모두 연주한 뒤에 남은 여흥을 뒤풍류 음악에서 더 풀어내게 되는데요. 천년 만년이란 말과 같죠. 이 세 곡을 독립해서 연주할 때 천년 만세란 암영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양주 풍류학회 여러분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김연가락 도드리, 양청 도드리, 우조 가락 도드리 세 곡을 이어 연주하는 음악 천년만세 들으셨는데요. 양주 풍류학회 여러분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 12가사의 한 곡 황계사 들어보려고 합니다. 황계사라는 제목은 노랫말 중에 제5장에 나옵니다. 병풍에 그린 황계 두 나래를 둥덩치며 사오경 일점에 날 세이라고 고기오 울거든 오리아시나 지화자 좋으시고 이 부분이 이 5장인데요. 하루아침에 이별한 이미 돌아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내용으로 보면 이별한 뒤에 소식이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아마도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한 듯 보이는데요. 병풍에 그린 황계 두 나래를 둥덩치며 고기오 울거든 올까 하는 내용이 바로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다고 생각한 증거가 되겠죠. 그림 속의 황계는 날지도 울지도 못하니까요. 황계사 듣겠습니다. 황숙경의 노래입니다.

12가사의 하나 황계사 들으셨는데요. 국가무역유산 가사 이수자 황숙경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 김병호류 가야금산조 준비했습니다. 김병호류 가야금산조는 대표적인 판소리 더늠의 산조인데요. 다소 어렵게 느껴지는 주법이 이 산조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농현 식임새 장단 등의 면에서 여타 산조와 좀 차별화되어 들리는데요. 특별한 주법으로 인한 것이죠. 특별히 농현이 3도 이상의 넓은 은폭을 지니는 부분이 많고요. 장단을 구성하는 박의 변화도 다양해서 장단이 불규칙하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도 많이 들립니다. 김병호류 가야금산조 듣겠습니다. 오경희의 가야금 서수복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김병호류 가야금 산조 들으셨는데요. 오경희의 가야금, 서수복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가야금 연주자 오경희는 가야금이 국민 악기가 되는 날까지라는 모토를 가지고 활동하는 연주자인데요. 가야금이 더 많은 이들에게 보급이 되고 더 많은 이들이 가야금을 즐기는 그런 날이 오기를 염원하면서 활동하는 연주자입니다. 이번에 감상하실 음악은 고성 오광대의 문둥북춤 반주음악입니다. 고성 오광대는 낙동강 서쪽 지역의 탈춤입니다. 이 춤이 원래는 초래 반마리 마을장터에서 놀던 광대패들로부터 시작이 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오광대의 5란 숫자는 뭘 의미하는지 여러 설이 제기되어 있는데요. 말 그대로 다섯 광대란 설이 있고요. 다섯 마당으로 이루어져서 오광대라 부른다는 설, 그리고 오행설에서 오를 취했다 하는 그런 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고상 오광대는 전체가 다섯 과장인데요. 오늘 들으실 문둥북춤마당은 제1과장이죠. 그 외에도 제2과장이 오광대마당, 제3과장이 비비마당, 제4과장 승무마당, 제5과장 재밀주마당 이렇게 다섯 과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 과장마다 나오는 등장인물이 전체 19명인데요. 각 장마다 나오는 등장인물이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 제1과장 문둥북춤 반주음악 들어보려고 합니다. 문둥북춤은 문둥이의 고단한 삶과 그런 삶을 극복하는 과정을 묘사했습니다. 고성 오광대의 문둥북춤 반주음악을 황민왕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고성 오광대의 제1과장 문둥북춤 반주 음악 들으셨는데요. 황민왕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각 악기를 따로 녹음을 해서 합친 그런 녹음 자료였습니다. 이번에 판소리 한 대목 준비했습니다. 흥보가 중에서 놀보가 흥보집 찾아가는 데부터 화초장 타령까지입니다. 놀보가 어느 날 갑자기 흥보네 집을 찾아갔죠. 정황상 분명 갑자기 찾아간 듯 합니다. 그러자 흥보 마누라 가슴이 벌렁벌렁합니다. 둘의 사이 이미 잘 아시잖아요. 이후에 어떤 일이 펼쳐지는지 음악으로 들어보시죠. 정상희의 소리 김청만의 북장단으로 흥보가 중에서 놀보가 흥보집 찾아가는 데부터 화초장 타령까지 듣겠습니다. 흥보.

저희 형을 사랑에다 모셔놓고 안으로 들어가. 여보 마누라, 형님께서 건너오셨으니 어서 나가서 인사 여쭙도록 하시오. 흥부 마누라 놀보았단 말을 들으니 사지가 벌렁벌렁 떨리건만은 가장 어용

빛이 옥잠에 가진 배복을 굴러

0: 내 사랑 새우장 나오더니
1: 시숙님 그동안 별거 없으셨는지요?
0: 이렇듯 재수가 저르러면 우리네 같으면 마땅히 일어나서 아이고 재수씨 그동안 어린 자식들을 다리고 어찌 고생을 하셨습니까? 허련만은 저 때려 죽일 놈이 재수가 저르러는디 발을 탕그랗게 개고 앉아서 재수를 뻔히 보더니 들판에 잘된 곡식추도 얻은 것이었다.
2: 뭐?
0: 아, 그거 참 잘 되어먹었다. 쫓겨날 때 보고 지금 본 게 아, 그 미꾸라지가 용됐는걸. 흥보 마누라 들은 척도 아니오고 안으로 들어가 음식을 장만하는 뒤 잔치집 존장치듯 허드는 것이었다. 음식을 차리는데 한송유기의 동영칠판 천원수저구리저 짐니서리 수벌리듯 주루루 벌려놓고 꼭 끓였다. 오죽판 대모양각 당화기 얼기 설기 송편 대기번드 정절편이며 푸르르 엮어 삼피떡과 병가진청 생청 놓고 조락산종 우찜 저 양회간 저녁 공판 장편에다가 벌려놓고 정다수단의 자빠기며 인삼채 도라지채 닭지 연포 공기름에다 식음채로 우찜을 저 가진 양념 모아놓고 변적거적을 도

집어서 만난 기름을 간장물에다 동동 들이쳐 덤뻑 피시피시 이렇듯 음식을 차려다가 놀부 앞에 들여놓고 흥부가 술을 부어 형님 약주 드시지요. 허거들랑 이놈이 썩 받아 먹는 것이 아니라 여봐라.

뭐야, 내가 나무 초상마당에서도 권주가 없이는 술안 먹는 속 너도 잘 알자. 네 계집 곱게 꾸민 김에 어디 거 권주가 안 꼭대기 시켜라.

술잔을 아서당 후당 까 방바닥에다 부딪히더니 만원 여보세요 세손

나는 헌복이 껐소. 포기했소. 어서 가시오. 체계변 못하록 내 집에 찾아왔소. 포기 실속 어서 가오.

철벌한 놈이 공연한 죄 저질러 놓고 제 손수 무한하여 하는 말이 더 괘씸하던 것이었다. 요런 요망스럽게 여봐라 홍보야. 네가 형제간 윤기를 알거든 네 계집 버려라. 내가 새장가 들여주마. 계집이 집구석에서 내 주장을 하면 그놈의 집구석은 망하는 법이니라. 네 계집 버려라 버려. 그는 그렇고 또 네게 할 말이 있어. 형님 무슨 말씀이오니까. 내가 근래 듣자 하니 내 놈이 밤낮으로 자식들을 앞세우고 도적질을 잘한다니 내 말이 분명하지. 흥보 기가 막혀 형님에게 웬 말씀이오. 선영에서 시키지 않고 배고잔한 도적질을 어찌한다 말씀이오. 내 이놈아 듣기 싫다 그러면 이 가산과 이제 머리 일조일석에 다 어디서 났단 말이냐. 내 놈을 잡으려고 오양문 출사들이 볼 때같이 나섰다니 그 안이 딱한 일이냐. 서이제 자허였으니 내 놈은 잔말 말고 전기들

전단 문서이며 동계 곡관 세대까지 내게다 맡겨두고 저자를 권하려고 멀리 도망가서 10년만 한정하고 잠자코 피신타가 이곳이 무사타고 내가 기별을 하고

아니라 백년을 있다 오더라도 네 재물에다 손을 대면 내가 네 아들놈이다 이놈. 에? 흥보가 저희 형님 속을 아는지라 형님 그런 것이 아니옵니다. 그동안 있었던 일을 저저히 말을 허니 놀보가 가만히 듣더니만 아니 제비 다리를 부지르면 박씨를 물어와? 부지르는 것이 아니오라 지가 떨어져 다리가 부러진 것을 동여줬어요. 그래서 그 제비가 물어온 박씨를 심어가지고 이렇게 부자가 된 것이 없지 무슨 도적질을 했사오리까. 놀보 가만히 듣더니만은 거 안 떨어지면 어쩔 것이냐? 다리를 부질러야지. 그러나 저러나 저 운목에 벌거는 것이 저게 뭔 장롱이냐? 형님 그게 화초장이옵시다. 아 그것이 화초장이요? 그 속에 뭐 들었느냐? 은근 보화가 가득 들었습니다. 흥보야 내가 너 어렸을 적 얼마나 이뻐했냐. 그러면 그것 하나도 꺼내지 말고 놔둬라. 예 그리하옵지요. 흥보가 명주 한 피를 꺼내다가 질빵거려 놓니 놀보란 놈이 화초장을 짊어지고 저희 집으로 돌아가면서 본래 이놈의 이즘이 어찌 헌하던지 화초장을 잊어버릴까봐 입으로 주워 섬기며 가던 것이었다. 화초장 화초장 화초장 화초장 화초장 화초장 얻었네 얻었네 화초장 하나를 얻었다. 오늘 걸음은 잘 왔구나. 대장보 한 번 걸음에 화초장이 하나가 생겼구나. 화초장 화초장 화초장 도랑 하나를 건너뛴다. 여기가 여서 찬이 미끄럽단 말이여. 가만있자 얼체 간신히 건넌 후에 조장화 아 장화초 오오 왔다 이것을 잊었다. 허허 이것을 잊었구나. 아이고 이것이 무엇이냐. 가까워서 내가 죽었구나. 아이고 이것이 무엇이냐. 이놈이 이것을 뒤집어 붙이면서도 모르던 것이었다. 초화장 아니다. 초화 아니다 화장초 아니다 초장화 아니다 장화초 아니다 원 나의

고추장입니다. 고추장? 고추장? 이것은 비슷하면서도 아니로다. 이것이 무엇이냐? 아, 이것이 무엇이냐? 에라 내가 우리 집으로 가서 우리 마누라를 닥달할 수밖에 저희 집으로 들어가며 여봐라

타고 들어오면 우르르르르르 쫓 자나와 영접하는 게 도리 옳지. 차희대사가 웬일인가에라 요년

0: 잘못되었소. 들어갑시다. 이리 오시오. 이리 와.
1: 놀보가 기어이 화초장을 얻어서 좋다 하고 돌아가네요. 흥보가 중에서 놀보가 흥보집 찾아가는 데서부터 화초장 타령까지 들으셨는데요. 정상의 소리 김청만의 북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 경기민요 노랫가락 들려드립니다. 강효주의 소리입니다.

황진이가 지은 시조 청산리도 들을 수 있었고요. 여러 시조시를 노래했죠. 시조시가 노랫말이 되는 음악, 노랫가락 들으셨는데요. 강유주의 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끝곡으로 제주민요 한 곡 골랐습니다. 가래가는 소리인데요. 고성옥 외 여러분의 소리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맷돌 가는 소리 오랜만에 들어보셨죠? 가래 가는 소리였는데요. 가래는 제주말로 맷돌을 뜻합니다. 고성옥 외 여러분의 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지난주에는 날씨 때문에 모두들 고생 많으셨죠? 날씨가 워낙 극성스러워서 잊기가 어려운데요. 일기예보를 보니까 그래도 이번 주는 지난주보다는 좀 기온이 낮아져서 그나마 다행이란 생각이 듭니다. 더운 여름에 건강 잃지 않도록 유의하시고요. 물 자주 마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전통음악과 함께하는 송주원의 국악산책, 오늘 순서는 여기서 여미고요. 저는 좋은 음악과 함께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책지기 송주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음 맑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한여름 이상기후로 인해 언제라도 갑작스러운 태풍과 호우가 닥칠 수 있는 요즘입니다. 간단한 대처법을 알아두면 비상시 당황하지 않고 대피할 수 있는데요. 계곡이나 바다에서 물놀이하던 중 바람과 파도가 강해지는 게 느껴지거나 태풍과 호우 관련 특보가 발효된다면 즉시 물 밖으로 나와주세요. 이때 안전요원이나 관리소의 안내에 따라 신속하게 이동하고 상황이 나아져도 해안가나 계곡 근처로는 다시 다가가지 않습니다. 만약 차량 이동 중 태풍과 호우가 발생한다면 무리하게 운행하지 말고 물에 잠긴 도로나 하천변 도로를 피해 갓길 같은 안전한 곳에 멈춰주세요. 특히 강풍으로 간판이나 가로수가 쓰러질 수 있으니 창을 꼭 닫고 라디오나 재난문자로 기상상황을 확인하며 기다립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동방이 군자지 국이요 예의 지방이라. 십시을 집에도 충신이 있고 칠세 지하도 효도를 일삼으니 무슨 불량한 사람이 있으리요마는 요순 시절에도 사용이 나고 공자님 당년에도 도척이 있었으니 아마도 일종 여기는 어찌할 수 없는 법이었다. 중년에 경상 전라 충청 삼도 얼음에 놀보 형제가 사는 뒤 흥보는 아우요 놀보는 형이라. 사람마다 오장이 육본 뒤 놀보는 오장이 칠보여. 어찌여 칠본고 허니 왼편 갈비 밑에가 장기 궁짝만 하게 심수복 하나.

자가 딱 붙어 있어? 그 착한 동생을 쫓아낸 양으로 날마당 집에 들어 이제 심술 공부를 하는디 꼭 이렇게 얻은 것이었다. 대장군 방벌목호고 삼살방에 이사군 오구방에다 집을 짓고 불 붙는데 부채질 오박에다 말을 툭 받고 길 가는 과객 양반 최고를 듣기 붙들어 다시가 지면은 내 어쩌고 초라니 보면은 딴나 짓고 그사 보면은 소구도적 의연 보면은 침도적 진양반 보면은 관어를 짓고 다 큰큰에게 겁탈 수절과문은 모함 잡고 우는 놈은 발가락 빨리고 동누는 놈 주자는 치고 제주병에 고줌 싸고 소주병 비상 놓고 새만근 변작 끊고 새가 토면은 땀째 뛰고 관진병이는 내켜 곱사둥이는 저집아 놓고 봉사는 똥치르고 예배 부인은 배를 차고 길가에 호박 놓고 옮기 전에다 말 달리기 비단 전에다 물총 놓고 이놈의 심사가

말이냐? 이놈이 삼강도 모르고 오름도 몰라노니 어째 형제 융진할리가 있겠느냐? 하루나 놀부가 심술이 나서 비오는 날 와르성 멀래요. 내일 뭐 흥보야. 너도 늙어가는 놈이 견말에 손 놓고 서리 반이 구랭이 모양으로 슬슬 다니는 꼴 보기 싫고 밤낮으로 내 방 출입만 허여 자기 새끼만 뒤야지 인물도 퍼나듯 하고 날만 못 살게 군이 보시러 살 수 없다. 그러니 너도 이놈 나가 살아봐. 아이고 형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잔소리 말고 나가. 나가란 말을 듣더니만은 아이고 여보 형님.

지리산으로 가오리까 백이 속죄 쫄려죽던 수양산으로 가오리까 이놈 내가 하늘을 갈 곳까지 일러주랴 잔소리 말고 나가거라

어느 영이라 거여거면 어느 말씀이라고 한가 그소 잔신

오너라. 이삿짐을 챙겨치고 놀부아퍼가 늘어서서 형님 갑니다. 우리가 형은 이기 없이요. 오냐 잘 가거라. 흥부신세 볼

신세는 위로모 부모님이 살아계실 적은 안 띠건대 것이 다툼 없이 평생을 호의호식 먹고 입고 쓰고 남고 쓰고 먹고 입고 남어 세상 분별을 내가 모르더니만은 흥보노부 신세가 일조에 이리들 초를 귀신이들 알겠느냐 여보게 마누라 어느 곳으로 갈까 아서라 산중으로 가자 전라도 나는 지리산

가자. 이론 산이강 효인이 삼포조 사법성이 도방의가 사작은 비필인데 지우 살 수 없고 아서라 서울 가서 살자. 서울 가서 사작은 이

정전돈 복독천을 당도하여 고생이 자심할죠. 젊으로는 자식도론 음식 노래로 부모를 조론한 뒤 떡 달라 난 놈, 밥 달라 난 놈, 엿을 사달라 난 놈, 각심으로 조를 쪼고 흥복한 아들이 난지며 아이고 어머니 이 자식아 너는 어째 요새 고등부살이 목성음이 나오느냐

있어. 네 서름이 무엇이냐 말을 해라 보자. 나는 배고픈 것이 제일 설더라. 어머니 아버지 공론 오고 나를 장가 좀 보내줘. 내가 장가가 바빠서 그런 것이 아니라 가만히 누워 생각하니 어머니 아버지 손자가 늦어 갑니다. 흥부 마누라가 이 말을 듣고 기가 막혀

여보 마누라 그 없는 삶에 맨날 눈을 맞자니 뭔 재수가 있겠소? 내 읍내 좀 갔다 올다요. 읍내는 뭐하러 가실라요? 환자 맡은 호방 한대 환자 서민에 얻어야 어린 것들을 구하지 않겠소? 내라도 안 될 테니 가지 마오. 아 누가 믿고 가나? 사고 일생이지. 근데 갓 좀 내오. 가슴 어디다 두었소? 아 굴뚝새 두었지. 안 예보 가슴에 굴뚝새 두었단 말이오. 그런 것이 아니라 신묘년 조대비 국상시에 쓰던 백리가시 단단하다고 하여 끓이며 끄시지로 쓰라고 굴뚝새 두었네. 근데 도복 좀 내오. 도복은 어디다 두었소? 아 장 안에 두었지. 안 여보 우리 집에 뭔 장이 있단 말이오. 그렇지. 거 이 사람아 달구장은 장이 아니란 말인가? 응. 흥부가 지장을 차리고 칠청을 들어가는디. 네? 흥부가 들어간다 흥부가 들어간다 흥부 지뢰를 몰짝 세며 절대 떨어지는 팔이 버릿줄 종 종매여 조세가 끈을 달았어 떨어진 혼만근 밥풀 관자종이 당줄 뒤통나게 졸라매고 떨어진 혼 도포 실뒤로 종 종이여 고픈 배 눌러뛰고 한 손에다가 곱들 조대를 들고 또 한 손에다가는 떨어진 부채 들고 죽어도 양반이라고 여덟 발자 걸음으로 으씩 피식이 들어간다. 아 이러고 들어가다가 벼랑간 걱정이 하나 생겼지. 내가 아무리 궁수나마 되었을 망정 발람박과 양반인디 호방을 보고 허기를 하나 존경을 하나 아서라 말은 허되 그선 짓지 말고 그냥 웃음으로 닦을 수밖에 없구나. 흥부가 지청을 들어서니 호방이 문을 열고 박생은 오시었소? 어찌 오시었소? 양도가 부족하여 환장스만 구워주면 가을에 착실히 갖다 갚을 터이니까 호방 생각한 거 어떨런지. 박생은 그리 말고 품 하나 팔아볼라요? 돈 생긴 품 같으면 팔고 말고 우리 골 좌수가 영문에 잡혔는디 대신 가서 곤장 열 대만 맞으면 한 대 성냥씨 성냥으로 꼽아놓은 돈이요 마사까지 단양 제재했으니 품 하나 팔아보 매마지로 가는 놈이 말 타고 할 것 없고 정강말로 다녀올 것이니 그 돈 단양은 나를 내어 초자 저하전 그 동을 보아라 괜문을 덜컹 열고 돈 단양을 내어주니 흥부가 받아들고 다녀오리다 평안히 다녀 박응부 좋아라고 칠청 박 그러고 성 나서서

보면 삼강오륜이 다 보이고 어? 조금 있다가 남은 지화를 손에다 쥐고 보면 삼강오륜이 끊어지니 고신한 건 돈 밖에 또 있느냐 돈 돈 돈 돈 받아 돈 떡국집으로 들어가서 떡국 한 분어치를 사서 먹고

노래 나온다. 어디든 어디든 돈 봅시다 돈 마. 또와 두어라 이 사람아. 이도

술래 밖에처럼 둥글둥글 생긴 돈 어? 생사를 찍어를 가진 돈 부귀 공묘이 붙은 돈 어? 이놈의 돈아 아나도나 어디 갔다 이제 오느냐 어르시구나 절시고 돈돈돈돈돈돈돈돈 봐라 흥보가 들어오미 여보 마누라 이 돈 가지고 쌀파로 고기 사서 육주를 누그룸하게 열 한 통만 쓰소 아이도 한 통, 어른도 한 통, 각기 한 통씩을 먹여놓으니 앉은 자리에 식구쟁이나 고자벽에 잠을 자는 뒤 중 말국이 코끝에서 호주 호주 내리듯 댕강댕강 흙었다. 이틈을타 또 막내 할맹기랐지. 아이고 여보 영감 이 돈이 웬 돈이요? 이 돈 속 좀 합시다. 이 돈 속 알면 큰 이럴 돈이요. 우리 골 좌수가 영문에 잡혀 변역기를 가게 되었는디 내가 대신 가서 곤장 열대를 맞으면 싹준을 준다게 이 돈을 가지고 왔네. 그러니 아무 누슬 내지 말소. 옆집 꾀셉이라는 놈이 알면 영락없이 받등거리기가 쉬웠네. 흥보 마누라가 이 말을 듣고 기가 막혀. 아이고 여보 영감 중은 가장 매품 팔아먹고 산단 말은 고금천이 어디가 보았소?

족살이까 제발 덕분에 가지 마오. 팬영정문 곤장 한 대를 맞고 풀면 종신골병이 된답디다.

이놈들이 저희 어머니 울음소리를 듣고 물소리 들은 개우 모양으로 고개를 들고 아버니 배년가십니까? 오냐 배년간다. 아버니 배년간다 오실 때냐 담배 때나 사다 주시오. 에이 나쁜 놈 같으니 또한 놈이 난이며 아버지 나는 그 튜전은 목 사다 주오. 튜전은 뭐다게? 아버님 재산하면서 고생하니 노름에 돈 많이 벌어 올라요. 흥보 큰

아들이 난지며, 아이고 아버지, 이 자식아 너는 또 왜 불러? 아버님 배낭 갔다 오실 때 나 각시 하나 사다 줘. 각시는 못하게. 아버님 재산 없어 날 못 여우니 다리고 막걸리 장사할라요. 아침밥을 지어 먹고 배념기를 날이고 간다. 허유 나려를 가면 신세자탄 우르머르

하는디. 좋지. 이놈의 팔자는 너희 허요. 이 지경이 웬일이냐. 배뉴영 오럴 당도여. 지어라 보느냐 대장이요. 나려 고보니 속정 배로구나

박응보는 수던 사람이라 벌벌벌 떨면서 있구나. 방울이 떨렁 사리에 야단났지. 흥보가 산문공기를 들여다보니 죄인들이 볼기를 막거나 흥보 수단 마음에 저 사람들도 자기 문양으로 돈 벌러 온 줄 알고 나먼지와 돈 실컷 번다. 나도 볼가가 없죠 볼까? 산문관에서 볼가가 없죠 노니 사령한 사이 나오더니 허 변형 배판지 후에 볼륨 본 놈이 생겼구나. 아니 당신 박시영은 아니요? 알아맞았구만. 당신 고라쏘 골다니 계란이고 이제 사람이구나. 아까 박시영 대신이라 하고 와서 곤장 10대 맞고 돈 30냥 갖고 벌써 갔소. 흥보가 이 말을 듣고 기가 막혀. 아이고 이 사람아 그놈이 어떻게 생겼던가. 키가 구척이나 되고 기운 좋습디다. 흥보가 이 말을 듣더니 어젯밤 우리 마누리가 가지요 못 가지요 밤새도록 울더니 옆집 개새비란 놈이 발등거리 허였구나. 번손에들 그리헌다. 나는 가네 이호 나는 가네 소본이나 평안이어서 내 집이라 들어가면

떡 달라고 우는 놈은 밥에 좀 하고 달랬는디 돈이겠어 흙이야 마르러지 그렁저렁 당도더니 흥보 마누라가 막내를 받아안고 흥보 운한 것을 바라보며 우지 마라 너희 아버지 돈 많이 벌어가지고 온다 흥보가 당도코 날 여보 영감 얼마나 맞았어 어디 좀 봅시다 날 건드리지 마라 요망한 계집이 밤새도록 울더니 그것이 맞은데야 옆집 남부도 못 벌고 맹계를 맞았으면 인사불성 쉬야들이여 흥보 마누라 좋아라 흥보 마누라 좋아라 얼씨구 날 절씨구 영감이 엊그저껏 변영길을 떠나

아니고 흥보도 적을 때 주말 한번 적었다. 여보 영감 이러지 말고 걷는 마 시수님 댁에 건너가서 죽게 된 자식 사정을 여쭤놓으면 다소간 전국간 줄 것이 건너가 보실라요. 네? 내가 만일에 건너갔다가 쌀을 주면 좋지만은 버리지 못했거나 아이고 여보 영감 없는 삶에 버리라도 많이 만지면 좋지요. 이 사람아 먹는 보리 말고 몽둥이 보리 말이여. 형제 윤주가 있으면 그럴 리가 없으니 건너가 보시오. 흥보가 지장을 차리고 저희 형님 댁을 건너가는디. 흥보가 건너간다. 흥보가 건너간다. 흥보 치리를 볼짝시며 절대 떨어진 온팔이 머리줄 종 종매여 조세가 끈을 달았어. 떨어진 혼망은 밥풀 관자중이다. 둘뒤통나게 졸라매고 떨어진 혼 도포 실뒤로 총 종이여고 분배 눌러띄고 한 손에다가 곱들 조대를 들고 또 한 손에다가는 떨어진 부채 들고 서리 아침 찬바람 매여 걸음쩍 손을 불며 이리저리 건너간다. 이러고 건너가다가 놀부하인 마당쇠를 만났겠다. 아니 서방님 어쩐 일이시오? 오, 너 마당쇠 잘 있었으면 요새 큰 서방님 성질 어찌 되셨느냐? 아이고 말씀 마십시오. 작은 서방님이 집에 계실 적에는 재앙을 모시며 호구를 시키더니 서방님이 가신 후는 그냥 대전으로 마칩니다. 접시에다 편의위라 제위라 빼지를 써붙이니 이 등에 들어가시면 매만 시큰 맞고 갈 것이니 도로 집으로 건너가시지요. 그러나 내가 여기까지 와서 우리 형님을 많이 뵙고 관대서야 인사 도리게 아니지 않느냐. 성큼성큼 놀고 사랑 앞을 들어서니 어찌 겁이 났던지 형님 소인은 무난이요. 예, 그 성씨가 누대기시오. 아이고 형님 흥보동생을 모르시오. 여보시오, 나는 5대차 독신으로 아우가 없는 사람이요. 흥보가 빌면은 될 줄로 토손 합장 무릎을 꿇고 피나이다 피나이다.

불쌍한 동생을 살려줘. 그저께 하루를 굶은 처자가 어제 참도록 그저 있고 어저께 하루를 문드러 미쿤 문을 쳐자가 오늘 아침을 그쳐 있사오니 인명은 제천이라

되거든 한섬만 주시고 쌀이 되거든 단말만 주시고 돈이 되거든 단양만 주옵시고 그 노조도 정초기가 싫거든 이맹이나 쌀이기나

전통아오. 문화여서 못 살겠소.

있습니다. 제발 독분어 살려줘. 네가 바로 그 흥보냐? 심심하던 참에 잘 왔다 이놈. 예, 마당쇠야. 대문 걸고 아래 행랑 동편 조막 끝에 지리산에서 박달 홍두깨 하려고 쳐는 근복 있느니라. 예, 가지고 나오느라 이런 놈은 그저 복날 개 잡듯 차별해 주는 것이오.

살기요 못 살기도 니 팔자 굶고 먹고 내 모른다 대썸 요자 헌들 마당에 두지 아래 다물다물이 다물이 들었으니 너 주자고 두지 헐며 전관 요자 헌들 전용바 금괴 아래 가득가득 환호를 지어 대돈이 들었으니 너 주자고 개돈 헐며 지행이 주자 헌들 구진방 구지 아래 때 퇴아지가 들었으니 너 주자고 독궁이며 싸래기 주자 헌들 황개 백기 수백 마리 턱턱오고 꼬꼬우니 너 주자고 닭궁이랴 공둥이를 드러내고 대기놈 강도놈 좁은 거 벼락치듯 강차 상음에 개집지듯 담이 골 지구랭이 치던 딱딱찬 팍 아이고 막 터졌소 이놈 후닥닥 아이고 다리 부러졌소 형님 흥보가 개가 맥히요 웅동

말 걸어놓으니 딸도 대도 못하고 그저 퍽퍽 맞는 뒤 안으로 쫓겨 들어가며 아이고 형수씨 사람 살려줘 아이고 형수씨 날 좀 살려줘 이러고 들어가거들랑 놀보 기집이라도 후에 정국관에 줬으면 좋으련만은 놀보 기집은 놀보보다 심술포 하나가 더 붙었던 것이었다. 바쁘던 조복을 들고 중문에 딱 섰다가 아니 여보 아재배암이고 동해배암이고 세상에 귀찮은 나 죽겠소. 은진 나한테 증오 갖다 맡겼던가 아나 밥 아나 쌀 아나 돈

톡까지 난 듯. 여보, 성수 씨. 여보, 여보, 아주머님. 성수가 씨야지.

왔어. 나를 이리 치지 말고 살지 총지 능지르러요. 아주 박살 죽여줘. 아이고 하느님.

걸 아로련 만원. 어이에 하여 못 죽는구나. 매운 건 먹은 사람처럼

흥부 마누라가 밖을 나와 보니 걷는 살 빗돌길에서 짝지고 쩔뚝쩔뚝 오는 모양이 돈과 쌀 많이 가중도 더거날 흥부가 당도코 날 여보 영감 얼마나 얻었소? 어디 봅시다. 날 건드리지 말어. 또 맞았소? 또 맞어? 그런 것이 아니라 형님 댁을 건너갔더니 형님 양주무지 정관이 많이 좀 가지고 오다가 요 놈의 강정 모퉁이 도둑놈 나와 싹 다 뺏어 가고 내 말 실컷 맞았네.

알고 저러는데도 내가요 답이 내는 사연 줘요.

가장 못맥이고 어린 자식들을 벗기겠소. 차라리 내가 죽을라요. 밖으로 우르르르르르 뛰어나가 석가래에 목을 메고 죽

언니. 중나리오 온다. 중하나 나리 온다. 저중어 거둥어를 보소. 어디 헌중 다 떨어진 송낙. 요리송 치고 조리송 치고 호호무봉 눌러쓰고 노닥노닥 지은 장삼 실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동안 여러분의 마음을 적셔줄 음악 물결, 흐르는 음악처럼. 이 시간 듣고 싶은 음악들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정성껏 보내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국악방송입니다. 국악방송은 서울 경기 일원 FM 99.1MHz, 부산 일원 FM 98.5MHz, 대구 일원 FM 107.5MHz, 대전 세종 일원 FM 90.5MHz, 광주 일원 FM 99.3MHz, 전주 일원 FM 95.3MHz, 경주 포항 일원 FM 107.9MHz, 청주 일원 FM 107.5MHz, 강릉 동해 일원 FM 103.3MHz, 제주 일원 FM 91.3MHz, 서귀포 일원 FM 106.9MHz, 목포 진도 일원 FM 94.7MHz, 남원 일원 FM 95.9MHz, 충주 음성 일원 FM 101.7MHz, 제천 단양 일원 FM 90.1MHz, 충북 영동 일원 FM 99.3M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국악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믿음과 사랑을 받는 국민의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국악방송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방송본부장 김은하입니다.

참 반갑습니다. 이 콩,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고 불릴 만큼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해서 지친 몸의 기력을 북돋아주는데요. 동의보감에서도 말하길 땀으로 빠져나간 기운과 진액을 보충해주는 고마운 식재료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콩국수를 앞에 두고 마주 앉으면 늘 논쟁이 하나 피어나죠. 소금을 넣어야 고소함이 살아난다. 아니다. 설탕을 넣어야 풍미가 좋다 하면서 말입니다. 사실 여기에 뭐 정답이 따로 있겠습니까? 그저 자신의 입맛에 맞게 즐기는 것이 으뜸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저 같은 사람은요. 아무것도 넣지 않은 콩물 그대로에 그 잘 익은 열무김치를 한 점 얹어서 깔끔하게 먹는 맛을 최고로 치거든요. 아유, 침이 고이네요. 저마다 취향은 달라도 무더운 여름날 속을 채워주는 그 정직한 건강함 모두에게 위로가 되어줍니다. 안녕하십니까? 솔바람 물소리 김성필입니다. 오늘 첫 곡은요, 사설 시조 중경은입니다. 노래의 변진심입니다.

솔바람 불소리 오늘의 첫 곡 사설 시조 중경은이었습니다. 노래의 변진심이었습니다. 오늘은 8월 11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아, 좀 전에 콩국수에 소금을 넣을 것인가 아니면 설탕을 넣을 것인가, 네, 뭐 정답이 없는 이야기로 문을 열어봤는데요. 그 오랜 논쟁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적당히의 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소금을 과하게 넣으면 나트륨 섭취가 늘어서 혈압과 심혈관에 부담을 줄 수 있고요. 반대로 설탕은 콩 특유의 그 비린 맛은 줄여주겠지만 거기에 소면까지 더해지면 혈당 스파이크가 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전문가들은 콩 본연의 고소한 맛을 살리되 부족한 풍미는 깨나 오이 같은 고명을 더해서 건강하게 채우길 권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너무 넘치지도 또 모자라지도 않게 적당히의 지혜를 발휘해서 잘 조율해 가셨으면 합니다. 오늘 순서 소개해드립니다. 1부에서는 우리 가락을 깊이 있게 만나는 시간 도들뼈 우리 음악과 또 일상의 건강을 지켜주죠. 건강 더하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전국 방방곡곡 문화 소식을 실어 나릅니다. 풍경 소리가 기다리고 있고 기록을 통해 옛 사람들의 삶과 일상을 들여다보는 조선 견문록이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수군가중 여보 나리 대목 듣습니다. 가야금 병창의 박선옥입니다.

젊은 아내 절행 지사를 본 이저요. 그 말은 방구로나 뒤 진탈밭 남쟁이가 흠일세 총총히 작별하고 수정문박성 나서 세상 경기를 살피고 나오는 니 고고 전변 예요롱.

산속 조혜왕 어른이요 모래 속가 잠시나야 전복만악을 바래

줄 주머를 줄째 시내 유순한 정산으로 돌고 애월물이 쪼르르르 쪼굴물이 콸콸 열이 열두 굴물이 한토로 수차 전방적 지방적 덕적우부적 아무리 벗금져서 건너 평풍 속에다

하루의 시작, 아침 해가 떠오릅니다. 삶은 늘 매일 매 순간 새롭습니다.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은 오늘이라 생각돼도 도들볕과 마주하며 시작하는 하루는 더욱 새롭습니다. 멋스럽고 아름다운 우리 전통음악을 감상해보는 시간입니다. 도들볕 우리 음악. 국악방송이 개국 초창기부터 우리 음악의 역사를 기록하고 다양한 감상의 기회를 드리기 위해 정성을 다하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바로 예인들에게 녹음 기회를 제공하고 고품질 방송음원 확보를 위해 추진 중인 새음원 시리즈인데요. 오늘 도들볕 우리 음악에서 함께 감상할 음반은 2022년에 오병옥 보허사 수요 남극입니다. 그 가운데서 소개해드릴 곡은 수요 남극인데요. 본래 궁중의 행사나 행진에서 연주되던 취타는 불취의 칠타라는 이름처럼 웅장하고 씩씩한 음악입니다. 그런데 이 웅장한 취타를 풍류방에서 즐기기 위해 검은구나 가야금 같은 현악기 위주의 구성으로 바꿔 연주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를 바로 수요남극이라 부릅니다. 따라서 수요남극은 취타 본래의 호쾌하고 웅장한 멋 대신 풍류방 특유의 단아함과 잔잔한 리듬감이 돋보이는 곡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가락을 전해줄 오병옥 연주자는 국내외 무대에서 활발히 활동하면서 깊은 내공을 쌓아온 대금, 소금, 단소 명인입니다. 이번 음원에서는 오병옥 연주자의 단소와 김은경 연주자의 가야금이 만나서 단 두 대의 악기로 수요남극을 연주하는데요. 맑고 청아한 단소와 투명한 가야금 줄소리가 어떻게 어우러지는지 고요한 마음으로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수요남극입니다. 오병옥의 단소, 김은경의 가야금으로 듣겠습니다.

씩씩하던 취타가락이 단소와 가야금 두 악기를 만나 이렇게 그윽하고 정갈한 풍류로 바뀌었습니다. 오병옥의 단소와 김은경의 가야금으로 수요남극 듣고 오셨습니다. 도들뼛 우리 음악은 내일도 계속됩니다. 이어지는 곡은 진도 씨 김굿, 성주경 벼슬궁입니다.

0: 무가의 박병천입니다.
1: 명당 터잡어 직영다가 집을 짓었으니 성주경을 한번 쳐드립시다.

성주객을 초월려드렸으니 이 집 자손들이 태산같이 높았으니 벼슬공도 두고 네 명을 한번 도다 주어봅시다.

산이 떨어져서 영암 물줄 생기시고 울출산이 떨어져서 해남 노릇 생겼다. 산이 생겼던가 만금산이 떨어져서 천찰산이 생겼던가 천찰산 온 무길 봐도 이댁자손이 나시거든 못 안 떴지.

0: 독성아야 자야제 외야 두고 국가유여 대평화야 정가를 부시거든 소차를 법에다 안고 자한궁에 들어가서 솔직히 발언을 받아 이 헌정을 담고 넣거든 냉전에다가 먹는다
1: 중산에다가 부선 열고
0: 예쁜 희귀하니 문 열어 가지며라 하도와요 사장단지 선단이래야 어제 사장이 깊은 곳에 천하에다 하대하고 하이로 내려와서 어디에는 오사와요 헛보면은 장사인데 다단지

0: 되고 이 세상이 생겨나지 신화 전전하리. 홍문관 절이 삼춘 상안수 깊은 잔향 이주참에 호주참에 백칠도 하련이와 천상사 가지무사 자굴룡 남정무사 삼도대백 좌우정구 우정구 우정정 둘러 펴슬 찔론 치불렸구나.
1: 진도 씻김굿 성주경 벼슬궁 듣고 오셨습니다. 박병천의 무가였습니다. 건강한 몸과 편안한 마음을 위한 다양한 건강의학 정보를 알아봅니다. 건강하고 편안한 삶을 위해 건강 더하기. 설거지용 스펀지나 수세미 냄새가 나지 않으면 계속 써도 괜찮다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겉으로 깨끗해 보여도 스펀지 안쪽에서는 세균이 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스펀지는 구멍이 많아서 그릇에 때를 닦아내기에는 좋지만 그 구멍 사이에 음식물 찌꺼기와 물기가 남게 되는데요. 그러면 세균 입장에서는 먹을 것도 있고 또 습기도 충분한 환경이 되는 셈이죠. 문제는 이 스펀지 속 세균이 세척 과정에서 그릇이나 냄비, 싱크대와 조리대로도 옮겨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날고기나 생선을 조리한 도마를 닦은 뒤에는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세균이 설거지용 스펀지에 묻어서 다른 식기나 조리도구로 퍼질 가능성도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오래된 스펀지는요, 표백제에 담그더라도 안쪽의 세균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잘 헹구어서 오래 쓰기보다는 가능한 한 자주 바꿔주는 것이 좋겠는데요. 그리고 평소에는 사용한 뒤 음식물 찌꺼기를 잘 씻어내고 물기를 최대한 짠 다음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말려야 되겠습니다. 젖은 채로 싱크대 안에 그대로 두는 습관은 피해야겠습니다. 또 교체 시기를 잡고 있는다면 일정한 요일을 정해두고 교체하는 방법도 권장해드리겠습니다. 주방 설거지용 스펀지, 냄새가 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자주 바꿔주는 편이 가족의 식

사이즈와 모양 또 보관 상태까지 한번 살펴보시는 걸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활기차고 행복하게 건강을 더해보시기 바랍니다. 건강 더하기였습니다. 자, 건강 더하기에 이어서 김영재류 즉흥산조 듣겠습니다. 해금의 김영재, 장구의 장덕화입니다. 산조 듣겠습니다. 해금의 김영재, 장구의 장덕화입니다.

전해드린 음악은 김영재류 즉흥산조였습니다. 김영재의 해금과 장덕화의 장구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1부 마무리 곡입니다. 준비한 곡은 당산제만 굿입니다. 김용현 외 여러분의 연주로 듣습니다. 14분의 긴 호흡입니다.

비난이다, 비난이다. 북쪽 당사님들 비난이다. 우리 부락의 북풍을 막아주시옵고 우리 부락의 행운과 건승하게끔 도와주시옵소서.

비난이다, 비난이다. 서쪽 당사님점 비난이다. 서쪽 당사님은 우리 부락의 이구기 때문에 서쪽에서 불어닥친 애군을 싹 다 막아주시옵고 우리 부락 행운과 건승을 하게끔 도와주시옵소서.

비난이다, 비난이다. 남쪽 당산점 비난이다. 남쪽에서 불어닥치는 태풍 막아주시옵고 우리 부락에 재원이 없게끔 도와주시옵소서.

비나이다 동쪽 당사님쯤 비나이다. 동쪽에서 불어닥치는 돌풍을 막아주시옵고 우리 부락의 행운이 함께 하게끔 도와주시옵소서.

비난이다, 비난이다. 중앙당산 할머니, 중앙당산 할아버지께 비난이다. 우리 부락의 재앙.

1부 마무리곡 당산제만 굿이었습니다. 김용현외 여러분의 연주였습니다. 자, 이렇게 1부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리고 2부로 건너갑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전국 방방곡곡 문화 소식을 실어 날라드리겠습니다. 풍경소리가 기다리고 있고요. 또 기록을 통해 옛 사람들의 삶과 일상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조선 견문로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은 국악방송 솔바람 물소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한여름 이상기후로 인해 언제라도 갑작스러운 태풍과 호우가 닥칠 수 있는 요즘입니다. 간단한 대처법을 알아두면 비상시 당황하지 않고 대피할 수 있는데요. 계곡이나 바다에서 물놀이하던 중 바람과 파도가 강해지는 게 느껴지거나 태풍과 호우 관련 특보가 발효된다면 즉시 물 밖으로 나와주세요. 이때 안전요원이나 관리소의 안내에 따라 신속하게 이동하고 상황이 나아져도 해안가나 계곡 근처로는 다시 다가가지 않습니다. 만약 차량 이동 중 태풍과 호우가 발생한다면 무리하게 운행하지 말고 물에 잠긴 도로나 하천변 도로를 피해 갓길 같은 안전한 곳에 멈춰주세요. 특히 강풍으로 간판이나 가로수가 쓰러질 수 있으니 창을 꼭 닫고 라디오나 재난문자로 기상상황을 확인하며 기다립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1: 호출보 HLQA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솔바람 물소리 2부 시작합니다. 2부 첫 곡은 꽃섬입니다. 연주에 김해 시립가야금 연주단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들려오는 문화 소식들을 편안하게 전해드리는 풍경소리입니다. 오늘은 서울 종로로 가보겠습니다. 도심 한가운데 있지만 그 문턱을 넘으면 우리 근현대사의 깊은 장면과 마주하게 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경교장입니다. 경교장은 백범 김구 선생이 생애 마지막 시기를 보낸 거처이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청사입니다. 이곳에서 백범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전이 열리고 있는데요. 전시 제목은 백범 김구 세계의 가치가 되다입니다. 국가유산청과 서울역사박물관이 함께 마련한 이번 전시는 오는 8월 30일까지 이어지는데요. 단순한 연대기 방식이 아니라 경교장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건과 이야기를 중심으로 김구 선생의 삶을 되짚어 봅니다. 1945년 광복 뒤 김구 선생이 경교장에 머물게 된 이야기, 해방 전국 속에서 임시 정부 요인들과 민족의 앞날을 고민했던 시간들, 또 1948년 분단을 막기 위해

0: 평양 남북 연석 회의에 참석했던 과정도 함께 소개됩니다. 전시 공간은 크지 않지만 경교장이라는 장소 자체가 하나의 역사 자료이기도 합니다. 관람은 무료인데요. 매주 월요일은 휴무고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람하실 수 있겠습니다. 전시 기간 동안에는 매일 선착순 20명의 관람객에게 백범 김구 선생과 경교장의 상징을 담은 북클립 기념품도 증정한다고 합니다. 광복절이 들어있는 8월 서울 종로구 경교장에서 잠시 걸음을 늦추고 우리 역사의 한 장면을 조용히 만나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곡은 창작 판소리 백범 김구 빼앗긴 나라 청년 역정 가운데 3장 새로운 독립정부를 세우리라 3.1 독립만세운동 대목입니다. 소리의 임진택, 북의 이규호입니다.
1: 이때가 1915년 김구 나이 40세라. 조선 천지는 일제의 무단 통치로 완전 암흑과 공포의 사회로 변했는데 세계 정세는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 로소아는 사회주의 혁명에 성공하고 미국 대통령 윌슨은 민족 자결주의를 주창하니 약소민족 해방 독립운동이 크게 고무될 제 1919년 김인년이라 일본에 유학가 있던 조선 청년 학생들이 앞장서 독립선언을 계획하니 국내에서도 천도교의 손병희, 기독교의 이승훈, 불교의 한용운 등이 뜻을 함께 모을 적에 그때 마침 고종 황제가 붕어하신지라 독살 의혹이 증폭되고 민심이 크게 동요하더니 3월 1일 정오기에 만세운동 개시한다.

일제 장한 후 일제 관원에 비포된다. 이때 종로 탑골공원에

만주와 연해주 미주 하와이 에서들 동참하니 대한국

진동헐제 일제헌병감시에 신변의 위험을 느끼고 비신을 꾀하는데 안락을 빠져나와 사의원에 도착하야 경선 기차에 몸을 싣고 진우주의 교

0: 말하니
1: 제.
0: 나흘 만에 닿은 곳이 상해 관문 포도 선창리로구나. 이로부터 백범 김구 망명 생활이 시작된다.
2: 창작 판소리 백범 김구 빼앗긴 나라 청년 역정 가운데 3장 새로운 독립정부를 세우리라 3.1 독립 만세운동 대목 듣고 오셨습니다. 소리의 임진택, 북의 이규호였습니다. 계속해서 신내림 전해드립니다. 이 곡은 경기 무속음악의 강렬한 신명과 생명력을 국악관현악으로 펼쳐낸 작품인데요. 연불에서 허튼 타령 당악으로 이어지는 음악의 흐름 속에서 장단은 점차 속도를 더하고 관현악의 힘찬 울림은 마치 신명이 온몸에 내려앉는 듯한 뜨거운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박범훈 작곡, 국립국악관현악단의 연주로 국악관현악곡 신내림 전해드리겠습니다. 10분의 긴 호흡입니다.

신내림 전해드렸습니다. 연주의 국립국악관현악단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시르실 1 듣겠습니다. 연주의 불새출입니다.

교과서에서는 만나볼 수 없는 살아있는 조선시대, 조선시대 역사 속 생활상을 만나는 조선 견문록. 화요일의 이야기꾼 김성필입니다.

통로전까지 평생을 약속했던 인연이 어쩌다 이렇게 남보다 못한 사이로 서게 됐는지 씁쓸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런 요란법석한 이혼소송이 지금으로부터 약 300여 년 전 유교질서가 서슬퍼렀던 조선 숙종시대에도 벌어졌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이건 단순한 부부싸움 수준이 아니라 조정 대신들이 편을 갈라 무려 9년 동안이나 갑론을박을 벌이고 실록에까지 빽빽하게 기록된 그야말로 조선판 세기의 이혼 소동입니다. 때는 1704년 숙종 30년인데요. 충남 논산 양반가의 종선이었던 유정기라는 양반이 조정에 서류 한 장을 올립니다. 전하, 제 아내 신태영과 이혼하게 해주십시오. 당시 유정기의 주장은 이랬습니다. 마누라가 하늘같은 남편에게 욕을 퍼붓고 시부모를 구박하며 조상님 사당에서 난동을 부리고 제사에 쓸 술에 더러운 오물까지 섞었습니다. 이런 악처와 어떻게 한 지붕 아래 살겠습니까? 그런데요, 소송을 처음 담당했던 예조판서 민진훈은 국법인 경국대전에는 이혼에 대한 정식 조항이 없으니 불가능합니다라며 딱 잘라 기각해버렸습니다. 하지만 유정기는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친한 친구이자 사훈부 간부였던 임방을 통해서 임금에게 직접 상소하면서 판을 키우게 됩니다. 일이 이쯤 되자 임금인 숙종도 어허, 그 정도로 폐악을 부렸으면 이혼을 허락해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 했는데요. 이때 예조판서 민진후가 다시 나섭니다. 전하, 한쪽 말만 듣고 이혼을 허락할 수는 없습니다. 아내 신태영의 진술도 들어보고 사실을 밝히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아내 신태영이 죄인의 신분으로 의금부로 끌려와서 조사를 받게 되면서 이 희대의 소송전은 반전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음악 한 곡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들려드릴 곡은 참살입니다. 연주의 국립국악원 장작악단입니다.

국립국악원 창작악단의 연주였습니다. 참사리 듣고 오셨습니다. 조선교문록 오늘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유정기의 아내 신태영 의금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당시 남존여비 사회에서 여성이 목소리를 내기란 불가능에 가까웠지만 그녀는 진술서를 직접 써내려가며 남편의 주장을 하나하나 반박했는데요. 당시 그녀의 심정이 어땠을지, 만약 요즘처럼 개인 SNS가 있었다면 그녀는 이런 글을 남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억울하고 또 억울하도다. 내가 유정기에 처로 들어와 27년을 살며 다섯 자녀를 연달아 낳고 봉양했거늘 어찌 한순간에 악녀가 되었단 말인가. 남편이 비첩 예일에게 미혹되어 이제는 첩을 정처로 앉히려고 나를 죄인으로 만드는구나. 세상 사람들은 나를 사나운 아내라 손가락질하지만 목격자라 나온 이들은 모두 남편의 첩과 그에게 청탁받은 노비들 뿐이다. 신태영의 논리정연한 진술이 나오자 조정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의 사관조차 신태영의 글에 조리가 있어서 마치 문사가 대신 써준 것 같다라며 감탄과 의심을 금치 못할 정도였는데요. 증인들의 거짓 증언이 드러나고 남편이 첩에게 혹해 아내를 쫓아낸 정황이 밝혀지자 대신들 사이에서는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아내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한다 이런 의견과 그래도 남편에게 대든 죄는 중하다 이런 의견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결국 사건 발생 2년 뒤 숙종은 남편 유정기는 집안을 잘못 다스렸으니 곤장 80대, 아내 신태영은 남편에게 언쟁을 높였으니 곤장을 친 후 유배를 보내라. 단 이혼은 허락하지 않는다. 이런 판결을 내립니다. 하지만 판결 후 6년 뒤 나이가 7순이 다 된 유정기가 임금의 어가 행렬 앞에 엎드려 다시 이혼을 허락해달라고 호소하게 되고 유정기는 재판 도중 세상을 떠났지만 죽어서도 법적 부부관계가 유지되었기에 조정의 논쟁은 계속됐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소송 시작 9년 만인 1713년 숙종은 최종 판결을 내립니다. 마땅히 이혼시켜야 할 듯 하나 국법에 없는 전례를 만들면 후일에 폐해가 크니 그대로 두도록 해라.

요즘 세상이나 300년 전 조선이나 소송까지 가게 되는 이혼 풍경은 참 씁쓸하고 헛헛하기만 합니다. 9년에 걸친 유정기와 신태영의 시끌벅적한 이혼 소송은 정식 이혼 불허로 끝이 났습니다. 승자도 패자도 없는 허망한 싸움이었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조선 견문록이었습니다. 자, 음악 한 곡 더 듣습니다. 어화둥둥 내 사랑이로구나. 연주의 조혜령 외 여러분입니다.

어화둥둥 내 사랑이로구나 들으셨습니다. 연주의 조혜령 외 여러분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늘 마무리 곡인데요. 기도 들려드립니다. 해금 연주의 정수년입니다.

오늘 마무리 곡 기도였습니다. 해금 연주의 정수년이었습니다. 자, 오늘 순서 마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힘차게 주문 외치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늦었다고 후회 말고 오늘 할 수 있는 일부터 지금 시작하자. 지금까지 연출의 임희연, 구성의 유금령, 저는 김성필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곡가 유은선입니다. 방안을 가득 채운 악보, 수천 번을 고쳐 쓴 가사 한 줄, 이렇게 만들어진 음악은 창작자의 분신입니다. 열심히 만든 곡이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을 때 국내외 곳곳에서 울려 퍼지는 당신의 음악을 찾아내고 그 노력의 대가를 정당하게 지켜내는 것, 그것이 바로 건강한 음악 생태계를 만드는 시작입니다. 당신의 땀방울이 헛되지 않도록, 당신의 열정이 내일의 선율로 이어지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의 음악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음악의 가치를 더 높게, 창작자의 권리를 더 넓게,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하루는 오늘 딴 게 가장 맛있다 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옥수수 사온 날에는 그저 이 생각만 하면 됩니다. 최대한 빨리 맛있게 먹을 생각이요. 우리에게 매일매일 주어지는 하루하루를 옥수수처럼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치 행복은 오늘 다 먹어치우자. 내일로 묵히면 맛이 덜해진다. 그렇게 하루하루 그날의 옥수수를 먹듯이 살아가면 되겠죠. 가장 맛있는 순간을 잘 잡기만 하면 좋은 추억도 튼튼한 에너지도 알아서 차곡차곡 우리 안에 쌓일 테니까요. 2026년 8월 11일 화요일 아침 이한철의 창호의 드린 햇살 시작하겠습니다.

8월 11일 화요일 아침 이한철의 창호이 드린 햇살. 오늘 첫 곡은 김은하의 블랙홀 함께 들어와 봤습니다. 자, 요즘 옥수수 참 맛있어요.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옥수수는 오늘 단계 가장 맛있다라는 말이 있다는 거. 그 이유가 그냥 계속 두잖아요. 두면 수분이 사라진다고 해요. 그래서 점점 맛이 떨어진다. 빠르게 먹는 게 최고로 좋은 방법이다 라는 얘기예요. 우리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지금 누릴 수 있는 즐거움, 오늘 행복, 내일로 미루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즐기면서 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여름을 누리기에는 너무 더웠잖아요. 바깥에 나가면 눈앞이 하얘질 정도였는데 이제는 그것보다는 조금 그래도 여름에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둘러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긴 듯 합니다. 여름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여름에 누릴 수 있는 것들도 잘 누리시길 바랍니다. 앞서 옥수수 얘기했는데요. 말 나온 김에 오늘은 옥수수에 얽힌 추억을 이야기 주제로 정해볼까 싶습니다. 누가 쪄준 옥수수가 가장 맛있었는지, 옥수수 때문에 생긴 이런저런 에피소드까지. 예전에는 집에 커다란 솥에 한가득 옥수수 삶아놓고 가족들이 오가며 먹었던 기억도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특별한 옥수수에 대한 기억은 뭔지 궁금합니다. 사연으로 나눠주십시오. 창호이 드린 햇살 참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문자는 짧은 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0302번 이용하시면 되고요. 국악방송 어플리케이션 스마트폰 앱 덩덕궁 다운받으시면 무료 사연 쓰기 그리고 방송 청취도 가능합니다. 카카오톡 으로도 문자 보내실 수 있으니까요. 사연과 신청곡 그쪽으로도 보내주십시오. 자, 이상은의 노래 듣습니다. 삶은 옥수수가 아니라 삶은 여행.

이상은의 노래 삶은 여행에 이어서 옹혜야였습니다. 그레타 마타사 외 여러분들의 노래와 연주로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은 옥수수에 얽힌 이야기들 사연으로 봤는데요. 해바라기님, 옥수수 정말 좋아합니다. 앉은 자리에서 네다섯 개도 거뜬히 먹는데요. 아이고, 눈에 알러지가 생겨서 병원에 가서 알러지 검사를 했더니 옥수수도 안 돼, 감자도 안 돼. 제가 좋아하는 것들 다 알러지가 있다고 하네요. 와, 예순 넘도록 그거 모르고 먹었었는데 요즘은 그래서 조심조심 아주 가끔 먹더라도 반 개 정도만 먹고 있습니다. 라는 사연을 주셨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좋아하는 걸 못하게 되니까 너무 안타까운데요. 그래도 건강이 더 중요한 거니까 그렇게 뭐 적게 먹는다고 해서 행복이 작은 건 아닙니다. 아, 알차게 반 개씩 잘 드시기 바랍니다. 박하사탕님, 지인이 해마다 옥수수, 감자, 양파 한 망씩을 줍니다. 덕분에 잘 먹고 있는데요. 옥수수 먹는 방법, 저희 가족 각각 달라요. 저와 둘째는 옥수수 먹을 때 아무데서나 시작해서 아무데서나 끝나는 자유분방한 형식으로 먹고요. 남편과 큰아이는 가지런히 남은 데 없이 깔끔하게 이렇게 먹습니다. 참 신기하죠. 성향이 나오는 것 같아요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요. 계획형이 있고 그냥 일단 되겠지 뭐 이런 쪽이 있고 그래도 둘둘이 사이좋게 성향이 나뉘어져 있어서 네 좋으실 것 같아요. 옥수수 밭에서 옥수수 따는 일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옥수수들 자라면 키가 커가지고 마찬가지로 7444님 저는 요즘 고추밭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와, 제일 무더울 때 해야 되는 고추밭일. 근데요, 밭에서 최근에 다쳤어요. 버티고 버티다가 병원에 가서 진료받고 약국에서 약을 사왔는데 얼른 낫겠죠. 아이고, 농사일이 많은데 아파서 오늘은 쉬고 밭일 해야 되는데 걱정이에요. 마음이 안 놓이는 거 있죠? 라고 하셨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농작물은 뭐 잠깐 멈춤 TV 리모컨에 일시정지가 있듯이 그렇게 안 되니까요. 끊임없이 자라고 안 뭐 수확을 하면 또 먹기가 힘들어지니까 하셔야겠지요.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건 건강이잖아요. 일단 오늘 쉬시기로 했으니까 적어도 오늘만큼은 고추밭 머릿속에 싹 지우십시오. 내일 일은 또 내일 준비해서 하면 되니까요. 파이팅입니다. 자, 옥수수에 얽힌 추억들 사연으로 받고 있습니다. 문자 샵 0302 스마트폰 앱 덩덕쿵 카카오톡으로 사연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옥수수 두 개에 2,000원이면 진짜 괜찮은데 이런 가게 있으면 좀 많이 사둬야 될 것 같은데 이걸로 노래 만드신 분이 계시네요. 김창완의 노래입니다. 옥수수 두 개에 2,000원.

김청환의 노래 옥수수 두 개에 2,000원에 이어서 예결밴드의 배치기 함께 들어와 봤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옥수수에 얽힌 이야기들 나누고 있는데요. 2036님 옥수수 한 박스 주문했어요. 그런데 아랫집에서 또 옥수수 한 자루를 나눔해 주네요. 친정집에서 딴 거라고 하면서 말이지요. 그래서 이 많은 것들을 다 쪄서 냉동실에 넣어놨습니다. 1년 내내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하셨어요. 특히 지난주 일어난 일이면 정말 찔 때 더우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찔 때는 귀찮고 또 덥기도 하지만 냉동실에 들어있는 옥수수를 딱 보면 뭐 밥하기 귀찮고 이럴 때는 그냥 전자레인지 한 3분 돌려야 될까요? 딱 돌려가지고 따끈따끈한 옥수수 먹으면 되니까 든든하실 것 같습니다. 8842님 첫 아이 임신했을 때였어요. 옥수수가 많이 나왔길래 남편한테 좀 사다 달라 그랬죠. 그랬더니 옥수수 통조림을 사온 거 있죠. 이것도 옥수수잖아. 그러는데요. 하하 참네. 옥수수만 보면 지금도 그때 기억이 납니다. 라고 하셨어요. 아 그렇다면서요. 그 아내분들은 아이 임신했을 때의 그 순간순간이 생생하게 평생 동안 기억이 된다고 하던데 잘 해야죠. 네 남편분이 반만 하셨네요. 8714님 어릴 때 엄마가 옥수수 삶아 놓으면 형제 넷이 가장 큰 것부터 골라갔어요. 막내인 저는 늘 작고 못생긴 것만 먹었는데 그때는 그게 좀 서운했어요. 지금은 제가 가장 큰 걸 골라도 뭐라 하는 사람이 없는데 그때만큼 맛있진 않네요 라고 하셨어요. 맞아요. 뭐 먹을 때는 왁자지 걸 여럿이 같이 먹을 때가 가장 맛있어요. 그리고 뭐 옥수수뿐만 아니라 과일도 그렇고 작고 못생긴 애들이 또 맛있기도 해요. 자 계속해서 오주아의 노래와 연주로 내 마음은 가을이요 듣습니다.

가을 음악으로 미리 만나봤습니다. 오주아의 노래와 연주로 내 마음은 가을이요 함께 들어봤고요. 음악 나가는 동안 7531님 제 마음도 요즘 가을이에요. 아직 덥긴 하지만 에어컨 아래에서 마음은 살랑살랑 가을 같아집니다. 가을 저처럼 타시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헤헤헷 하셨습니다.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0: 있는데요.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1: 이번 주 드리는 공연 선물입니다. 플루트, 첼로, 피아노로 구성된 국내 정상급 3중 주단 트리오 솔러스의 콘서트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바흐에서 피에르까지 다채로운 실내악 레퍼토리를 들려드릴 이 공연 8월 20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성남아트센터 앙상블 시어터에서 열립니다. 책 선물도 있습니다. 지난주에 드렸던 크리스틴 헤나의 또 다른 베스트셀러 나이팅게일인데요. 전세계 1,000만 부 이상의 판매고를 올린 작품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한 두 자매의 감동적인 대서사가 담겨있는 이 책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공연이나 책 선물 원하시는 분들은 말머리에 원하는 공연, 책, 이름 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0302번으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금요일까지 트리오 솔러스 공연은 5쌍, 나이팅게일 책은 5분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0: 풀면 풀수록 똑똑해지는 창호의 퀴즈 퀴즈. 창호야 안녕.
1: 안녕하세요. 퀴즈돌 창호예요.
0: 그래 어서 와라 창호야. 자 오늘 퀴즈는 뭘까요?
1: 한철이 삼촌. 지가 저번 날에 검은고 공연을 보고 왔는데요. 진짜 됐다 멋져가지고 오늘은 검은고랑 관련된 퀴즈를 갖고 왔어요.
0: 우와 창호는 방학 때도 국악공연 열심히 보러 다니고 있구나. 멋지다. 자 그렇다면 오늘 준비한 검은고 퀴즈 가볼까?
1: 네. 먼저 검은고 산조 한 대목 들어보세요. 피디님 음악 주세요.

0: 거문고 소리 됐다 멋지쥬. 바로 문제 드려요. 옛날 옛적에 왕산악이 거문고를 만들어갖고 연주를 하니까 검은 새 한 마리가 날아와갖고 춤을 췄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과연 어떤 새였을까요? 1번 학, 2번 참새, 3번 까마귀, 4번 딱따구리. 아, 진짜 피디님! 딱따구리는 거문고 연주보다 지가 장단을 더 크게 치겠어요. 암튼 이 새는 목이랑 다리가 길고 두루미라고도 불러요. 이제 아시겠죠?
1: 네, 오늘은 청호가 거문고에 얽힌 옛 이야기를 퀴즈로 가져왔습니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고구려의 왕산악이 중국에서 들여온 철연금을 고쳐서 새로운 악기를 만들었다고 전해지는데요. 이 왕산악이 악기를 연주하자 검은 새가 날아와 춤을 췄고 그래서 악기의 이름을 거문고라고 불렀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자, 그러면 거문고 연주를 듣고 날아와 춤을 춘 새는 무엇일까요? 앞서 들려드린 거문고 연주를 들으니까 딱 떠오르는 새가 있지 않으셨나요? 목이랑 달리 길고 우아한 날갯짓, 그게 딱 떠오르는데 보기 다시 드립니다. 1번 학, 2번 참새, 3번 까마귀, 4번 안 되는구나. 정선희 씨를 모셨어야 되는데 딱따구리가 4번 목이었습니다. 자, 창호가 진짜 결정적인 힌트를 줬습니다. 목이랑 다리가 길고 두루미라는 이름으로도 아하 부르는 새입니다. 정답하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302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무엇을 정답을요? 추첨 통해서 다양한 선물도 드리니까요. 도전 한번 해보시죠. 정답 보내시는 동안 억수, 송가인, 서진실이 함께 부르고 연주합니다. 세타령.

0: 억스 송가인 서진실이 함께 연주하고 노래한 쇠타령 듣고 왔습니다. 창호의 퀴즈 문제 풀고 있는 중인데요. 창호가 오늘은 거문고에 얽힌 옛 이야기를 퀴즈로 가져왔습니다. 삼국사기에 나오는 왕산악. 왕산악이 칠연금, 중국에서 들여온 칠연금을 고쳐서 새로운 악기를 만들고 연주했는데 검은새가 날아와서 춤을 췄다. 그래서 이 악기의 이름을 거문고라고 붙였는데 이때 춤춘 새는 무엇일까요가 문제였고요. 보기 다시 드리자면 1번 학, 2번 참새, 3번 까마귀, 4번 딱따구리 드렸습니다. 정답 7444님 거문고입니다. 제가 거문고 악기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 문제 틀릴 수가 없겠는걸요. 1번 학이 정답입니다. 아, 정답 나온 것 같은데요. 우와. 8517님 역시 학으로 보내셨어요. 지리산 마천 초등학교에서 개학 준비하며 듣습니다. 오늘은 좀 시원하지만 비가 오지 않아서 계곡물은 많이 줄었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한여름 계곡에서 지내는 것이 가장 시원하다고 저 역시 믿고 있는데 물이 줄어서 어떡해요. 아유, 비가 오면 오는 대로 안 오면 안 오는 대로 참, 아, 마음이 그래요. 이제 개학인가요? 요즘은 학교장 재량에 의해서 학교마다 다 방학 기간이 다 다르잖아요. 아마도 지리산 쪽에 있는 학교니까 여름 방학은 좀 짧게 가고 겨울 방학은 길게 가는 그런 분위기가 아닐까 싶어요. 17일 개학이실 것 같네요. 그죠? 자, 5784님 1번 학. 농사는 평야라서 논이 넓은 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두 눈으로 자주 봅니다. 무엇을 학을요? 자태가 참으로 멋집니다. 라고 하셨어요. 야, 오늘은 아까 7444님이 악기에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이 문제는 틀릴 수가 없겠는걸요? 라고 하신 게제 마음에 딱 들어와 있습니다. 이거는 창호야, 오늘 발표하지 말까? 아, 그래도 해야 된다고? 알겠어. 창호로부터 정답 발표 들어봅니다.
1: 오늘 정답은 1번 학이었어요.
0: 근게.
1: 근데 한철이 삼촌, 왕산악 할아버지는 거문고를 얼마나 잘 탔으면 날아가던 학이 와갖고 춤을 췄을까요?
0: 그러게, 사람만 감동한 게 아니라 학까지 흥이 났던 거잖아. 와, 진짜 대단하다, 그지?
1: 지 말이 그 말이에요. 근데 학이랑 지랑 취향이 좀 비슷한가 봐요. 암튼 이제 선물 받으실 분들 좀 불러주세요.
0: 좋습니다. 오늘의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8318님 범장기지 떡 드리고요. 5205님 유산균 선물로 보내겠습니다. 자, 발표 다시 한번 하자면 8318님 범장기지 떡, 5205님 유산균 선물입니다. 번호 불려주신 오늘의 당첨자께서는 샵 0302,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성함과 주소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물 보내겠습니다. 창호야, 오늘도 수고 많았어. 인사 나누자.
1: 창호의 퀴즈. 저는 퀴즈돌 창호였어요. 지는 내일도 올게요. 안녕.
0: 안녕, 창호 보내면서 거문고 연주자 이재하의 음악입니다. 신원섭, 문경아, 최수연이 함께하는 경 듣습니다. 이 음악 들으면서 1부 마무리하고요. 저는 2부에 되돌아올게요.

아버지, 이제는 총사령관님이란 호칭이 마땅하겠으나 오늘은 아버지의 여식으로서 드릴 말씀이 있어 편지를 씁니다. 저는 곧 최전선으로 가고자 합니다. 여자의 몸으로는 위험하다고 다들 만류하지만 아버지께선 제게 대안의 잔다르크가 되라고 하셨죠. 그러니 저의 뜻을 지지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한국광복군 총사령관 지청천의 딸 지보경. 회복할 복 영화 영. 그녀의 이름은 독립운동을 위해 만주로 떠난 남편을 다시 만나길 고대한 어머니가 지었다고 합니다. 보경이 5살 되던 해에 드디어 만주로 건너가 아버지를 만났지만 거주지를 자주 옮기며 살아야 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도 그녀는 학업을 성실히 이어나갔고 더 깊은 배움의 열망을 아버지께 편지로 호소하기도 했다죠. 하지만 늘 집을 떠나 있던 아버지에게서 온 답장엔 어머니한테 바느질이나 잘 배워서 좋은 혼처 골라 시집이나 가라는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보경은 크게 실망했습니다. 편지를 찢어버리고 이제 당신을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답장을 보냈죠. 그 편지를 받고 아버지가 많이 우셨다는 건 나중에서야 알게 됐다고 합니다. 지보경의 나이 18살이던 1937년 중일전쟁이 시작됐는데요. 임시정부 가족들과 함께 피난을 다니던 그녀는 어느 날 일본군의 폭격으로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모습을 눈앞에서 보게 됩니다. 그 순간 지보경은 깨달았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이 전쟁을 빨리 끝내는 일이라는 것을. 그녀는 결국 자신도 광복군이 돼 직접 싸우기로 결심했는데요. 그녀의 아버지는 조국 독립하는데 남자 여자 가리겠느냐 라며 이번엔 흔쾌히 허락합니다. 광복군 성립 초기부터 참여해 여러 활동에 힘을 쏟은 대한의 잔다르크 지보경. 우리가 기억해야 할 또 하나의 위대한 이름입니다. 광복 81주년 기념 국악방송 특별 캠페인. 우리가 기억해야 할 여성 독립운동가. 저는 국악인 최예림이었습니다.

땅을 오가는 독특한 기교로 삶의 생기를 표출하고 산을 터전으로 살아가는 목동들의 외로움을 달래주던 노래입니다. 아리랑도 크게 다르지 않죠. 자연이라는 거대한 품 안에서 울고 웃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희망과 위안의 노래. 아리랑과 요들은 태어난 곳도 부르는 방식도 다르지만 거대한 산맥을 타고 흐르는 그 소리에는 삶을 향한 민초들의 꿋꿋한 생명력이 깃들어 있습니다. 산타요가 부르는 아리랑 요들송. 푸른 산맥을 메아리치는 듯한 그 힘찬 생명력이 삶에 지친 우리의 일상에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산타요가 부르는 아리랑 요들송과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제과와 함께합니다.

0: 보내드린 햇살.
1: 아, 시숙께 인사를 드리면 그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여보라 흥보야, 재수 씨가 쬐깨날 때 보고 지금 보니 미꾸라지가 용두에 왔구나. 흥보 마누라 들은 척도 아니오고 안으로 들어가 음식을 재리는디. 음식을 재리는디야.

생청 놓고 조락산 연우잼 저 양회가 천여콩 다 양편에다 버려놓고 장단수 단잡댕이며 이삼채 도라지채

0: 여러분들이 처음
1: 이한철의 청오이들인 햇살 2부 첫 곡 최수정의 소리로 흥보가중 흥보마누라가 음식을 차리는 대목 듣고 왔습니다. 자, 청오이들인 햇살 함께하고 계시고요. 8시 막 지났습니다. 8시 2분 33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한철이 고르고 고른 음악 아무리 바빠도 이 노래는 못 참지. 자, 예술가들에게 창작의 고통, 이거 엄청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새 책을 쓰고 새 음반을 내고 하는 그런 아티스트들이 있습니다. 게다가 규칙적으로 노래를 발표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인데 대표적으로 윤종신 씨가 있죠. 제 기억에 2010년부터 먼슬리 프로젝트 했으니까 지금 16년째 매달 음원을 내고 있는 거고요. 더불어 오늘 소개해드릴 이 015B도 그걸 하고 있어요. 2018년 3월부터 시작됐으니까요. 이제 8년 5개월째 매달 새 노래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저도 뭐 거의 구독한 사람인 것처럼 매달 신곡들을 듣고 있는데요. 이 노래, 이야 이 노래 좋던데요. 지지난 달에 나온 노래예요. 72번째 015B의 이 뉴 에디션 시리즈의 노래인데요. 글리머스란 노래입니다. 이 노래가 굉장히 세련된 신스팝인데 더불어 추억의 015B 멜로디가 공존해요. 그래서 새롭고 또 익숙한 그런 느낌을 여러분들에게 전할 겁니다. 이 글리머라는 뜻은 심리학에서 트라우마의 원인인 트리거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트리거의 반대말로 쓰이는 용어라고 합니다. 마음의 평안과 행복을 주는 작은 순간을 뜻하는 말. 편안하고 행복한 순간 이 노래와 함께 느끼시면 되고요. 이 노래 메인 보컬이 AI입니다. 아휴. 참 그래도 감성은 있더라고요. 그리고 노래의 마지막 구절 아직 느껴져 그 구절만 정석원 씨가 직접 불렀다고 합니다. 생성형 AI와 함께 정석원이 만든 음악 장호일이 기타 친 음악 어떤지 들어보시죠. 015B의 글리머스

공일오비의 노래 글리머스 듣고 왔습니다. 작사 작곡 편곡 건반 베이스 드럼 프로그래밍 이런 것들은 다 정석원 씨가 했고요. 목소리만 AI를 빌려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수연님 우와 공일오비 테이프 아직 갖고 있는데 아직 느껴지셨나요? 자 이제 화요일입니다. 오늘 국악의 귀 뚫는 날이잖아요. 김유석 박사님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0: 귀가 꽉 막히는 분들, 그 막힌 귀를 시원하게 뚫어드리는 시간입니다. 국악이 기가 막혀 뚫어 뚫어. 자, 오늘도 화요일의 남자 귀뚫남 김유석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음악도 제철이란 게 있잖아요.
1: 네.
0: 제철 음악. 한여름에는 어떤 국악을 들으면 좋을까요?
1: 글쎄요. 풍류?
0: 풍류 음악?
1: 네. 풍류 좋습니다.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요? 언두막, 오두막, 이런 데 앉아서.
0: 네.
1: 또, 제가 연주할 수도 있지만, 또, 남들이 이렇게 해주는 거 멀리서 이렇게 듣고 있어도 되게 시원한 그런 느낌 들지 않으시나요?
0: 악기로 따지면 태평소. 태평소 들어가는
1: 핫하죠고는
0: 시원하지 않아요?
1: 아, 와, 시원시원한데요.
0: 같은 악기로도 다르게 느끼네요.
1: 그렇네요.
0: 저는 그냥 소리가 시원 탁 트인 음성이 소리가 들리니까
1: 네.
0: 시원하다.
1: 아, 네, 그렇게 그러네요. 느꼈는데. 왜냐하면 저는 삐리리리리리리리리리 이렇게 나오면 벌써 뭔가 막 농악 뛰어야 될 것 같고 막 땀이 벌써 나는 거예요.
0: 듣는 그러니까 사람 입장은 또 땀날 수도 있을 것 같고. 야, 같은 소리도 이렇게 다르게 느낍니다.
1: 그러네요.
0: 좋습니다. 자, 지난주부터는 국악기를 하나씩 우리가 짚어보고 있는데요. 첫 시간엔 가야금을 만났고 오늘은 가야금과 짝을 이루는 악기라고 볼 수 있겠죠. 거문고에 대해 알아본다고 미리 예고해 주셨습니다.
1: 네, 맞습니다. 우리 가야금, 거문고 이렇게 보통 이제 현악기 양대산맥 이렇게 얘기하죠.
0: 예.
1: 네. 두 악기가 생김새는 뭐 얼추 비슷해 보일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길게 되어 있는 장방형 구조이기 때문에.
0: 네.
1: 근데

0: 연주법이나 성격은 꽤나 대조적입니다. 그래서
1: 오호.
0: 오늘 그 차이를 한번 짚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1: 좋습니다. 자, 그러면 거문고라는 악기 이름에 대해서부터 알아볼 텐데요. 거문고, 뭐, 어딘가 검다, 뭐 이런 느낌이 드는데, 실제로 관련이 있을지도 궁금하네요.
0: 관련 있죠.
1: 검다,
0: 네네.
1: 오오오.
0: 아마 뭐 블랙스트링 뭐 이런 그 단체도 한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1: 네, 있습니다.
0: 네, 그 검은 블랙입니다. 이 이야기는 또 우리 가야금처럼요, 삼국사기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1: 예.
0: 여기에 또 거문고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진나라에서 칠연금을 보내 왔는데, 고구려의 재상이었던 왕산악이라는 사람이 그 원형은 그대로 두고 우리식으로 새롭게 만들어서 연주를 했다. 네,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1: 예.
0: 그리고 왕산악이 100여 곡이나 지어서 연주를 했더니,
1: 오, 지난주 우륵은 12곡이었는데요.
0: 네.
1: 왕성한 작품 활동 하셨네요.
0: 네, 왕성하게 활동을 하셨습니다. 거문악이 날아와서 춤을 췄다. 그래서 거문학의 거문고, 그러니까 현악금인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 금이라고 할때 거문고금 이렇게 오편에서 찾으면 나옵니다.
1: 아, 예.
0: 근데 이 금은 말 그대로 그렇게 길게 생긴 악기를 금이라고 하는 거고요. 우리말로 하면 고예요, 이게.
1: 고.
0: 그래서 검은색 학이 날라와서 연주됐던 그런 고라는 악기, 거문고죠.
1: 야,
0: 현악금이죠. 근데 그
1: 아니,
0: 나중에 그 학자가
1: 예,
0: 빠져요.
1: 빠져요?
0: 네, 그래서 현금이 되는 거죠.
1: 아,
0: 현악금에서
1: 학자가 빠져서
0: 학자가
1: 그냥
0: 빠지고,
1: 현금.
0: 네, 현금. 그거를 우리말로 하면 거문고, 거문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1: 검은고도 좋고. 그냥 현금도 저는 좋아합니다. 네.
0: 네.
1: 검은고 연주에 검은학이 날아와서 춤을 췄다라는 탄생설화부터 이 범상치 않은 악기입니다.
0: 네. 그런데 흥미롭게도 1930년대 중국 그 지린성 지안현 뭐 이렇게 우리 고분벽화 나오면 꼭 등장하는 그곳입니다.
1: 예.
0: 고분벽화 실제로 그 고구려 고분벽화에서 거문고 그림이 나왔는데요.
1: 오호.
0: 이게 아마도 중국에 전해지기 전에 고구려에 이런 악기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거문고의 역사를 고구려 시대 이전으로 봐야 된다. 이런 연구가 있었습니다.
1: 오, 그러면 중국에서 전해져 온 악기가 아니라 원래 우리 땅에서 만들어진 악기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네요.
0: 네, 여기 원문을 자세히 보시면 중국 진나라에서
1: 네.
0: 칠연금을 보내왔다 했는데요. 이 진은 진시황제의 진이 아니고요.
1: 예.
0: 동진 서진하는 그 진이에요. 그러니까 한 3세기
1: 도래전.
0: 네, 그
1: 네.
0: 정도로 볼수 있고요. 칠연금이라는 거는 줄이 7개인 그런 악기인데요.
1: 네.
0: 중국의 기록을 보고 우리의 기록을 보아도 이렇게 지금 우리 거문고처럼 뭔가 이렇게 괴가 있다거나 또는 손으로 술대를 잡고 연주한다거나
1: 예.
0: 이런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거문고는 우리 한국의 악기, 고구려의 악기임이 분명하다라는 게 우리 음악학계의 정설입니다.
1: 예, 그렇군요. 자, 뭐 이러저러한 뭐 설은 있는데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악기다라고
0: 네.
1: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0: 네. 그리고 이 학은 또 근데 이런 모습이 있어요. 제가 어디 가서 계속 그 검은학을 찾았거든요.
1: 예.
0: 동물원에 가서도
1: 오.
0: 그렇고, 외국에 가서도 그렇고,
1: 예.
0: 혹시 검은학이 있나? 근데 블랙 크레인이 없더라고요. 검은학이
1: 오.
0: 없더라고요. 그래서
1: 존재하지 않는 거네요.
0: 하얀 두루미까지는 봤어도,
1: 아, 검은 학은
0: 검은학은
1: 없다.
0: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학이라는 거는 약간은 좀 이렇게 어떤 신화적인 상징성이 뭔가 좀 가미되지 않았나라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1: 예.
0: 그래서 그런지 학자가 빠지고 어찌됐건 지금 남은 글자는 현금, 그래서 거문고가 지금 남아있는 이름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1: 네. 뭐또 다른 설들이 있을까요?
0: 설보다는 이제 스토리가 있죠. 예. 통일신라 시대로 이제
1: 예.
0: 넘어가 보면요.
1: 으흠.
0: 예, 옥보고라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이분이 이제 지리산에 들어가서 50년간 수련을 했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또그 뒤로 속명득, 발음하면 속명득이겠죠.
1: 예.
0: 속명등, 뭐 명득, 속명득, 귀금선생 뭐 이런 분들을 거쳐서 여러 제자에게 전승되었다.

0: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1: 예.
0: 그리고 또 이제 조선시대로 넘어오게 되면요. 우리 선비들이 가장 선호했던 악기, 풍류 시간에 배웠죠.
1: 거문고.
0: 네, 거문고, 오죽하면 거문고 회상이라고 그랬겠어요.
1: 그러네요.
0: 네,
1: 예.
0: 그래서 선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악기였기 때문에 악기의 으뜸이다 이렇게 얘기도 했어요. 그래서 백악지장이라는 별명도 얻은 그런 악기가 되겠습니다.
1: 네, 한마디로 거문고가 악기의 왕이라는 건데요. 가야금과는 또 다른 위상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냥 봐서는 거문고랑 가야금 비슷하다. 그래서 헷갈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어떤
0: 그렇죠.
1: 차이가 있을까요?
0: 네, 일단 서 있는 모습을 보면 멀리서 보면 뭔가 이렇게 네모난 그 위에 악기 줄이 얹어져 있는 이런 모습에서는 비슷하겠죠.
1: 네.
0: 그런데 자세히 보면 거문고는 일단 6줄입니다.
1: 오.
0: 그리고 가야금은 12줄이죠.
1: 12줄.
0: 배가 차이 납니다. 근데 또 거문고는 6줄밖에 없는데요. 3줄이 같은 음을 내요. 6줄 중에 3줄이 같으니까
1: 예.
0: 나머지 세 줄에서 연주를 만들어내는 거죠.
1: 세 줄의
0: 똑같은
1: 음이
0: 줄의 음은 하나.
1: 하나,
0: 그렇죠.
1: 그 나머지 세 줄.
0: 네. 그러니까 음 높이로 하면은 네 개인
1: 맞아요.
0: 거고,
1: 네.
0: 제가 얘기한 거는 갖고 노는 줄이 몇 개냐의
1: 아,
0: 문제였던 거죠. 예.
1: 그 6줄이 다그 쾌라고 하나요? 거기
0: 괴.
1: 걸려 있는 게 아니던데요?
0: 그렇습니다.
1: 예.
0: 그래서 괴 위에 있는 줄은 괴상청, 괴 밑에
1: 오,
0: 있는 줄은 괴하청.
1: 괴하청?
0: 뭐 이런 식의 이름도 있어요.
1: 예.
0: 어찌됐건 거문고 듣다 보면 뭐 당나디 당딩댕 드렁드렁 하는 소리 나지 않나요?
1: 예, 나요. 예.
0: 이 드렁 소리가 바로 그세 줄에서 나는 뭐 배음의 효과로
1: 오.
0: 굉장히 음악이 풍성해지는 그런
1: 그
0: 느낌이
1: 세
0: 나죠.
1: 줄이 괴하청인가요?
0: 하나는 괴 위에 걸려 있고요.
1: 네.
0: 하나는 괴 밑에 걸려 있고.
1: 아, 그렇게 되는
0: 네.
1: 거구나.
0: 그리고 맨 밑에 거는 개방현이라고 그래서
1: 네.
0: 그냥 뭐 아무것도 걸쳐 있지 않은데 물론 안쪽은 있죠. 그래야 소리가
1: 아,
0: 나니까.
1: 계속 같은 음으로 밑에 깔아주는 역할을 할까요? 독주를 했을 때?
0: 말하자면 화성이 그냥 스스로 다 만들어지는 그런 악기인 거예요. 네.
1: 야, 재미나네요. 여섯 줄다 다른 음을 내는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재밌는데요.
0: 네, 그렇지만 이제 괴의 정말 기타하고 똑같아요.
1: 네.
0: 그래서 기타 보시면 프렛에 손가락을 이렇게 얹으면은 땅땅땅땅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1: 예.
0: 음이.
1: 다른 괴 위치에 손을 놨을 때
0: 네.
1: 음이 바뀌는 건가요?
0: 그렇죠, 그렇죠.
1: 오호.
0: 거문고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괴 위에 손가락을 얹게 되는데 그 얹는 위치에 따라서 조금씩 음고가 계속 변하는 거죠. 기타도 그 프렛 위에 손가락을 확 대지는 않죠.
1: 네.
0: 프렛보다 살짝 옆자리를 건들죠.
1: 아, 어떻게 아세요? 그래야 더 정확한 음정이 나요,
0: 저도
1: 사실은.
0: 만져봤습니다. 예. 근데 거문고도 똑같아요. 그래서
1: 예.
0: 괴 위에다가 손가락을 얹으면 사실 뭐 기타나 거문고나 원리는 똑같으니까요.
1: 네.
0: 손가락 소리에 그 울림이 먹어버리죠. 예를 들면 당 소리가 나야 되는데 덩 이렇게 되겠죠.
1: 그렇죠.
0: 예.
1: 예.
0: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괴 위가 아니라 괴보다 살짝 옆자리를 이렇게 손가락을 댑니다.
1: 야.
0: 그게 이제 16개나 있습니다. 예, 그런 거를 우리가 괴라고 하고요.
1: 네.
0: 내 몸에서 제일 먼 쪽부터가 1번이에요.
1: 오.
0: 그래서 첫 번째 1번 괴, 두 번째, 세 번째, 2괴, 3괴, 4괴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 나갑니다.
1: 네.
0: 그래서 총 16개까지 있어요.
1: 오호. 그 가야금보다는 어쨌든 단단한 소리가 나는, 힘 있는 소리가 나는 것이 거문고의 특징이라고 여겨지는데요.
0: 네. 그거는 왜 그러냐면요. 일단은 괴의 손가락을 얹고요.
1: 네.
0: 오른쪽은 제 손가락으로 하는 게 아니라 술대라는 대나무 막대를 쥐고 연주를 하게 돼요.
1: 그니까요.
0: 그리고 이 막대도 뭐 살살 연주하는 게 아니라 위에서 제가 지금 여기 볼펜인데
1: 네.
0: 위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1: 맞아요. 막
0: 탕탕 찍어내요.
1: 내리치던데요?
0: 네.
1: 저러다가 줄 끊어지겠다. 전그 생각 엄청 많이
0: 그
1: 했는데.
0: 정도로
1: 네.
0: 내려칩니다. 네, 그래서 막 탕탕 내려칠 때는 대점,
1: 네.
0: 조금 뭐 살짝 탕탕 칠 때는 소점 이런 식으로
1: 오.
0: 구분을 하기도 하는데
1: 예.
0: 어찌됐건 우리가 볼 때는 오, 줄 끊어지는 거 아니야? 할 정도로 막 탕탕 내려칩니다.
1: 이야.
0: 그래서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하죠. 거문고가 무조건 그냥 단순한 현악기는 아닌 것 같고. 오.

0: 타악기의 성질을 가진 현악기 같다.
1: 맞네요, 맞네요.
0: 이렇게도 얘기하기도 합니다.
1: 내리치면서 현의 울림을 만들어내기도 하는데
0: 네.
1: 그걸 이렇게 끌어올리면서 소리내기도 해요.
0: 네. 뜰입니다.
1: 아, 그걸 뜰이라고 해요?
0: 네. 그러니까 이거 위에서 이렇게 탕탕 내려쳤다면
1: 예.
0: 반대로 뭐라 그럴까요? 연필 끝을 줄에다가 대고
1: 예.
0: 내 몸쪽으로 당기는 거죠.
1: 땅!
0: 땅! 하고 땡기는 거죠.
1: 오.
0: 네. 이런 걸 뜰이라는 연주 기법이라고 우리 구음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 예.
0: 그래서 뭐 내려치는 연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대점, 소점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예. 앞으로 밀어도 치고 또 나한테 당겨도 치고 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기법이 존재하는 게 검은고 기법입니다.
1: 예. 막 그 연주하는 모습 보면 엄청 역동적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0: 네.
1: 기타는 보통 손가락의 관절 정도만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피킹을 하거든요.
0: 네.
1: 혹은 뭐 핑거링을 하더라도 오른손에. 네, 네. 근데 검은고 연주하시는 분은 단순히 뭐 손가락이나 손목 이 차원에서 몸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온몸을 다 쓴다? 이런 느낌이 있던데요.
0: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잘 보신 거예요.
1: 와...
0: 특히 왼손이 우리가 보이지 않게 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1: 장력이 센가요, 줄에?
0: 일단 장력 그렇죠. 그거는 이제 젊은 연주자일수록 세게 하고요. 세게 네. 할수록 이제 소리가 단단하게 나죠.
1: 그렇겠네요.
0: 네. 그리고 우리 왼손 그 사지 약지라고
1: 네,
0: 하는
1: 네.
0: 또는 무명지라고 하는 이 손가락에 골무를 낍니다.
1: 오.
0: 바느질할 때나 쓰는 골무를 왜 끼나 싶은데요.
1: 왜 끼나?
0: 검은고를 연주해 보시면 바로 압니다.
1: 안 끼고는 힘들다.
0: 너무 아파요.
1: 보통 기타 배우시는 분들이
0: 네.
1: 그 기타 이제 스틸 줄이잖아요.
0: 네네네.
1: 그 줄이 손톱 밑 바로 옆에 있는 살.
0: 맞아요.
1: 거기를 네. 너무 아리따게 만들고 힘들게 하기 때문에 그게 막 나중에 이제 굳은 살 베겨서 뜯어내고 그쵸, 그쵸. 또 하고 또 하고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고비를 못 넘겨서 기타 배우기를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0: 저요 저
1: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손가락이 아픈가 보죠.
0: 일단 네 번째 손가락도 그렇고요.
1: 네.
0: 그 다음에 이제 줄을 실제로 짚는 거는 엄지와 검지인데
1: 네.
0: 말씀하신 대로 굳은 살이 엄지와 검지에 많이 베기죠.
1: 와.
0: 네, 그러니까 네 번째 손가락도 베기고. 엄지 검지도 베기고.
1: 베기고.
0: 네, 근데 엄지는 더 아픈데요. 그 일반 우리 손가락 살이 아니라
1: 네.
0: 손톱 옆이에요.
1: 아 진짜요?
0: 네.
1: 손톱 옆.
0: 그러니까 검은고를 이렇게 왼손으로 약지를 그 골무를 낀 상태에서 이걸 괴에다가 얹어 놓잖아요.
1: 네.
0: 그리고 엄지를 이렇게 살짝 내리게 되면
1: 내려서
0: 이게 검은고 줄을 위에서 밑으로 수직으로 누르는 게 아니라
1: 네.
0: 제 손톱의 옆부분, 손톱의 오른쪽 부분이 검은고 줄을 누르게 됩니다.
1: 와.
0: 그러니까 매우 약한 데잖아요.
1: 그죠.
0: 근데 여기가 굳은 살이 베기게끔 연습을 해야 돼요.
1: 이야, 아니 왜냐하면 이제 보통 뭔가 물건을 짚는다던가 이게 다 이 손끝으로 뭘 많이 하니까
0: 네.
1: 아무리 악기로 이 자극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평소에 쓰던 물건이 닿던 부위란 말이에요.
0: 네,
1: 근데
0: 네, 네.
1: 지금 말씀해 주신 그 엄지 손톱의 옆은 뭐 물건이 닿을 일이 거의 없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더 연약한 피부인데 거기를 막 자극을 하는 것이 검은고 연주자들의 어떤 손이네요.
0: 네.
1: 우와.
0: 근데 제가 그냥 거기가 많이 아픕니다가 아니라 거기가 굳은 살이 베겨야 돼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는 그렇게 연주하는 기법이 또 따로 있어요.
1: 아, 야.
0: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이렇게 멀쩡한 살로
1: 예.
0: 검은고 줄을 짚어서 연주를 하면 안 되고요. 굳은 살이 베긴 상태에서 줄을 이 굳은 살로 통 치는
1: 와.
0: 이런 기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일반 사람이 범접이 쉽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1: 야, 이래서 검은고가 배우기 어렵다 어렵다 하는 것 같군요. 자, 우리 라디오라서 우리 애청자분들이 듣기에는 조금 복잡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최대한 저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검은고의 이 연주할 때의 뭐 모습이라든지 그런 거를 건너뛸 수는 없으니까요. 제가
0: 네.
1: 최대한 상세하게 소개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0: 그래도 뭐 복잡하게 말씀드렸지만
1: 예.
0: 쉽게 말씀드리면

0: 손이 여러 군데가 꽤나 아프다.
1: 꽤나 아프다.
0: 네, 이 정도면은 일단 아, 이런 악기구나.
1: 예.
0: 이렇게 수양이 돼야 되는 악기구나.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1: 그럼 결국 손목으로만 연주하는 게 아니라 팔 전체를 이용해서 연주하는 거겠죠?
0: 그럼요. 아무래도 네, 팔도 가고 또 오른손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술 때도 쳐야
1: 술대로.
0: 되고. 네.
1: 네.
0: 그러니까 뭐 왼손, 오른손 뭐 너무너무 바쁜 악기입니다.
1: 검은 걸 어떻게 넣고 연주를 해요?
0: 검은 고는요, 일단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우리 정악계통 연주하는 방법과 민속음악, 산조나 뭐 민요 반주 이렇게 연주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1: 오, 예.
0: 그래서 정악계통은 무릎 위에 올려놓고 연주를 하게 되고요.
1: 예.
0: 산조나 우리 민요 반주 이런 민속음악계통에서는 가야금처럼 발 위에 얹어놓고 연주를 합니다. 네,
1: 아,
0: 이런 차이점이
1: 다르군요.
0: 있습니다.
1: 호호. 좋습니다. 자, 검은 고도 가야금처럼 뭐 정악 연주용 산조 가야금, 뭐 계량 가야금 이렇게 명칭이 좀 다양한가요?
0: 없지 않죠. 네, 검은 고 같은 경우는 그래도 비교적 뭐 산조 가야금, 정악 가야금 이렇게 따로 나누지는 않습니다.
1: 예.
0: 물론 뭐 연주자 입장에서는 아, 이 소리는 정악 소리에 조금 더 좋은 것 같아. 그리고 이 소리는 좀더 산조에 적합한 것 같아. 그래서 악기를 두 개, 세개 이렇게 갖고 다니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1: 예.
0: 두 개가 다 통용이 됩니다. 일단 검은 고는. 그래서 뭐꼭 써야 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꼭은 아닙니다. 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량 가야금이, 아, 계량 검은 고가 있겠죠.
1: 예.
0: 그래서 가야금처럼 검은 고 역시도 계량에서 뭐 10현 검은 고도 있고요.
1: 오.
0: 또뭐 검은 고를 갑자기 막 중간에 팍 잘라갖고 길이를 줄여갖고 좀 높은 소리가 나게 만든 검은 고도 있고, 예, 이런 종류는 좀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앞서서 선비들이 아끼던 악기, 풍류음악에서 아주 중요하다. 현악의상을 검은고의상이라고도 하니까,
0: 그쵸.
1: 예, 그 말씀 주셨는데.
0: 오퍼링이 있으시지만 아주 잘 배우셨습니다.
1: 그러니까요. 선비들이 아낀 악기, 이던 이유가 있을까요?
0: 이게 이제 중국의 금론에서 비롯되는 걸 텐데요. 중국은 우리가 얘기하는 고금, 구치인이라는 악기를 연주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마 중국 사극 같은 데 보시면
1: 예.
0: 머리 길게 풀어헤친 누구죠? 우리 제갈공명이 그 고금을 연주하는 그런 모습이 가끔 나오거든요.
1: 예.
0: 뭐 그런 선비들의 악기였던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로 오면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이 검은고금이라고 한 거는 어떻게 보면 고라는 우리식의 그런 긴 악기를 연주하는 것들이
1: 예.
0: 검은고가 대표적인 악기였던 거예요. 네,
1: 아하.
0: 그래서 검은고가 우리 선비들에게 특히 사랑을 받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1: 네. 검은고가 지금처럼 다양한 소리를 내기 시작한 건또 언제부터인지도 궁금해요.
0: 보통 우리 검은고가 아까 말씀 주신 그 내용이 풍류방에서
1: 네.
0: 많이 연주가 됐잖아요.
1: 그렇죠.
0: 물론 궁중에서도 연주가 됐고요. 그렇지만 19세기 말부터는 이제 큰 변화가 생깁니다.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산조의 등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면 아니 선비의 악기가 왜 갑자기 무속음악에서 연주가 되고 왜 갑자기 뭐 민요를 반주하고 이러지?
1: 예.
0: 이게 어떻게 보면 패러다임의 변화인 거죠. 시대의 변화가 생긴 거고요.
1: 예.
0: 검은 고 악기가 더 이상 풍류 안에서 선비들만의 악기가 아니라 대중적인 악기로 조금 변모하는 그런 결과를 과정을 겪은 거죠. 19세기 말 정도.
1: 예.
0: 예, 그래서 이때부터는 기존의 검은 고보다는 훨씬 많은 능력을 보여주는 그런 악기로 변모하게 됩니다.
1: 네. 자, 그러면 직접 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음악 들을까요?
0: 네, 검은 고 특유의 이제 깊고 묵직한 이런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는 게 순서일 것 같아요.
1: 예.
0: 그래서 이 소리를 먼저 준비했고요. 영산회상, 현악 영산회상 이게 곧 검은고회상이다.
1: 검은고 회상.
0: 그리고 이게 줄풍류라고도
1: 줄풍류.
0: 얘기한다. 기억하시죠?
1: 네. 네.
0: 요거
1: 기억납니다.
0: 복습하시면서 그 줄풍류 중에 한 곡을 들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1: 네. 자, 영산회상 중에 어떤 부분 들을까요?
0: 네, 여러 장단, 여러 악장이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네,
1: 네.
0: 그 중에 뒤쪽으로 가면 우리 염타군 있었어요.
1: 염타군.
0: 염불.
1: 염불타령군악.
0: 네.
1: 네.
0: 그 중에 타령,

0: 길이가 길지 않으니까 예. 듣기 이렇게 부담 없으실 거예요. 그 곡 한번 들어보시죠.
1: 좋습니다. 거문고의 묵직한 소리와 다령의 경쾌한 장단이 어떻게 어우러질지 함께 들어보십시오. 이재하 선생님의 거문고 연주로 영산회상 중 타령입니다.

0: 자, 이재화 선생님의 연주로 영산회상 중 타령 듣고 왔습니다. 술대로 줄을 탁 치는 서소리부터 막 기세가 굉장히 느껴지고요. 단단하면서도 품위가 있네요.
1: 네, 그렇죠. 아무래도 그 술대가 네. 당당당 하면서 이렇게 하는 그게 재밌어요. 그리고 그 소리가 뭐 간지럽다고 하긴 좀 그거보단 묵직하고요.
0: 네.
1: 뭔가 이렇게 아 뭔가 그림을 그려내는 듯한 네, 그런 느낌이 드는 악기예요.
0: 네. 근데 보통 이제 기타 연주하시는 분들도 피크란 걸 들고 줄을 네. 튕기잖아요. 근데 피크의 재질은 플라스틱이잖아요.
1: 네, 네.
0: 그래서 굉장히 이게 부드럽게 유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줄을 튕기는 데 있어서 막 이렇게 힘을 많이 써야 된다거나 불편함이 없을 것 같은데 술대는 그냥 대나무로 만든 막대인 거잖아요.
1: 네.
0: 쉽게 말해서 볼펜 같은 걸로 이렇게
1: 그렇습니다.
0: 줄을 내리치고 뜯는 건데 와 그건 난이도가 있고 굉장히 연주하기가 불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1: 아니요, 의외로 술대 자체는 이렇게 딱 만지면 되게 편합니다.
0: 아 그래요?
1: 네, 연필 같은 거 딱 낀

0: 약간 따르는 그런 이야, 악기입니다.
1: 그렇군요. 자, 방금 정악곡 듣고 왔는데요. 이 거문고도 새로운 창작곡에서도 많은 활약을 하던데요.
2: 그렇죠. 어떻게 보면 19세기 말 그 산조의 등장이 하나의 뭐 분수령이라고 볼 수 있고요.
1: 예.
2: 그다음에 또 60년대 이후에 우리 그 창작곡들이 많이 만들어지면서 또 다른 거문고의 실험적인 이런 작품들이 많이 태어나게 됩니다.
1: 예.
2: 이거는 뭐 가야금도 지난 시간에 얘기했다시피 60년대 이후에 그런 모습이 있었고요. 거문고 역시도 마찬가지고 또 특히 60년대가 국악 관현악이 생긴 그 때예요.
1: 아.
2: 그러니까 이제 점점 뭐 창작곡 그리고 또 대형화, 관현악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음악이 확장되는 그런 분위기였던 거죠.
1: 네.
2: 거문고 역시도 예외가 아니었던 겁니다.
1: 자, 그러면 거문고 창작곡도 한 곡 들어봐야 될 텐데요. 오늘은 특히 젊은 세대에게 친숙한 곡을 준비하셨다고요?
2: 네. 박다울 씨라고 아마 연주자 이름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1: 대중들한테는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거문고 연주자가 아닐까요?
2: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1: 네, 슈퍼밴드에 예. 출연한 것이 계기가 되어서 지금 또 카디라는 밴드 활동도 하고 있고요.
2: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네요.
1: 거기까지입니다.
2: 네, 이분이 이제 작곡하고 연주한 곡이 있는데 검은 장난감이라는 곡이 있어요.
1: 거문고와 장난감 합성어일 것 같은데요.
2: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뭐 또 이 박다울 씨 자체가 뭐 활을 갖고 거문고를 연주하는 이런 걸로도 유명한데
1: 예.
2: 이 검은 장난감 이 곡 자체가 아마 일반 분들의 귀에 많이 익숙해져 있는 그런 곡이 아닐까 싶습니다.
1: 오, 박다울 검은 장난감 이렇게 아티스트와 곡 제목만 들어서는 글쎄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2: 그쵸?
1: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음악인가요?
2: 그런 계기가 하나 있었죠.
1: 아~
2: 네, 몇 년 전에 그 뭐 자동차 회사의 그 어떤 역동적인 이 TV 광고 화면이 딱 지나갈 때
1: 예.
2: 이 박다울 연주자의 연주가 배경음악으로 싹 깔리더라고요.
1: 오~
2: 저도 그거 보고 하고
1: 거문고?
2: 네, 저는 이제 곡은 몰랐고 사실 예. 이거 거문고 소리인데 하고 이제 주의를 기울여 보고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 박다울 연주자의 검은 장난감이라는 곡이었더라고요.
1: 네. 자, 익숙한 선율일 겁니다. 거문고를 술대가 아닌 활로도 연주하고 거문고의 몸통을 때리거나 문지르는 것으로 또 소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연주법이 돋보이는 곡입니다. 박다울 작곡 연주의 검은 장난감입니다.

0: 와, 이 음악이었군요. 박다울의 검은 장난감 듣고 왔습니다. 귀로는 검은 거 연주를 듣고 눈앞에는 뭔가 자동차 CF의 장면이 아른거리는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1: 저도 그랬어요.
0: 그러니까요. 근데 이 영상으로 저는 지금 이제 살펴봤는데
1: 네.
0: 어떤 구간이 계속 반복되는데요. 어떤 따다단 딴딴딴 그거를 연주하면서 컴퓨터에 넣고 그 다음에 또 검은 걸쓱 문지르는 것을 또 더빙해서 넣고 실시간으로 그렇게 검은 거에 다양한 연주법으로 차곡차곡 음을 쌓아서 만든 음악이네요.
1: 그런 식으로 하셨을 것 같아요.
0: 이야,
1: 예.
0: 재밌습니다.
1: 아, 요새 뭐꼭 기존의 전통 방식이 아니라
0: 예.
1: 뭔가 이렇게 자꾸 새롭게 창작되는 걸 보면은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도 많고요. 이렇게도 활용할 수 있구나. 그리고 무릎을 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예.
0: 맞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검은고에 대해 알아봤고요. 왕산악과 검은학의 이야기부터 백악지장이라고 불렸던 검은고의 위상, 그리고 검은고를 술대로 내려치거나 뜯어내는 것이 아니라 활로 연주하는 그런 새로운 모습까지도 두루두루 살펴봤습니다. 자, 코너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뵙기를 또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1: 예, 안녕히 계십시오.
0: 네, 보내드리면서 검은고 팩토리의 선아령 들으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걱정 붙들어 매십시오. 다잘될 겁니다.

0: 국악의 날 지정기념 특별기획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올해 방일영 국악상 수상자로 뽑힌 서도소리 명창 오봉려 여사가 상금 3천만 원을 고스란히 호학을 위해 장학금으로 내놓았다. 제가 젊어서 가르쳤던 대학교와 제자가 교수로 나가는 대학에 반씩 나누어 내놓겠습니다. 다시 못할 줄 알았던 서도소리를 서울서 하고 심지어 평양까지 갔다 왔으니 저야말로 행복한 사람이시오. 19평 아파트에서 그리 넉넉치 않은 살림을 꾸려가는 오여사이기에 그가 내놓은 상금 전액은 더 의미가 있다. 1999년 11월 조선일보에 실린 기사입니다. 오봉려 명창은 1913년 평양에서 태어나 16살에 서울로 왔는데요. 전쟁 통해 남편과 세 자녀를 잃고 오직 서도소리 전승에 온 힘을 쏟는 것으로 그 아픔을 승화시켰죠. 1990년 오봉려 명창과 함께 평양에 가서 공연했던 국가무형유산 서도소리 예능 보유자 김광숙 명창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1: 일생을 통해서 잊을 수가 없는 또 오봉려 선생님과의 아주 정말 귀중한 추억이죠. 평양 큰 무대에서 서도소리를 불렀으니까 수심가에다가 뭐 남봉가에다 부르고 하는데 거기서 정말 우레와 같은 박수하고 웅성웅성. 왜냐하면 그 개타령할 때 성대묘사도 하고 하니까 막 웅웅웅 하더라고. 그 조용하던 거기서 그리고 이제 나오니까 그 안내원 말하자면 그분들만 안내원 동무 그분이 엄지를 척을 하면서 최고라고. 우리 여기서는 쇳소리 안 된다. 근데 선생님 같은 그 깨꼬리 최고다 최고다 막 이러면서 그래서 그 상수리가 선생님 고향이었었는데 그 상수리를 이제 찾아달라고 며칠 있다가 아유 나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나 그거 해가지고 상수리라는 거는 없어졌다 이렇게 와서 얘기하더라고. 그랬겠죠. 선생님은 굉장히 서도소리에 대한 사명감이 투철하셨어요. 그 이북에서는 지금 없어졌잖아요. 그때 당시도 없어져서 그렇게 아쉬워하시고 참 안타깝게 생각하셨고 그 다음에 그 사명감이 불타서 정말 얼마나 그 하나라도 더 가르쳐주려고 누구라도 오면 그런 열정이 소리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들 가르칠 때 왜 수 놓는 거 옛날에는 이게 한땀 이렇게 놓잖아요. 나를 그냥 한땀 눈썹 심듯이 하나하나 그렇게 심어주셨어요. 너무나 그렇게 하시니까 나는 정말 너무나 괴로웠었어요.

0: 지금 같으면 이제 그렇게 하면 다들 달아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온 정성과 온 열정을 다해서 그렇게 가르쳐 주신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이 서도소리를 남기겠다고 이 남한 땅에 그런 결심을 가지고 정말 놀라워요. 선생님이 그렇게 나하고 그렇게 정말 진짜 그런 정이 없어 선생님하고. 근데 그렇게 정이 그렇게 들었는데 선생님이 세상을 떠나신다는 건 상상도 못했어. 선생님 지금 살아계셨으면 내가 너무 할 말이 많아 선생님한테. 선생님 이건 이렇죠. 제가 소리에 대해서 이렇게 잘 깨달았어요 이러면서 선생님 하면 선생님 굉장히 기뻐하실 텐데 그때 선생님한테 그렇게 공부하면서 는 그때는 몰랐어. 지금은 선생님 가르쳐주신 게 너무 여기 담겨있어서 슬슬 오래오래 있다 한 번씩 풀려나와요.
1: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8월의 국악인 오봉녀 명창의 소리를 이어가는 제자 서도소리 예능 보유자 김광숙 명창의 기록입니다.

국악방송을 내 손안에 담는 방법 알고 계신가요? 스마트폰에 덩덕쿵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언제 어디서나 국악방송 라디오를 편하게 듣고 TV 프로그램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편성표 보기, 홈페이지 이동, 다시 듣기도 가능한데요. 이 방송 중에는 사연도 남기실 수 있어요.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 검색창에 덩덕쿵 또는 국악을 검색해보세요. 덩덕쿵 애플리케이션이 자동 검색됩니다. 앞으로는 국악방송 앱 덩덕쿵으로 언제 어디서나 우리 음악을 즐겨보세요.

0: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1: 김선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이야기와 음악, 노래, 춤, 놀이가 한데 어우러지는 국립국악원 연희판 흥으로 있는 세상이 8월 20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예술의 전당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공연은 우리 전통 연희의 다채로운 매력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종합예술 무대인데요. 먼저 문국과 비나리로 공연의 시작을 알리며 관객들의 안녕과 복을 기원하고요. 이어 전국 각지의 다양한 전통 기예를 한자리에서 만나는 팔도 연희 난장이 펼쳐집니다. 각 지역의 개성 넘치는 연희와 역동적인 퍼포먼스가 무대를 가득 채우며 보는 재미를 더합니다. 특히 이번 공연에선 권원태 줄타기 명인이 함께하는 특별한 무대도 준비됐는데요. 재치 있는 입담과 해악까지 더해져 전통 줄타기의 진짜 매력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전통 연희가 지닌 흥과 신명 그리고 함께 어우러지는 즐거움을 온몸으로 느껴보고 싶다면 연희 판 흥으로 있는 세상에서 신나는 우리 전통의 판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쌓일수록 더 깊어지는 우리 전통의 멋을 만날 수 있는 무대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랜 세월 이어져온 가락과 명인의 예술 세계를 가까이에서 느껴보는 공연 소식입니다. 먼저 정회천 명인의 최옥산재 함동정월류 가야금 산조입니다. 오는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서울 도남은 국악당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무대에선 최옥산의 가락을 바탕으로 함동정월 명인이 다듬어온 최옥산재 함동정월류 가야금 산조를 만나볼 수 있는데요. 오랜 시간 이어져온 산조의 멋과 명인의 해석이 어우러지는 품격 있는 무대가 될 것 같네요. 이어서 정준호 고수의 판소리 다섯 바탕 완복 시리즈도 만나보시죠. 8월 21일부터 25일까지 은덕문화원에서 열리는 이번 공연은 조금 특별한 무대입니다. 이 판소리에서 북은 단순한 반주를 넘어 소리꾼의 호흡을 이끌고 이야기의 감정을 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37년

동안 고수의 길을 걸어온 정준호 고수가 판소리 다섯 바탕 전곡의 북반주를 완주하는 완북에 도전합니다. 8월 21일엔 흥보가, 22일엔 심청가, 23일엔 춘향가, 24일엔 수궁가, 마지막 날인 25일엔 적벽가가 이어지는데요. 매일 한 바탕씩 판소리의 깊은 이야기와 힘찬 북장단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번 여름 우리 전통음악이 가진 깊은 울림과 매력을 느껴보는 특별한 시간 만끽해보시죠. 국악관현악의 새로운 미래를 만나는 시간, 젊은 작곡가들의 다섯 가지 상상이 무대 위에 펼쳐집니다. 국립국악관현악단의 2026 작곡가 프로젝트가 오는 8월 21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국립극장 달오름극장에서 열립니다. 이번 공연은 공개 모집과 시연회를 거쳐 최종 선정된 5명의 작곡가가 새롭게 만든 창작 국악관현악 작품을 선보이는 무대인데요. 먼저 이재준 작곡가의 신도림역 그 혼잡함에 대하여. 이 곡은 신도림역의 안내방송, 열차 도착음, 개찰구 소리처럼 일상의 소리를 국악기로 재해석해 바쁜 현대인들에게 유쾌한 공감과 위로를 전합니다. 김사나 작곡가의 섬그늘은 제주 칠머리당 영등구세의 선율을 바탕으로 구세 치유와 정화의 울림을 국악관현악으로 풀어냅니다. 이어 박다은 작곡가의 복사꽃 노름은 신선들이 복사꽃 동산에서 즐기는 풍류를 음악으로 표현하고요. 정지훈 작곡가의 역금능선은 산을 오르는 여정을 삶에 빗대어 농악의 신명과 에너지를 담아냅니다. 마지막으로 박준석 작곡가의 쇠의 꿈은 설화 속 요괴 불가사리를 새롭게 풀어낸 작품으로 잠들어 있던 쇠가 깨어나는 순간을 묵직하고 환상적인 선율로 그려냅니다. 국립국악관현악단 2026 작곡가 프로젝트에서 우리 음악의 내일을 만나보시죠.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예언자란 작품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시인 칼릴 지브라는 나무야말로 지구가 하늘을 향해 쓰는 시라고 했습니다. 참 멋진 표현이죠. 지구가 하늘을 향해 쓴 시 작품이 나무라 했으니 이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는 수많은 사연, 수많은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는 존재이겠죠. 안녕하세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송지원입니다. 수많은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는 나무들에게 만약 다리가 달려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그들은 한 곳에 서 있지 않고 여기저기 이리저리 무언가를 향해 옮겨 다니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 인간이 차지할 숲의 공간은 좁아지거나 없어지겠죠. 참 다행입니다. 나무에게 다리가 없으니 말이죠. 늘 그 자리에 서서 두 팔 벌려 우리를 맞이하고 있는 나무가 있어서 더욱 시원한 여름입니다. 남창가곡 개면조 소용이 어흐마 듣겠습니다. 이오규의 노래입니다.